왜냐면 2의 8제곱이에요. 왜냐면 2의 10제곱이 1024, 그럼 2로 나눈 2의 9제곱에 512, 그걸 다시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2의 8제곱이어서 얘는 2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이 되고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 나누기 2니까 요렇게 쓸게요. 풀어서. 나눈다라는 거는요, 지수를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지수를 서로 빼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됩니다. 8이 2분의 16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요, 2분의 1에다가 1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거기다 n분의 1제곱을 한 거니까 요 부분까지는, 네, 요 부분까지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곱했죠? 그럼 지수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얘는 2의 2 더하기 마이너스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밑을 일치시켜놨으니까 지수 함수는 1대 1 함수여서 요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될 텐데, 양쪽에 2를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15는 4. 그리고 얘는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요. 넘기고 정리해주면 얘는 n은 4에다 1뺀거 3에다가 15 넘길 거죠? 플러스 15 해서 얼마가 나온다? 정답 18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밑을 이제 2로 일치시켜 놓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계산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47번까지 봤고요.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도 같은 패턴의 문제인데요. 얘도 요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 등비수열에 공비가 자연수다라는 매우 스페셜한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1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네들 각각 찾아서 합을 구해라.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공비가 뭔지는 몰라요. 그치만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A1은 16분의 1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죠. A2는요, 16분의 1에다가 공비 R을 두개 곱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n번째일 때는 16분의 1에다가 R의 n제곱을 곱한 거고, 맨 끝에 있는 256이라는 숫자는 여기다 다시 R을 곱한 거니까 16분의 1에다가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256이 2의 8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2의 8제곱은 16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왜냐면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그것에 다시 분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쓸수 있죠. 곱하기 R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2의 4제곱을 양쪽에 곱해주면은 R에 n 플러스 1제곱이 2의 12제곱이 됩니다. 12제곱.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네,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갈 거예요. 왜냐면 얘가 2의 제곱의 6제곱, 얘가 2의 3제곱의 4제곱, 얘가 2의 4제곱의 3제곱, 얘가 2의 6제곱의 제곱, 얘가 2의 12제곱의 1제곱은 안 되죠.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n도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2 이상이 되어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공비 R로 가능한 그 자연수는 뭐뭐뭐뭐가 있냐면 2랑 4랑 8이랑 16이랑 네. 거기다가 이 16에다가 2를 더 곱한 게 아니라 4를 곱한 거니까 64까지 있는 겁니다. 얘는 R이 64일 때. 얘는 R이 얼마? 2일 때. 이때 최대 최소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R이 제일 작을 때랑 클 때랑 이두 개만 비교를 하려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1 값은요, 16분의 R이 되는 거잖아요. 즉, 16분의 R에 해당하는 그 값에 A1이 얼마가 된다? 얘는 8분의 1. 얘는 그때 A1이 얼마가 된다? 16분의 R이니까 16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네, 4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4, 최소값은 8분의 1일 테니까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8분의 33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48번의 경우는 이렇게 8분의 33으로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눌 때 요지수,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기수열이 이룬다. 우리 뭐만 알면 되죠? 등기, 중앙. 세 개의 숫자 순서대로 등기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것과 같다. 요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즉, x-6의 제곱이 x 곱하기 10-x가 돼서 요 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12x죠. 네, 넘어가서 마이너스 22x 플러스 36은 0. 모든 x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정답은 11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 중앙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등기 중앙에 대한 문제들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 등기수열의 일반항까지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맞춰서 특강 인류와 사상 열 번째 시간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사상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 이제 매시간 안중이란 시간이 없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세 명의 사상가는 정말 중요한, 정말 정말 중요한 사상가들입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할 때도요,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 관련된 문항들 굉장히 또 난도가 있게 변별력 있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항들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념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고 또 핵심적인 문항들 대표 문항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요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핵심을 꽉 짜서 한번 벌컥벌컥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근대의 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사상, 우리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두 개의 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죠. 고래와 난데스까 하면 이성, 데스. 이성주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데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이성 중심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같은 맥락에서 스피노자의 무엇 중심, 그래요. 이성 중심 윤리 사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성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시작이 다소, 네, 의외입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을 이야기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요? 궁금증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요, 요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유의미하게 중요하게 사용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신이 그리스도교의 창조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신, 그 신인지 아니면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운영되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인지를 잘 구별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정답을 이야기해버렸네. 자,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할때 신은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 고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보았던 그런 자연적인 그 자연 법칙, 그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보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과연 무엇이었냐?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렇지. 너무나 필연적인, 너무나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자연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바로 무엇이다? 오, 좋아요. 자연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에 대한 본인의 개념을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 명료한 표현으로 네, 대표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신, 즉 자연 나오면 아, 이거 스피노자네라고 금방 알수 있을 법한 대표적인 네, 그의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신은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어떤 원인이야. 내재적인 원인이자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구나.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아, 모든 만물들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 자연 그 자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도, 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도, 아, 모든 만물의 원인인 건 맞아.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원인을 그리스도교도 신에서부터 찾고, 또 스피노자도 신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은요, 초월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 초월적인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 이미 그 자연 안에 다 깃들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물을 생산하는 내재적 원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합니다. 자, 실체 그리고 양태 이 구분은요, 스피노자의 사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독특한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실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실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야. 그런데, 스피노자가 가만히 보니까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도 실체는 딱 하나라는 거야. 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존재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인데, 그 실체는 온 우주 가운데 딱 하나더라. 바로 무엇이야? 좋았어. 그게 바로 신즉 자연이더라. 아,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즉 자연,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자, 그러면, 신즉 자연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무엇이었어?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들어 기억나니? 아까 그 신즉 자연 그것이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래.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이 신즉 자연, 즉 유일한 실체 그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또 자연의 모든 존재들,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자연에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 그리고 즉 인간은 그러한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실체인 신즉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무엇이다? 그렇지, 양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사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렇죠, 인간도 결코 실체가 될수 없어. 왜? 실체는 오직 신즉 자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 신즉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무엇이야? 좋아요.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난 신의 양태라고 해석했구나. 그렇게 내가 잘 정리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실체가 아니야. 오직 신의 다양한 모양과 형태인 양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사실 이 실체와 양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자연적인 법칙을 내가 벗어나겠어 라고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스피노자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필연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그렇죠, 유일한 실체인 신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 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신도 모두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신그 자체가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 신,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이므로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연이나 자유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다라고 스피노자는 바라보았죠.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바로 이성을 가능한 한, 그렇죠, 가장 잘 발휘해서 그런 필연적인 신, 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때? 가장 이성적인,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이성에 따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념의 속박이었습니다. 자, 정념의 속박은요, 어때?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야. 우리가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성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지적하면서 이런 정념의 속박을 스피노자가 해결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스피노자는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질질 끌려다니는 건 인간의 무력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념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종종 그 정념에 질질 끌려서 나쁜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정념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따가 생각해 보자. 이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그래,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쌤,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방금요,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얘기해요? 얘들아, 예리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아주 잘했어.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어때? 자유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신적인 필연성,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들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자유의지를 다 부정하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수동적인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연의 필연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거야. 아, 다시 해봐. 자,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봤구나. 따라서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는 부정했지만 자유로운 삶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이성을 개발해서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성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 즉 신, 즉 자연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 신즉 자연과 그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어떤 질서, 그렇지,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잘 인식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 지극한 행복, 이것을 지복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즉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노자를 요즘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게 바로 자기보존의 욕구야. 자, 스피노자는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즉 자기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고요. 인간도 역시 이런 자기보존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기억나니? 스피노자는 존재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했죠. 바로 이 양태, 모든 양태들은 다 자기보존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인 각 사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기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피노자는 긍정했다. 따라서 자기 건강과, 그렇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어떤 활기찬 그런 활력 있는 그런 활동 능력

면역을 잘 촉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렇죠.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해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마음도 평안하고 또 몸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긍정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휴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성중심의 이성주의 사상가로 공부했고요. 또 하나의 라인 기억하시죠? 경험주의 라인이 있었어. 경험주의는 베이컨과 흄 기억하지? 베이컨의 맛은 경험해봐야 알잖아. 베이컨의 맛을 경험하면 너무 기분 좋아서 흄흄흄 웃는 거 생각하면서 베이컨과 흄두 분의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가들 윤리학 사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흄입니다. 자, 흄의 감정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흄은요, 경험주의 라인을 토대로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해 본 흄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보다는 무엇이야? 감정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흄의 사상을 감정 중심 윤리 사상, 주정주의, 감정을 주대에게 생각하는 주정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흄은요, 감정을 중시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흄이 감정을 도덕에서 중시했던 이유는 요두 가지야.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즉,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돼? 어떤 사람의 무엇, 그렇죠,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아, 저 사람의 행동 너무 좋다. 저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내 마음이 참 좋다. 저런 행동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라고 하는 시인의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 나 지금 저렇게 막 나쁜 일을 저지른 저 범죄자의 행동을 저 뉴스에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 부인, 나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 기분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다시 봐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즉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혹은 불쾌감이라고도 표현하시겠죠? 신의 감정,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불쾌감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이다. 도대체 뭔 소리야? 다시 해봐. 자, 흉은요, 무엇이 도덕적인 선이냐? 무엇이 도덕적인 악이냐? 이거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야. 이거 뭐로 판단할 수 있어?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 이게 두개다 중요해.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아우 기분 좋아, 시인의 감정, 혹은 어우 기분 나빠, 부인의 감정. 이것을 바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선이고,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요 감정, 그걸 바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에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그런데 삐뽀삐뽀 잘 보자.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은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범죄 뉴스를 보면서 어우 기분 좋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야. 그럼 어떤 감정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야. 자, 보편화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감정, 즉 공평한 관찰자라고 하는 표현 흄에게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감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으로 뭔가 불쾌감, 부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해봐. 도덕적인 선과 악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 왜 감정을 중시했냐면요. 흄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실천의 동기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야. 흄은 이야기합니다. 감정, 즉 정념은 도덕적인 실천에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있지만 무엇은 그렇지 못해. 그렇죠.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흄이 감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그렇지 할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아, 흄은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구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행위, 즉 직접적인 행위의 실천의 동기가 되는 것. 여기서 더 중요한 건둘다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그럼요. 이성은 도덕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자, 흉은요, 이성의 역할도 인정은 합니다. 어떤 역할? 감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 감정을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시녀의 역할, 이 정도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게 과연 팩트인지 그것을 체크해주는 등 정념의, 즉 감정의 무엇하는 역할, 봉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정이야. 하지만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도 인정은 했습니다. 어떤 역할 인정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 이런 거 안내해주고요. 혹은 추론도 할수 있어. 이런 것도 이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런 진위를 변별해주는 것은 이성이 하는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네요. 선악은 감정이 변별하지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인지 위인지는 아, 이성이 분별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흉이 이야기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의 편협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흉은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어. 결국은 흉은 이 공감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죠? 흉에게 있어서 바로 도덕의 기초, 도덕성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 공감이었습니다. 자, 공감은 뭐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건이 공감의 능력 때문에 가능해. 자, 우리가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해서 아, 사회적 차원의 이런 보편화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공감 때문이고요. 이런 공감은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싫어하는 건 되게 편협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아,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는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단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질적인 결합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까마귀가 날자. 그 결과 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면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진 장면을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아,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 인식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아, 내가 있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의 사상은요, 우리 아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팬덤, 밀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네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3번 같이 풀어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입니다.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죠.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대.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더큰 능력을 가지거나 감정으로부터 더 적게 작용받게 된다. 자연의 그런 필연성, 그 자체가 바로 신이네.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라. 그러기 위해선 이성을, 그렇죠. 가능한 온전하게 발휘해라. 누구야? 그렇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감정입니다. 누구야? 그렇죠. 흄이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흄은요,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인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중시한 사상가다라고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스피노자와 흄의 입장을 우리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려고

내가 친구들이 여전히 순서도 문항을 좀 보면 낯설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차분하게 한번 푸는 방법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그리고 흉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네. 흉만 생각하면 네. 흉이 네라고 대답할 질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도 문제, 벤다이어그램 문제 모두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갑과 을을 다 생각해 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실제하는 객관적인 것인가? 네.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신즉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요, 진짜로 실제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성을 발휘해서 그런 실제하는 필연적인 인과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흉 기억나니? 우리 흉의 마지막에 회의주의적 인식론 이런 거 같이 공부했었잖아. 흉은요,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1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는 것일 뿐,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실제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다. 이런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라에 맞아.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인가? 천천히 보자.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얘들아, 결국은 스피노자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굉장히 중시하거든? 얘들아, 사랑이니까 분명히 뭐야? 감정이야. 그리고 기억하니 얘들아, 그런 신, 즉 자연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신 적인 필연성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었어요. 니은은 사실 좀 어려운 선지야.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완전 맞지. 자, 흉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감정이 주인이 된다. 감정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았지만 이성도 분명히 보조적인 역할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디귿과 같은 이러한 질문요, 스피노자도 네라고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고요. 앞서서 본 것처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같은 그러한 감정도 도덕적인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러한 질문은 스피노자, 흄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 같은 사상가들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네,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씨 흉이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야 하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을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얘들아, 흉이 비록 도덕에 있어서 감정을 중시한 건 맞지만 모든 감정의 지배를 다 받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하진 않지. 얘들아,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격렬한 막 충동에 휩싸인다든지 이런 감정은 그렇지. 그런 감정의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흉도 생각했겠죠?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답은요, 그래요,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는 의무론 사상가의 대표자로 꼽히는 우리 칸트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트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가지.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이런 입장을 비판했어. 왜냐하면, 천천히 보자. 행복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칸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도덕은 행복을 위한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수 없는 거야. 그런데 행복주의자들은 너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봄으로써 도덕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도덕은 결코 수단으로 취급받을 수 없어. 도덕은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야. 따라서 행복주의자들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쾌락주의와 경험주의도 비판했어.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 혹은 동정심 이런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경향성을 가져?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끌림인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어. 게다가 불쌍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것도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쾌락주의 혹은 경험주의적인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입장을 칸트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러면요. 도덕의 기반이 이런 게될수 없다고 그럼 도덕의 기반은

오빠는 뭔데요? 좋아, 지금부터 좋은 질문. 여러분이 던진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칸트식으로 찾아가 볼게요. 자,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반은 뭐냐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도 아니었고요.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심도 아니야.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도덕의 기반은 선의지였습니다. 자, 선의지가 뭐냐? 칸트 하면 이 선의지라고 하는 세 글자가 앞으로 뚝 떠올라야 되는 칸트의 시그니처 개념이에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오직 어떤 행위가 선하다, 옳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야.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선하니까, 옳으니까 그 옳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야.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의지라고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면 친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 선을 이렇게 가리고 그냥 의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선의지는 무엇이냐? 경향성을 따라가지 않고 경향성의 유혹을 이겨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옳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행위를 보고서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건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렇죠, 행위의 동기인 그 의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보자.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를 처음 하게 된그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자,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행위의 동기인 무엇이었어? 의지, 즉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 결과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선의지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선의지를 굉장히 뜨겁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흔히 칸트의 사상을 의무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의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아까 칸트가 이야기한 도덕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 타당한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야. 자, 그런데 그런 도덕 법칙을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해. 그런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이걸 칸트는 뭐라고 불렀대? 의무라고 불렀대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잘 가져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가 생각한 의무는 뭐야? 도덕 법칙. 그 옳은 도덕 법칙. 그것에 대한 존경심. 이런 워딩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그것을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존경심도 결국은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아, 칸트가 물론 이성을 계속 중시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야기하지만 감정, 이런 감정도 도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덕 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돼. 자, 도덕 법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해라고 하는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는 존재잖아. 따라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은 어때?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이런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생각해보자. 신은요, 분명히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런데 신은 인간과 다르게, 그렇지, 완전해, 완전해. 따라서 완전한 선의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완전한 신은요,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딱 일치해. 그치, 그 자신의 법칙이 도덕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로 주어질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달라.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 우리 인간에게는 어때? 이런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도덕 법칙, 도덕 법칙 하는데요. 도덕 법칙이 도대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도덕 법칙 생각해 보자. 도덕 법칙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들아, 칸트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수립한 법칙이 바로 도덕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나한테 부여하는 그런 타율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어떤 법칙이야? 자율적인 법칙이구나. 따라서 얘들아, 이러한 의무는 강제는 강제이지만 어때? 자율적인 강제야.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실천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스스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아,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는구나.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의무, 강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왠지 어때? 아, 칸트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칸트의 사상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명령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법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도덕법칙은요, 어때? 예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적인 거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도덕법칙은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그래,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엥, 정언 명령이 도대체 뭐지? 얘들아, 정언 명령은 명령인데 조건이 없는, 좋아요. 무조건적인 명령을 뜻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청소를 열심히 해라. 혹은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약속을 잘 지켜라. 만약에 네가 인기가 많고 싶으면 시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이런 명령은 가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붙는 명령은 진정한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러한 가언 명령은 아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어야 돼? 그래.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살인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정직해라. 앞에 다른 게 없어. 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인기가 많고 싶으면 이런 조건이 없어. 아, 어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칸트는 그런 정언 명령, 즉 이런 도덕 법칙이 갖추고 있는 정언 명령의 틀, 그런 형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주의, 두 번째는 인격주의입니다. 자, 우리 보편주의를 보편법칙의 정식 혹은 보편성 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 뭔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정해진 식,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야. 자,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 즉 너의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쌤뭔 소린가요? 얘들아, 침착하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여기 준칙, 그리고 격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 준칙, 다른 말로는 격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칸트 공부할 때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천천히 보자. 준칙이나 격률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이 세운 행위 원칙이야. 아, 어떤 개인이 세운 그 개인의 행위 원칙. 우리 그걸 준칙. 형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예를 들면 보라가 어떤 준칙을 세웠냐면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세웠어. 자, 그런데 이런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즉, 이러한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 해도 된다. 이걸 한번 전교생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번 적용해봐. 어때? 그래도 되니 안 되니? 그렇지.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왜? 전교생이 다 그렇게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하면 결국은 점심시간 안에 아무도 밥을 못 먹고 급식실은 서로 싸움판이 되면서 결국은 아수라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칙, 즉 급식실에서 배고플 땐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야. 반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식실에서는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을 보라가 행위 원칙으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급식실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은 전교생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편화 적용해도 괜찮지. 아무 무리가 없지. 아, 그러면 급식실에서는 배가 고파도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보라의 준칙은 무엇으로 성립?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없으면 도덕 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지만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주의, 즉 목적의 정식이라고 불리웁니다.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실천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무엇을, 그렇죠,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를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그 자체를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 안 한대.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그렇죠.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선의지에 따른 행동은 결국은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의무를 지킬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 즉, 의무의식. 이것이 동기가 된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러한 의무의식에 다른 행동, 즉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이러한 행동은요, 자기 자신의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행동이야. 따라서 이것은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고요.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도 할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칸트 하면 이네 개가 꼭 떠올라야 돼.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요, 학교에서도 계속 칸트 공부할 땐요네 개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거든. 외워봐.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다시 해보자.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잠깐 보라쌤을 일시정지 해놓고요. 한번 5번, 10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워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행위인 거야. 어떤 행위야? 이런 행위가. 그렇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 도덕과 행복은 분명히 무엇 가능해? 즉, 양립 가능한 거야.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순 없어. 분명하게 칸트는 이야기하죠.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양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덕이 문제가 될 때는, 즉,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신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도덕을 얘기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도덕과 행복은 양립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이 상충한다면, 아, 행복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 생각해 볼수 있네요. 자, 그는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나 그래. 도덕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칸트식의 의무론, 이런 의무론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가 없는 절대적이고, 그렇지, 무조건적인 그러한 보편타당한 법칙인 도덕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칸트식의 예외 없는 절대적인 도덕법칙, 이것들이 두개 이상의 도덕 법칙이 서로 상충할 때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의무론 사상가인 로스는요, 아, 칸트식의 어떤 의무론의 계열은 이어받으면서도 칸트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건부 의무론을 또 펼치기도 했답니다. 자,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뭐뭐하지 않을 순 없어 정도와 같은 직관적인 의무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 조건부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조건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뭔가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네? 그러니까 칸트와 뭔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의문은 의문인데, 칸트식의 의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칸트는 언제나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정언명령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로스가 말하는 조건부 의문은 칸트식의 정언명령보다는 좀 느슨한

도덕 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덕 원칙에 의해서 유보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도덕 원칙이 우선하는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직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원칙과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해? 그렇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라 라고 하는 원칙은 그 상황에서는 뒤로 유보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의 의무는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고 우리는 그 의무를 따라야 해요. 하지만 의무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뒤로 유보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직관을 통해서 더 강한 의무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은 실제적인 의무가 되도록 채택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로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라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런 건 없는 거야. 왜? 상황에 따라서 직관에 의해서 더 중요한 의무와 덜 중요한 의무는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우리 문항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6번입니다. 근대 서양사상가 갑각을 역시나 순서도 문항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인간의 지극한 행복, 즉 인간의 지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얘들아, 이성을 완전하게 할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대. 그런데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건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지, 필연성에 따라서 나오는 활동을 무엇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신, 즉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좋아요.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오로지 스스로가 수립한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실천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 그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았던, 좋아요, 칸트가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 칸트입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칸트가 아니요. B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그렇죠, 칸트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순서도 문항은요, 항상 두 사상가를 잘 생각해서 양쪽을 다 분석해 주셔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부재하는가? 자, 자연 법칙. 스피노자가 보기에 필연적인 신, 즉 자연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죠. 이런 자연 법칙의 필연성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네,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칸트는 달라.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도 지배된다라고 생각해.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에 영향을 둘다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 칸트도 이러한 워딩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실천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기 때문에 칸트는 부재한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워딩은, 이런 질문은 둘다 예스라고 하겠죠. 스피노자는 어때? 이성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같은 감정도 도덕 행위에 기여합니다. 칸트도 이성뿐만 아니라 어때? 그렇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다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네, 스피노자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자,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입니다.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가 양태인데 바로 인간과 모든 사물은 그런 양태였죠. 리을 보겠습니다. 도덕 법칙은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과되는가? 이건 아니었지, 얘들아. 봐봐. 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 신도 포함되죠. 모든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나니? 신은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로서 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은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의무, 즉 강제로서 신에게는 부여되지 않죠. 오직 인간에게만, 유한한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로 부여가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의 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 의미의 수학 2 제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1강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함수의 극한값 열심히 계산하고 좌극한 우극한 그림을 보고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이번 시간도 여러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 우리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집중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집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이 집중도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 빠르게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 스터디 카페에 이제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일정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집중이 잘 안 됐었어요. 집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 자리에 앉아서 집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다 보면 그 빠르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만의 집중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빠르게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아,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푹 자고 가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늦잠을 자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되더라. 이제 일정한 시간에서 막 가다가 시간이 갑자기 바뀌니까는 이제 오히려 집중하기까지 또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중을 잘 못하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한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또 너무너무 오랫동안 일정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하면 또 이제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장소를 한번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너무 급 전개인데 너무 급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제가 딱 20번에서 끊은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21번에서 갑자기 우리 계속 이런 형태만 봤었는데 갑자기 x 빼기 1이 이렇게 분모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값끼리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렴하는 것끼리는 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좌극한과 우극한 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극한값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하면 이제 각각 극한값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찬가지 따라갑니다.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2로 가까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가 될 거고 빼기 요 부분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일단 이 x 빼기 1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0 살짝 넣어보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져요. x 빼기 1은 사실은 그냥 요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냥 0에서의 함수값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그냥 집어넣은 값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지고요. 이 fx는 한번 보시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따라가 보시면 4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4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사실 그냥 4지만. 아, 그래서 어차피 분모는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분자는 4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냥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수렴하는 경우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2 더하기 6 해주면 되니까 2 더하기 4 해주면 되니까 6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렴하는 것끼리는 극한값끼리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좌극한, 우극한 구할 때도 성립을 한다. 요렇게 21번 문제를 푼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살표가 남아 있었어. 자, 첫 번째 보시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0.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2를 적어주시면 0 빼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간단하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2번의 답은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3번으로 넘어가 보면, 오! 갑자기 조금 또 새로운 형태가 나오게 됐어. f, x가 아니라 x 빼기 1.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빼기 1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x 빼기 1 있죠? x 빼기 1. 이게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x 빼기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 요거였는데, 여기서 1을 그대로 뺐다라는 거는 1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만큼 왼쪽으로 그대로 이동하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왜? 뒤에 플러스를 또 붙여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f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건안 돼요. 왜냐면 이 f도 이 극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변화를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fx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 보시면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그래서 아,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보시면 이번엔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번에도 이 f든 이 f든 모두 다이 극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합성함수는 우리 안에 거부터 본 다음에 바깥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일단 우리 요걸 볼게요. fx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우리 지금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우리 계속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 f로 한번더 보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y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f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요렇게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쵸? 그래서 이두 번째의 1에서의 우극한은
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에서의 우극한 또는 좌극한 구할 때는 계속해서 변화를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까이 간다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합성함수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은. 되셨죠? 이런 식으로 23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4번은 뭘까? 이번엔 좀 다른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제 길어서 화내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 곡선 위에 점 t,t제곱 빼기 4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 하자. 이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 여러분들 문제랑 그림 같이 보고 계시죠? 일단 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ST. 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다 써놓을게요. 삼각형 OAB의 넓이를 ST. 다음에 삼각형 PBA의 넓이를 TT.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다음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림을. 자, 그림을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아시겠죠? 그림을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점 P가 지금 T, T 제곱 빼기 4예요. 그 다음에 A와 B는 P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입니다.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삼각형 OAB, 요 넓이가 ST고 삼각형 PBA가 TT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까 전에 그 극한값 한번 뭐를 구하라는지 보시면 ST와 TT가 그 극한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접선이다. 그리고 반지름이다. 그러면 여기 수직이다. 요 생각을 일단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O랑 P랑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O랑 P랑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해보면 삼각형 OBP랑 삼각형 OAP랑 서로 합동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찾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빗변이 공통, 직각, 이 길이는 각각 반지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만약에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요각도 동그라미고 합동이니까 그다음 요각을 X라고 하면 요각도 X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 요 조그만 삼각형? 요 조그만 삼각형과 요쪽 조그만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름, 반지름, 이 길이는 공통, 끼인 각이 똑같아. 그러니까 또 합동이죠.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 아,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st분의 tt 있죠? st분의 tt. 요 부분에 우리 방금 전에 구해놓은 요식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T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빼기 2에다가 분모의 4 분자의 T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2. 자, 요것만 계산하면 끝.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산해보면 0분의 0꼴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을 해주자. 분모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분자 인수분해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해보면 t제곱 빼기 3,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뒤에는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 그쵸? 뒤에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만 비교하자. 차수가 4차, 4차죠? 그러면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 t 4제곱의 개수 4. 분자에서 t 4제곱 개수는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것만 계산해 주시면 t 빼기 2를 요렇게 약분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게 됐으니까 2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자, 2를 대입해 주시면 분모는 4고 분자는 2 대입해 주시면 1.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답은 4분의 5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지금 우리가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 넓이 b만 알면은 우리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물론 마음만 먹으면 st랑 tt를 t에 대한 식으로 정확히 구할 수도 있지만, 길이를 하나하나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식을 잘 뜯어봤더니 이 b만 알면은 st분의 tt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게 핵심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개선을 조금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요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노트에 잘 적어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4번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우리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gx분의 fx가 만약에 l로 수렴해요. 만약에 L로 수렴, 이 L은 구체적인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면, GX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 FX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할 때, 분모가 0, 이게 수렴을 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간다.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는지는 너무나 간단해. 그 극한값의 성질 제가 유형 첫 번째 때 이야기한 거, 수렴하는 것끼리는 극한값끼리 계산해도 된다. 근데 fx가 사실은 gx분의 fx에다가 gx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값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간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갈까? 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그렇진 않아. 어떤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냐면, 이제 L이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L이 0이 아니면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갑니다. 아,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랑 달라서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너무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 GX가 나오려면 이번에는 나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GX를 이끌어내려면 FX에서 GX분의 FX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눌 때는 수렴한다고 이제 극한값끼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L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극한값끼리 나눠서 0이 된다. 0 나누기 L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이제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만 이제 분모도 0으로 간다. 되셨죠? 요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fx, gx가 다항식일 때. fx, gx가 다항식일 때.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값이 어떻게 되는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는 이제 차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차수를 한번 경우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fx 차수보다 gx 차수가 더클 때. 이때는 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훨씬 더 빠르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그 우리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결국에 뭐만 남았었냐?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값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fx 차수가 더큰 경우. 이 마지막 경우에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고, 이제 위에 두 경우는 수렴하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고,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라서, 이제 요 내용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몇 번이었죠? 25번입니다. 2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이두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를 한번 잘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가 1로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한 거.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하려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fx 차수가 3보다 크면 발산할 거고, fx 차수가 3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할 거고, 딱 x세제곱과 차수가 똑같아야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수렴값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은,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1로 수렴을 하려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무언가 무언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 자, 이건 또 보자마자 뭐를 생각해야 되냐? 마이너스 1을 살짝 넣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수꼴이 수렴을 해.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한 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수렴을 한다. 아, 그래서 f-1이 0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fx가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데 f-1이 0이라면 fx가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면서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려면은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ax 플러스 b. 요렇게 적어둘게요. 그래도 되겠죠. 아, 그래서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요렇게 생긴 친구구나.

있거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정보, F1이 12 이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F1 한번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 요게 12 이하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6 이하다.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또한 이번에도 B 대신에 A 플러스 1로 바꾸어서 넣어보시면 5 플러스 3A가 돼요. 맞나요? 근데 우리 A 범위를 구해놨으니까, 아, 요 범위 찾을 수 있겠다. 15 더하기 9A. 근데 A가 2 이하니까 15 플러스 9A는 얼마 이하일까? 33 이하인 거 보이시나요? 아,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가장 클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일 것이고, 이 등호가 진짜 성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A가 2일 때니까, A가 2일 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3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골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f(x)의 차수를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수꼴의 극한값 주어졌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통해서 f(x)가 어떤 근을 가지는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던 거예요. 되셨죠? 이런 문제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수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인수를 갖는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번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차 함수, 3차 함수. 일단 차수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분수꼴의 극한이 나와 있어. 분수꼴의 극한.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를 한번 0 대입해 보시면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F0이 1이다. 아니, F0이 0이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 대입해 보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수렴한다. 요두 정보를 이미 알아내 버렸어요. 그러면 3차 함수인데 0 넣었을 때 0이고 1 넣었을 때 0이야. 0 넣었을 때 0이란 소리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 넣었을 때 0이라는 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3차 함수니까 이제 여기 뒤에 곱해질 것은 1차만 남았다. 3차 함수니까. 근데 어떤 1차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ax 플러스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문제처럼 아직 활용을 안한 정보가 진짜로 수렴값이 1이다. 요 1이라는 정보는 아직 활용을 안한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정보는 활용을 했는데 1로 수렴한다라는 정보는 활용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fx 자리에 다시 이 함수식을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두 가지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fx 자리에 이 함수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넣어봐요. 요렇게. 그럼 요거 진짜로 구할 수 있죠. x 약분하고 나면 0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b가 1이라는 거예요. 와, b가 등장했어, b가.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찾아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ax 플러스 b. 자,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x 빼기 1 약분되고, 1 대입해 보시면 a 플러스 b. 아,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b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해놨으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2. 오, 그러면 우리 fx를 완전히 구했습니다. fx가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2x 빼기 1이

되셨나요? 자, 따라서 마지막 F2만 구해주시면 된다. F2. 2 대입해보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3인가요? 그쵸? 그래서 6이 된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요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분수꼴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분수꼴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찾아낸 정보를 통해서 다시 대입해서 극한값을 활용하는 거두 번째. 그걸 활용하면 우리 이 문제를 잘풀수 있겠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 있고요. 아니면 우리 뒤쪽에서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어쨌든 개념 공부를 한 번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풀이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똑같아. 분수꼴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그쵸? 근데 이제 F0이 0이고 F1이 0이라는 것을 활용해 보시면 이제 이 식을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지금 이 값이 1이라고 알려줬는데 어차피 F0은 0이니까 제가 살짝 0인 값을 이렇게 빼볼게요. 상관없죠? 0이니까 빼도 상관없죠? 일단 분모도 0을 살짝 빼보겠습니다. 식이 변하지 않았죠? 근데 딱 꼴이 뭐가 됐어요?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됐어.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1이다라는 거예요. 요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fx가 1이다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F1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0을 빼주는 거야. 그럼 식은 변하지 않지만 딱 꼴이 F'1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요두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fx가 3차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F'은 몇 차죠? 2차예요, 2차. 2차인데 두 개의 함수 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냐? 0에서 1이고 1에서 1이야. 그럼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또 알아야 돼.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f'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좌변이 2차예요, 2차. 그러니까 이 근이 0과 1이려면 좌변이 a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만 살짝 우변으로 넘겨줘서 요런 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ax 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인 것이니까 적분을 하면 fx를 찾을 수 있겠다. 자, 제가 마지막까지 계산은 안할 거지만, 자, 거의 마지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마지막 f0, f1이 0이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a와 c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fx 나오죠? 그러면 f2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풀이 방식이든 두 번째 풀이 방식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두 가지 다 이해를 하시면 좋다. 자, 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을 한번 보면 점점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fx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건을 한번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a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좀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까? 혹시 그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아니면 그 수렴하는 것끼리는 극한값끼리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되면 a를 넣었을 때 0이 안 되면 그냥 a를 넣은 것 분의 a를 넣은 것. 그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모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 봅니다. fx로 묶을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fx로 묶어 주시면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요렇게 묶어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 fx가 0이 될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fx는 0이 될수 있을까요? fx? fx는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완전제곱식 플러스 9 더하기 10이니까 3이죠. 9 더하기 3해야 10이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x축 위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또는 판별식을 활용해도 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 해보시면 0보다 작아요.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fx가 0이 될 일은 없다. fx는 항상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요 부분이 문제다. 이 부분이 fx가 지금 2차고 1차니까 1차 이하니까 어쨌든 2차일 텐데 저 분홍색 물결은 이 2차식이 만약에 0이 되는 경우가 없으면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할 거예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 경우는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근이 없어. 항상 0이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fx 빼기 k의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하는 경우. 실근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근 존재. 실근 존재. 자,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fx 빼기 k의 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항상. 그럼 fx 자리에 함수식 대입해서 한번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빼기 kx 빼기 2k가 항상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 빼기 k의 x 플러스 12 마이너스 2k가 항상 0이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판별식으로 판단하죠, 판별식. 판별식 D가, 즉, 6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2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에다가 빼기 48 더하기 8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요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저 부등식 풀어보시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분모가 항상 0이 아니니까. 근데 요때가 이제 문제예요, 요때가. KX 빼기 K의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는 0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 만약에 요 실근이 c라고 해볼게요. c라는 실근이 있다. 그러면 이제 a가 c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a가 c일 때, 저 조건에서. 그럼 a가 c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 존재하겠죠. 저 극한값이. 분수꼴의 극한값.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x가 c로 가까워질 때 분자, 즉 x제곱도 0으로 가야 돼요. 즉 c제곱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자도 0으로 가는 거니까 c로 갈 때. 그 말은 c가 0이라는 소리죠. c가 0.

아, 이 실근은 0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 0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겠죠, 실근이니까. 그럼 0을 대입해보자. F0이 2K여야 되는 거예요, 2K. 근데 F0은 12거든요. 12가 2K니까 K는 6이 되는 겁니다. K는 6. 되셨나요? 자, 그럼 K가 6일 때 진짜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또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A가 0일 때 극한값이 진짜 존재하는가? fx에다가 fx 빼기 k의 x 플러스 2인데 k 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이 fx 빼기 k의 x 플러스 2는 x 제곱이 돼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분자는 x 제곱. 이 값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x 제곱 약분이 잘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f0분의 1, 즉 12분의 1로 수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K가 6일 때도 정말로 저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모두 다 합해보면 K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K가 바로 저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이 범위에 있는 정수 K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총 정수가 몇 개죠? 총 8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8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27번. 결국에 그 분수꼴에 극한값이 존재한다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거를 확인할 때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있냐, 아니면 없냐. 있을 때는 분자도 그 값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미정계수 결정에서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엔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좀 활용되는 문제를 푸니까 살짝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된다. 개념만 안다고 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어요. 일단 다항함수라는 것도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아시겠죠? 차수를 항상 떠올려야 돼. 다항함수면.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다음 조건을 한번 잘 살펴보러 가보면 자, 첫 번째는 fx가 무한대로 갈때 x세제곱분의 fx, gx가 2로 수렴한다. 자, fx, gx도 당연히 다항함수일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로 수렴했어. 아, 그러면 fx, gx가, fx, gx가 2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차수가 똑같으면서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fx, gx가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가 일단 fx, gx가 2x세제곱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뒷부분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놓고 해볼게요. 우리 처음이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놓고 한번 나번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2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수를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2x 두 번째는 a, 세 번째는 x분의 b, 네 번째는 x제곱분의 c. 요게 마이너스 4로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x가 0으로 갈때이 부분은 0으로 가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a로 수렴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b랑 c가 0이 아니면 발산하게 됩니다. 그쵸? x가 0으로 갈 때. B랑 C는 0이 아닌데 분모는 0으로 가. 그러면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해요.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반드시

반드시 B랑 C가 0이어야 된다를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B랑 C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즉,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나번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이 바로 fx, gx가 e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꼴이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 a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해보면, fx, gx가 e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는 x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차수가 2인 것을 x가 0으로 가는 게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0으로 가는 게두 개가 있으면 분자에도 똑같이 두 개가 있거나 그 이상이 있어야지 수렴을 해요. 0보다 작은 친두 개보다 작은 친구 x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이상인 항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x, gx를 찾았고요. f2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fx가 어떤 친구인지 몰라서 이거 살짝 인수분해해 보면, 2x제곱 곱하기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fx, gx가 모두 다 상수항과 계수가 정수기 때문에 이걸 잘 정수끼리 쪼개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그럼 fx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잘 생각을 해보면 fx가 이 x 빼기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져가면 무조건 f2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2를 가져가지 말고 남은 걸다 가져가야지 2를 넣었을 때 가장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fx가 2x제곱이 될 때가 f2가 최대값을 가진다. 따라서 2x제곱일 때 f2는 8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 가번, 나번 조건을 통해서 이번에도 차수 파악하는 거, 최고차항 계수 파악하는 거, 이제 어떤 항까지 가져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문제랑 비슷하니까 한번 다시 보면 이 값이 6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분모 차수가 n 플러스 1이니까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6x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무언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도 한번 보면 xn제곱분의 fx가 0으로 갈때 4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한번 잘볼때 fx가 몇 차인지 몰라서 이제 이걸 잘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fx랑 남은 것 중에 차수 제일 큰 거, 3차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 fx 차수가 3차보다 큰 경우 이 3차보다 두 번째 경우 fx가 3차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fx 차수가 딱 3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 fx 차수가 3보다 크다면 좌변에서 차수 제일 큰게 fx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가 바로 6x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xn제곱분의 fx가 4이려면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가 4xn제곱 요렇게 끊겨야 돼요. xn제곱보다 더 차수가 작은 게 등장을 하면 이게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우는 f1이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fx 차수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좌변에서 차수 제일 큰게 마이너스 4x 세제곱인데 우변에서 차수 제일 큰 거는 6xn 플러스 1제곱이 돼요.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계수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다음 세 번째 경우 fx 차수가 딱 3이야.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차수 제일 큰게 사라질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n 플러스 1이 3보다 일단은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경우가 두 개가 또 나눠지죠. n이 2인 경우, 두 번째 n이 1인 경우.
3보다 작을 거니까.

0: 3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n 플러스 1이. 그러면 n이 2인 경우는 fx 빼기 4x 세제곱이 6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해야 되니까 fx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10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될 것이고요. 여기 n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서 끊겨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f1이 14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 앞에서 f1, x자리에 1을 대입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 요 경우는 n이 1일 때는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fx가 4x 세제곱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4x 세제곱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3x 제곱과 만나서 6x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n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저게 성립을 하려면 마지막이 4x, 요렇게 끊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f1이 요 경우에는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경우 중에서 f1이 가장 큰 경우는 요 경우, 14인 경우죠? 그래서 답은 14다.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 28번과 29번 모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때 수렴하는 경우에 차수 비교하는 거, 차수가 몇 차인가,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가를 판단하셨어야 됐고, 그다음에 분모가 0, 분수꼴일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몇 개나 있냐. 그럼 분자는 수렴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보다 더 같거나 많아야 된다.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28번, 29번을 풀어봤는데 이두개 여러분들 반드시 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 2강도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이제 쭈꾸미 시간 여러분들 꼭 가져주시고 이제 다시 풀어보고 5단원치 작성하기 이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3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규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복 조합이 다 끝났고요.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 한세 문항 풀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만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중복 조합 좀 어려운 문제들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를 제가 연계 교재에서 또 찾아서 퀴즈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오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거 안 풀었으면 잠깐이라도 멈췄다가 풀고 그 다음에 오세요. 자, 오늘 일단 마인드셋을 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의 한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오늘의 귀찮음은 내일 갚아야 할 할부금이다. 바로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할부금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일시불 멋있게가 아니라 할부금을 할부로 이렇게 뭔가를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소비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감이 안 와요. 카드 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봐도 할부로 찍힌 것들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시불로 해야 그 다음에 또 돈도 아끼고 내가 진짜로 이만큼 썼기 때문에 잔고가 요만큼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뭐랄까 어려운 말로 하면 좀 그런데 막 현행화? 돈에 대한 이 실시간 동기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저는 일시불로 주로 합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할부로 하는 게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근데 제가 계획을 해놓고 요거를 딱 정확하게 계획한 날짜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밀려요. 왜 그러냐? 오늘만 좀 쉴까? 오늘은 좀 비도 오는데 오늘 좀 눈도 오니까 살짝 쉬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자기를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게또그 다음날 또 그만큼을 또 해야 되고 어? 그 다음날 그게 밀리면 또 그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귀찮을 때 있죠. 그죠? 좀 게으르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게으른 게 나쁘다는 것도 알고, 귀찮음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그렇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만약에 미루게 되면 내일 그만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이거를 오늘 안한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학습지 해보셨죠? 요즘은 좀안 하나? 요즘은 보니까, 저희 아기들 보니까 태블릿으로 해요. 태블릿으로 종이로 이렇게 쌓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하루하루 할 만한 것들을 딱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과 막 이런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아닐 거야.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풀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또 쌓이면 또 이렇게 넘겨요.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져서 이제 엄마한테 다 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건 롱런이에요. 마라톤이야. 오늘 해야 될걸 미루지 말고요.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달 해야 될 것들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혹시나 숙제를 안 해온 친구가 있다면 하고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ABC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곱에 대한 게 나와 있었고, 그걸 풀이할 때에는 일일이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A와 B와 C에 대한 거를 거듭 제곱의 형태로 소인수 분해로 표현을 하고, 그들끼리의 더하기가 얼마, 더하기가 얼마 해가지고 이제 중복 조합으로 처리했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때는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도 쭉쭉쭉 풀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풀이가 오래 걸리기는 하나,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는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 개로 풀 거거든요. 두 가지의 풀이로. 근데 명확하게 얘는 첫 번째 풀이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소개해 주시나요? 그거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케이스 분류라던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게 다른 문제를 풀때또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그 고민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소개는 하는 거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그걸 첫 번째 풀이로 한다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실수할 확률이 매우 커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문제 풀이가 길어지잖아요? 사람이 초조해지거든. 내가 이거를 30문항을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뭔가 이걸 단순 계산이나 이런 것들로 시간을 오래 끌고 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초조해져서 그 다음 문제 풀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풀이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긴 보셔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풀이를 이따가 소개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게 어쩌면 이 중복조합에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식을 변형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다좀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4다. 요거 뭐딱 보니까 자연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합이 14가 되는 거는 변수를 조작해가지고 해결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AB는 4의 배수이고 C는 홀수이다. 아, 당연히 이 나의 조건이 문제의 키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을 잡는 거야. AB가 4의 배수이고 그리고 C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끔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거를 첫 번째 풀이를 소개는 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기본이 뭐야? 고 1대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중복되지 않도록. 요게 핵심이에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뭐 더하기로 합의 법칙으로 풀든, 곱의 법칙으로 풀든, 여러 가지 뭐, 조합이든, 순열이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풀든, 가장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아야 돼. 그치? 답에서 멀어지는 거야. 중복되지 않아야 돼.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풀게 되는 이 케이스 분류는 뭐가 문제가 되냐?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빠뜨릴 확률이 매우 높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4의 배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아이디어는, 끝까지는 안풀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B가

사의 배수가 되는 건데, 이것들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 8, 12, 16, 20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부터 갈 거야. 여기를 내가 AB라고 한번 해보자. AB가 4가 되는 걸 먼저 찾아요. 그러면 1, 4, 그 다음에 4, 1, 그 다음 2, 2. 뭐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8이 되는 것도 하면 2,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1, 8, 그 다음 4, 2가 있겠고, 그 다음 8, 1이 이렇게 있겠고, 됐습니까? 10이라고 하는 것도 1, 12가 있겠고, 2, 6이 있겠고, 3, 4가 있겠고, 4, 3, 6, 2, 12, 1 이렇게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16이라고 하는 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걸딱 갔을 때 이것처럼 그냥 모든 순서쌍들을 내가 지금까지는 체크해서 이 문제를 풀때 전혀 그 오류가 있었던 거는 없었겠지만 물론 여기서도 있다 골라낼 거예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안 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 1과 16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만약에 1과 16을 넣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합쳐서 17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자연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뒤부터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 얘를 구성하는 순서쌍 중에 안 되는 것들이 군데군데 끼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1과 12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1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 13이에요. 근데 얘들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13 더하기 2개가 있는데, 최소 1인데, 2개를 더하면 최소 얼마부터 돼야 돼? 15 이상에 대한 게 문제로 풀려야 되는데, 얘는 14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4의 배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4 곱하기 1에다가 4 곱하기 2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는 4 곱하기 5고. 잘 봐. 4 곱하기 6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4 곱하기 7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8도 가능해. 4 곱하기 9도 보니까 얘는 요거 두 개를 만약에 4 곱하기 9야. 그럼 어떻게 돼? 13이야. 그럼 요것도 안 돼. 그지? 근데 요36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36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들의 순서쌍 중에서는요. 얘가 뭐1 곱하기 36이나 2 곱하기 18이나 이런 거3 곱하기 10이나 이런 건안 되는데 어떤 게 돼? 6 곱하기 6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내야 된다고요. 알겠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어떨 확률이 제일 크다? 빠트릴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거를 C는 홀수이기 때문에 요거 홀수에 대한 거, 나머지는 이제 D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더한 것들이 홀수예요. 아니면 뭐 짝수야. 그럼 그거에 따라 D 값이 홀수냐, 짝수냐가 구분이 되겠죠. 괜찮아? 그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하면 답은 나오긴 나온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걸 이렇게 풀었다면 조금 어려웠을 거다. 상당히 뭐랄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틀린 이유는 요 뒤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야. 요 뒤에서 되는 것들을 골라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앞쪽에서 그냥 될 법한 것들만 딱 끊어내가지고 이 뒤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 분류를 부족하게 했을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하냐면 이렇게 뭔가 순서에 맞게 체계를 잡아가는 건 중요한 아이디어야. 내가 경우의 수에 대한 거, 곱에 대한 거든 더하기에 대한 거든 숫자에 대한 이 흐름을 규칙에 맞게끔 쭉 써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가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나의 조건에 너무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 그럼 가의 조건을 놓쳐. 깜빡해.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답은 나올 거야. 답은 분명히 나와. 하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이제 이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요거는 변수 조작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좀더 엄밀히 말하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소인수 분해가 중요한 거야. 경우의 수 파트에서 소인수 분해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치? 느꼈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AB가 4의 배수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 얘가 4의 배수래요. 그럼 이런 게 있겠지? 단순하게 AB 중에 어떤 거 하나가 4의 얼마 얼마가 되는 게 있겠고, 그치? 어떤 거는 이 AB라고 하는 게 A와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이면 무조건 얘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 케이스를 나눕니다.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경우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할 거예요. 그러면 A가 짝수고 B가 짝수래. 자, 여기서 변수 조작할 때 짝수와 홀수에 대한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중복 조합이 나오는 파트에서 얘기해요. 짝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에다가 A 프라임 플러스 2를 넣으시면 돼요. 요거야. 근데 짝수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2A 프라임은 A다. 그럼 이건 문제가 돼. 왜냐? 우리가 변수를 조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무슨 세팅으로 가주려고? 음화정 세팅으로 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0부터 가능합니다라고 해야 내가 중복조합의 계산을 하기가 수월해진다고요. 그게 목적인데, 이 음화정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 짝수를.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얼마부터 가능하냐? 내가 이 음화정 세팅으로 간다면 0을 넣었을 때2 곱하기 0에서 얘가 뭐부터 돼요? 0부터 가는 거야. 그럼 0, 2, 4, 6, 8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표현하는 자연수에서의 짝수는 2, 4, 6, 8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생겨버려? 0이 나온다고. 문제가 생기죠. 그지?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맞추려면 A'을 1부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요 변수를 또 바꿔줘야 돼. 뭐에 대한 걸로? 0에 대한 걸로 또 바꿔줘야 돼. 두 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방법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1대1 대응으로 생각하면 돼요. A'이라고 하는 건 0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음화정 세팅이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나오는 게0 넣게 되면 2부터 나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짝수가 그냥 딱딱딱 튀어나온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홀수에 대한 거 써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프라임에다가 0부터 넣어요. 그지? 그럼 얘는 음화정 세팅이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0 넣게 되면 그 다음 1이야. 1 넣게 되면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합에서는 변수를 조작할 때 짝수와 홀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 정말 특별한 조건이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더 조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가 모두 짝수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A라고 하는 것은 2A 프라임 플러스 2, B라고 하는 것은 2B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C는 홀수라고 했네. 그러면 C는 뭐예요? 2, C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요거 4개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요렇게 D까지 해서 얘가 14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짝수, 짝수, 홀수에 대한 걸로 좀 분리를 했잖아. 그럼 D라고 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은 짝이야. 그럼 홀에다가 뭘 더해야 짝이 돼요? 당연히 홀이지.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도 요렇게 분리해요. 2, D 프라임 플러스 홀수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문제가 너무 심플해지죠? 어떻게 돼? 다 이렇게 2로 묶어요.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될 거고 4, 5, 6이야. 더하기 6은 14가 되더라. 자, 그럼 6을 넘겨요. 그럼 8이 되겠지? 맞아? 그럼 2로 나눠요. 따라서 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8이었으니까 2로 나누면 4가 되겠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4개를 뽑습니다. 왜? 0부터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 음화정 세팅이거든. 그리고 음화정 세팅이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7C에

3이니까 765, 321이니까 얼마? 35가지가 나오겠다. 첫 번째 케이스야, 이게. 됐어? 자, 그 다음에 A와 B 중에서 하나가 4의 배수인 걸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가 4의 배수인 걸로. 괜찮아? 자, 그럼 하나가 4의 배수인 거, 요거 A를 4의 배수인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 4, A 프라임 플러스 4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얘가 만약에 홀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2B 프라임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C라고 하는 거 아까 홀수라고 했지? 그럼 EC 프라임 플러스 1. 자, 홀홀 더했고요. 여기 짝수야. 그러면 여기에 뭘 더해야 짝수가 되겠니? 그렇지. EED 프라임 플러스 2가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4의 A 프라임, EB 프라임, EC 프라임, ED 프라임 플러스 5, 6, 8, 14. 이렇게 되겠다. 자,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4A 프라임 2A 아이고 요거 그냥 한 번에 약분까지 하자. 공간이 좀 좁으니까. 요거는 2로 약분까지 할 거예요. 요거 넘겼으니까 6이고 2로 나누면 3이야. 그러니까 2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얼마? 3이 되겠구나.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거 A 프라임에 대한 거를 내가 하나씩 예로 들 겁니다. A 프라임이 만약에 0이에요. 0부터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0 넣게 되면 3H 3이야. 됐어? 1 가능합니다. 2는 안 돼요. 그럼 얘는 1 넣게 되면 2였으니까 3H 1이 될 거야. 그럼 얘는 OC에 2잖아. 그러니까 10개. 얘는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게 4의 배수이고 B라고 하는 거는 홀수일 때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될게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4의 배수와 4의 배수인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A와 B라고 하는 거 만약에 둘다 짝수야. 그러면 짝수의 범위에서는 4의 배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가 짝짝에 대한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4의 배수, 하나가 4의 배수인 거,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홀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있는 거 지금 A를 내가 4의 배수로 하고 놓고 B에 대한 거 홀수로 해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B가 뭐인 경우도 있겠어? 4의 배수. 그죠? A가 뭐인 거? 홀수인 게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구조가 똑같을 거고 요 경우와 어떻겠다? 똑같겠다. 그러니까 얘가 13개이기 때문에 이 13개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얼마예요? 26개가 됩니다. 26가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얼마? 그렇지. 61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나눌 때 변수를 조작하긴 하는데 AB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저거 케이스블리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연계 기출 숙제 풀이를 좀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문제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쭉 진행을 할 건데,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씩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막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60번이에요. 다항식 x제곱 빼기 2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뭐 x제곱에 몇 제곱, 뭐 r제곱 해가지고 맞추는 것도 했는데, 한번 보자. 얘는 x제곱에 몇 제곱을 하면 돼요? 몇 개씩 쪼개지면 돼? 3개. 그지? 그러니까 여기 5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로 쪼개면 나머지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3개가 올 거야. 그럼 5개 중에 3개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2개를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 10일 거고요. 요거 4가 될 거니까 40이죠? 40에 x의 6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만 딱 구하면 40이죠. 됐습니까? 부호 같은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풀수 있대. 자, 25학년도 수능 23번입니다. 요 근래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거는 연계됐다, 아니면 뭐 기출 분석이다, 이런 게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x3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6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똑같죠? 몇개 가져가면 돼? 5개 중에 요번엔 2개 가져가라. 그럼 x3제곱 자리가 2개 가져가고요. 2가 몇개 가져가? 3개 가져가면 되겠지. 맞아? 자, 여기 10개, 그러니까 10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8이니까 정리하면 80에 x의 6제곱 따라서 얼마예요, 얘는? 80이야, 80. 이런 식으로. 됐어? 아주 아주 심플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 62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몇개 가져가면 돼? 2만 가져가도 돼. 그지? 2만. 6개 중에 2개 가져가요. x제곱이 2개 가져가. 그럼 남아있는 2가 몇개 가져가요? 4개 가져가야지. 남아있는 거 다. 그럼 여기 있는 거 6, 5, 32로 나누니까 15고요. 요거 16이야. 개수만 쓸 거예요. 그럼 225에다가 15 더할 거니까 24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4제곱의 개수 구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3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의평가 22학년도. 5개 중에 3개를 가져와요. 2x의 세제곱, 그리고 1의 2개. 응?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얼마야? 10이고요. 여기 있는 거 8. 그러면 이렇게 하면 80x 세제곱이니까 개수만 구하세요. 그럼 8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항계수에서는 이렇게, 이항정리에서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를 더 활용한 문제들이 좀더 중요한데요.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어딜까? 그렇지.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이제 N번의 시행 중에서, 그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뭐 대표적으로 뭐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때도 요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N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R번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내가 원하는 사건, 1회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을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P가 될 거고, 그게 R번이 나옵니다. 란 뜻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나오는 확률은 한번 시행했을 때 당연히 1-p가 되겠죠? 그리고 요 r번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n-r제곱이 되겠구나. 그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독립시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분포가 뭐야? 이항분포. 그죠? 이항분포에서는 n번의 시행 중에 이 r이라고 하는 게 0번, 1번, 2번 쭉 가가지고 n번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그러한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 제가 보통은 이항정리에 대한 얘기까지 꼭 합니다. 아이디어 구조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가 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64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아주 조금. x제곱 더하기 x분의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이거 어려운 건 이제 실수에 대한 부분이라.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개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구하면 2점짜리, 두개 구하면 3점짜리. 알겠죠? 변형할 만한 요소가 많이 없다. 그럼 여기 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쪼갤 때잘 쪼개셔야 되는데 적당량의 5라고 하는 걸 자연수의 분할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항을 일반 항을 딱 적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로 알값을 찾으셔도 되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적당하게 쪼개보자. x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를 줘요. 하나.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되겠죠.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4개를 줘요. 그럼 분모에 몇 개가 남아? 약분돼서? 제곱이 남아. 그러니까 5개 중에 x제곱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남아있는 x분의 a가 몇 개? 4개를 가져가자. 그러면 요거 약분될 거니까 x제곱이 남을 거고 5에다가 a의 4제곱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5a 4제곱. 자,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5에다가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시고요. X제곱에 R제곱에 X분의 A라고 하는 게 5-R제곱이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풀때좀 유용한 거는 복잡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복잡할 때. 이것도 사실 막 복잡한 건 아니야. 요거 처리해보자. X에 몇 제곱이에요? 2R제곱이 될 거고요. 그치? X만 봐, X만. 그럼 얘는 X에 5-R제곱분의 1이야. 그럼 요두 개를 곱한다고 해볼까? 그러면 요거 a 생략하고 그냥 x만 본 거예요, x만. 그럼 요거 처리하게 되면 x에 2r에다가 빼기 5에다가 플러스 r.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x에 3r 빼기 5가 돼야 되는데, 요게 얼마여야 될까? 얘는 x에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지? 요게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돼. 괜찮아요? 그럼 요거 넘겨. 그러면 3에 r은? 3이거든요? 그럼 R은 얼마야? 1이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여기가 1이 오고, 여기가 몇 개와? 4개가 온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1, 4가 똑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할수 있겠지. 자, 뒤에 있는 것도 한번더 해야 돼요. 뭐랑 똑같다고 했어? X의 개수가 똑같대요. 그럼 이거 몇 개씩 나눠가주면 될까? 요거를 적당하게 쪼개야 돼. 두 개, 세 개. 오케이. 그지? 다섯 개 중에. 두개 가져가요. 뭐가 x제곱이 두 개, x분의 a가 세 개. 그러면 분자에 이제 네 개가 있고 분모에 세 개가 있으니까 약분해서 x 하나만 남겠다. 자, 이건 10일 거고요. 10 곱하기 a의 세제곱에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개수가 같다고 했어. 요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5a 4제곱, 10a 세제곱, 약분.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약분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 또 해요. 따라서 A는 얼마야?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요거 두개 같은 게 나올 수 있다야? 아니에요. 그냥 각각에 대한 식정계를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어떤 관계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내가 몇 개씩 나눠진다라는 것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해서 내가 그거에 해당하는 알값을 찾는 연습도 한두 번은 해놔야 정말 복잡한 식일 때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수 있다. 왜?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쪼개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크거든요. 쉬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식들의 관계식으로 또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 65번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요, 또. 어때? 식이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형태들이 대부분 고민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을 좀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 원칙은 뭐냐? 지수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지금 왼쪽 보니까 2x 빼기 1의 5제곱이고요. 얘는 x 더하기 1의 1이야. 그치?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 얘를 기준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그냥 먼저 쓸게요. 뭐, 요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 편의상.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구조만 판단을 해보자. 뭐가 나올 수 있니? 상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지. 1차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걸 두 개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x의 세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몇 차여야 돼? 3차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합을 해볼까? 여기가 상수예요. 그럼 여기에 몇 차가 와야 돼? 3차가 와야 돼. 그치? 3차 곱하기 상수해야 3차일 거 아니야? 여기 1차예요. 그럼 여기 몇 차가 와야 돼? 2차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5제곱이고 여기가 1차이기 때문에 3차와 2차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분리한 게둘다 케이스로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구조가 이거는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과감하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수가 나오고 여기 3차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따라가 볼까? 상수니까 이거 1이야. 여기 3차여야 돼.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몇개 가져가시면 돼요? 세개 가져가요. 뭐가? EX의 세 개. 마이너스 1이 몇 개? 두 개가 되겠구나. 자, 여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8이야. 요거 1이야. 그러니까 80의 X의 세제곱이요. 두 번째, 1차. 그러면 여기는 X만 남아있고. 여기 뭐만 남아야 돼? 2차만 남아야 돼. 그럼 얘는 다섯 개 중에 몇개 가져가셔야 돼요? 두 개. 그럼 얘는 EX가 두개 가져가고요. 마이너스 1이 몇개 가져갑니까? 세 개. 부호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건 10일 거고, 여기 있는 건40. 합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0, X 세제곱이겠다. 어때? 두 개를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답은 40X 세제곱에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계가 좀 나눠져 있는 것뿐이야. 요것도 이제 3점. 그러니까 이런 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풀 때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보듯이 하진 않잖아요. 저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논리적이고 최대한 빠짐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 쉬운 문제들도 천천히 푸는 감이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도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야. 그럼 선생님 시험 볼때 엄청 빨리 풀죠. 그죠? 시험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저하고 강의 들었으면 한두 번쯤 들었던 건데, 선생님 긴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냐면,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새벽 3시에서부터 어떻게 잠들었나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또 6시인가 했겠어. 근데 이게 컨디션으로는 진짜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진짜 너무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3시까지 잠이 안 와.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커피 다 끊어야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수능 가까워졌을 때 커피 마시거나 에너지 음료 이런 거막 마셨던 친구들은 그거 끊어내는 것도 한두 달 걸려요. 한두 달 끊어내면서 그 하루의 일과 시간대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연습을 선생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전날 너무 집중, 뭐랄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해졌는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더 대박이었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을, 국어 시간 시작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얘기는 들었었거든. 왜 시험 볼때 중간에 화장실 가면 소지품 검사를 한다. 혹시 금속 물질 갖고 있는지. 왜냐면 화장실 가가지고 혹시나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 뭐라고 해요? 부정행위 할까봐. 그 선생님 그거 했잖아요.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 100분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뭐 20문제, 30문제 이런 거 연습을 충분히 했어도 시험장 때는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상에 대한 시간 단축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쯤 하면 좋냐? 한 7월, 6월 모평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실전 모의고사. 이제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2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갈 건데,

때 그때 이제 막이 빨리 풀기 기계적으로 푸는 거 연습을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긴장하고 막 시간이 오버가 될것 같아도 조금 커버가 됩니다. 어? 갑자기 시험장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든 65번 같은 것들은 빠르게 정확하게 66번으로 가봅니다.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EX 더하기 5 그리고 X 빼기 1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원칙대로 차수가 어떤 거? 지수가 작은 거. 그지? 차수가 낮은 것부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얼마야? 1이지. EX 더하기 5. 이걸로 분리해볼까? EX 5.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몇 차? 1차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상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수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얼마를 곱해서 이제 X세제곱이 될 거냐라고 하면 그냥 쉽게 편의상 제가 그냥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막 꼼꼼하게 뭐왜 차수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요거에 대한 거를 숫자적으로 우리가 맞춰 가려고 하는 거야. 그지? 1차면 여기가 2차가 와야 3차가 되겠고 여기가 상수야. 그럼 여기가 3차가 돼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차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에 따라 맞춰주면 되겠지. 해보자. X 빼기 1에 5제곱. 여기가 1차였고요. 여기는 2차가 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5개 중에서 몇개 와요? 일단 EX는 곱해놔. 그지? 5개 중에 몇 개만 갖고 와? 2개만. X가 2개, 마이너스 1이 3개. 이렇게. 자, 얘도 상수니까 5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5개 중에 3차가 돼야 되니까 3개 갖고 와. 뭐를? X를 3개,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2개 갖고 오자. 여기 있는 거 괄호 어차피 하나니까 생략하고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주의하시고, 마이너스에 10에 2니까 마이너스 20이야. X 세제곱. 자, 여기 있는 거 1, 10, 5. 얼마? 50. X 세제곱이 되겠다. 그럼 앞에 한 것처럼 이렇게 두개 어떻게 해요? 더해. 얼마야? 30.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원하는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0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충분하겠죠? 그래서 차수가 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두 개까지만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만약에 세 개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작은 것부터. 차수가 작은 식부터 차례차례 써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경우들을 따져서 그 중에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딱딱딱 줄 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당황하지 마. 그런 걸로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67번. 요건 이제 개수가 많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X-1의 6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EX 더하기 1의 7제곱이다. 그러면 요 안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6개짜리가 제일 작잖아요. 여기는 이제 7개짜리고. 그럼 작은 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워낙 이제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각에 대하여 둘 중에 뭘로 하든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는 사실 상수부터 그다음에 여기 1차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6차까지 가. 지금 이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다 써놔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일까? 그렇죠. 이 뒤에 만약에 분모에 X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그럼 요거가 앞에 있는 것들과 합쳐져서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얘가 6차인 것까지 다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이제 이 분모에 대한 것도 거듭제곱을 하면서 약분해서 실제 X의 제곱이 나오는 걸 골라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써놓고요. 실제 우리가 풀 때는 요것만 해놓으면 되지 뭐. 상수에 대한 거뭐 나오면 돼요? 여기 두 번째 거는 2차 나오면 돼요. 여기 얼마? 1차 나오면 되고. 여기 뭐 나오면 돼? 상수 나오면 됩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거. 상수가 나와야 된다. 여기 있는 거는 6에서 여기다 쓸까? 6개 중에 0이야. 뭐가 0? X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6개가 와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2차가 와야 된대요. 7개 중에 2개가 옵니다. EX가 2개. 1은 5제곱 생략하고요.

자, 1차, 1차가 와야 된대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 가져가자. X를 하나 가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홀수일 땐 이거 꼭 체크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1차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 가져가요. 뭐가? EX가 하나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는 1, 거듭 제곱. 자, 여기 있는 거 2개, 6개 중에 2개 가져가요. X가 2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은 4제곱 짝수니까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뒤에 있는 거는 상수에 대한 거니까 7개 중에 0이야, 0. X에 대한 거는 하나도 갖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EX의 0제곱이고 1의 7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6, 7에 42, 2로 나누니까 21에다가 4 곱해요. 얼마야? 84?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4, 마이너스 6에다가 14를 곱한다. 그러면 6, 4, 24니까 어? 마이너스 83가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6, 5, 30, 2 나눌 거니까 15고요. 15에다가 1이다. 그냥 요건 15네. 그럼 요거 15.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15의 x제곱만 남겠다. 그러니까 이 중에 원하는 개수 얼마? 15죠, 15. 됐어요?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문제 풀때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실수 줄일 때에는요, 암산의 영역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여러분들한테 암산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속도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그렇게 해서 속도는 올렸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야. 그지? 그 암산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제 주로 곱했던 값들에 대한 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일 땐 당연히 답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머릿속에서 착각을 일으켜요. 기존에 외웠던 것과 유사하게 생긴 틀이라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게 그거라고 손이 더 빠르게 쓰게 돼. 머리보다. 그러면 이제 딱 암산해가지고 썼어. 그럼 그 뒤에 계산을 해가지고 쭉쭉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선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수능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때 제가 초반에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도 검토할 때 쉬운 것도 빠르게 정확하게 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원점수가 얼마일 때 아니면 원점수에 대한 것도 안 가. 그냥 아 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내가 몇 등급이 나올까?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게 생각보다 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딱 개수. 몇개 틀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몇개 이내로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한 문제 풀 때도 검토를 정확하게 하든, 한번풀때 정확하게 풀든, 정말 성심성의껏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실수도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틀리고, 그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할 때도 정확하게, 뭐,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 여기는. 자, 67번까지 해봤고요. 68번입니다. 68번이 앞에 있는 67번이랑 66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 그지? 여기에 X의 1차만 있는 게 아니라요. X의 2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따라 당연히 나오는 결과값을 구성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나오는 게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뭐 5제곱이야. 그러면 요 오른쪽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제곱에 대한 5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일 때는 결과가 x의 2차, x의 제곱으로 나오고요. 얘가 2개 가져가면 x의 4제곱으로 나오고, 3개 가져가면 x의 6제곱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왼쪽에 있는 조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거듭제곱 요 바깥에 있는 게 크면서 요 안에 것도 만약에 1차가 아니다. 그럼 그건 좀더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분수의 형태는 더 신경 써야 되고. 맞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한번 잡아볼 건데, 기준을.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뭐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상수가 나올 수 있겠다. 됐어요? 두 번째, 뭐가 나올 수 있겠니? 2차가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만들어 가보자. 상수에다가 뭐를 곱해야 x의 6제곱이 될까요? 그렇지, x의.

4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의 4제곱, 그러니까 4차가 되면 돼. 자, 그래놓고 아무 생각 없이 요거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 요거 최대 몇 개야? 5개야. 여기 몇 개? 6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곤란해줘야 될 것들이 나올 수 있다. 2차에 대한 거 가보자고요. 얘는 x의 제곱이고, 1에 대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 얘는 4차. 몇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네 개를 가져와. 뭐가요? x가.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몇개 와야 돼요? 1개 와야 돼, 1개.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하면은 당연히 x의 6제곱이 나올 거고, 요거 얼마예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결과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거에서 잘 봐요. 여기 있는 거는 몇 차야? 요게? 어쨌든 2니까 짝수라고 한번 해보자. 차수가. 짝수.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요거를 하게 돼도 어차피 x에 대한 거는 뭐가 나와요? 짝수가 나와.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질문으로 문제에서 출제할 때 x의 5제곱에 대한 것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긴 제곱이야. 여기는 몇 제곱이 와야 돼, 그럼? 3제곱이 와야 돼. 여기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능인 거야. 선생님, 상수일 때는요? 여기 상수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5제곱이 와야 돼요. 그럼 5제곱이 여기 오냐고. 안 온다고. 여기 제곱에 대한 거에다가 5를 어떻게 뭐 거듭제곱을 뭐, 어? 2, 뭐 1. 아니 2.5개 뭐 이렇게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구성과 다른 구성이 나와서 이들에 대한 것들 중에 어떤 개수들의 합이 뭐 같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제거를 해버리는 것도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69번 가보겠습니다. 69번이 사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이항정리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퀴즈로 내드리는 것도 요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뭐 기본적인 문제 풀 때마다 이게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종합되어져 있는 게요 문제입니다.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번. 요게 이제 54.4예요. 54.4. 그러면 이게 맞춘 게45%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4%가 1등급이고, 그죠? 그리고 보통 5등급까지 딱 체크를 했을 때 5등급이 이제 50% 전후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거 하면 5등급 전후야. 그지? 문항별로 봐야 돼. 여러분들 그 1번부터 30번까지 통으로 모의고사 풀어가지고요. 표점이나 뭐 아니면 원점수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내가 등급을 나누는 게 사실은 연습할 때큰 의미는 없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 푸는 단계라면 제가 그게 의미 있겠다고 말을 할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통수학 부분, 그 수학1이랑 수학2도 기출 분석하고 계시죠? 그지? 같이 하고 있어야 돼. 공통 부분에 대한 기출 분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확률과 통계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때 끝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택 그 단원, 이 교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들어있거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 같이 들어있어. 왜냐면 수학원이랑 수학2랑 같이 병행을 해도 되는 교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특히나 뭐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과고나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원이나 수학2를 하고 그다음 뭐 미적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 빠른 학교는 미적분도 이제 2학년 때 끝내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진 않을 거고. 그럼 확률과 통계는 사실 2학년 때 끝냈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 이 시기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기출 분석이 가능해. 그치? 근데 이거 이전에 수학원과 수학2에 대한 기출의 미래도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더 비중 있게 갖고 가야 돼. 선생님이 확통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니까. 수학원이랑 수학2에서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공통 부분도 뭐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문제들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유형편에 있는 상에 대한 문제들 오답률 다 적어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1등급 도전 문제들은 문항별로 풀이에 그게 있더라고요. 오답률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나의 객관적인 위치가 파악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공통 부분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 문제가 몇 퍼센트의 오답률이고 나는 이걸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제 제가 뒤에 나중에 1등급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찾은 이 오답률과 교재의 오답률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EBS 사이트에 있는 오답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반올림했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거랑 큰 차이가 안 나. 보니까 뭐 0. 몇 퍼센트 차이 이렇게 나는데 그거 갖다 뭐큰 의미 둘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문항에 대한 오답률과 정답률을 좀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나의 객관적인 위치 그걸 계속 점검해야 돼. 자, 다항식이 이렇게 있는데 x5제곱의 개수가 11이에요. x6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n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5제곱의 개수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x의 세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3의 배수에 대한 걸로 나와야 돼요. 그치? 여기에서 n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n에서 일부 가져와서 내가 1이 됐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된 거고. 2를 가져왔다. 그러면 x의 6제곱. 3을 가져왔다. 그러면 x의 9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x의 5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거를 내가 상수라고 해보자. 아니, 상수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 다음, 뭐야? 3차야. 그치? 그 다음, 여기에서 2개를 가져오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6차야, 6차. 그럼 여기 앞에 분수꼴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수랑 3차밖에 안 되겠다.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볼까? 얘가 상수네. 그럼 x의 5제곱이 와야 돼. 아까 말한 그 예시하고 똑같죠? 제가 일반적으로 문제풀이할 때 소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x의 제곱과 여기 4제곱이야. 그럼 얘는 절대 홀수 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알겠어? 홀수 차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 요거 가져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에서 내가 몇 제곱이 와야 돼? x의 5제곱이 와야 돼? 어? 근데 그건 안 되네. 됐죠? 그럼 요거 보자. 3차야. 그럼 여기 밖에는 없을 거니까 여기에 고정적으로 몇 차가 와야 돼? 2차가 와야 돼. 자, 그럼 계산을 해봅니다. 4개 중에요. 하나가 와요. 뭐가? x제곱짜리가 하나. 그리고 곱하기. 뒤에 있는 거할 건데 n은 모르잖아. n개 중에 얘가 3차가 됐다는 거는 한 개만 넘겨줬단 얘기야. 한개 넘겼어. x3제곱짜리 한개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거는 생략. 1의 거듭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4 곱하기 뭐예요? n이야. x의 5제곱이야. 아, 그러면 요게 12가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얼마? 3이 되겠구나. 됐어? 그럼 온전한 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에 x3제곱 더하기 1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그리고 나서 6제곱을 갖고 가보자. 요게 이제 클 거니까 요걸로 갖고 가볼게요. 여기 상수. 그럼 여기 짝수 되거든? 6차. 가능하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3차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홀수여야 돼. 홀수는 여기 못 나온다고 했잖아. 요거 불가야. 요거 불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차 해볼까? 6차하면 여기 뭐 와야 돼요? 여기가 전체 6제곱이니까 상수 와야 돼. 아, 상수는 나오잖아, 무조건. 아, 가능한 거는 두 개겠구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6차가 되기 위해서는 4개 중에 몇 개를 가져가? 몇개 나눠줘? 3개. 그러면 x제곱이 3개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x3제곱 더하기 1에서 3제곱이야. 상수가 와야 되거든? 그럼 3개 중에 0이에요. 뭐가? x3제곱이. 어차피 1의 3제곱이니까 얘는 의미 없고. 자, 밑에 있는 거. 상수가 와야 된답니다. 그럼 상수에 대한 거는 4개 중에 x는 0이야. 그리고 1의 거듭제곱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6차가 와야 돼요. 그럼 3개 중에

몇개 나눠줘야 돼? 두개 나눠줘야 돼. 그럼 세개 중에 두 개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X세제곱 중에서 2차.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먼저 해볼까요? 그럼 얘는 1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3의 X에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4야, 4. 그럼 4에다가 X에 6제곱이 될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7의 X에 6제곱이니까 계수 얼마? 답은 7이 되겠구나.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렇게 거듭제곱 n에 이제 모르는 숫자를 넣어놓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걸로 내가 가능한 거를 먼저 찾아야 돼.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x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게 상수라면 상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거.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세워서 앞에 걸 찾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어? 아까 예시로 둔게딱 나왔잖아요. 여기가 짝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듭제곱을 아무리 넘겨줘도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짝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것들이 제외되는 게 훨씬 편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여도 결국 3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문항이 앞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부류의 문항들도 3점이었잖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3점의 차이가 어디에서 느껴지는 거냐? 얘는요, 이 전체적인 확률과 통계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단 얘기야. 똑같은 문항 번호여도, 그리고 똑같은 개념에 대한 문제여도요, 이 정도의 단계가 좀 들어간 거는 3점인데, 앞에 있는 것들 3점이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훨씬 더좀더 어렵긴 하잖아. 쉬운 문제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 그때의 문제 난이도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게 나오면 꼼꼼하게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 그리고 이제 이항정리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한 게다 끝났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지 않았나요? 경우의 수막 문제들 막 훅훅 풀어가고요. 거기다가 영예 기출 제가 한 문항씩 넣어드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풀이들 웬만한 거 제가 다 넣어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딱 요번 강의까지가 뭐냐면 기본기를 세팅한 거야. 여기까지에 대한 걸 반복만 하셔도요, 3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3등급 이상이 나와요. 공통수학도 무조건 같이 돼야 되겠지만, 확통만으로 따진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한두 문제가 남는 거야, 이제. 그럼 그 한두 문제에 대한 건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1등급 도전 문제로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이항정리에 대한 퀴즈 뒤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퀴즈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좀 힘들다. 아, 나 너무 좀 힘들어. 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 이렇게 계속 저는 수험생 생활을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환절기가 되면 사실은 좀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절기다 보니까 저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조금 많이 쉬지치는데 그래서 지금 혓바늘이 이렇게 여러 개가 돋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저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혓바늘이 이렇게 돋아 있다 보니까 좀 말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에서 좀 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나 오늘도 되게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몇십 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돼. 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좀 힘들어요. 선생님, 저 이제 막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도약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또 힘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다음 문제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요. 44번째 문항입니다.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로그 2의 x와 로그의 4의 x와 각각 제14번면에 있는 두점 AB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두 개의 곡선과 각각 만나서 두 개의 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 직선 위에 찍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 로그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요. 로그 함수와 만났어. 그랬는데 직선 위에 AB가 있는 상황이야. 기울기가 그런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1만큼 증가했더니 y가 1만큼 감소한 거야. 길이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1이고 얘도 1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B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대 1대 루트 2라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게?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래요. 이 길이 자체가 루트 2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인 거야. 그럼 여러분 봐. 로그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A라는 i의 좌표를 찾으면 B는요. A의 x좌표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A의 y좌표보다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가서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라는 i가 기울기가 얼마인 게 중요하다고, 마이너스 1인 게 중요하고,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아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루트 2라고. 루트 2라고 알려줬다라는 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1 증가하면 y가 1 감소해. 즉,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가지는데, 얘가 그냥 루트 2래. 그러면,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인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라는 i의 x좌표를 선생님이 소문자 A로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로그의 2의 A가 되겠죠. 그런데 B라는 i는 A라는 i의 x좌표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돼. 즉, A 플러스 1입니다. A라는 y좌표 입장에서는 아래로 한칸 내려오면 돼. 즉, 로그의 2의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b라는 i는 로그 4의 x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b라는 i의 좌표를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어서 뭐라고도 쓸수 있냐면, x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y 값은 로그 4의 a 플러스 1이 되어요.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이 로그 4의 a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2의 a의 빼기 1을 하면 로그의 4의 a 플러스 1이 되어요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의 값을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4를 2의 제곱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만 2와 4가 나왔을 때는 2를요, 얼마로 놔도 된다? 4의 2분의 1제곱으로 놔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가 돼서 2

로그의 4에 a가 됩니다. 자, 얘도 로그 4라, 얘도 로그 4니까 마이너스 1은 로그의 4에 4로 쓸수 있고 로그의 4에 a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 곱해진 2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거야? 빼기는 뭘로 쓸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누기로 써도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4의 4분의 a의 제곱입니다. 맞죠? 4분의 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4분의 a 제곱은 로그의 4의 a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서 이제 진수들끼리 같아지면 돼. 그래서 4분의 a 제곱이 a 플러스 1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a 제곱은 4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외 공식에 넣는 거야. 짝수 공식에 넣으면 2 더하기 빼기 루트에 2의 제곱 4 빼기 빼기 4가 되어서 2 플마 루트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a의 값을 정해야 되는데요. a가 두 개가 나왔으니 다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a는 2 플마 루트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a의 값의 범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아무 말도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a가 어떻게 생겨져야 될까? 지금 봤더니만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각 제1사분면에 있대요. 응. 1사분면에 있대.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루트 8이라는 i를 볼게요. 루트 8은 루트 4보다 크죠? 루트 9보다 작습니다. 즉,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8은 0보다 큰게 맞아. 근데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8이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루트 8, 그리고 0이 되어서 얘는 0보다 작아. 난 0보다 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2 더하기 루트 8, 즉 2루트 2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B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A를 우리가 2 플러스 2루트 2라고 뒀는데 A의 X좌표는 요거야. 2 플러스 2루트 2에다가 B의 X좌표는요. 여기에다 1을 더하래. 그러면 3 플러스 2루트 2가 되어서 정답은 5 플러스 4루트 2. 이게 진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44번 문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이런 직선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이 두 점을 구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넣자라기보다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자, 하나는 로그 2의 x입니다. 밑이 2예요. 하나의 로그는 로그의 4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요. 직선 x는 k인데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이 곡선들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일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내신 고득점 우리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A를 찾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이래. 우리는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인 것을 활용하면 A와 B와 C의 어떤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세 번째에는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순서대로 이제 서술형 점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아이는 얘랑 얘랑 만나는 곳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우선 1번이라고 놓고 A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2의 X랑 로그의 4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3이 만났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봐봐.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왔잖아. 굳이 A의 Y좌표까지 구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우리가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는 그냥 A의 X좌표만 있어도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의 X좌표만 알아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A의 Y좌표 안 구해도 점수 안 깎여요. 안 깎이죠. 필요한 것만 논리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분의 1이니까 얘를 2의 몇 제곱으로 한번 고쳐볼까? 마이너스 2제곱으로. 그러면 로그에 2의 x입니다.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에 2의 x 더하기 2분의 3이 됐죠. 한쪽으로 넘기면 2분의 3에 로그에 2의 x가 2분의 3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2분의 3이 사라져요. 로그 2의 x가 1이죠. x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아? 2.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맙시다. A의 x좌표는 2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게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이것도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B라는 아이의 x좌표는 얼마예요? K잖아요. 맞죠? C라는 아이의 x좌표는 K였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x좌표가 1이라는 건 얘네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이라는 거죠. 갑시다. 자, 그래서 3분의 K 더하기 K, 즉 2K에다가 2를 더하면 1이 된 거야. 그러면 2K 더하기 2는 3이 됐고, 2K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아,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K가 2분의 1인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부분 점수가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갈게요. K가 2분의 1인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다 2분의 1이에요. 여기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C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줘야 돼. 그러면 C의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고, B의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야. 그럼 B의 Y좌표는 어렵지 않아요. 로그에 2에,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C의 Y좌표는 여기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X에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면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얼마가 돼?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풀이 과정에 있으면 다 점수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빼기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된다? 그림에다 나타내세요.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X좌표가 2분의 1, X좌표가 2예요. 그럼 얘는 2 빼기 2분의 1, 2분의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정답은 4분의 9예요. 라고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 서술형 문제 점수 깎이지 않고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게중심의 좌표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점에 X좌표만 구해도 충분해.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B와 C의 Y좌표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5번 문제, 서술형 문제 해결해 봤고요.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자, 우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 아닌 실수 A, A는 0은 아니래. 그 다음에 정수 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가조건 봤더니 A에 관한 방정식이고요. 나조건 봤더니 어떻습니까? A에 관한 부등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돼. 뭐가 더 편해요? 가조건이 더 편하지. 왜?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니까.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찾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조립제법. 그래서 2,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2를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어서 0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누가 있는 거냐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또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얘는 2a의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2로도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얼마도 있었어? 1도 있었지.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1에 2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첫 번째 a가 1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2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a가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인 거야. 각각에 대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잘 보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a에다 1 대입해도 되잖아. 이건 어렵지 않게. 얘는 1, 얘도 1, 얘도 1이야. 말이 돼요? 1보다 1이 크고 1보다 1이 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1은 탈락인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a가 2분의 1이거나 a가 2인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와서 우리가 얘네들 결국 뭐예요? 지수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밑을 얼마로 바꿔주는 거야? a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a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a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a의 n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n 플러스 9라는 부등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a가 2분의 1이야. 밑이 2분의 1일 때는 지수들 그대로 내려오지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게 되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n 플러스 9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n의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8보다는 2n이 커. 2로 나누면 4보다는 n이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n이 반대로 넘어가면 n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둘다 만족해야 돼. 말이 됩니까? n이 4보다 큰데 n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도 탈락이야.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a가 얼마일 수 있어? 2일 수 있습니다. 이 a가 2인 거야. 밑이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지수인 마이너스 2, 지수인 n 플러스 1, 지수인 마이너스 n 플러스 9가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죠? 그럼 우리 또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랑 1을 반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3보다는 n이 크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얘는 2n이 8보다 작으니 n이 뭐보다 작다라는 걸 알아? 4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n의 값이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런데 a는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 2. 그리고 n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수 n의 개수가 결국 순서상의 개수와 같아지겠지.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 4 빼기, 빼기 3, 빼기 1을 하면 모두 몇 개의 순서상을 가지게 된다? 빼기 1을 했는데 어떻게 8이 되니? 4 빼기 빼기 3 하면 7 빼기 1이니까 6개의 순서상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수 개수 찾기도 기억하시고요. 부등식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수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죠? 밑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밑이 1일 때는 의미도 없었어. 그죠? 그래서 가조건을 이용해서 a의 값들을 찾아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지수 부등식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6번 문제도 해결을 해 봤고요.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의 서술형 문제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1등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 47번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선은 y는 지수의 x제곱입니다. 이건 알겠죠? 여러분 복잡해 보이잖아. 우선 그거 와 몰라 몰라 몰라. a의 x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래요? 증가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한대요. x가 증가했는데 y가 감소한대. 이거 뭐 하는 함수입니까? 감소하는 함수죠. 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밑에 해당하는 거야. 즉 6분의 n 플러스 1 n-2의 절대값들을 더했는데 얘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했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함수가 감소함수라는 건 여기 있는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양변에 6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0보다는 n 플러스 1의 절대값에 n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크고 6보다 작으면 돼.

0보다 큰게 맞아. 아, n이 마이너스 1일 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이 만약에 2라고 해보자. n이 2면 얘는 지금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얘는 0이지만 0보다는 3이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아, n이 2일 때도 주어진 조건은 다 만족하는구나라는 것을 우선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이 n의 값에 기준이 생겼어. 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자. 절대값이라는 i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절대값 x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쓸수 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몇개 있는 상황이야?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야. 자, n 플러스 1의 절대값은요, 아까 우리가 n이 마이너스 1인 게 기준이었는데, 자,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n이 크거나 같잖아요? 자,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냥 n 플러스 1로 나올 거야. 두 번째, 또 누가 있었냐면, n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n이 기준이 누구? 2죠. 2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야. 그런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올 거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선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미 확보된 상황이니, 이제 n 플러스 1의 절대값에 n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지면 끝나? 6보다 작아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선생님, 기준이 생겼네요? n이 마이너스 1인 게 하나 기준이고, n이 2인 게 기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얼마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돼? n-2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나는 n-2가 궁금해. 그럼 마이너스 3보다도 작으니 얘는 0보다 작아. 그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 얘가 6보다 작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자.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2n이 반대로 갈 것이고, 얘는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n이 크고, 아까 시작할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되게 하는 정수는 얼마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런데 아까 기준 또 누가 있었어? 2.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해보는데 마이너스 1보다 n이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은 n 플러스 1 그냥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n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6보다 작은 거죠. 어? 얘네들 사라지네? 1 빼기 빼기 2는 3이네? 3은 6보다 작고, 이거 넘어가도 말이 잘 되지? 아, 이거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아까 우리 n이 마이너스 1일 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이렇게 세 개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제 갈게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n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도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질 수 있냐면,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2가 6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2n은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7. 그러면 n은 얼마보다 작아? 2분의 7보다 작아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도 되고 3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n의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다 더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절대값이 두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뭐

왕도가 없습니다. 구간을 하나하나 잘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구간을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은 뭐였다?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죠. 절대값이 0 만들게 되는 고 값인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얘가 감수함수니까 아, 이거는 미치 0과 1 사이구나. 그래서 얘네 하나를 다 미치로 보고 문제 해결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충분히 문제 또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47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4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A는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fx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 a의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gx가 조금 복잡하죠. g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함수의 치역이 서로 같고 치역의 원소 중 최댓값과 최소값의 차가 2라고 되어 있을 때 a와 b와 c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좀더 편해요? fx가 좀더 편하죠. 그럼 얘의 치역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밑이 1보다 커. 그럼 얘는 뭐예요? 증가하는 아이야. 그러면 치역은 x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값, x의 값이 가장 클때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a보다는 fx가 크거나 같고 a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래. 최대값이 a제곱이고 최소값이 a인데 차가 2래요.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2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인데 처음부터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a가 마이너스 1인 건 탈락.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게 나와버렸어? 2라는 게 우선 나와버렸습니다. a는 n이 되겠지. 이 n은 자연수야. 그리고 이 n의 값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달라지니 n이 1일 때, 상수함수 1일 때, 상수함수 2일 때, 상수함수 3일 때몇 개의 점에서 만나? 누구랑? 얘네들이랑.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생겼어?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점근선이 y는 2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꼭 지나는 점은 지수를 0 만들고 지수를 1 만들자 그랬어. 지수를 0 만들면 x가 0이어야 돼. 2의 0제곱 1이니까 1에다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자, 지수가 1이면 2의 1제곱 2죠. 2 더하기 2는 4가 돼요. 이 점들이 다 기준이 되는 거야. 봐봐. 자, 우리 상수함수랑 만날 건데 y가 3, y가 4, y가 2인 거야. 자, 여기도 볼게요. 얘는 그러면 점근선 5야. 또 기준이 되겠지? 지수 0 만들게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죠. 아, x에다 2 대입하면 4의 0제곱 1 더하기 5는 6이 되는 거야. 지수에 얼마 대입해야 지수가 1이 됩니까?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4의 1제곱은 4 더하기 5니까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지점들을 우선 잡아놓고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네들이 그러면 두 개를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분명히 하나는 증가하고 있고 하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교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첫 번째는 실제로 방정식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좀 하기가 싫어. 근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x가 0, x가 1, x가 2 이런 것처럼 자연수 범위 내에서 많은 값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x에다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얘는 2부터 시작하잖아.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2를 대입한 함수 값이 6보다 크냐 작으냐만 잘 비교하면 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비교하려고 x에다 2를 넣었더니 2의 제곱은 4야. 거기다 2를 더하면 6이 된 거야. 아, 얘랑 얘랑 만났어.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꼭 지나는 점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중요한 기준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함수는 5야. 얘랑 4가 얘 4와 5의 딱 중간에 y는 5라는 점근선이 하나 생길 거고요. 2,6을 지나. 그런데 1일 때 얼마를 지나? 9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될 것이고 여기가 x가 1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 1,9가 되는

있는구나. 그래서 쭉 x값 같아요. 이렇게도 찾아놓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지. 자, 이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야? 상수함수야. 그러면 y는 1 어디 있나 볼게요. 얘가 2니까 y는 1일 때는 안 만나. 그러니까 f1은 0입니다. y는 2일 때도 안 만나. f2도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y가 3이야. n이 3일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 n이 4라서 y는 4가 있어. 얘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n이 5가 됐습니다. 얘도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 그죠? 그러니까 1이지. 그 다음에 6이 됐어요. 6이 됐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점이었기 때문에 한 개의 점에서 만나. 그런데 이제 7부터 한번 보세요. 7이 있고, 8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몇 개씩 만나? 두 개씩 만나요. 그래서 F7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F8도 2가 될 것이고, F9도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럼 F10도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가 되겠지.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F10, 2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가시면 돼요. 물론 교점을 찾아줘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아, 2일 때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 그럼 3 대입해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비교하면 충분히 함수의 그래프를 좀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다 더하래요. 1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2도 모두 4개가 있어서 다 더하면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집합으로 뭔가가 주어지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할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5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내분점과 중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요것도 여러분이 좀 까다롭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잘 기억할게요.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실수 A에 대하여, 큰 실수 A에 대하여, A가 1보다 크대요. 로그 A의 X가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 L과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울기만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3분의 4일까? X가 3만큼 증가하잖아요. Y는 얼마만큼 증가해? 4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 사실은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 3대 4대 5예요. 비율 관계입니다. X가 3 증가하면 Y가 4 증가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5만큼의 비율 관계를 가자. 이거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주어져 있네. 아, 얘가 3분의 4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블라 뭐 하나만 있겠지. 자, y절편이 있을 텐데 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직선 L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했고요. 네점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는 D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C는 3분 AB의 중점입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로그 A에 X라는 I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I들의 성질들이 주어져 있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 여기에 있는 AB에 대해서 여러분 봐요. 어디가 중점이냐면 C는 3분 AB의 중점인 거야. 내분점보다 중점이 훨씬 좋아. 그럼 여러분 보면 이 길이랑 어때요? 같아요. 이게 왜 좋게요? 여러분 얘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근데 C라는 아이 잠깐만 가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직선 L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 C라는 아이는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모습을 선생님이 볼게요.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각이 같죠. 맞꼭지각.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야. 수산의 발을 내리면. 그럼 이 삼각형 두 개가 뭐가 돼? 합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져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인데 얘네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y 값이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a라는 i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x좌표를 p라고 하면 y좌표는 로그 a의 p가 될 거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B라는 점을 한번

B는 Y 좌표가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즉, 마이너스 로그의 A에 P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 로그 A의 X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봐봐. 얘가 로그의 A에 P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P에 마이너스 1제곱이었던 거야. 그러면 X가 뭐가 돼? P에 마이너스 1제곱. 즉, P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함수인데 Y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X값은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좌표를 모두 찾아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남은 성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A는 선분 DB를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자, A라는 아이를 우리가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A라는 아이는 선분 DB를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보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봐봐. A라는 아이는 D의 X좌표가 0이야. B의 X좌표는 P분의 1이야. 근데 1: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내분점의 특징을 이용하든 간에 우리는 내분점은 X좌표 1:3이죠. 1 곱하기 P분의 1이죠. 더하기 3 곱하기 0을 해도 되고 이거 내등분한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4p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아, p라는 아이는 4p분의 1이구나라는 것. 여기에 있는 이 p라는 점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아? 4p분의 1. 그래서 얘가 p인 거야. p제곱이 4분의 1이죠. p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었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P가 2분의 1인 걸 우리가 찾아버렸습니다.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라고 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P가 2분의 1인 것도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알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걸 활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A는 X좌표가 2분의 1이야. 그죠? 그리고 Y좌표는 로그의, A의 2분의 1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요, P분의 1이니까 X좌표는 2고, 마이너스 로그의 A의 P가 2분의 1이었어. 기울기 이용합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3분의 3인 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a의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로그의 a의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했더니 3분의 4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고, 얘네들 똑같은 거두 개네? 두 배의 로그의 a의 2는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 다 사라졌습니다. 즉, 로그의 A의 2가 1이었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아냈어? 2가 된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의 두점 사이의 거리야. 자, A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P가 2분의 1이었습니다. A가 2야. 그러면 로그의 2의 2분의 1이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좌표는 P분의 1이야. P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에 A가 2 그리고 P가 2분의 1이야. 또는 얘랑 선생님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우리가 바로 2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1 빼기 빼기 1, 2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루트에 4분의 9 플러스 16 하면 루트 4는 2, 루트 25는 5가 되어서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원래 우리가 3대 4대 5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봐봐. X 좌표나 Y 좌표를 보면 Y 좌표가 얼마로 변신한 거야? 4가 2로 변신한 거야. 맞죠? 그러면 반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도 반만큼 줄어들어서 2분의 5가 된 거야.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3이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를 찾아내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3분의 4가 된다라는 사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기억을 합시다. 지금 로그함수 입장에서요. 지금 로그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였냐면 어떤 x축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중점이었어. 그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럼 뭐예요? y좌표들끼리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였어. 그럼 로그 a의 x라는 이 로그함수 입장에서는 x좌표들끼리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하나 더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5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51번 문항부터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1등급 문제들 풀어볼 겁니다.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변별력 있는 1등급 문제들을 풀었을 텐데 그 문항들은 이쪽 파트보다는 훨씬 좀 쉬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번 파트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일단 수세기가 잘 돼야 되는구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고1 때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분류를 잘하고 그 안에서 빠짐없이 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수세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 파트를 잘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파트와 확률이 같은 단원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요 올림포스 고난도 교재에서는 이 확률 파트에 조금 더 힘을 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웠어도 괜찮고요. 어쨌든 저하고 차근차근히 한 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꿈은 요겁니다. 자, 경제학과예요. 경제학과 굉장히 그 인문계열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죠.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자원 사이 최적의 질서를 찾아내는 조율의 마술사. 무엇이든지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가장 쉬운 형태로는 여러분들 이미 알겠지만 수요와 공급. 그렇죠? 그 적절한 선을 지켜가면서 어떤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게 경제학과 에 있는 그 경제학과 전공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는요, 특히나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그 세부특기 사항을 채울 때에도 이쪽 수학 파트랑 연결지어서 채우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수학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학 쪽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탐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독서를 하더라도 수학 부분이랑 좀 그 연관을 지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밀접한 학문이에요. 수학과 경제학과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오늘 하게 되는 이 내용들은요, 제가 차근차근히 수를 세는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분류해 나가는 그 과정들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가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오답 정리하려고 그냥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한 문항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면서요. 그리고 또 나중에 틀리지 않아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3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두 개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0이라면 어쨌든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는 딱 보기에 절대값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문제들은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서 이걸 절대값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온다는 거는요. 그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내가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게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대수 파트, 뭐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 함수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절대값의 해결 방법과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지고요.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고 합니다. 일단 A 빼기 2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B 빼기 4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C 빼기 6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판단해야 될건 얘와 얘와 얘가 다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다른 값이라는 거야. 왜?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부등호거든요. 이 부등호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보다 2번이 크고 2번보다 3번이 크더라. 그러니까 절대값을 보지 마.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아, 앞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크기 순대로 배열이 됐구나. 그러면 저 값들의 같은 값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얘들이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를 넣었을 때 절대값 A 빼기 2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의 후보군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에 넣었을 때요,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보면 가장 쉽게 2를 넣으면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야, 0. 그 다음 1도 가능하겠죠? 뭐 3을 넣든 1을 넣든. 그치? 자, 그렇게 쭉 차근차근히 넣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차이가 나게끔 하려면 6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6 빼기 2를 하면 얼마예요? 4가 되겠다. 아, 그러면 0, 1, 2, 3, 4까지 가능한 값이구나.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 다음, B 빼기 4도 한번 볼게요. 4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어쨌든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0, 그 다음 1, 그 다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6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나요? 아, 2가 되겠다.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1. 1 넣게 되면 1 빼기 4니까 얼마까지 가요? 3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0, 1, 2, 3까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6부터 넣게 되면 5를 넣으면 1이 될 거고요. 4를 넣으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쭉쭉쭉 넣게 되면 1까지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0부터 5까지 가능한 값입니다. 자, 이걸 왜 찾냐? 이걸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이 되는 것들을 제가 분류할 거거든요. 알겠지? 자. 여기를 0으로 놓습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보시면 돼요. 0. 그 다음 여기는 다른 값이 와야 돼. 1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 다른 값이 와야 돼. 2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0, 1, 그 다음 큰 숫자 3이 와도 되고요. 0, 1, 4가 와도 되고요. 0, 1, 5가 와도 괜찮겠구나. 이해 돼요? 자, 그 다음 0, 2가 와도 괜찮겠죠? 2올수 있잖아. 2. 그 다음 얘는 다른 값이 와야 되니까 3이 올 테고요. 그 다음에 0, 2, 4가 올 거고. 괜찮아? 그 다음, 0, 2, 뭐가 가능하죠? 5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한 값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야. 자, 그 다음 또, 여기 2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바꿀 수 있는 거 뭐야? 3이야. 0, 3, 그 다음은 4가 올 테고요. 그 다음 0, 3, 5가 오겠구나. 괜찮아? 그 다음, 자, 여기 앞에 있는 0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왜? 여기는 3까지밖에 못 와. 그러니까 요 이상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요 가운데 올수 있는 것들은. 그건 안 돼. 자, 그럼 여기를 뭘로 1로 바꿔요. 1, 그 다음 2, 3이 가능하겠구나. 자, 1, 2, 4 가능하겠고, 1, 2, 5 가능하겠다. 괜찮아요? 자, 여기 좀 구분을 하고, 1,

얼마? 3까지 가능해요. 저기 3까지 되거든. 3, 그 다음 얼마? 4가 되고요. 1, 3, 5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열하는 거 맞나요? 맞아.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를 나열하는 거. 이게 경우의 수의 기본이에요. 이게 뭐 뭔가 뭐 저차원적인? 뭔가 이거는 좀 수준 낮은? 이런 풀이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땐 수세기를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기교를 부려서 0일 때 어떤 값들, 뭐 1일 때 어떤 값들 불륜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올수 있는 거 뭐예요? 1로 할수 있는 거는 다 끝났잖아. 그 다음 올수 있는 거 2야. 자, 2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긴 3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큰 값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2, 3까지만 올 거고 4가 가능하고요. 2, 3, 5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열했는데 우리 절대값에 대한 해결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맞아. 그건 나중이야. 나중.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3으로 키워보자. 안 되죠. 왜? 3 다음엔 다른 숫자가 와야 되는데 그 다른 숫자는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제가 아까 이 범위를 적은 이유를 알겠죠. 내가 이 중에 되는 것들만 먼저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애초에 4와 3은 배제해놓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 숫자들의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0.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이 0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판단을 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 0 되려면요. a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1이에요. 알겠어? 첫 번째 자리부터 가보자. 여기 0이었고, 요 1. 자, 1이 되기 위해선 여기 3이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2. 얘는 0 아니면 4가 돼야 되는데 주사 위에 눈이기 때문에 0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괜찮아? 그래서 요 경우의 수. 결국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거 0, 1, 2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끝내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거뭐 1, 여기 있는 걸로 구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막다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있는 걸로 해놔야 조금 보기가 편하니까. 자, 1이 되는 걸 가능성을 따져볼게요. 빗 빼기 4가 1 되는 거. 얼마 있어요? 절대값이 1 되는 거. 5가 있겠고, 3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두 가지 경우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2가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요렇게. 그럼 얼마예요, 얘는?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6 아니면 2가 될수 있겠지. 아, 얘도 두 가지가 있겠구나. 자, 여기 3, 요것도 가능해요. 3이 된다는 건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 1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얘도 한 가지 경우밖에 안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가운데 오는 거 볼게요. 1, 2, 3에 대한 거다 했습니다.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요것들은 얘들과 똑같을 거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기로 한번 찾아가 볼게. 2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2 나올 수 있는 건 4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C-6에서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딱 하나씩밖에 못 가져요. 그치? 왜? 6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그 다음 5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요 끝에 있는 건다 모조리 다 경우의 수 1자리다. 알겠습니까? 이제 끝났어. 얘를 구하는 확률을 구하려면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 구해보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들을 곱하시면 돼요. 얘가 될수 있는 조합들로. 알겠니? 그럼 첫 번째, 1이고요. 요거 한 가지 경우야. 여기 될수 있는 거두 가지 경우예요. 요거 한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야. 괜찮지? 자, 여기 있는 것도 두 가지, 여기 있는 거한 가지니까 요거 다두 가지예요. 자, 요거 보자. 0에 해당하는 거한 가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두 가지가 될 겁니다. 3도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얘 몇까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다음 얘는 0. 얘한 가지가 되겠죠? 얘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가 되겠다. 아까 했잖아. 3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그다음에 4가 되는 것도 한 가지니까 얘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자, 두 번째. 여기는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앞에가 1이 됐기 때문에. 그럼 2 곱하기 여기가 2인데 2에 해당하는 거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지. 그러니까 4가 될 거야. 됐니? 여기 끝에는 어차피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대한 것만 경우의 수 구하시면 돼. 자,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도 여전히 4가 될 거고요. 여기도 똑같으니까 여전히 4가 되겠다.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긴 2가 될 거고요. 3에 해당하는 건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고, 얘는 두 가지가 될 거야. 괜찮아? 그 다음, 여기가 2예요. 그럼 그때는 한 가지 경우래. 그럼 한 가지에 3이 오는 것도 한 가지였어.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다 더해요.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4가지가 될 거고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4개부터 더해보자. 그 다음, 요렇게 더하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렇게 더할 거니까 12가지가 되겠다. 요게, 8이니까 22가 될 거고요. 더하기 12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얘는 34가 되겠구나. 요게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근데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 요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전체 가능한 거. 됐습니까? 전체 가능한 거 뭐예요? 그냥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을 차례대로 ABC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거 2로 약분하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약분하고 얼마야?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고요. 그중에 17개가 되겠구나. 됐어요? 잘 봐. 새로운 걸 하지 않았죠? 새로운 어떤 뭐 기술적인 걸 넣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각각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보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요 숫자들을 적을 땐 절대값 고민하지 않았잖아. 그냥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그 가능한 숫자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 절대값을 씌워서 두 가지가 나오냐? 한 가지가 나오냐? 그걸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포함해서 일단 큰 틀을 먼저 잡고요. 그런 다음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고1 때 배웠던 아니면 뭐 다른 뭐 대수나 이런 데에서 미적분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뭔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가 꺾인다 아니면 범위에 따라서 내가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알겠죠? 의미는 똑같은 기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내가 빠짐없이 셀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수능은 확률과 통계를 보잖아요. 다. 그치? 그러면 기존에 나오던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보다는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35번 했고요. 36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보면 요것도 이제 절대값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 맞아. 제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변별력 있는 1등급 문제들을 풀고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네. 고난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쉽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률에서 딱그 느낌, 고난도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자, x가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함수를 f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전체 분모에 와야 되는 건 함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거 아니야. 전체 가능한 거.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1이 갈수 있는 거 4가지, 2가 갈수 있는 거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그게 맞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 또는 3이랍니다. 자, 가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야, 어떤 건 이것 또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건 기준을 알려주는 거야. 어떤 기준이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라고 봐도 돼. 첫 번째, 그럼 이렇게 가는 거겠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맞아. 두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세 개인 것부터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큰 틀로 두 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서 이그 조건들을 가나 형태로 준 것들은 가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값이 되더라, 아니면 어떤 값 또는 어떤 값이더라,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그게 힌트야, 힌트. 나, k는 1, 2, 3일 때 fk 빼기 fk 더하기 1의 절대값을 씌웠더니요,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네? 오른쪽에다가 할까요?

오른쪽. F에 K. 빼기 F에 K 더하기 1. 절대값. 자, 요게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K 값은 1부터 3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 빼기 F2고요. F2 빼기 F3이고 F3 빼기 F4란 얘기야.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함수 값들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차를 의미합니다.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1과 F2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F2와 F3의 함수 값의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F3과 F4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아, 연결되어 있는 값들의 함수 값들의 차이는 2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모든 k 값에 대하여 1, 2, 3,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k 값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f1, f2, f2, f3, f4도 다 그래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게 차이가 2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옆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만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몇개 없거든요. 네개 중에 두개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어쨌든 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함수값이 차이가 요두 개밖에 차이를 낼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치역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x가 1, 2, 3, 4고 1, 2, 3, 4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내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 두 개짜리 예시로 들었어요. 그럼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연결된 것들의 함수 값의 차이가 요 차이로만 날거 아니에요. 그치? 같은 값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 2보다 작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 2하고 4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2잖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얘와 얘를 내가 치역으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갔어. 뭐 이렇게 갔어. 얘는 되죠. F1과 F2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F2와 F3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얼마예요? 3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는 것들 중에 값이 2보다 큰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차이가 얼마까지인 것만 체크하면 돼요. 2까지인 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개 없어요. 1, 2, 1, 3. 끝이야. 1로 할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알겠지? 1, 4안 되거든. 그다음 2, 3, 2, 4. 괜찮죠? 얘 2, 얘 차이가 2고, 얘 차이가 1이고, 얘 차이가 2고, 얘 차이가 1이야. 이런 거 된다니까? 마지막. 3, 4.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렵지 않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복순열에 대한 여러분들 제거해줘야 되는 것들의 아이디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무조건 선택을 받았단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자유롭게 두개 중에 선택을 해, 두개 중에 선택을 해 하면, 1이 갈수 있는 거두 가지? 2가 갈수 있는 것도 두 가지, 3이 갈수 있는 것도 두 가지, 4가 갈수 있는 것도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1로만 간 것도 있고, 2로만 간 것도 있겠지. 그러니, 2의 4제곱에서 뭘 제거해야 돼? 한쪽으로 간걸 배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에서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성하는 거.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구성해주면 돼요. 이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거 14가 되거든요. 14 곱하기 5니까 얼마 나와요? 70인가? 이렇게. 괜찮지? 문제가 되는 건 얘일 거야. 자,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구성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얘는 3개이기 때문에 0, 그 붙어 있는 것들끼리 당연히 차이가 2 이하가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는 온전히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하시면 돼요. 얘 같이 아까 전에 1, 4 이런 거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맞지? 자, 해보자. 1, 2, 3.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또, 1, 2, 4도 가능하겠죠? 또, 1, 3, 4도 가능할 거야. 그 다음, 2, 3, 4가 가능할 거야. 요네 가지밖에 없구나. 별게 아니죠? 자, 한번 볼게요. 잘 봐야 돼. 요거 한번 보자. 1, 2, 3. 얘는요, 아무리 내가 붙어 있는 그 정의역의 원소들의 함수 값을 멀리 떨어

떨어져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해도 얘 차이 얼마야? 2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죠? 아, 얘는 그냥 온전히 다 가능할 수 있겠다. 얘는 안될것 같고 얘도 안될것 같아. 얘 볼까요? 2, 3, 4도 얘랑 구성이 똑같아요. 문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종류만. 2하고 4로 떨어뜨려 놔도 차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 그냥 다 되겠다 얘처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는 쉽게 쉽게 갈수 있고 얘만 이따가 좀 고려를 해주자. 자,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이첫 번째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3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세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정의역 1, 2, 3, 4가 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 빼줘야 될게 생기겠다. 어떤 거예요? 두 개로만 간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세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우연히 두 개로만 간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두 개에 대한 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또 있을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두 개로만 가는 경우들로 따지면 또얘 뭐예요? 2의 4제곱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렇게 하면 또요 안에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세 개로 가는 걸세개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으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온전히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내가 두 개에 대한 선택지, 그 다음에 한 개에 대한 선택지를 빼줘야 되는데 두 개에 대한 선택지는 그 안에서 또한 개로만 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준다고. 그거를 두 가지 빼줘요. 괜찮아? 아,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씩으로만 간 것도 있겠죠. 그세 가지를 이렇게 빼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과로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중복순열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치? 좀 이따가 이제 또볼 거야. 여기 있는 건 보게 되면 얼마? 81이고요. 빼기. 그 다음 얘는 16에서 2뺄 거니까 14. 근데 3이야. 그러면 4, 30이니까 42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하게 되면 45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36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36가지. 여기도 36까지. 구성이 똑같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얘는 중복순열로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할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여기 있는 걸 내가 하나씩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아이디어가 이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더 선택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1, 2, 3.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1, 2, 2, 3. 아니면 1, 2, 3, 3. 자,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건 곱하기 3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얘들에 대한 걸로 배치를 하겠다. 그럼 얘 뭐야? F1, F2, F3, F4가 되도록 하는 배치가 필요하잖아. 무슨 배치? 같은 거짓 있는 순열.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아. 2팩토리아. 얼마요? 12가지야. 근데 이 12가지가 1이 두번된 경우 있겠고, 2가 두 번, 아까 말한 대로 3이 두 번.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3. 그러니까 12 곱하기 3에서 36가지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복순열로 푸는 게 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도 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보자. 일단 얘가 1, 2, 4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건 1, 4가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내가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옆에다. 이렇게 된게 있겠고요. 1, 2, 2, 4가 배치된 게 있겠고. 그지? 또 1, 2, 4, 4. 이렇게 배치된 게 있겠다. 괜찮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하고 1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1이 2랑 자리가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무조건 1과 4가 붙게 되겠죠. 이 형태는요, 1, 1, 아니면 뭐 중간에 1, 2, 1이 오더라도, 4라고 하는 게 1이랑 붙을 확률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얘는 이웃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그 옆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2가 와야 돼. 그리고 그 옆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돼. 근데 이러한 형태가 얘만 있겠니? 아니죠. 4, 2, 1, 1의 형태가 있겠다. 그래서 얘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겠다. 괜찮나요? 자, 얘는 어떻게 돼? 2가 두 개이기 때문에 4하고 1을 교묘하게 피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배치를 해보자. 2와 2가 이렇게 있겠고요. 4와 1을 떨어뜨려 놓으면 될거 아니야. 그치? 왜? 4하고 2하고 붙으면 차이가 2가 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빈자리, 3개의 빈자리가 있겠고, 이 안에 4하고 1을 배치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3p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될 거예요. 괜찮아? 자, 얘는 어떨까? 1, 2, 4, 4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4하고 1하고 붙으면 무조건 차이가 3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가 요 중간으로 자리 바꿨다고 해봐. 그럼 1이랑 붙게 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4는 무조건 이웃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면 1과 이웃해.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4, 4. 그럼 4 옆에는 무조건 2가 와야 되고, 그 옆에는 1이 와야 되겠다. 1이 이쪽에 오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형태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4, 4, 2, 1. 요런 형태가 있겠구나. 그래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 괜찮아? 보세요. 얘하고, 얘는 숫자만 달라진 겁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왜? 1과 2가 붙어 있는 상태고, 한칸 띄고 4. 3과 4가 붙어 있는 상태고, 한칸 띄고 1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어쨌든, 얘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10가지에다가 요거 두 개의 세트니까 얘는 20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이제 답을 구해야 되겠네. 36가지, 36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은 치역의 원소 개수 2개짜리 케이스 분류, 얘 3개짜리 케이스 분류 했기 때문에 2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자, 더해보자. 여기 있는 거 72가 될 거고, 92니까 16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그냥 함수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4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약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아, 4의 3제곱 이렇게 가보자. 그럼 얘는 8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16에다가 8을 곱해. 그러면 48에 128인가요?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128분의 81이겠다.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확률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시간이 꽤 걸렸을 거야. 원소의 개수 2개짜리는 별거 아니에요. 의미만 파악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은 일단 해석이 안 됐을 거다. 해석이 어려워요. 그다음 얘를 바탕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것까지는 잘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것까지도 잘했을 거야.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건 어디겠어요? 여기야, 여기. 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함수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복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있는데 중복 순열로 접근을 했다면 이걸 중복 순열로 접근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럼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지? 만약에 이 처음 접근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아이디어로 접근했다면 아, 요때도 편하게 11241일 때, 1224일 때, 1244일 때를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보면 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것처럼 접근한 친구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36번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37번. 어우, 어렵죠? 여러분. 아, 그래도 또이 정도 풀어줘야 우리가 올림포스 고난도를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힘들게 이 고난도를 선택을 했는데 그에 맞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내가 하고 났는데 좀 마음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럼 좀 덜했단 얘기야. 좀 뭔가 아 진짜 아 오늘 겨우 버텼다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오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보는 것도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37번. 요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어렵다기보다 이거 조금 귀찮은 문제야. 왜냐면 대부분 이 문제는 수용도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놀이기구를 탔는데 두번 탄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두번 모두 같은 자리에 앉는 학생의 수가 1일 확률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탔어. 그리고 두 번째 타려고 했는데 이네 명이 네명 중에 한 명만 자리에 만족을 하는 거야. 야, 난 원래 앉았던데 앉을래.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요, 아유 나 재미없었어, 나 뒤쪽으로 갈래, 앞쪽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앉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 앉았던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두번 모두 같은 자리에 앉는 학생의 수가 1일 확률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앉는 경우의 수를 전체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표본 공간을 6팩토리알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A, B, C, D, E, F라고 하는 친구들이 앉았었던 자리가 임의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내가 A라고 하는 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채우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된다는 얘기야. 요 위에 A, B, C, D, E, F가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뭐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 첫 번째 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요 문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A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자로. A가 내 자리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B, C, D 친구들은요, 야, 나 원래 앉았던데 지겨워 안 앉을래?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할 거. EF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문제에서 조건을 안 줬죠. 그러니까 얘는 또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안 앉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뭐야? 자유롭다는 얘기야. 얘는 풀이야.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용도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도 돼요. B, C, D가 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B와 C와 D를 앉혀볼 건데, 얘들이 앉는 자리가 그 다음 친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걸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할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요. 자, B, C, D가요, 요렇게 첫 번째 B가 앉을 걸 생각을 해볼 거야. 얘가 이쪽에 앉는 경우가 있겠고요, 여기 앉는 경우 있겠죠. 이걸 왜 분류하냐면, 첫 번째 CD 쪽에 앉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C가 오는 것과 D가 오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 근데 얘로 가잖아요? 그러면 C와 D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요. 알겠지?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시작할 거야, 첫 번째. B가 어디에 앉는 거냐면 E 또는 F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B가 앉는 자리. 자,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를 써놔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C가 앉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C가 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는데 내 자리에 앉는 건 어차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C는 빠져있는 상태야. 근데 또 구분을 하셔야 될게 C가요, D에 앉는 경우가 있고 D에 안 앉는 경우가 생겨. 이걸 왜 구분할까? D에 앉으면 D가 영향을 또 받게 될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받으면 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안 앉으면 D가 또 영향을 받아. 왜? C가 만약에 딴데 앉잖아요. 그럼 D가 앉을 자리가 줄어버리거든. C가 D에 앉으면 어차피 D는 내 자리에 못 앉았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해야 돼. 자, 생각을 잘 해봐. C라고 하는 친구가요, D에 앉는 경우로 한번 가보자.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B야. 이렇게. 됐어? 그럼 C의 입장에서 아까 한 거대로 D에 앉는 경우는 D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D에 앉거나 아니면 D가 아닌 곳에 앉거나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C라고 하는 친구가 D에 앉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앉았어. 얘도 곱하기 1이에요. 1 곱하기 1이야. 괜찮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앉아야 돼? 아, 여기가 C죠? C. 그 다음 누가 앉아야 돼? D가 앉아야 돼. 근데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로 남아요? 세 개로 남는다. 이렇게. 자, 근데 B가 C에 앉긴 앉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요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C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에 앉는 거야? D가 아닌 곳에 앉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 C가 D가 아닌 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몇 가지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C를 아무 데나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럼 D의 입장에선 난 어차피 내 자리 못 앉아. 그럼 남아있는 거몇 자리야? 두 자리야.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얘는 세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가 D에 앉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에 D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구조가 똑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가 D에 앉았을 때, 그 다음에 D가 C에 앉는 경우, 아니면 C가 아닌 곳에 앉는 경우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더해요. 그럼 9가지에, 이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는 10, 18가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케이스 분류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아까 B가 올수 있는 자리에 대한 걸 EF 가는 거 경우에서 E까지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더하면 돼. 얼마야? 14가지가 될 거고요. 요것까지 더하면 얼마? 32가지가 될 거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남아있는 두 자리에 대한 건 A, B, C, D를 배치하고 남아있는 친구 누구예요? EF. 얘들은 아까 말했지만 자유롭게 갈수 있다니까? Free.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는 두 자리일 거고 거기에 EF를 배치하는 거니까 곱하기 공통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다 이팩토리얼이 갈 거야. 얘는 E와 F에 대한 것.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6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체에 대한 거는 64가 올 거고 얼마가 돼야 돼? 얘가 6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A, B, C, D라고 하는 그러니까 A, B, C, D가 서로 다 다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A로 고정했을 때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야.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4를 하고, 그치? 그런 다음에 전체에 대한 거몇 팩토리얼 하면 되겠다? 6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아까 말했지만 두 번째 앉는 자리예요. 두 번째 앉는 자리. 자, 전체 어떻게 나눌까요? 120이고, 그리고 곱하기 6을 하자. 5 팩토리얼이 120이니까 이렇게 약분할까요? 30.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32. 그 다음 3이 될 거고요. 또한번 할까? 여기 16이고요. 여기 있는 거15 이렇게 할까요? 따라서 얼마? 45분의 16 이렇게 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풀게 될건 수용도의 형태로 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수용도로 접근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배치를 하냐? 일단 A부터 같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가정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띄우면 되거든. 자, 두 번째 아이디어. A를 같은 자리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A 앉고요. B, C, D, E, F. 자,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 있는 거는 D까지만 배치하면 끝나요. 왜? A, B, C, D까지만 여기에 똑같은 자리에 안 앉으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이 뒤에 건 사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사실 할 만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 다음에 B가 아닌 게 와야 되겠죠? 그럼 C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 됐어? 자, 그럼 그 C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뭐가 올수 있죠? E까지, 그 EF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러면 C 다음에 올수 있는 거는 C는 어차피 썼기 때문에 뭐가 남아 있어요? B, D, E, F가 있겠다. B, D, E, F가 있습니다. 괜찮아? 자, B에 대한 걸 한번 써볼게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럼 뭐가 올수 있니? A, B, C, 그 다음에 D는 모르겠죠? 그럼 올수 있는 건 뭐야? EF야. 이렇게. 됐어? 봐봐. 앞에서부터 문자를 하나하나씩 고려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칠판으로 보니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하면 할 만하다고요. A, B, C, 그 다음 D가 남았는데 D는 여기에 못 오니까 빼버려. 그리고 EF가 남았으니까 EF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렇게 쓸 겁니다. A, C, D가 남아있죠? 그러면 A, C, D면 남아있는 게 B, E, F야. 그럼 B, E, F는 여기 자유롭게 올수 있거든? 이렇게 올수 있어. 그 다음 E에 대한 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A, C이니까 B, D, F가 남았죠? 괜찮아? 근데 B, D, F 중에 D는 안 돼. 그래서 얘는 B, F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케이스가 끝난 거야. A 다음에 C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C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들. 할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다. 이건 이제 개수 좀 이따가 세고요. 그 다음 A 고정으로 해놓고, 그 다음 B, C, D. 만약에 시간 관계상 조금 선생님이 만약에 마무리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끝에 쪽까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한번 해보자. B에 대한 거 C로 했죠? 그럼 이게 B가 아닌 나머지가 와야 돼. D가 와야 돼.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볼 거야. A, D. 그럼 남아 있는 게 B, C, E, F가 있겠죠. C보다. 그러니까 B, E, F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A, B. 그다음 남아 있는 게 뭐야? C, E, F야. 여기 다올수 있지. 됐어요? 그다음 A, B, C. F가 남았죠? B, C, F 다 와. 됐어? A, D, F야. 그러면 B, C, E가 남아있죠? B, C, E 다 오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 아, 오케이. 그 다음, A가 있고요. B, C, D. 저는 이제 판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다르게 쓰지만, 여러분 연습장으로 할 때는 그 밑에다 쭉쭉쭉 나열하면 돼요. 그 다음, A가 있겠고, 여기에 올수 있는 건 뭐야? 그 C, D. 그 다음, 여기에 올수 있는 게 E가 올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자, B, C, D, F. 그 중에 C가 뭐다? 그러니까 B, D, F. 이렇게 올수 있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B, A, B. 그럼 C, D, F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C, F만 오겠지. D는 못 오니까. 그 다음, A, B, C, F가 남아있죠? B, C, F 다 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 A, E, F. 뭐가 남아있어? B, C, D가 남아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B, C만 올수 있겠구나. 아, 복잡하죠? 그 다음, 이제 A에 대한 거. B, C, D가 있고요. A, F가 있겠고, 이 안에서 가능한 거 볼까요? B, C, D, E잖아. 그러면 B가 올수 있고, D가 올수 있고, E가 올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 똑같이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세볼까요? 그러면 C, D, E가 남아있습니다. D 안 돼요. 그러니까 C, E가 이겠고요. 그 다음에 A, B, C, E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B, C, E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마지막에 있는 건 B, C, D. 요거는 썼잖아. 그러니까 B, C, D 중에 D만 뺍니다. 그러니까 얘는 B와 C 이렇게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7개. 자, 여기 있는 것도 빠진 거 있나 잘 보시고요. 요거 7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9개고요. 그 다음, 여기 오면 BD, 아, 요거 F도 하나 있겠죠. F까지 쓰고, F 하게 되면 BDE. 그러니까 BDE에서 BE만 있겠다. 그럼 몇 개예요, 요거? 9개인가요? 요렇게. 그러면 18개에다가 14개. 그래서 얘는 32개. 아까 32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남아있는 2개, 이펙토리얼 하면 똑같이 경우에서 64가 될 거고, A에 대한 거 케이스 분류해서 4가지의 종류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4 곱하기 64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형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프리집을 보시게 되면 이 수형도에 대한 건 없는데, 직접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디어에서 고등학교로 왔을 때 확률 파트로 넘어오면 중학교에 배운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도 풀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의 문제풀이를 좀 접근을 해봤는데, 뭐이 중에 어떤 게더 편하다라는 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앞에 했던 것도 내가 B라고 하는 게그 뒤에 배치될 때 CD 쪽으로 가냐 아니면 EF 쪽으로 가냐에 따라 구분선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려워.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접근을 했을 건데, 여기서도 빠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연습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에다가 긴 여백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쭉 쓰면 되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내가 구분하는 걸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수형도의 아이디어, 기본적인 걸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인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뒤에 있는 것들 조금 더뭐 어렵긴 하지만 계산 과정이 간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변별력 문항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뒤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마무리만 잘 해놓으시면 뒤에 부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뒤에 또 퀴즈 나갑니다. 퀴즈가 더 쉬울 거야. 그래서 퀴즈 해결하셔서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고, 그러니까 중단원 10에 해당되는 문화 변동잉을 한 시간 동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단원 오늘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네요. 문화 파트는 08에서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문화의 태도, 그리고 관점까지 여기 정말 내신은 네 문제 그냥 출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사회 문화 양상은 그렇지 하위 문화 중심으로 수능은 출제되지만 우리 내신 대비를 한다면 하위 문화는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문화도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유형까지도 우리가 예전 문제들 끌고 와가지고 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있고요. 그렇죠. 요인.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재적 요인이 있죠. 발명, 발견, 전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문화 동화의 모습으로. 쉽죠? 그렇죠. 또는 병존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통합사회에서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융합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다 섞어서 한 문제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요인만 가지고 따로 하나, 그리고 양상만 가지고 하나, 또는 섞어서 하나, 예, 이 범위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 가운데서 특히 문화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 지체는 이 수능으로 따지자면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문화 지체나 기술 지체를 가지고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예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그리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학습 목표 볼게요.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그렇죠?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 세 가지,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뭐 공부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랑, 그리고 그 문화 요소가 외부로부터 와서 문화를 변동시키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회 내부에서 그냥 표시하면 되지.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 하나가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어렵지 않죠. 예. 하나는 발견이고 하나는 발명인데, 얘가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 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 얘가 발명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발견이 되죠. 원래 있었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면 뭐요? 석유. 원래 있었다고. 예. 신세인데 제3기층 배사구조라고 하는 곳에 얘가 있었다고. 그래서 얘 시추 기술이 나오면서 얘가 뻥 하고 찾아냈습니다.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의 우리 문화를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변동시켰죠.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내연기관의 엔진으로 쓰고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배뭐 이렇게 배를 움직이게 하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문화를 변동시켰습니다. 얘를 찾아냄으로써. 또 있어요. 예,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인터넷이 발명됨으로써 문화가 변했잖아. 그렇죠? 더 이상 편지 써서, 예, 종이에다 써서 이게 이제 감성을 돋고 이제 아, 그만큼 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이제 남았죠. 더 이상 그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게 필수적인 예, 소식 전달하는 매체가 이제 아니게 되었잖아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인터넷도 썼지만 이 발명의 대상은 여기 이게 인터넷은 기술이죠. 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하지만 발명의 대상으로는 뭐 비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 좀 어색해. 이슬람교 발명했잖아. 좀 어색해. 대통령제를 발명했거든? 어색해. 그런데 발명 맞습니다. 없었잖아, 대통령제. 그런데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명한 거야. 대통령제도 발명한 거고, 계몽 사상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대상에는 물질 문화뿐만 아니라 비물질 문화, 무슨 사상, 종교, 제도, 이런 것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돼. 이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발명됐다고 하죠. 그쵸? 예, 무슨 국방, 이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컴퓨터끼리 막 이렇게 연결했던 시스템이 이게 너무 유용하니까 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 거야. 미국 안에서.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지. 그 문화 요소가 우리한테로 딱 넘어와서 우리 문화도 변동시켰습니다. 바깥에서 왔잖아.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전파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가겠습니다.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 전파.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접촉하거나 교류한 결과 다른 문화 요소가 전해져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그쵸. 인터넷 기술이 미국에 있던 게 우리로 왔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왔어. 그런 것들. 그게 전파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보면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그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와서 알려줬어. 그러면 직접이지, 그치? 그래서 교역, 전쟁, 정복, 부족 간의 혼인 등으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긴 전파인데 어떤 전파? 직접 전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래요? 매개체.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서적을 통해서 알게 돼. 종이 만드는 기술을 적은 뭔가 문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문서를 읽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안에서 문화 요소와 관련된 여기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아이디어가 들어오고요. 이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조금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가? 아니지. 이번에 확실히 그냥 정리해 보자고. 얘를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이 있는 거야.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네,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쓰지 않았어.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알파벳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렇지.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이 들어왔어요. 또 책이 들어왔어. 근데 막이 알파벳이 써 있고 그 어떻게 읽는지 이런 책이야. 책을 보고 이 알파벳을 익히게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전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 저렇게 문자로 기록한단 말이야? 라고 체로키 부족이 여기서 자극을 받아.

얻었어. 와,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와,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구나. 저기에 따서 우리는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야지 해서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자극전파야. 자극전파는 알파벳에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오고, 여기에, 와, 저렇게 기록을 하는구나. 자극받아서 체로키 문자를 발명한 거거든.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말해. 전파와 발명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얘네 셋을 구분할 때, 봐. 이 직접전파는 알파벳이 들어왔지. 간접전파도 어쨌든 간접, 서적을 통해서 알파벳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는 체로키 족한테 알파벳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야. 알파벳 자체를 쓰지 않지. 아, 저렇게 기록하고, 저런 형태로 A, 뭐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는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들어왔고, 직접 들어왔고, 간접 들어왔고, 아,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만 들어와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이제 한번 이거 전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제시문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찾아볼까?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멈춤 하고 해보십시오. 가쁘게서는 텔레비전을 통해 A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그 드라마 배경이었던 전통음악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 전통음악이 무엇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 뭐예요? 그렇지. 반드시 힌트 줍니다. 간접 전파. 끝났어.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을국의 유학으로 온 비국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전통 의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을국 대학생들이 이 전통 의복을 구입해서 입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 전통 의복이? 유학생들이 입으면서 보여준 거지. 직접 들어온 거죠? 이게 간접이고 얘가 직접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을 본 병국 요리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을 봤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이 들어왔어. 만약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전파야. 그런데 여기는 C국의 전통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야. 전통 음식에 착안을 했다. 저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음식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전파야. 여기 인터넷에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국 전통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간접전파가 되지만 여기에 착안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이디어만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멈춤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춤하고 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C국은 이웃나라 방역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저렇게 방역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뭐겠어요? 그렇지, 자극전파야, 자극전파. 여기도 아래도 보면,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네. 아래도 볼까요? 쭉 가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도 쭉 보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이디어만 보면 막 이제 그냥, 아이디어다! 자극전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럴까봐 이거 가지고 온 거거든? 첫 번째 자극전파 맞지? 그치? 두 번째는 어때요? 아니잖아. 지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세 번째는? 자극전파 아니지? 아니야. 네. 얘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자극전파가 아닙니다. 왜? 자극전파. 여러분, 전파가 뭐라고 했지, 방금? 외재적 요인. 다른 문화 체계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외재적 요인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 번째 봐. 비국의 군인들이 야외 훈련 중에 여기 철제 투구에다가 막뭘 끓여 먹었나 봐. 와, 이게 막 온도도 유지되고 지글지글 잘 끓었나 봐. 오, 여기다 먹으니까 되게 좋은데? 그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발명이야. 와, 여기다 하니까 좋구나.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뭐다? 발명이 됩니다. 이 전파가 아닌 거야.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 얻어야 전파지.

그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시국은 나무를 이용해서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 여기다 싱싱싱싱 하면 악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렇지, 그냥 현악기를 만들었어. 발명한 거야, 발명. 외부 문화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닙니다. 예.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자극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자극전파로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거 아니다.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을국.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 비국. 다른 나라. 음식 만들 때 앞치마 두르는구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등 청결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에서 을국 사람들이 비국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극전파가 맞지. 그치? 하나 더 가볼게요. 시국에서는 최근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내진 설계 방식이 개발되어서 널리 보급이 되었어요. D국의 한 건축가가 이 C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C국의 내진 설계, 외부 문화 요소지. 거기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최초로 안전한 쇠로부터 안전한 건축 방식을 고안, 발명해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 얻어서 발명해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동안 나왔던 거쭉 모아봤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아마 그 함정처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을 다 정리했습니다. 발명 발견, 그리고 전파들까지 살펴봤는데, 실제 이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재적 요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A, C, D의 응답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다 뭐라는 거야? 왜냐하면 발명, 발견이 내재.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기 발명, 발견, 직접, 간접, 자극. 세 개는 외재, 두 개는 내재.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내재적 요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개가 응답이 일치한대요. 그럼 얘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로 응답이 일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C, D가 외재적 요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B하고 E가 내재적 요인 발명과 발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뭐지? 그렇죠. 발명입니다. 발명. 그런데 발명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나타나?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계속 봤잖아. 여기서 봤잖아. 오케이. D국의 한 건축가는 C국을 여행하던 중, 와, C국 저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와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만들어내지는 것은 발명하고 자극전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요 질문에 대해서 세 개는 응답이 일치하고 두 개가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 B, D 두 개가 예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B가 뭔지 알겠네. 내재적이면서 여기가 발명. 그렇지. 그럼 E가 발견 된대.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뭐가 되겠어요? 자극전파. 그러면 A하고 C 중에 둘이 이렇게 있겠네요. 전쟁 과정에서 포로를 통해서 상대국의 무기를 수용하는 것의 사례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로를 통해서 왔어요. 포로. 포로를 통해서 무기를 수용했어. 직접이네. 그렇죠. 이 사례에 대해서 C와 E의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E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에 C가 있는데 누가 C가 되겠어? 그렇죠. 간접이 C가 되겠죠. 얘도 아니요. 라고 할 거니까. 아니요. 직접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A.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되었다.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예. 그래서 문제 여러분 쫙 풀어보시고 풀어보면 정답은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1 기억 A는 직접 전파, C는 간접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두 번째 B는
D는 B와 달리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맞는 얘기죠. 그쵸? 그대로 자극 전파에 대한 의미 설명이 나왔습니다. 맞고요. 한 사회 내에서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아름다움을 처음 알게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 저 원래 대리석이 있었는데, 와, 저거 이렇게 깎아서 하면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튼튼하고 잘안 깨지고 이걸 찾아내게 된 거지. 그치? 뭐라고 해야 돼? 발견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에 SNS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통 음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것. SNS를 통해서. 간접. 그쵸? 간접.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A, B, 그 다음에 D, E는 아니요라고 일치하고 얘만 네라고 하겠지. 그쵸?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 real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출제한 건 우리 수능강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 한번 해볼까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문화 변동에 뭐라고 나왔어? 요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 개인데 뭐냐면 발견, 발명, 직접 자극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예, 아니오 중에 하나다.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뭐냐면 C와 D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직접 전파가 있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직접 전파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도 직접 전파 아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이둘 중에 아 직접 전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외부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회의 문화 변동의 요인. 외부 사회로부터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게 뭐냐면 내재정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랬더니 여기 가서 내래. 어? 그러면 C, D 중에 C가 직접 전파가 될 수가 없네요. 이거 내재정 요인이니까. 따라서 D가 직접 전파가 되겠구나. 얘가 직접 전파. 가 되고요. 그러면 아 기억이 얘구나. 기억이 얘군요. 저 예, 이거냐?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이 아니오군요. 얘가 아니오.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B하고 C는 내재정 요인이네. 그러면 A가 하나 남으면 A가 뭐예요? 여기가 네, 예라고 했으니까. 내재정 요인이 예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문화 요소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어서 찾아낸 거. 발견. 여기서 예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B가 발견이고 C가 발명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 찾아서 보시면 되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 학교 시험이면 요인 하나 따로 그리고 양상 하나 따로 그리고 같이 묶어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낼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래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야. 문화 변동의 양상은 강제성,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너무 쉬운 개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사회에 강제적으로, 니네 일제 식민지야. 이제 너네는 일본어 써야 돼. 강제하는 거야. 니네 이름도 일본식 성명으로 바꿔야 돼. 강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적 문화접변이죠, 뭐. 강제적 문화접변. 그러면 거부가 나타나게 되죠.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뭐 우리의 의복이 예전에 한복 이런 걸 입다가 이런 의복으로 바뀌게 된 거. 그래서 뭐 여자 치마 입었다가 다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된 거. 편하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자발적 문화접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고 한번 써볼게.

강제적 문화접변, 자발적 문화접변 이렇게 씁니다. 이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문화요소가 있어. 그리고 외부의 문화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접해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바로 문화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한글 쓰고 있는데 외부의 문화요소가 와서 일본식 성명 써라고 하는 거지. 거부와 저항이 나타나서 안 받아들이면 문화 변동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건네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부해 버려. 이건 문화 변동이 아니니까 거기다 안 써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해 버리는 건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게 아니야. 그냥 A 썼는데 A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화 변동이라고 하지 않죠. 둘이 만나서 둘다 쓰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둘이 만나서 우리 게 사라졌어. 그럼 문화 변동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B만 남을 수도 있고, 둘이 만나서 둘이 막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나. C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문화 변동의 양상 또는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우리 한글 쓰고 있는데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글 간판하고 영어 간판 그리고 교통 표지판에도 한글로도 써 있고 네 일산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고 표기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걸 병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게다 사라졌어. 그리고 외부 문화 요소로 가는 게 이걸 동화라고 하죠.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우리 원래 불고기 먹고 있었는데 햄버거 들어와가지고 햄버거 안에 불고기 넣어가지고 불고기 버거 하고 만든 거야. 이건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원래 외부 것도 아니야. 이런 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흡수되어서, 흡수 이게 키워드입니다. 흡수되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둘이 만나서 원래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지. 얘가 바로 뭐라고? 요거. 동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어떻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존재해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원래 한 의학인데 서양 의학이 들어와서 두개 나란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병존. 세 번째, 기존의 문화 요소와 외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녀. 그러니까 불고기하고 피자가 만났어. 불고기하고 햄버거 만났어. 불고기 버거야. 그 안에 우리 문화 요소도 들어가 있죠. 그쵸?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좀 다른 제3의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표현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예요. 한번 얘네들을 두고 다시 한번만 해볼게. 뭐는 전파된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리나라에 있는 퓨전 요리들이 바로 이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난 거. 제3의 성격, 새로운 문화. 이게 바로 융합이다.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전파된 문화 요소의 정체성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버거가 들어왔는데 그 원래 미국에서 먹던 서양에서 먹던 그 버거가 아니라 그 안에 불고기가 들어간 버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형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달리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고유한 정체성과 그렇지.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양계에 들어왔어요. 외부계 오면 외부계 그대로 와. 그 다음에 동화도요. 외부계 그대로 와. 그러니까 병존이나 동화의 경우에는 전파된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B라고 하면 B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융합은 새로운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서 녹여진 거지. 그래서 변형이 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두 개는 외부 문화 요소가 그대로 전해진다. 얘는 변형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요, 문화 동화가 나타나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그쵸, 기존 문화 뭐예요? A 없어졌지. 그치? 따라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이 됩니다. 없어졌어. 동화가 나타나면. 상실되죠? 그러나, 문화 병조에 나타나면 여기 기존 문화 A 있어요. 예. 또, 여기 융합 안에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불고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따라서 또, 병종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병종과 융합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병종과 동화의 공통점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이거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즉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선지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 다 됐죠?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구분해 볼게. 병존, 동화, 융합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 뭐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아, 여기다. 아, 요거는 잠깐만요. 얘부터 먼저 해보고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하고 4페이지에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교역을 통해 A국에 갑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교역을 통해서 왔으니까 직접 전파네. 그 결과 A국 종교와 전통 종교, 아니 갑국 종교와 A국 종교가 A국에는 전통 종교와 갑국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그치, 그치. 병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 A국에 갑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갑국 종교와 전통 종교가 함께. 미국에서는 전통 종교와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갑국 종교가 결합이 되어서 두 종교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이렇게 됐네. 이게 뭐야? 제3회. 이거 뭐겠어요? 그치, 그치, 이거. 둘이 만났는데 제3회. 융합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갑국은 C국을 점령한 후 C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했어. 그리고 이걸 어기면 처벌했어. 강제적 문화적 변을 시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진 거야.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어. 그래서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치?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다 보면 이 융합하고 자극 전파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융합을 한번 써볼게요. 융합. 융합은 이렇게 외부에서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에 오! 저렇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막 야채랑 뭘 넣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불고기 넣어서 먹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타난 게 불고기 버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문화죠. 그쵸? 뭐냐면, 원래 이 햄버거 먹던 나라에서는 없었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거. 제3의 문화가 나타난 것이고, 이 불고기 버거 안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 문화가 어떻게? 변형돼서 정착이 된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자극 전파는 어떻게 다르냐? 자극 전파의 예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알파벳. 오, 쟤네 알파벳 쓰네. 그런데 알파벳이 들어온 거야? 아니야. 알파벳에서 와, 자극 받았어.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뭐?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외부 문화 요소가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어. 발명됐어.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그렇지. 융합은 뭐냐면 내부 문화 요소와의 믹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극전파는 그렇지 않아.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 없어. 예. 이게 차이점이라고. 두 개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도 이런 내용도 여러분 헷갈릴까 봐다써 있는 거야. 일단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의 뭐예요? 요인이야. 그리고 문화 융합은요. 문화가 접한 결과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얘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짐으로써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자극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에 대한 설명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새로키 부족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 이와 달리 뭐는 전파된 외래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뭐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 그치? 전파된 요소와 내부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다? 문화 융합이다. 이해돼?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중요한 선지 몇 개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아래 멈춤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서양의 결혼 예식과, 서양의 결혼 예식과, 그 다음에 전통 패백의 의례가 결합된 현재 한국의 결혼식이다. 뭘까? 그치, 여기 써놨잖아. 외부의 문화 요소와 내부의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현재의 결혼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한 거. 이거 융합이야, 융합. 이거 병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병존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양식의 결혼으로 막 하는 그 한쪽이 있고, 한쪽은 전통 혼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란히 함께 가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혼 방식은 뭐냐면, 서양식도 아니고, 우리 전통식도 아니야. 전반부에 막 드레스 입고 하다가 후반부에 한복 갈아입고 이거 믹스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융합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뒤에 한복 갈아입고 막 이런 것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닌가? 네. 다음 가겠습니다. 문화 공존의 사례로 문화 공존이 병존입니다. 같은 말이야.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의 침대 문화가 혼합되어서 돌침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그렇지. 이것도 문화 융합이죠. 그쵸. 공존 아닙니다. 이거 봐봐, 돌침대. 이거 원래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바닥이 뜨뜻하고 거기다 이부자리를 깔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침대를 만들어서 그 침대에 온돌을 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방식도 아니고 전통 우리 방식도 아니고 믹스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융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문화 융합이란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 그건 자국 전파잖아. 그치. 두개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 융합이 아니라 자극 전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 접변 후에도 자문화의 요소가 유지되는 거. 어떤 거? 문화가 접한 결과로 동화는 자문화 요소가 사라진다라고 말했지. 그러나 병존에는 우리 문화 요소 있지 뭐. 그다음에 융합에도요. 불고기, 버거. 안에도 불고기라고 하는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예. 돌침대. 안에도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온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고, 문화 공존,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이다. 아닙니다. 뭐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병존이고, 그리고 뭐 강제적으로 하면 융합이고, 그래?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두 개죠. 문화 동화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하는 이유 자체가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니네 거 버리고 우리 거 따라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 동화가 항상 강제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냥 우리 거보다, 아, 저게 더 편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래 이책 예전에, 진짜 저 어렸을 때, 제 되게 오래된 사람인가 봐. 신문이 세로 쓰기였어, 세로 쓰기. 지금 세로 쓰기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가로 쓰기도 요즘 해독이 안 되는데. 해독이 잘안 되는데. 세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다 가로 쓰기로 이게 편하니까 바꿨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X. 꼭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 공존과 문화 동화의 경우 문화 융합과 달리 외래 문화 요소를 수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존이다. 동화나 융합이나 모두 뭐예요? 외래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거잖아. 여기 병존은 우리 것도 있으면서 외래 게 같이. 동화는 우리 거 없어졌어. 외래 것만 받아들인 거죠. 융합은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버거 들어가 있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 모두.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춤으로 유명한 갑국은 A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명절에 모여서 즐기는 세모춤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세모춤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갑국의 얘기. 그래서 뭐가 나타난 거지? 그렇지, 병존. 함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국에서는 세모춤의 동작과 원래 여기 있었던 다이아몬드 동작이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고, 요거에다가 요게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랑 얘를 추는 사람은 없고, 얘가 어우러진, 두 개가 믹스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융합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한 사업가는 해외여행 중에서 비국 사람들이 소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것을 보고 귀국하여 물의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물레방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을국의 사업가 뭐한 거예요? 외부 문화에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소로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물의 낙하 에너지로 해야 되겠구나. 착안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죠? 자극전파가 나타났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민자들이 본 것을 봤으니까 여기 직접전파가 일단 있었고요. 됐죠? 예. 이후 물레방아는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던 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매결혼을 해왔어. 그런데 병국 대학생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시국의 영화를 보고, 네, 연애 결혼 문화를 접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연애 결혼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연애 결혼 문화가 확산돼서 이제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던 기억 나나요? 1번. 갑국에서는 외부 문화 요소의 직접 전파로. 그렇지, 직접 전파 맞죠? 이민자들이 와서. 그래서 문화 병존. 그 춤이 함께 추어지다가 그 다음에 둘이 믹스돼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융합도 나타났죠. 그쵸? 그다음에 문화 동화. 동화는 뭐야, 여러분? 이거 혹시 여기 보고 이 춤과 이 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된 거야? 동화는 뭐야?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융합 여기 이 병존하고 융합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거의 같이 여기 원래 다이아몬드 춤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다가 이 안에도 그렇지, 다이아몬드 춤의 동작 이게 들어가 있잖아. 기존의 문화 요소 사라진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동화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아니야.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네. 이런 문제 은근 헷갈릴 수 있죠.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재 종류인 아니죠. 그다음에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 그렇지, 영화 보고. 외부 문화 요소가 하위 문화로 자리 잡은 후에, 그렇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왜 중매 결혼 안 하고. 이제 다 연애 결혼 문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위 문화, 주류 문화도 선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갑국에서도 이 융합되어 나타난 이 춤, 그게 나타났잖아. 다 여기도 발명, 여기도 발명. 새로운 문화 요소가 둘다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 융합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은 뭐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불고기,

페이지 5번 문제 그거 하나 더 풀어보시고요. 이제 문제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야. 첫 번째,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 상실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리고 얘가 선지로 그래도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야? 문화 지체. 이거지. 이게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죠. 물질 문화의 변동수가 너무 빨라. 물질 문화가 뭔데요? 도구, 기술. 그런데 비물질 문화가 뭐야? 제도, 관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못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은 정말 빨리 발달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이 제도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 새로운 규범은 아직 안 생겼어. 규범 자체도 문화잖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 이단원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아노미죠, 아노미. 한번 문화 지체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차량의 수는 늘어가요. 그런데 교통질서 의식 못 따라가. 기술이 뭐야? 물질. 그런데 비물질 못 따라가. 또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인식은 못 따라가. 또 인터넷 환경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는 마련이 못 돼. 다 물질 문화는 앞서가는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 지체. 지체입니다. 되고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 지체, 반대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그러니까 의식이나 제도가 더 먼저 가. 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 얘를 바로 기술 지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후진국에 선진국의 규범이나 이념이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규범, 이념, 비물질 문화지. 그런데 기술적인 발전이 뒤떨어질 때, 기술이 못 따라갈 때, 이걸 기술 지체라고 한다. 라고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한 각국은 산업화를 위해서 서구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였어. 기술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물질이죠. 그런데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의 유입은 차단했어요. 비물질 문화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여기. 규범 제도 이런 것들. 이를 통해 각국은 급속하게 중화 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공에는 부작용이 따랐어. 우선 각국은 이런 사회로 변했는데 법이나 제도는 농업 사회 그대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공장이 건설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증가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 쭉 가볼게요. 무슨 문제? 방금 봤던. 그렇지. 문화 지체의 문제가 나타난다. 앞에 지금 문화지체의 문제가 쭉 기억으로부터 해서 딱 문화지체의 문제가 여기까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게 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약화돼. 기존의 규범이 약화돼.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노미지. 그렇지? 사례로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각국에서는 강제 언제 강조했어? 예.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만 받아들일 테다. 이렇게 한 거지. 받아들인 거죠. 각국에서는 문화 지체와 아노미가 발생했다.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 변동은 서구 사회로부터 뭐만? 물질 문화만 받아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문화 변동의 결과 물질 문화에 부합하는 비물질 문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법률이나 이걸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지. 반대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선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각국에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겠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제도나 규범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돼. 이건 문화

인간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는 변동하기도 하고, 네, 문화가 변동하기도 하지만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문화는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서구에 뭔가 기술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연결돼서 개인주의적 가치관 제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과 변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들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멈춤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데 이게 기존에 출제됐던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A국, B국, C국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보시면 A국은 특수 기술을 배워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국은 라면을 먹게 되면서 그래서 라면 소스를 뭐 비빔 라면을 개발했다. 그다음에 이게 조리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C국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세 나라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다 보시고 어렵진 않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A에서 C국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앞에 우리 문화 지체, 기술 지체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수 효과 기술, 물질 문화야. 라면 그리고 조리 방법, 이런 거다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으로 해서 풀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지막, 여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해서 문화 이해의 태도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예전에 문제 하나 더 실어봤어요. 비교론적 관점. 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들어간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정말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오는 파트를 쌤이랑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출제 시그널 먼저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이것이 표 해석으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오페론의 구조,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당 오페론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저당 오페론의 전사 조절 원리, 그리고 돌연변이가 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쌤이 A부터 G까지 모두 다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원핵생물 배웠으니까 진핵생물도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할 건데, 조절 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사 개시 방법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쌤이랑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핵생물부터 쌤이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 무엇이냐면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에너지원으로 씁니까? 라고 한다면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이제 무엇을 사용할 수도 있냐면 얘가 포도당이 고갈되게 된다면 저당이 있을 때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당과 저당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먼저 쓰고 포도당이 고갈되면 저당을 쓰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당을 쓰지 않다가 어떻게 이제 포도당이 없어지게 되면 저당을 사용할 수 있지? 그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것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한번 저당 오페론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페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이제 원핵 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 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된 것을 오페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당 오페론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저당 오페론에 지금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가 포함된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떠한 순서로 있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프, 작, 구, 이게 순서이고, 저당 오페론의 구성 요소는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저당 오페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절 유전자가 프로모터의 앞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려놓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이 저당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프, 작구 순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저당 오페론에 해당하는 것은 푸작구이다. 조절 유전자는 우리가 함께 순서를 기억해야 되긴 하지만 저당 오페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기능을 물어볼 수 있겠죠?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요, 이제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에요. 그 조절 단백질에 억제 단백질도 있고 촉진 단백질도 있는 것인데, 저당 오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의 정보가 있는 유전자, 이 부분이 조절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이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된다면 얘는 억제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프로모터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하고 왔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 같은 것이, 작동 부위라는 것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저당분해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1, 2, 3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저당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분해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저당을 투과시키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효소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구조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순서가 중요하다. 조프, 작구 이거인데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당 오페론이 그 원핵 대장균에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쌤이 아까 대장균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포도당이 없어지고 이제 저당이 있으면 저당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상황은 포도당과 저당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얘네들은 대장균 수의 개체수를 쭉 늘려나가는데 누구를 먼저 이용한다라는 것이냐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쭉 대장균 수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포도당이 고갈될 수 있죠. 포도당이 고갈되게 되면 대장균 수의 개체수가 일정해지죠. 더 이상 이제 수를 늘려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그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냐면 저당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저당을 분해하면서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면 대장균 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요 그래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한번 조금 이따가 빈출픽 문제에서도 같이 한번 볼 거니까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저당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저당분해 효소가 합성이 되기도 하고 합성되지 않기도 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절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화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조절 유전자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조절 유전자는 항상 발현한다라는 거, always, 항상 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발현된다. 그래서 mRNA로 전사가 되고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

어디라고 했습니까? 작동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작동 부위에 가서 얘가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RNA 중화표수가 원래는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쭉 전사시켜야 되는데, RNA 중화표수가 결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저당 분해 요소의 합성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 억제 단백질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당이 없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당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억제 단백질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always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항상 발현돼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이 저당 유도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저당 유도체의 일부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의 구조를 변형시켜버려요. 그러면 얘가 작동 부위에 가서 원래는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냐면,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제 DNA를 쭉 정보를 읽으면서 mRNA를 전사시키는 것이죠. 그럼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당 이용에 관련된 세 가지 효소들이 모두 이렇게 합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이 있을 때는 이 저당 유도체하고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 저당 오페론의 조절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표 해석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문제를 정말 잘 내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에 이제 대장균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실 부위를 한번 나타내 줘 봤는데, 지금 대장균 1 같은 경우에는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이에요. 정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저당이 있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했나요? 얘네들 합성했습니다. 왜냐? 저당 유도체가 그 억제 단백질에 결합을 했고,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당이 없을 때는 저당 분해 효소 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절 유전자를 결실시킨 상황입니다. 그럼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억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제 그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하니까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저당이 있든지 없든지 다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의 합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터가 결실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쌤이 아까 저당 오페론에서 저당 오페론을 구성하는 건 푸작구라고 얘기했었고, 그 앞에 조절 유전자가 있어서 조푸작구 순이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모터 부분이 결실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당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어차피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못하니까 전사가 못 일어나. 전사가 못 일어난다라는 건 구조 유전자로부터 저당 분해 효소의 합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 둘은 모두 X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함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 정상 같은 경우에는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모터와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어떻게 되고, 저당 분해 효소의 합성 또는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저당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정상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저당이 없을 때는 얘네들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작동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저당이 있을 때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서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

그러면 작동부위에 가서 결합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억제 단백질과 작동부의 결합은 X예요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효소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당분해 효소의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죠. 얘가 되면 얘네들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안 되면 얘네들이 되는 것이다. 정상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한 줄을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선 저당 오페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를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되는데 작동부위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당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위하고 결합을 안 하고 있으니까 RNA 중합효소가 옳다쿠니 하고서는 프로모터하고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날 것이고, 얘네들이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당분해 효소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작동부위의 결실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작동부위가 이번에는 결실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되든 안 되든, 작동부위의 억제 단백질은 이제 항상 발현이 될 텐데, 작동부위가 결실됐으니까 작동부위하고 결합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프로모터하고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것이고, 저당분해 효소가 생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 결실은 아까 쌤이랑 여기서 봤어요. 저당분해 효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합효소의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억제 단백질은 작동부위의 결합, 억제 단백질과 작동부위의 결합은 적당히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맞아?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정상처럼 똑같이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돼서 작동부위와 결합하겠지만,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됐는데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 유도체가 결합하니까 결합을 못할 거예요. 정상 때랑 같을 거지만 이때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모터가 결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합을 못하게 되면 저당분해 효소의 생성은 될 수가 없다. 저당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구조 유전자 결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고 하면 우선 결론적으로 저당분해 효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 유전자의 억제 단백질 작동부위 결합은 누구랑 똑같겠어? 얘 구조 유전자만 결실됐으니까 정상이랑 똑같겠죠. OX. 이것도 정상이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 다한 번에 싹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하는 거 빈출피 깨서 한번더 쌤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원핵생물에서 진핵생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그림에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핵생물인 거알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핵막이 존재해. 그리고 핵공이 그려져 있어요. 아, 핵막이 존재하면 진핵생물이다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핵 안쪽에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핵 바깥쪽에서 번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요 핵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단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여러 단계마다 정교하게 조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기 전사 전 조절, 전사가 되기 전에 염색질이 응축이 풀려야 된다. 응축되어져 있던 염색질이 탈응축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얘네들 이제 전사 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R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전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 조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 단계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사 조절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사 조절 단계에서 전사를 개시할 때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요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지만 전사가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쌤이랑 그림으로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죠. 전사 후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숙한 mRNA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핵공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사 후 조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었던

RNA 가공, 바로 인트론을 제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백질을 비암호화하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해서 엑손만 남겨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제 번역이 일어날 건데, 번역이 일어날 때도 조절이 돼요. 요 mRNA를 분해하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번역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계마다 조절이 이렇게 정교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전사계시 복합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진핵생물의 전사계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사인자라는 말과 조절부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사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핵생물에서 전사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을 전사인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핵생물에서의 조절 단백질도 우리가 배우고 왔거든요. 우리가 원핵생물에서 저당오페론만 배웠지만 조절 유전자로부터 저당오페론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조절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진핵생물에도 당연히 조절 단백질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다? 전사인자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전사인자가 한 종류밖에 없냐?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마다 그 전사인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조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유전자의 그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절 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사인자는 DNA에 가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부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DNA가 나와져 있는데 원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결합한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진핵생물에서는 RNA 중화표소가 그냥 단독으로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전사인자가 모두 있어야지만 이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얘네들이 전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인자하고 RNA 중화표소가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모터 외에도 DNA에는 조절 부위가 존재한다고 했죠?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모터에 가까우면 근거리 조절 부위, 그 다음에 멀면 원거리 조절 부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사인자 원거리에도 붙고 근거리에도 붙어서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니까 DNA가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다. 휘어져가지고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쭉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전사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발현되지 않으면 요 전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네. 이것도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계이다라는 것이고 진핵생물에서는 이 단계가 가장 핵심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의 예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유전자 두 개가 예시로 나와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가 나와 있어요. 이 인슐린 유전자는 이자 세포에서, 알부민 유전자는 이제 간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유전자인데, 얘네들 각각에 가지고 있는 조절 부위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해서 조절 부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거리 조절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거리 조절 부위에 붙는 전사인자의 종류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간세포하고 이자세포에서 간세포에 알부민 유전자도 있고요. 인슐린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부민 유전자만 전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세포에서는 여기 이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인자의 조합이 존재하지만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그 전사인자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이자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인자들이 존재하지만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인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사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간세포든지 간에 이자 세포 든지 간에 우리 몸의 체세포란 말이에요. 그쵸? 이 체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모두 똑같다. 그쵸? 유전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만들어진 이 체세포들은 모두 같은 유전체를 가진다.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 세포들마다 각각이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거나 또는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자마다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이 진핵생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예시까지 함께 살펴봤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쌤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픽 첫 번째는요, 2점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쌤이 골라봤어요. 지금 무엇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저당 오페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림은 어떤 야생형 대장균의 저당 오페론과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니은 디귿이, 쌤이 그냥 함축해서 읽을게요.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돼? 쌤이 말해줬던 순서, 조, 프, 작, 구.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프로모터 나와 있대. 요거 하나 힌트로 기역니은 디귿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 기역이 뭐겠다? 그렇지. 프로모터 앞에 있는 조절 유전자. 그리고 조프 작구니까 니은이 작동 부위. 그 다음에 디귿은 구조 유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은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각 부위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절 유전자는 저당 오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에는 작동 부위에는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동 부위가 바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부위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디귿에는 구조 유전자에는 저당 분해 요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얘네들 이제 이 구조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즉 mRNA로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로 발현이 되게 된다면, 번역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저당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저당 투과 효소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당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다 맞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런 거잘 물어본다 그랬죠? 기역은 저당 오페론에 포함되느냐 물어봤는데, 쌤이 저당 오페론에 포함되는 것은 푸작구 부분이었다. 그래서 조절 유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역은 포함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미음. 니은에 결합한 억제 단백질에 의해 디귿의 전사가 촉진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작동 부위고요.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면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전사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사가 촉진된다라는 것은 틀린 보기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나요? 좋습니다. 다음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돌연 변이를 나타낸 그 표가 되겠는데요. 표는 저당 오페론 중에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부위에서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조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저당 오페론 중에서라 그랬어. 그러면 푸, 작, 구. 이게 저당 오페론이죠. 조절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아. 거기에서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이 부위에서 결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작동 부위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절 유전자의 결실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같은 수의 A와 B를,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요, 저당은 있는 배지. 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양 후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a와 b 중 하나의 개체수는 나머지의 개체수보다 많다. 그럼 개체수를 묻는 보기 선지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저당 오페론의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못한대요. 그럼 누가 결실된 걸까?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못하겠죠? 아, 이 대장균 A는 프로모터의 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A하고 B는 둘 중에 하나를 했잖아. 프로모터 아니면 작동부위의 결실. 이 B는 작동부위 결실이겠네. 그래서 한번 현상을 읽어볼게요.
작동 부위의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위에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작동부위가 결실되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결과를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게 될 건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저당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기역에 해당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저당분해 효소가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RNA 중화표소가 구조 유전자를 전사시켜야 됩니다. 근데 RNA 중화표소가 지금 프로모터 결실돼서 결합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안 일어날 것이고 전사가 안 일어나면 저당분해 효소도 합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역에 해당한다? 맞네요. 다음 보기 니은 저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니은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작동부위가 결실됐습니다. 그러면 조절 유전자는 지금 이상이 없잖아요. 조절 유전자에서는 항상 억제 단백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억제 단백질은 합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작동 부위가 결실돼서 결합하지 못할 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개체 수는 a가 b보다 많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에너지 원이 있어야지 얘네들의 개체 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저당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개체 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작동부위에 그 억제 단백질이 결합 못했으니까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저당분해 효소를 합성했겠죠. 맞아? 아, 그러니까 B가 개체 수가 많을 것이고 A가 적을 거야. 근데 A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만 이렇게 맞다라고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그 개념 줌에서 그래프가 잘 나온다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쵸? 자,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의 변화 이거였는데, 자, 문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림은 젖당과 포도당이 있는 배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 이러한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야생형 대장균을 배양했을 때 젖당과 포도당의 농도 및 대장균 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당연히 ABC가 대장균 수, 젖당 농도, 포도당 농도 이게 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둘다 이렇게 줄어들게 하지만 먼저 줄어드는 애가 포도당이냐 젖당이냐라는 걸 먼저 골라내야 돼요. 누구를 먼저 사용한다고요? 포도당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서 B가 포도당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는 젖당의 농도 이렇게 되겠네요. 대장균의 개체 수는 얘네들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해서 늘려나가게 될 거니까 대장균 수가 늘어나는 C는 여기 그래프에서 올라가는 C가 바로 대장균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포도당이 이제 거의 고갈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개체 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저당분해 효소를 합성하게 되면 저당을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 개체 수를 늘려나간다. 이러한 그래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봐볼게요. A는 대장균 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C가 대장균 수였어. 틀렸다. 그리고 배진의 포도당 농도는 배양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가 같다. 이게 같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당연히 포도당 농도는 감소했어. 같을 수는 없겠네. 다음 디귿. 대장균에서 단위 시간당 분해되는 저당의 양은 배양 후 6시간이 지났을 때가 2시간이 지났을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거를 보면 여기 지금 분해되는 저당의 양을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저당이 줄어들고 그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대장균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 시점이 6시간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젖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서 얘네들은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젖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분해되는 젖당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났을 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이 맞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이러한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던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기역은요, 포도당 아니면 젖당 중에 하나야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포도당이 이용이 돼가지고 포도당이 고갈이 되면 얘네들이 개체 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젖당분해 효소를 합성하기 시작해서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다시 개체 수를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보기의 리을은 기억은 젖당이다. 틀린 것이죠. 틀린 거. 포도당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대지의 젖당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젖당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럼 여기 3 구간에서는 대장균수의 개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젖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젖당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이는 아직 젖당이 남아있는 거잖아. 아직 분해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구간 2에서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비읍. 단위 시간당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적다. 그러면 예를 생각해봐요. 분해 효소의 생성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1에서는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젖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럼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이 거의 없겠죠. 근데 구간 1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구간 1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의 생성이 거의 없는데, 구간 3에서는 젖당 분해 효소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1에서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으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특강 124쪽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이긴 한데, 지금 mRNA와 젖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A하고 B가 구조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mRNA와 젖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래 포도당과 젖당이 둘다 없는 배지였어. 그러다가 젖당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럼 포도당은 없고 젖당만 추가했으니까 이 젖당 분해 효소를 합성해가지고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증가할까요? 당연히 구조 유전자에 mRNA가 전사되고 이게 번역이 돼서 따라서 증가하는 이 A가 바로 효소예요. 젖당 분해 효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 순서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래서 A, B를 골라냈어. 그럼 보기 기억 가봅시다. A는 젖당 분해 효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젖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만약에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RNA 프로모터에 DNA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붙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젖당 분해 효소가 합성이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T2일 때는 젖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당이 있어서 이 억제 단백질을 구조를 변형시켰을 것이고 작동 부위에 결합 못하겠을 겁니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은 어느 때 높아요? T1일 때 높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때는 젖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이고. 다음, T3일 때 젖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조절 유전자는 쌤이 뭐라 그랬어?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였어. 얘네들은 always, 항상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얘네들 조절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면 얘네들은 항상 발현되고 전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3일 때도 전사는 일어난다라고 해줘야 되고 X 골라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다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쌤이랑 연습했었던 그 돌연변이 그 해석 문제입니다. 표는 돌연변이 대장균 ABC에서 결실된 부위와 그 다음에 ABC를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 특징을 나타낸 거래요. 아, 포도당은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구나. 이걸 알수 있고. 그리고 기역리엔디귿은 프로모터, 구조유전자, 조절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역리엔디귿이. 그러면 셋 중에 하나씩이 결실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쌤이랑 얘네들 지금 X 있고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조절 유전자 결실됐을 때, 자, 결실이 조절 유전자에서 일어났을 때와 그 다음에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었던 젖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이에요. 그치? 즉,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 쌤은 요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 자,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절 유전자, 우리 조프 작구, 이렇게 푸작구가 저당 오페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면 얘네들은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죠. 그럼 억제 단백질이 저당하고 당연히 결합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방해받는 애가 없으니까 프로모터가 RNA 중화표소에 가서 결합할 수,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가서 결합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만약에 결실됐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까 RNA 중화표소는 결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프로모터가 결실되더라고 하더라도 조절 유전자는 제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제대로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당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당하고 억제 단백질의 결합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발현이 될 것이고, 이 억제 단백질은 저당이 있으니까 둘의 결합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나더라도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가 어떤지 묻는다면 얘네들도 프로모터가 제대로 있고 RNA 중화표소가 존재하니까 결합을 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를 여기 표에다가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는 이 둘이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XX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결합함 해놓고 여기가 구조 유전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였어요. 자,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그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터에 결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은 일어나는데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 RNA 중화표소하고의 결합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봅시다. 기억에 저당분해 요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억이 뭐였어요? 구조 유전자. 구조 유전자에 저당분해 요소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는 결합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 C를 그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을 바꿨어요. 원래는 포도당이 없고 저당이 있는 배지에서 키웠는데,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다가 얘네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배양 후에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얘네들 지금 프로모터 결실되더라도 포도당이라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개체수를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 후에 개체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맞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빈출 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하고 그래프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했던 거를 충분히, 합쳐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과는 야생형 대장균의 저당 오페론과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냈대요. 그럼 순서를 조프 작구라는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조절 부위이고 조절 유전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프로모터다. 그리고 작동 부위 조프 작구. 그래서 구조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은 프로모터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 중에 조절 유전자다.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 그리고 저당은 있는 배지에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결실된 대장균과 야생형 대장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대장균 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대장균의 수가, 개체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제대로 전사 번역이 일어났다. 발현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B는 대장균

유산균수가 그대로야. 그럼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했으니까 아, 저 땅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했네. 그러면 구조유전자의 전사 번역이 제대로 안 일어났다. 그렇다라는 것은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나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하지 못하고 구조유전자를 전사시키지 못하잖아. 아, 그래서 B가 프로모터 결실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야생형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야생형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라고 돼 있어요. 조절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B는 니은이 결실된 대장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프로모터인 니은이 결실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배진의 젖당의 양은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B를 배양한 배지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구간 1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젖당의 양을 물어봤는데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젖당을 분해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배양한 배지에서는 젖당의 양이 줄었겠네요. 그럼 B는 프로모터 결실돼서 젖당을 분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A에서 젖당의 양이 적은 거야. 근데 여기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간 1에서 얘네들이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고 있지만 조절 유전자에서 그 억제 단백질은 계속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고, 다음에 빈출픽 7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폴리펩타이드 X가 이렇게 유전자 발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요 A는 엑손과 인트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핵 생물의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을 나타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전사가 일어나기 전에 응축된 염색질이 탈응축이 돼가지고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야지 전사 인자랑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전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림이 이제 그 단계가 1번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RNA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서 전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mRNA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RNA의 가공이 일어나겠네요. RNA의 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트론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거된 요 A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트론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성숙한 m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폴리펩타이드 X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인트론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고요. D은 과정 2와 3은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여기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달라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지만 얘네들 RNA 가공까지 마치고 성숙한 mRNA가 세포질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과정 2는 핵안에서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틀린 거고, 디귿, 과정 1이 일어나면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X의 양이 감소된대요. 이 폴리펩타이드의 양이 감소할까요? 아니죠. 과정 1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감소하지 않는다. 디귿 틀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플러스 보기를 보면 과정 3에서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된대요. 과정 3은 번역인데요. 전사가 일어날 때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A가 제거되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또 장소를 물어봤는데 인트론의 제거, RNA의 가공도 핵 안에서 일어나야죠. 세포질이 아닙니다. 과정 3은 번역이니까 리보솜이 관여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8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자 X가 전사될 때 형성되는 전사 개시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A와 B는 전사 인자와 RNA 중화표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의 결합 부위가 있으니까 요 전사 인자의 결합 부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조절 부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조절 부위에 결합하는 애들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전사인자. A와 B 중 하나는 이제 RNA 중화표소라고 했으니까 B가 RNA 중화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X가 프로모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전사인자하고 RNA 중화표소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전사 개시 복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해서 A의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는 A 결합 부위에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요 A의 그 A라는 전사인자가 그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가 결합 부위에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특정 부위가 이 A 결합 부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 X, 요게 프로모터죠. 요 대문자로 쓴 게. 그 다음에 요 스몰 X가 이제 유전자, 그 전사시켜야 되는 유전자가 될 것인데, 이게 하나의 오페론을 구성한대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진핵생물에는 없다. 이거는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하는 진핵생물에 대한 그림이죠. 사람의 세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B가 RNA 중화표소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이 기억을 이렇게 플러스 보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결합 부위가 발현되어 A가 생성된다.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프라이머의 말단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여 RNA를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RNA 중화표소는 전사 게시할 때요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NA 복제할 때 나왔던 내용과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만점 생유녀들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만드는 네, 내신 만점을 위한 경쟁력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한 책상 세팅 해보고 갈게요. 과학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가 권위와 정당성 파트에서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 나서 이 과학기술과 정보사회 윤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책상 세팅해 주시고 자료 챙겨 주시고요. 마음으로는 아 내가 지금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내는 이 시간 승희쌤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이 시간이 앞으로 나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돌아가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좋은 점수도 만들어주고 시간도 아껴주게 되는 걸 거야. 똑똑한 생각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봐요. 그럼 시민 불복종부터 키리노트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논의하게 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잠깐만 내려자극해 볼까요? 우리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국가의 법이 너무너무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도 지켜야 되나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지키는 게 저의 의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예 지키세요. 정의고 뭐고 지키세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행위로서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거예요. 이 법은 너무 불의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라는 걸다 함께 비폭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그 불의한 법이 개선됨으로써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단, 이건 매우 신중하고 정당성을 지켜줄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불의한 법이라면 불복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정당성의 조건을 더해주는 철학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로라는 분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싱어는 공리의 원리를, 로이스는 심각하게 불이한 법에 대해서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핵심을 설명드린 셈인데 이 핵심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로이스에게서 이 내용들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텍스트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로이스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직을 해봤습니다. 가볼게요. 로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분배적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합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시민 다수가 공유한 정의의 원칙 혹은 공동의 정의관, 다수의 혹은 공유된 정의관 내에 근거해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아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봐요. 그런데요, 이때 이 법을 바라봤을 때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단, 그 법이 완벽하게 정의롭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런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로이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 다소 불의한 면이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도 우리에게 이익을 줘왔다면 우리는 그 다소 불이한 법에 부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연적 의무예요. 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불이한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부터 갑니다. 지금 말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이걸 Nearly Just Society라고 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에는 이런 의도가 있겠죠? 만약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불의한 법도 없을 거고, 불의한 법도 없는데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또 만약 심각하게,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예요. 즉, 이 말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에 의한 질서 유지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뭐 비민주적이거나 독재적인 것과 같은 예의, 그 체제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하다. 그렇게 불의한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 불복종이

중에 효과가 빛을 발하지도 못한 채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곳, 오히려 좀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어야 그 사회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겠죠. 또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의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려운 지경의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명명되고 그건 앞에서 이야기한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떤 것이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냐? 바로 불의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법이에요. 일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적었어요. 이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질서 유지가 된다고요? 정의의 원칙,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그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어떤 일부의 법이나 정책이 불의한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 해당 법의 불의의 심각성 정도입니다. 단 이때 차등의 원칙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체 문제는 제외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위배됐느냐, 그 위배된 정도가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합의한 정의 원칙에 너무 심각하게 불이한 위배되는 법이어서 위배되는 심각한 불의의 법이어서 우린 이걸 지켜서는 안 된다고 봐. 오히려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불의한 법을 개선하고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그거 오히려 시민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사회 위협이 되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면 로이 선생님 시작에서는 아니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러한 법들을 잘못 세우거나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훈계가 되는 겁니다.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불복종이 혹여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담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 등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좀 더 합당하게 설계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 롤스의 기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시민불복종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모두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직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그 법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직접적 불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그 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 법에 대한 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불복종 모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직접적인 불복종이 만약 너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그 파장상 이거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그 법의 부당함을, 불의함을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법을 어기는 행위므로 위법행위라는 건 기본적 입장이에요. 불법, 위법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의실현을 위해서.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핵심적인 조건은 처벌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만 이 사회의 법체제가 나에게 주는 처벌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소수자들이 공동의 정의감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 주세요. 라는 정치적 목소리와 의사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훈계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의 이 내용과 7번의 내용도 연관시켜 설명해 보시면 시민불복종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와 법체계이지만 그 중에 매우 매우 심각하게 불이한 법이나 정책이 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이론이다라고 로스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론의 체계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입니다. 다음 피터 싱어로 가보겠습니다. 싱어에게서는 특히 평관에서 출제된 내용이 그의 텍스트에 기반하여 선지들이 많이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페이지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 번을 실었어요. 한번 가보시죠.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수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는 시도예요. 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요?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그 불의한 법이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한테 알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거 아닙니다. 알리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불의한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이 마지막 방법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롤스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다가 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잖아요. 그러한 큰 맥락 안에서 싱어도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의 실현의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알리려는 시도 혹은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의 심각한 생각을 전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비폭력적으로 행위한다. 또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 처벌을 피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명백히 하면서도 불이한 법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그것을 복원시키려는 시도가 될수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인 그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순간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중단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불의, 악이 있겠죠. 그것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무 불의하고 너무 악이야. 그래서 저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혹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같은 것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만약 반작용을 일으켜와.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해 봐서 그런 위험들, 존중심을 깎아낼 수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도 모두 비용들에 포함을 한다면 그 비용들 대비 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이 혜택이 예상된다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을 통해 혜택이 더클 때에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 실패 시 우리가 초래되는 부담과 그 반대 사례의 이익, 민주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해결해야 할 악,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반드시 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보고 분석해라.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그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 사회, 그런 사회 구성원일수록 오히려 더, 너무 불의한 법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시민불복종이라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 더욱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잘 공유되고 설득되고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재 체제와 같은 곳이라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쉽게 등장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11번이라고 하는 것도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의 텍스트에서 주장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선지로도까지 나와서 한번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이게 싱어예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그런 싱어는 만약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불의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롤스 자체는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예요. 라고 근거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그래서 이두 가지가 대비되는 면도 있어요. 다음, 소로예요. 소로는요.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법에 대한 충성심, 존경심 자체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법이 나에게 불의를 자행하게끔 한다면 나는 그 법을 즉각적으로 거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라고 봐요. 그럼 이때에는 정말, 이건 잘못됐는데? 나 이거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데? 바로 거부해야 되겠는데?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나 개인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근거에 봐서 옳지 않은 법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불복종한다. 이게 소로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핵심들을 잘 짚어봤습니다. 복습해서 꼭 문제 맞춰주시고요. 이제 과학과 윤리 파트에서 과학기술과 윤리, 그리고 정보사회와 윤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기는, 좀 태생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만점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데, 그 핵심들이 무엇인지 혼자 공부하면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윤리의 다양한 관점들부터 짚어볼게요. 갑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낙관적인 관점인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AI로 인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뭘로? 과학기술로 다 해결 가능해. 라고 보는 입장. 그럼 이 입장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이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반성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이 경계점 없이, 반성 없이 계속 발전되기만 했을 때에는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까? 어떤 비윤리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라는 걸 숙고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또 해결해 줄수 있는데, 믿고 가. 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점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죠.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은 비인간적이야. 그 안에 비윤리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 라고 부각하는 관점이야. 이것도 건강한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분명 가져다 준 혜택과 성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한다라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각이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준 혜택과 성과가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라면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비관적으로만 평가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모두 다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건강하지 못한 시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언급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과 맥락을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됐나?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두 관점은 과학기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1단계로 과학기술의 도덕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니? 라는 질문에 아니, 개입되지 않아. 개입돼선 안 돼. 라는 중립적 입장. 그 이유는 첫 번째, 과학기술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지. 과학적인 지식과 진리를 얻어내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뭐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 입증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입증의 과정인 건데 여기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으네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네요. 와 같은 주관적인 가치가 어떻게 개입이 되겠니?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야. 윤리는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야. 엄격히 구분해야 돼. 그래서 과학기술에 윤리적인 규제나 평가를 함부로 들이대지 않는 거. 과학기술의 자유로운 영역을,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의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지식을 찾아내는 그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옳아. 만약 과학기술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규제하려고 들면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게 될 거야. 왜곡하게 될 거야. 옳지 않아.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이야. 반면에, 아니야. 과학기술이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입증하는 건 맞는데, 가치가 아예 개입 안 된다고는 못해. 왜 그러냐면, 1번.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 이 정당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거치는 거예요. 이 정당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만약 애초에 과학자가 무엇을 연구할까라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 연구의 결과 나온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자 자체에 혹은 그 당시 사회에, 국가에 혹은 기업에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정당화의 의무, 또 객관적으로 진리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 뭐또 윤리, 연구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의무 등과 같이 윤리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과학기술을 윤리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해선 안 돼. 책임이 뒤따라야 돼. 4번.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자.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뭘 원할까?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같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존엄의 실현, 복지 실현, 삶의 질 향상. 이 목표는 윤리와 다르지 않으니 윤리와 과학기술을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서 논의했었던 중립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할 수 없다. 과학기술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꼭 해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 가치 판단 필요라는 두 가지 관점을 봤는데 이걸 과학기술의 책임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초선일타 안 뚫어놨죠. 읽어보시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서예요. 단, 아예 안 읽어보면 낯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라는 의미로 한번 설명합니다. 과학기술의 책임에 있어서 내적 책임, 외적 책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적 책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구 윤리 같은 것은 3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한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한다와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차원의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연구윤리, 자신의 연구가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윤리적인 절차를 따라갔는지, 윤리적인 원칙과 행동 양식,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책임 있는 연구를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내적 책임을 지키되,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책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수 있어 라는 건데요. 1번.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자가 가장 잘알수 있잖아. 그러니 그걸 미리 숙고해 보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방지책을 마련하거나와 같은 책임 있는 역할도 과학기술자에게 요구될 수 있어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방적인 조치. 또한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역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연구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더 적극적인 책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외적 책임의 영역이야. 이러한 내용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라는 사상가에게서 적용돼서 잘 출제가 되는데요. 야스퍼스는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고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야. 그러나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어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내야 되는 그의 의도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다 뿐만이 아니라 단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적용되었느냐에는 부정,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윤리적인 숙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중립적일지라도. 반면, 하이데거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접근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다라고만 봐선 안 된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혹은 탈은폐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그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한 워딩은 좀 다를지라도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의 적용, 활용 부분에 대한 긍정, 부정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숙고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과 윤리 부분에서 책임윤리라는 요나스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그럼 과학기술자에게 책임이 요구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내적 차원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차원의 책임도 이야기했는데, 요나스는 우리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기존의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시키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책임지는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해왔던 관점으로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시킨 수많은 새로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적 윤리로는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는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 그래서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학, 위에서 말한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사후에 책임지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를 제시합니다. 이때 이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당 위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요나스는 주장하면서 인류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요청을 근거로 해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책임져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것을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을 해서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생태학적인 정언 명령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런 요나스의 입장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제시문의 내용이 그대로 더 같죠. 그 요나스가 기업범,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죠. 또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의무이므로 니은번은 맞지 않죠. 디귿번,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진다 그랬죠. 서로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지는 책임이 아닌 거예요. 리을범, 새로운 윤리학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적, 미리 책임지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아니라 위험과 공포에 주목해서 그 책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스에게서는 리을번이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꼭 한번 문제로 복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정보사회와 윤리 들어가 볼게요. 핵심적인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 문제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통제당하거나 억압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국가 권력이 이런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생겨나는 개인의 자유 침해,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유통될 때 개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는 것, 또내 정보에 대해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부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이칠 권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판옵티콘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오히려 통제당하거나 감시당하는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칠 권리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뒤에 한번 적어봤어요. 알 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관점이 알 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알 권리. 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개인이 그 정보의 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한 통제권을 갖고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알 권리와 대비돼서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도를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내용 정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의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정보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더 발전되어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에 의한 산물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산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라는 두 가지 입장이 대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라는 입장은 정보 생산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비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높은 질의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포격. 그 사용료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되니까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정보는 사회적 공유물이에요. 라는 입장입니다.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구성된 공공재이잖아요.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의 논의처럼 저작물에 대해서 과도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것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면

창작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보 격차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 정보 공유를 강조하다 보면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창작물의 수준이 오히려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러한 입장들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좀 균형 있게 정리해 봤어요. 다음, 사이버 폭력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하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방지되고 없애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면 왜이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그 해당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그냥 복제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걸 유포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범위하고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확산된 정보를 삭제한다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 그런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는 직접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직접 목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얼만큼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이 단원에서 꼭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사회와 윤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에 있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고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갑번, 복제가 쉬워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요. 앞에서 짚어본 특징 맞습니다. 두 번째, 을. 시공간의 제약이 커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항목이 그대로 선지화되었다는 걸알수 있네요. 디귿번, 유포된 정부의 회수가 쉬워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아니죠. 유포된 정보의 회수도 어렵고, 그것을 삭제하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리을번,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이네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마지막 항목이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 근거로 보니까 리을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방금 짚었던 사이버 폭력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억 리을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만약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건 실수하지 말고 딱 득점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럼 그 실수를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 정도의 개념 학습을 해두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이 시간, 당연히 여러분들의 추 복습으로 꼭 만점을 만들어서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과학기술, 정보사회윤리,
클리어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 같이 확인해 볼 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반드시 필요한 개념, 우리가 공부했어야 되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마스터 키 볼게요. 자,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을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실료가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항을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 내적 요인, 인위적 요인도 문항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요 정도의 문항이라고 하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보통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외적 요인, 특히나 자전체 경사각 변화,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그래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특히나 북위 30도, 남위 3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보통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온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제 요거거든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기후변화 영향을 지구 온난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달아야 되고, 주어진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딱 보는 순간 고기후 연구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체크 하시는 거고,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개념 공부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번. 자, 고기후 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학생이 빙하 시춤을 분석을 통해 과거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자, 빙하 시춤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 분자를 연구합니다.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 질량수가 18인

질량수가 16인 요산소 동위원소 비를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분석하냐면 대기 조성을 특히나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함량을 좀 많이 분석을 한다. 아셨죠? 그리고 요 빙하 시추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분석을 한다. 뭐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과거 기후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빙하 시추물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 대기의 성분을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 수 있어. 나무의 나이테 간격. 자, 따뜻하고 습하면 나무가 성장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춥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저해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어. 역시나 맞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 수 있어라고 했는데, 자, 이 화석을 활용한 연구, 주로 우리가 고기후를 연구함에 있어서 화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시상화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시상화석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 과거의 기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언제? 신생대 최근, 비교적 가까운 지질시대, 신생대 최근의 어떤 기후 연구에만 나무 나이테 연구가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 연구보다 화석을 활용한 연구가 더 오래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데 좀 더 적절하다. 아셨죠? 아주 오래된 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나무가 지금까지 있느냐? 그 나무를,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할 수가 있느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무의 화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고생대 나이테 나무 화석을 갖고 있는, 나이테 화석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고생대 번성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상화석을 통한 연구가 훨씬 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조금 더 적절하다. 아셨죠? 그러면 넌 틀렸어. 됐죠? 그래서 제시한 학생이,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 우리는 A, B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기억에는 물분자의 산소동위원소 B 연구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 성캄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디귿으로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넣어 보겠다. 자, 기억은요, 여기 빙하 시추물 분석 넣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무의 나이테 이렇게 넣어보고요. 디귿은 여기에 이 화석을 디귿으로 잡아보겠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에는 물분자 산소동위원소비 연구가 포함된다. 빙하 시추물 분석. 빙하 시추물 안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물분자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를 연구를 하면서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아요? 그럼 온난한 시기. 산소 동위원소비가 낮아요? 그럼 비교적 한랭한 시기죠.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는 거고요. 니은을 통해 선캄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니은,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한다라고 했는데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에 나무가 없었죠. 그죠? 나무 화석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넌 틀렸어. 자, 디귿으로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이 화석. 고기후를 연구하는데 활용하는 화석이라고 하면 시상화석이어야 되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환경에서 계속 동안 오랫동안 생존한 생물의 화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틀렸어. 됐죠?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선지에서는 니을만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빙하 시추물에서 고기후 연구에 이용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정리하는 겁니다. 물분자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를 연구한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산소 동위원소비가 클수록 10차 이렇게 해볼게요. 질량수가 18인 산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요것뿐의 요것. 산소 동위원소비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온난한 기후. 아셨죠? 그 시기에. 얘가 만들어질 시기에 온난한 기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하는 거. 공기방울. 공기방울.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조성. 공기방울, 공기조성. 이제 요걸 연구하는 거고. 그 공기조성 중에서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한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빙하 시추물층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그 시기는 보통 온난한 시기였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빙하 시추물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거 불순물 연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기후 연구 방법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자료 제시 유형,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림 가와나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와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현재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북반구 요 지점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남중고도 최대인 지점이야.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요 지점을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 그러면 가에서는 북반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 남반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이 됩니다. 가에서는 맞죠? 나에서 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보면 지구가 전체 이 지구의 공전 궤도상 중심에 대하여 태양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일점 부근인 거고,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지금 요 시기에 겨울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반구가 요 시기에 여름 됐죠? 자, 원일점 부근에 위치합니다. 태양이 제일 수직으로 지금 많이 햇빛을 주고 있는 곳은 북반구죠.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에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 얘가 과거 어느 시기의 모습. 됐죠? 둘 중에서 보면 공전 궤도가 얘가 조금 더 납작하죠? 납작하다고 하면 20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과거 요 시기는 현재보다 20률이 더 크다. 요거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사 방향을 보면 지금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현재는 태양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남반구가 제일 뜨거운데 가 시기는 경사 방향이 나 시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사 방향까지 지금 바뀐 어떠한 특정한 시기. 요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자료 볼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지금 공전 궤도에서 볼게요. 둘다 공전 궤도에서 요게 긴 지름이에요. 요만큼이 긴 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인데, 자, 긴 지름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긴 지름이 똑같고, 그럼 그거의 절반인 긴 반지름 역시 똑같다. 아셨죠? 지금 여기에 축적 나와 있죠? 0.5AU라고? 그러면 긴 지름은 모두 다두 칸씩이기 때문에 1AU 정도. 됐죠? 지구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맞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공전궤도가 납작할수록 20률이 큰 거예요. 납작하죠? 20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는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고,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겨울,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나는 현재는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겨울이니까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여름이니까 비교적 시원한 여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좀 작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제가 더큰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에 추가 선지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우리나라 대신에 30도 N, 30도 S, 30도 S는 남반구 중위도, 30도 N은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여기는 가까이 있는 여름, 멀리 있는 겨울이니까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연교차가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평균 기온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반구 겨울, 여기가 남반구 여름이에요. 시원한 여름.

겨울철이다. 너 틀렸구나. 됐죠?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선지, 리을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P 지점과 Q 지점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P 지점과 Q 지점이 없죠? 선생님이 P 지점을 요렇게 가겠습니다. P 지점은 30도 N. 요렇게. Q 지점은 30도 S라고 하면, 여름철 평균 기온 차, 지금 30도 N과 30도 S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 하면, 여기서는 여름철 굉장히 뜨겁고, 여기서는 여름철이 좀 시원해요. 차이가 꽤 큰데, 여기는 요 여름철과 북반구 여름철과 남반구 여름철의 차이가 이때보다는 좀 작지.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가 더 크다. 아셨죠?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와 나에서 30도 N의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를 비교하면 최대 남중고도는 자전축 경사각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경사각은 동일하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남중고도는 똑같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 구성 문제 봤고요. 자,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3번 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요인을 지금 더해놓은 꼴이고요. 자, 표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X년 전과 Y년 후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년 전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했고요. Y년 후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모르겠지만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졌다. 경사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그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태양을 놓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의 모습, 자전축 경사 방향의 모습을 준다.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X년 전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현재와 같다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다. 지금 기온의 연교차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이 시원해지고 겨울철이 따뜻해져야 돼. 여름철이 시원해지려면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태양빛을 최대로 받는 요 지점이 북반구 중위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남반구가 가까워지겠지. 맞죠? 겨울철에서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는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할 수가 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감소합니다. 이심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공전궤도에서 근일점 거리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진다는 거야. 공전궤도가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자, Y년 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30도 S,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건데, Y년 후에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지니까 얘가 가까워집니다. 남반구 겨울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남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현재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약 26,000년이다. 요 숫자 우리가 많이 다루거든요.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26,000년. 26,000년은 세차 운동 주기예요. 경사 방향의 변화 주기이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공전궤도 이심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궤도가 더 납작해진다. 납작해진다는 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가 맞는 거.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이거 정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낮의 길이도 변할 수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남중고도가 변할 수 있어요. 낮의 길이가 변할 수 있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름철 남중고도 커져요. 그리고 낮의 길이도 길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선지, 미음,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봅니다. 자, 니은이 감소라면 디귿은 감소가 적절하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니은을 놓고 여기다 디귿을 놓겠습니다. 얘가 감소래. 감소. 공전궤도 이심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얘가 멀어지고 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뜨거워지고 여름철에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에 차가워져요. 연교차가 커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교차가 감소래. 그러면 이 감소를 만들어낸 요인은 가전축 경사가 얘가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맞는 얘기고요. 지구의 공전 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증가하면 공전 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져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도N과 30도S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자, 북반구 갑니다. 북반구 지금 여기가 겨울철이죠. 북반구가 겨울철인데 겨울철이 더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겨울철. 북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시원해지는 거. 그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남반구는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남반구는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3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근일점에서의 지구의 기후변화. 자, 요 그림 볼게요. 그림은 지구가 공전궤도상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와 A, B 시기의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자전축의 방향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공전궤도상 지구는 근일점에 위치하고 자전축 경사 방향은 태양의 반대 방향인 상황. 요걸 요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태양이 여기 있는 거고,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금 근일점 부근에 지구가 위치한다. 지구가 현재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은 요거예요. 아셨죠?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북반구가 겨울. 자, 여기가 원일점 부근입니다. 여기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이 요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아셨죠? 현재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인 상황이 현재 상황. 됐죠? 그런데 A 시기와 B 시기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요걸 밑으로 쭉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태양, 여기 태양은 그대로 똑같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A 시기와 B 시기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인 상황. 그런데 A 시기보다 B 시기가 경사 각이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A 시기를 여기다 그려주면요.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A 시기야. 아셨죠? B 시기는 경사 방향은 똑같은데, 경사 각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B 시기.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지금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지금 여기가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이죠? 그쵸? 요 상태와 A 시기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철 요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근일점 부근에서 겨울인데 A 시기는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A 시기가 더 추워. 맞죠? A 시기가 더 춥다고. A 시기가 현재보다 낮은 거예요. 틀린 거. 그 다음에 30도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낮의 길이는 뭐랑 관련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랑 관련 있다.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자, 자전축 경사각.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얘가 지금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그리고 남중고도가 크다는 얘기는 높게 떠서 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길어요. 또 겨울철은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아요. 이게 다 자전축 경사각이 컸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서 여름철은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고, 겨울철은 남중고도 낮고 낮의 길이 짧고, 아, 여름철은 더 뜨겁고 겨울철은 더 차갑네. 아,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고. 됐죠? 그러면 갈게요. 30도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A 시기가 더 커. A 시기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 그럼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짧다고. 그러니까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 맞는 거.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30도 S입니다. 이제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거야. 자, 현재는 남반구

중부 중위도를 보면 근일점 부근에서 여름이야. 엄청 뜨겁고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엄청 추워요. 그게 현재야. 그런데 비시기로 갑니다. 비시기로 가면 지금 원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시원해. 그리고 겨울철 부근은 겨울철은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니까 따뜻하다는 거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남반구 중위도는 더 크다. 거기에 더해서 자전주 경사각이 현재가 더 커요. 자전주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더해봤을 때 비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또는 현재가 비시기보다 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맞다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선지 볼게요. 추가선지. 추가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AC가 비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뭐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크다고. 자,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는 A시기와 B시기 중에 A시기가 경사각이 더 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에서 평균 기온은 현재가 A시기보다 낮다. 지금 원일점에 위치할 때니까 여기, 여기, 여기를 비교하는 건데 현재와 A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30도 S라고 했죠?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여름이네.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겨울이네. 그러면 여름인 요 시기가 더 덥겠네. 온도가 높겠네. 맞죠? 그러면 현재가 A 시기보다 낮다. 그렇죠. 맞는 거죠. 또는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근일점 부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를 체크하라고 하는 건데 A 시기와 B 시기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래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받는 곳이 30도 N 부근이야. 여긴 엄청 뜨거울 거고. 30도 S는 이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차가워. 온도 차가 커. 그런데 B 시기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받는 요 지점이 굉장히 저위도로 이동한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30도 N도 이때보다는 적게 에너지를 받는 거. 30도 S 이때보다는 좀 많이 받는 거. 그러면 이때가 30도 N과 30도 S의 기온 차가 더 크겠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기온 차가 더 크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만약에 자전주 경사각이 완전히 공전 궤도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전주 경사각이 0도다라고 하면 이때는 30도 N과 30도 S의 기온 차가 안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경사각이 완만할수록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 차는 거의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 차가 크겠구나.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됐죠? 그러면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갑니다.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선생님 PQ를 표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P 지점은 30도 N, 그 다음에 Q 지점은 30도 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30도 N, 30도 S, 어디가 더 높아요? 30도 S, 남반구가 여름철. 아셨죠? 30도 S가 더 높다.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아셨죠?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현재 지구에서 30도 N과 30도 S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30도 S는 남반구는요, 가까울 때 여름, 멀때 겨울 연교차가 굉장히 크지만 30도 N, 북반구는요, 멀때 여름,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연교차가 작다. 그러니까 30도 S가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공전궤도 20일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 문항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시기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위도별 편차. 나는 지구 자전주 경사각과 공전궤도 20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글 부분은 가는 기역과 니은 중한 시기의 자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뜨거워졌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차가워졌네? 이런 거지. 근데 요 시기라고 하는 요 시기는 5, 6, 7, 8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철이거든. 여름철에 북반구가 더 뜨거워졌네? 그럼 남반구는 겨울철이거든. 근데 겨울철에 남반구도 뜨거워졌네? 요 시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겨울철입니다. 북반구 겨울철 차가워졌네? 요 시기는 남반구로 보면 여름철이에요. 남반구 여름철도 차가워졌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아,
지금 이 기후변화,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

전을 일으킨 요인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작용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태양을 그리고 여기다가 원일점 부근의 지구를 그리겠습니다.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맞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이 뭐냐면 여름이라고. 북반구 계절이 여름이고 남반구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라고. 맞죠? 그 시기가 월로 따지면 요 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즈음 될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인데 그 시기가 요 즈음 된다고요. 요 즈음 됐더니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가 다 내려간다고. 도달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 건, 여긴 에너지가 줄어들고 여긴 에너지가 많아져? 아, 이런 거구나. 얘가 접근, 얘가 후퇴를 하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 가까워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뜨거워지고, 멀어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차가워지고. 즉, 가까워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많아지는 거고, 멀어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적어지는 거고. 아, 지금 요 변화는 이심률이 감소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그걸 여기서 보면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중에 이심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 현재가 여기니까. 이심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 시기라는 거죠. 기역 시기는 이심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심률이 증가한다? 얘가 멀어지는 거고, 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심률이 증가하면 얘가 멀어지면 요 시기에 도달 에너지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니은 시기에 대한 자료구나. 이심률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심률이 작아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심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 가까워졌어요? 근일점 거리 멀어졌어요? 요거 문제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의 시기라고 하는 건 지금 이심률이 작아져서 접근하고 얘는 멀어진 상황.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자, 연교차 볼게요. 지금 30도엔 북반구 중위도죠? 여름철 뜨거워졌네. 겨울철 차가워졌네. 그러면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까워지면 북반구 뜨거워지지. 멀어지면 북반구 차가워지지. 기온의 연교차가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30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30도 S죠?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를 볼 건데, 겨울철 평균 기온. 여기를 보는 거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남반구 겨울이거든, 중위도. 접근하면 뜨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가는 니은 시기의 자료이다. 맞죠? 그래서 원래 문항 기역년 ㄷ 다 맞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 여기에 추가로 구성한 거. 자, 가의 시기에 30도 N에서 겨울철 태양의 최대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최대 남중고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을 보라는 거지. 지금 가의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어때요? 현재랑 똑같네. 자전축 경사각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남중고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자, 그다음에 가의 시기에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높다. 가의 시기에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어떤 상태? 낮아진 상태.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기역 시기입니다. 기역 시기. 기역 시기는 보면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철 남중고도 커지고 겨울철 남중고도 작아지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 그래서 현재보다 커져. 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 하나 더 더해요. 기역 시기는 이심률이 더 커졌지. 이심률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어. 남반구는요, 근일점일 때 여름철인데 얘가 가까워지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원일점일 때 겨울인데 멀어지면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됐죠? 비음만 맞는 거 골라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디귿시기보다 크다. 여기에 디귿시기를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시기를 디귿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디귿시기. 자, 이심률은 작아졌고 자전축 경사각은 커. 현재보다. 아셨죠? 요 시기를 디귿시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북반구 중위도. 그러면 이심률이 작아진 시기니까 얘가 접근, 얘가 후퇴. 북반구 중위도 여름인데 가까워졌어. 뜨거워. 겨울인데 멀어져서 차가워.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디그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또는 현재가 디그 시기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디그 시기는 자전추 경사각이 커졌잖아, 현재보다. 그러면 자전추 경사각이 커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높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그 시기가 더 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에 각각 지구로 유입되는 원일점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량, 근일점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질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원일점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알파라고 하면 근일점에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에너지량이 더 많겠죠. 근일점은 가까우니까. 맞죠?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기역 시기라고 하면 기역 시기는 이십률이 커졌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분자가 원래보다 커지는 거. 분모는 원래보다 작아지는 거. 니은 시기는 20률이 작아진 거예요. 20률이 작아진 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분자가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커지는 거야. 맞죠? 그렇다고 하면 기역 시기가 더 크겠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6번 볼게요. 이제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수륙 분포 변화, 빙하 면적 감소, 온실기체 증가.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볼수 있는 거. 자, 가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수륙 분포가 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뭉쳐져 있던 대륙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면 흩어지는 과정에서 요 사이사이에 해류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맞는 겁니다. 나는 지구 지표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빙하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녀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온실기체, 그죠?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기체 증가를 많이 유발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산불이 발생할 때, 자연적인 산불이 발생을 할때 이런 온실기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맞는 거. 됐죠? 원래 문항, 기역류, 디귿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가는 판해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다. 수륙 분포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륙의 이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대륙의 이동은 판해 이동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빙하는 숲이나 토양에 비해 반사율이 높다. 그쵸? 빙하는 눈 또는 눈이 쌓여 생긴 얼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빙하는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킨다.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얼음 덩어리나 눈은, 아주 순수한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얼음 덩어리나 눈은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켜서 우리가 눈이 많이 내린 날 밖에 나가면 눈이 엄청 부시잖아요. 눈이 이렇게 부신다는 얘기는 반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빙하였던 지역이 빙하가 다 녹아서 토양이나 숲이나 풀이 드러나면 굉장히 반사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 이런 맥락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산 폭발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출물이 생길 것이고, 특히나 화산재 같은 것들이 빵 분출해서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물면 햇빛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자,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은 기역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기역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기역을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이 녀석들은 온실기체에 해당하는가? 맞다. 수증기도 온실기체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화석연료의 사용,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도시화.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배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6번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평형과 열수지. 그림 가와 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와 화성의 열수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복사평형 상태를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예요. 복사로 들어온 것과 복사로 나가는 게 똑같은 상태. 지금 가를 보면 340 중에 100은 튕겨 나간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240이 들어왔어. 흡수가 됐어. 그런데 나간 것도 240이야. 그래서 복사평형인 거예요. 자, 나도 보면 140

38 중에 38은 튕겨 나간 거야. 들어온 게 얼마냐면 110이야. 나간 것도 110이야. 그러니까 복사평형. 둘다 복사평형인데 둘 중에 하나가 지구고 둘 중에 하나가 화성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가는 보면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에너지 양을 고려해 봤을 때더 많이 들어오는 거?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과 가까이 있는 석이 누구? 지구죠. 그러니까 얘가 지구. 얘가 화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여요. 여기에서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거. 특히나 수문열. 이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이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의 상태 변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 행성이야? 지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가는 지구의 열수직이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345이다. 기역이 누구니? 얘가 기역이네요. 자, 우리가 이러한 값을 따져볼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합은 같다. 들어오는 에너지 165 플러스 기역은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112 플러스 378 플러스 20을 계산을 해주면 기역은 얼마가 나와? 345. 그래서 맞다. 자,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복사 에너지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총 에너지 평형 관점으로만 봐볼게요. 자, 가랑 나를 비교해 볼게. 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말고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나는요. 방출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방출되는 거 따져보면 33 플러스 90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요거죠. 요거 27. 이게 나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물의 상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부가 다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요거 분해 요거 됐죠. 그다음에 가를 볼게요. 가는 들어오는 에너지 총량, 지표에서, 아니, 다시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따지면 요거. 요거? 요거죠. 그러면 112 플러스 나가는 거378 플러스 나가는 거20 분해. 대기에서 다시 들어온 값이 얼마예요? 기역이죠. 근데 기역이 아까 얼마? 345. 345. 이게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이에요. 맞죠? 지표에서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 근데 이 중에서 복사와 복사만 따진다고 하면 대류전도 수문열은 복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볼 것은 요거지. 요거. 그러면 이 값과 이값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요 값을 우리가 대략 따져보면 거의 1에 가깝다. 그런데 얘는 123분의 27이니까 굉장히 값이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 값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요렇게 체크.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선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지구가 화성보다 높다. 맞는 겁니다. 에너지 단위 자체가 크죠. 그럼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흡수하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방출하는 행성 복사 에너지 양은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 평형 상태에서는 흡수한 것만큼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상태. 아셨죠? 이것 분해 이거가 1로 똑같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 온실효과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졌다. 요만큼만 들어왔는데, 태양 에너지를 요만큼만 줬는데, 실제 지구에선 요만큼 에너지를, 요 안에서, 지표에선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은 온실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 맞는 거.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주로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니은을 누구로 체크할 거냐면 수문열로 체크하겠습니다. 수문열은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에서 C와 F는 각각 주로 어떤 파장대의 복사에 해당하는가? 가에서 C,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합니다. 요건 주로 어떠한 상태? 가시광선의 형태. 그다음 F는 대기가 주는 복사 에너지엔 주로 어떤 형태? 적외선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항.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습니다.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기후변화 영향. 이런 식으로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그림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다른 네 시기에 관측한 북극 부근의 월평균 해빙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빙 부피라고 했을 때이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이니까 추운 시기에 해빙이 많이 만들어진다? 따뜻한 시기에 해빙이 적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면 3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계절보다 3월이 해빙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북반구에 생각해 볼 때, 겨울 직후야. 겨울 직후. 겨울 직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3월까지는 해빙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녹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해빙 부피가 제일 적은 시기가 9월이죠. 9월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름 직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름 직후. 즉, 3월 직후부터 녹기 시작한다. 제일 많이 녹으면 9월. 여름이 끝나는 거. 9월 이후부터는 다시 해빙이 만들어져서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본다고. 아셨죠? 그래서 얘는 여름 직후, 얘는 겨울 직후. 됐죠? 그렇게 놓고 자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측 기간 동안 해빙 부피는 3월이 6월보다 크다. 3월이 6월. 6월 어딨죠? 6월은 요거. 3월과 6월. 누가 더 커요? 3월이 더 크다고. 왜냐면 3월이 겨울 직후. 계속 해빙이 커져.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그 한계 지점까지가 이제 3월인 거고, 3월 이후부터는 따뜻해지면서 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이 6월보다 크다. 맞는 거고. 1979년에서 2024년 요 사이 해빙 부피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보겠습니다. 2024, 2019, 2014. 쭉 넘어갑니다. 1979, 1984.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월 달에도, 6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해빙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감소니까 감소하고 있다. 자, 이 자료를 통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빙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잘 녹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 기역년 티긋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이런 거. 해빙 부피는 평균 기온이 높은 시기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평균 기온이 높은데 해빙 부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보면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시기는 6월일 텐데 6월이 제일 크냐? 아니잖아. 3월이 제일 크잖아. 관측 기간 동안 북극의 부근의 일사량은 6월이 12월보다 많다. 6월이 12월보다 당연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월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북극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6월이 더 일사량이 크다. 6월이 일사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빙 부피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3월부터 녹기 시작하니까 아직 많이 안 녹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북극 부근에서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6월이 12월보다 크다.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빙하 부피가 큰 시기. 6월이 12월보다 빙하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2월은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반사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0이야, 0. 아셨죠?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남극 부근의 월평균 해빙 면적은 3월이 9월보다 넓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반구랑 남반구는 반대예요. 북반구가 3월이 넓었어? 그러면 남반구는 9월이 넓은 거야. 아셨죠?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넓었을 것이다. 틀린 거고. 해빙이 형성되는 해역에서 표층에서의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해빙이 형성됩니다. 물이 얼죠? 그러면 얼지 않고 남은 염류가 주변 해역에 공급이 되죠? 염분이 증가하죠?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밀도가 증가합니다.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은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뀔 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궤도 20률이 변할 때, 자전축 경사각이 변할 때,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꼭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에어로졸, 화산 폭발 같은 이러한 내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니, 특히나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 주요 작물지 어떻게 변하니,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 따뜻해지면 밑에서 길러지던 것들, 저위도에서 길러지는 것들이 점점 중위도, 고위도 올라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주제 한번 다 확인을 해봤고요. 내신 만점 OX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직과. 그럼 다음 시간에.

0: 시간에 만나요.
1: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2: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3: 에이, 그것도 아니야.
2: 뭐 갑자기 안개가.
1: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2: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1: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멈춰야 되나?
1: 도로 제한 속도의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2: 뭐냐? 장롱 면허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3: 아니면 다친다.
1: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3: 야, 가자.
2: 야, 같이 가.

여러분의 든든한 석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어즈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편의 시작을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까지 틀리기 쉬운 유형편 공부 잘 해주셨고요. 오늘부터는 미니 테스트에 해당하는 공부 시작할 겁니다. 풀어 오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실전 감각을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까지 재면서 정말 모의고사 보듯이 열심히 풀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미니테스트에 대한 내신 대비도 함께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미니테스트 1에 해당하는 4번에서 7번, 12번에서 17번입니다. OT에서 예고한 것처럼 내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솔직히 여기에서만 출제가 될 건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다뤄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미니테스트 편도 함께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니테스트 편은 문항 개수가 더 많습니다. 10개씩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호흡이 조금 빨랐는데 미니테스트 편도 조금 더 주의력 끌어올려서 더 빠른 호흡으로 따라와야 되겠구나. 각오를 좀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테스트 1의 4번. 함축 의미 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오늘은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고등동물의 지각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식물도 성장, 번식, 죽음의 생애 과정을 가지는데 동물도 유사한 생애 과정을 가지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가지지만 감각 능력으로 구별이 된다. 아하, 동물은 식물이랑 생애 과정은 유사하지만 감각 능력으로 구별이 된다. 동물의 생애는 감각에 대한 반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하등 동물의 반응은 고정적이고 단순한 반면, 아하,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을 또다시 비교하면서 고등 동물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죠.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 나옵니다. 원숭이 사례 나오면서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따라서 동물의 행동은 단순 반응을 넘어서 사고와 선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숭이 사례가 뭐였습니까? 자, 모래알과 밀알이 섞여 있어요. 이때 한 가지 가능성은 모래알로부터 밀알을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원숭이는 뭐 했습니까? 이 섞여 있는 한 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던짐으로써 모래알과 밀알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선택한 거죠. 그치? 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줄 정리하자면 이거죠. 동물은 무엇을 바탕으로, 감각을 바탕으로 단순 반응을 넘어서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한다.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식물과 동물 둘 다 공유합니다. 비슷한 생애 과정을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동물의 이야기. 자, 동물은요, are distinguished, 뭐 됩니까? 구별됩니다. 아,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죠? Sensory abilities, 감각 능력으로 구별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higher animals, 고등 동물의 이야기까지 더 꺼냅니다. 고등 동물은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Different possibilities, 다양한 가능성이지. 다양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단순히 고정된 방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또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의 차이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 갑니다. 4번 문장 예측 가서요. Moreover, 게다가라고 내용 추가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어떠한 비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딱 봤더니, The lower animals. 하등 동물 이야기 나오면서 하등 동물의 반응은 이러한 반면, some of those of higher animals, 고등 동물의 일부 반응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하등 동물의 반응과 고등 동물의 반응을 비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하등 동물의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그들이 감지한 것에 대한. 자, 무엇을 예를 들어 조개류라든지 벌레가 있겠답니다. 자, 그 반응은요, are rigidly fixed,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some of those of higher animals, 이 고등 동물의 일부 반응은 보여주는데 그들이 뭐할수 있다고? Be aware of others as possible. 다른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즉, 다른 가능성들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을 비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업버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식물들이었는데 딱 보니까 동사의 병렬 같습니다. 좋아요. They sink roots. 뿌리를 내리고 grow 자라며 sprout leaves and shed them 잎을 내고 떨어뜨리며 bring forth seeds 뭐합니까? 씨앗을 맺고 scatter them 퍼뜨리며 and in the end 결국에는 die 죽는다. 동사의 병렬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미니 테스트 편에서는 우리가 한 강의에 10개씩, 많게는 11개씩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출제 픽은 제외하고 빈칸과 어법의 픽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충분히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신 대비 충분히 될 거고, 우리 이미 앞선 강의에서 이 틀리기 쉬운 유형 편에서는 어떤 기타 출제 유형이 나올 수 있는가를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지문을 가지고 또 어떠한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 가를 기를 수 있는 시각도 만드셨습니다. 혹시나 기타 출제 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말할 것이 생기면은 수강 후에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는 5번에 해당하는 글의 요지 되겠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파급력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대학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뭐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대학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산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도 대학 문화에 영향을 받고요. 대학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생산 기관으로 기능을 한답니다. 사회는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학에 의존하기까지 해요.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그 결과 미래 사회를 이끌 엘리트를 형성을 한답니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기관이다. 이게 핵심 되겠습니다. 우리말 요약 갑니다. 대학은 지식과 문화를 통해 사회 전반과 미래 지도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막대한 영향. 이게 핵심이었어요. 영어 요약 갑니다. Universities. 대학은요, extend. 이게 중요한 거야. extend. 확장합니다. 그치?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캠퍼스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extend, 확장을 한다고요. 자, 모함으로써 지식을 생산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다음 미래의 지도자를 교육함으로써.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powerful institutions, 강력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치? 뭐할수 있는 either A or B 나오면서 아까 전체 내용 구조의 결론 부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Positively benefit society.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lead to harmful indoctrination. indoctrination, 세뇌란 뜻이거든요. 해로운 세뇌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해로운 세뇌를 할 수도 있구나. 이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빈칸 픽할게요. Unlike Vegas,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what happens in a university?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doesn't stay in the university, 대학 안에 머무

오르지 않는다. 자, 이거 지금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빈칸 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이거스 안에만 남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죠. 어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일탈 행위조차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어떤 행동도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이런 약간 홍보 문구와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 표현 빌려오면서, 근데 대학은 아니야.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아. 왜? 대학은 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기관이거든. 엄청난 영향을 확산시키는 기관이거든. 그것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그쵸? 중요한 핵심 문장이니까 빈칸 픽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자, 어법 문장으로 8번 가겠습니다. And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is institutions, 이들 기관은 대학 되겠습니다. 뭐할 거예요? 교육적이면서 문화적인 엘리트를 갖다가 배출을 할 겁니다. 좋아요. 지금 얘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또 관계절 따라 붙습니다. 자, who라고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어요. 자, 뒤에 will이라는 조동사 나오면서 이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병렬로 5개나 연결된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엘리트는 나중에 뭐할 겁니까? Go into the profession,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head industries, 산업을 이끌고, establish charities,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produce media, 미디어를 만들고, and shape public policy, 공공정책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지금 관계절에 있는 조동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5개의 병렬 한번 챙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6번입니다.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는데, 뭐에 관한 글? 철학에 관한 글. 철학의 근본적 역할은 무엇이냐? 자, 이 철학은요, 단순 지식이 아니라 그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이에요. 존재와 세계뿐 아니라 그 이유와 의미까지 이해하려 하는데, 철학은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의 한계까지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다. 근원이 되는 학문이고, 과학조차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그 한계를 철학이 탐구하더라. 그리고 뭐도 심리학도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만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또 중요한 내용. 다른 학문은 근본적 질문에서 무엇에 의존한다? 철학에 의존한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 모든 학문의 근원이자 다른 학문이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학문이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으로서 지식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좋습니다. Philosophy, 얘가 철학이죠? 철학은요, goes beyond, 넘어섭니다. 아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선답니다. Exploring, 탐구해요. 의미, 한계, 중요성을 탐구를 해요. 자, 그리고 뭐로서? As the foundation, 기초로서. 모든 학문의 기초로서 철학은 계속해서 address, 다룰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다가 다룰 건데, 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든지 심리학과 같은 학문들이 cannot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 질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mother of all other fields of knowledge, 모든 다른 지식 분야의 어머니다. 자, 우리 방금 요약문에서는 foundation이라고 해서 모든 학문의 기초다 라는 표현 살펴봤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mother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식 분야의 어머니구나, 근원, 기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서 철학은 확립을 했답니다. 과학이라는 바로 그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뭐할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질문을 할 거라고요. The science cannot answer.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 과학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와 같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좋죠? The mother of all other fields of knowledge. 어머니이다, 근원이다, 기초이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어법픽 갑니다. 2번 문장 가셔서요. 딱 봤더니 not just, but 구문인 것 같아요. 그치? 자, is six라고 하면서 is 가리키는 거는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추구를 한답니다. 추구를 한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추구를 한답니다. 해서 not just A, but B 구문 나온 겁니다.

자, just 대신에는 only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but 뒤에는 also가 생략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지금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이것은 추구를 한답니다. 뭐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첫 번째 덩어리. 자, 그리고 무엇도 추구를 합니까? 마찬가지. 이해를 추구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합니다. 지금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덩어리가 뒷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긴 겁니다. 그치? 자, 뭐에 대한 이해를 추구를 하냐면은 첫 번째, 얘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하고요. 마지막 덩어리, 얘에 대한 이해도 추구를 합니다. 라고 해서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우리는 not just A, but B의 구문으로 병렬 구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1의 7번으로 넘어오셔서요.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지요? 몰입형 연극.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몰입형 연극과 관객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몰입형 연극은 중세의 관객 참여형 공연에서 기원을 했답니다. 이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극 형식이고요. 장소와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예시 등장하지요? Sleep No More라고 하는 예시 등장하면서 대표적인 몰입형 연극의 사례가 되겠는데, 관객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연을 경험해요. 그쵸? 관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경험할 수 있어요. 공연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거. 관객마다 뭐할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 관객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될수 있는 것이구나. 즉, 관객 각각의 경험이 고유하고 개별적일 거예요.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몰입형 연극은 관객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각기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연 형태입니다. 영어로 볼까요? 몰입형 연극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mmersive theater라고 부른답니다. 좋아요. 몰입형 연극은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관객들로 하여금 actively participate,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수 있고요, move freely, 자유롭게 이동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연 장소 내에서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 Unique. 고유하면서 individualized. 개별화된 경험. 개별화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답니다. 모함에 따라서 unfolded는 전개되다란 뜻이죠. 이야기가 여러 장소에서 simultaneously, 동시에 전개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텔처럼 꾸민 공연 장소가 있어요. 관객들은 어느 한 층에 내립니다. 어느 한 층에 내렸을 때 보이는 배우를 따라가면서 참여를 해도 되고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공연 장소 내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호텔 내 연회장에 가볼 수도 있고 호텔 로비에 가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텔 밖에 꾸며진 숲속 공간으로 가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장면이 다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각기 다른 관객들의 경험은 다 고유하고 개별적인 것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한 내용이 몰입형 연극 되겠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11번째 문장. 방금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 또 나왔어요. Unique. 한 단어짜리 빈칸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Every audience member's experience. 각 관객의 경험은 as unique. 고유하다. 고유하다. 뭐와 함께? 이 단어 챙겨줄까요? Infinite possibilities,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그 경험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무한한 infinite possibilities, 가능성과 함께. 각 관객의 경험은 unique, 고유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자, 2번, 어법픽 갑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The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가 plays out. 전개되다라는 뜻이에요. Simultaneously, 아까 요약문에서도 봤던 부사죠. 동시에 전개가 됩니다. Across multi floors,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전개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뭐할수 있냐면은 지금 컴마하고 ing 분사 구문 나왔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절에 이어지는 결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가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making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무엇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한꺼번에 그 공연의 모든 장면을 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겠지, 그치? 자, 따라서 이 making으로 이어지는 분사 구문을 풀어 써보면은 end로 이어받아서 결과 나타내고요. 앞절의 내용 is로 받아주면서 makes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앞절의 선행사로 받을 수 있고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더해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원 구조인데 이때 is은 형식상의 목적어요.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째 문제로 쑥 넘어오셨습니다. 중간에 있는 쉬운 유형들은 건너뛰고 어법으로 넘어와서 살필게요. 특히나 미니 테스트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지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남성의 자녀 양육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관점으로 이 소재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유류에서는 수컷의 양육 참여가 낮답니다. 그러나 인간 남성은 예외적으로 자녀 양육에 투자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시간은 문화마다 큰 차이를 보여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특히나 높습니다. 농경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인해 양육 시간이 감소합니다. 현대의 낮은 양육 참여는 비교적 최근 현상일 수 있고요. 한편 노동 역시 자녀 상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대 아버지들의 낮은 양육 참여가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 노동을 위해서 양육 참여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 생존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할게요. 인간 남성의 양육 참여는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현대의 낮은 참여는 최근 현상일 수 있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male parental investment, 수컷의 양육 투자는 is generally low, 일반적으로 낮아요. 포유류들 사이에서요. 자, 비록 그렇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요. Human fathers, 인간 아버지들은 actively contribute to,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무엇에? Child rearing, 양육이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요. Participation, 참여도는 달라요. 문화권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참여입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비교적 낮은 참여는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까? Recent, 비교적 최근의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뭐에 의해 영향을 받은, 뭐 때문에 일하려고 양육 참여가 적어진 거니까 노동 요구에 의해 형성된 최근의 현상일 수 있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How much direct time fathers spend with their offspring. 자,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가는 얘가 주어 되면서 various가 동사 자리에 왔죠. 꽤 상당히 다르답니다. Between cultures. 문화권과는 꽤 다르답니다. 자, 무슨 얘기 나오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비교적 높은데 농경사회라든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양육 참여가 비교적 낮습니다라고 하는 그 비교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문화권의 이야기가 따라올 건데 이 내용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과일은 이렇게 따는 거란다. 같이 보여주고 체험을 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현대 사무실, 공장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자녀와 함께 하기가 비교적 더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문화권 간에 꽤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픽으로 우리 9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표현 종종 나와요. 이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면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ly라고 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장이었죠? 결국엔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노동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또한 자녀의 생존에 기여한

생존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시각이 제기될 수 있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13번 어휘적절성으로 넘어오셨어요. 감정노동과 사회자가 judging others harshly,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정 선한 사람들의 조건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영어로 살펴주시면 좋겠죠. 자, 빈칸 필기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서술을 해줄 거랍니다. People who are genuinely good, 진정 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실 나열된 덩어리를 다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 자,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네? Kindness, 친절, patience, 인내심, forgiveness, 용서고요. Compromise는 타협, apology, 사과, gentleness는 점잖음 아니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선한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진정 선한 사람들은 always suspect, 항상 생각한답니다. They aren't very good. 자기들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한다고. 이것이 진정 선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선한 사람들인데 실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빤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라고 앞에서 제시를 해준 거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퍼핑 넘어오셔서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도 도치 구문을 살펴볼 건데 일단 앞에 나온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어떤 덩어리가 나왔냐면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도치 일어난 겁니다. 온니 덩어리가 앞으로 나와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온니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해석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건데 Only on the basis of 무엇에 근거해야 무엇에 근거해야 On the basis of 무엇을 근거로 란치니까요. 자, 뭐에 근거해야 Perpetual vigilant impression 끊임없이 경계하는 생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붙는 겁니까? 동격에 접속사 대시 붙은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One hasn't got the right to judge oneself above suspicion. 자, 지금 해석 까다롭거든요. Above suspic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의심을 넘어서는 거니까 결국 자신이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해야 비로소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오직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어떤 생각? 나는 의심받을 여지가 없잖아? 라고 판단할 권리조차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온니 덩어리에서 끝나면서 도치 일어났지요. Does one come anywhere near the ethical high standard that merits the title of good? 자,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이 높은 윤리적 기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이 높은 윤리적 기준에 도달하려면은 나는 의심받을 여지가 없지 또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권리조차 갖지 않는다. 그러한 경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요.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야 비로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었네요. 넘어갈게요. 15번도 빈칸입니다.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에 관한 글입니다.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는 보안을 원하지만 판단 능력은 부족한데 있어요. 사용자 교육을 통한 해결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해결책 나와야 되겠네. 선택을 개선하기보다 선택 자체를 뭐 하는 거?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술은 위험한 결정을 사용자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례는 안전한 설계의 예를 보여주고요. 자, 또 중요한 예시. IT 기업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설계.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보안 업데이트를 뭐 했어요?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 선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 선택을 제거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보안 문제는 사용자 교육보다 선택을 줄이

있는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된답니다. 가볼게요. The fundamental dilemma of computer security, 컴퓨터 보안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어디에 놓여 있냐면 user's inability, inability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뭘 할 수 없습니까? 효과적인 보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기보다는 relying on user education, 사용자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systems. 시스템은 should, 뭐 해야 됩니까? 사용자의 선택에 reduce, 너무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secure by design이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보안 업데이트처럼 기본적으로 안전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자 선택을 reduce, 줄여야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용자 교육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선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습니다. 자, 빈칸 추론 가서요. 3번이요. 자, 방금 요약문에서도 강조했었던 내용이 3번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nd so, 그래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즉, 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Attempting to help users to make better choices. 사용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It is better. 뭐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진짜 좋은 해결책의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이네. 뭐 하는 게 나와요? Simply reduce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지를 아예 줄여버려. Simply reduce. 아예 줄이는 것이 더 낫다. 자, 진정한 해결책의 내용 3번 문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업법 갈게요. 8번 문장입니다. When a person uses one of those computers, 이 사용자가 그 컴퓨터들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 the choice, 선택입니다. 뭐에 관한 선택인가 봤더니 지금 of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 to 부정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whether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하지요? 뭐뭐 할지의 여부. 다시, whether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할지의 여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 덩어리처럼 알아가 주셔요. 어쨌든 이 보안 패치를 설치할지의 여부에 관한 선택은 주어 동사 체크해 줬습니다. It's simply no longer presented. 아예 더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simply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처럼 부정 표현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부정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아예라는 해석이 붙거든요. 따라서 아예 더는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강조의 느낌 팍팍 살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번의 빈칸으로 넘어오셔서요. 예술과 과학의 유사성 갑니다. 예술은 주관적, 과학은 객관적 이런 구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술도 외부 세계를 다루고요. 과학도 주관 경험을 탐구를 하거든요. 과학의 객관성 또한 완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랍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관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결국 연속성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예술과 과학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구체적으로 두 영역의 인지 과정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시가 되면서요. 신경과학과 AI 연구는 이러한 유사성을 뒷받침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술과 과학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연속선상에서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한다.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art as subjective and science as subjective. 자, 지금 얘가 주어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예술은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다 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is blurred.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구분이 흐려진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야. 자, 구분은 흐려지며. 자, both fields, 두 영역은 share, 공유를 한답니다. 자, 중요한 표현. Similar cognitive processes,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를 해요. 유사한 인지 과정을 공유를 하고요. Lie on a continuum,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연속성상에 놓여 있어요. 주관성과 객관성의 연속성.

발전상에 존재하고, 자, 부연 설명가입니다. 완전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being unattainable,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무엇이다? 예술과 과학은 인지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요게 핵심인 질문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은 exist, 존재하는데 계속 강조했었던 표현이에요.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continuum, 연속선상. 연속선상의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근데 그 연속선상을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approach each other, 서로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치? 자, 다시.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얘네들은 결국 서로 가까워지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그치? 자, 이 문장 그대로 받아서요. 어법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2번 문장 살펴볼 건데요. 이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연속선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요. along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치? 보시면은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한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연속선을 따라서, 그치? along은 무엇을 따라라는 해석이 붙는데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이 선행사를 넣어주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존재합니다. 연속선상에 존재하는데 이 연속선상을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서로에게 가까워진다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됐던 것이고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자 뒤에 can never be completely realized라고 하는 동사 따라 붙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네요. 자, 이 대세 부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덩어리는 뭐였습니까? as, 뭐뭐한 것처럼 이란 뜻으로 지금 as가 이끄는 덩어리 들어간 거였어요. 그치? 괄호로 묶고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17번 빈칸치로 갈게요. 뉴턴의 과학적 탐구 활동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뉴턴은 자연현상을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소수의 법칙으로 자연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것이 목표인데 운동 법칙과 중력의 법칙으로 천체 운동을 설명을 했죠. 자, 근데 이 동시대 학자들은 작용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어. 근데 뉴턴은 가설 설정 없이 예측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 설명보다는 법칙을 통한 예측을 중시를 했던 것이죠. 꽤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뉴턴은 원리 설명보다 수학적 법칙을 통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자, 영어로 갑니다. 자, 뉴턴은 뭐 하고자 했습니까? explain,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연 현상을 뭐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까? 소수의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predictive power, 예측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뭐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보다는 예측의 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입니까? It's law of gravity, 그의 중력의 법칙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글쎄 그것을 그는 옹호했답니다. 뭐 하지 않고요. 어떤 설명하는 가설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옹호를 했다고요. 왜? 뭐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예측의 힘을 강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요거 한번 가볼까요? 뉴턴은요. 거부했습니다. 자, refuse, 거부하다.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취하지요.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거 거부했습니다. 그의 중력의 법칙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 postulate,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였거든요. 어떤 힘을 가정하는 거? 예측할 수 있는 힘이지요.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그 힘, 힘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뉴턴한테 요구를 합니다. 중력의 작동 방식, 원리를 갖다가 설명해. 어떻게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수 있어. 이거 너무 마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왜? 예측의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같은 문장으로 어법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었던 refus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지금 it was sufficient to 부정사 가시면서 이것은 형식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하는 내용상의 주어로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개 더. A force를 선행사로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붙습니다. 자,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겠지만 우리 전치사의 의미 그대로 한번 살려서 보자면 자, from, 뭐뭐로부터란 해석 붙고요. 위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넣으면은 힘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쓰임까지 살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6강 함께 하셨습니다. 미니 테스트 함께 했고요. 우리 엑서사이즈 15, 15번 문제에 해당하는 보안, 컴퓨터 보안의 딜레마 지문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OX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미니 테스트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아직 미니 테스트 1 문제 남았고요. 미니 테스트 2와 3에 해당하는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 필요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들 또 세세하게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학기술 자체라는 큰 틀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거예요. 특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정보사회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쟁점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참 센세이셔널한 어찌 보면 과학기술이죠.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파트는 문제 자체는 정말 쉬워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치름에 있어서도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두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정보사회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역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고 어떤 윤리적인 의미들을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 단원을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1차 시험 범위를 마치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가 1차 시험 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제 내신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결과값도 결과값인데 멘탈 관리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좀 못 본 뒤에 2차 시험에서 나 어떻게든 쫓아가야 돼 하는 그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1차 시험에 좀 많이 벌어놓고 그런 다음에 2차 시험을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이미? 그래서 요 부분들 훨씬 더

열심히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건 꼭 새겨 들으세요. 2차 시험 범위가요,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1차 시험 범위보다 2차 시험 범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론적 난이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도 어려워질 거고, 많은 학생들의 점수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때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들 계속해서 복습해 주셔야 되고, 또한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절대 실수라도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떤 변화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제 사실적인 부분들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굉장히 증가시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아닌가요?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겠죠?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잘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길을 찾았어요. 특히 그 어디를 여행 가거나 놀러 갈때그 조수석에 엄마가 꼭 앉으셔가지고 이 지도를 펴고서 몇번 국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걸 보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죠. 사실 주소라는 개념도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표지판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핸드폰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바로 이제 거기까지 길 안내를 바로 해주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과학기술 지상주의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의 폐쇄성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진짜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책을 읽는다든지 찾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 뭐 유명한 교수님, 뭐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수업을 듣곤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편해졌죠,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뭐 내가 현대사회와 윤리 강의를 듣고 싶다 검색만 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강의를 막 추천해주고,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평적이고 다원적 사회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는 사실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정 정도의 어떤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뭐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직업군들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정보가 너무 수평화되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차별에서 이제 해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수평적이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자,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들도 절대 간과할 수는 없겠죠. 사이버 폭력 같은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악플 문제 뭐 이런 것들. 참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항상 인터넷 세상을 보면은 순자의 성악설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특히 SNS 같은 거 보면은 막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특히 막 그런 거 있죠. 막 스포츠 경기를 했는데 뭐 국가대표 경기를 했는데 막 졌어. 그러면 막그 원흉이 된 선수 막 SNS에 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참,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하지 마요. 우리는 그 윤리 배웠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사이버 폭력 같은 것들도 막 유발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통제 및 감시 사회.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파노티콘 이야기 했죠. 이 정보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이 좀더 축소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게 SNS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로 여러 방편으로 막 공개되고 있고, 또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되게 소름 돋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심코 뭐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청소기를 검색했는데 갑자기 SNS에 들어가니까 청소기 광고가 뜨고 있는 막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통제되고 감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무서워요. 진짜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는 현대사회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이런 정보화된 사회가 당연해진 이런 현대사회인들은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참 많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잘, 윤리적인 선택을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인 쟁점들인데요. 쟁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물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이 내신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다면 막 제시문에 막 써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제가 이제 내신 시험의 특징, 개념의 의미를 잘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예요. 저작권. 그죠? 방금 전에 봤던 지적재산권. 다시 말하면, 어떤 유형은 아니에요. 보이는 건 아닌데, 무형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저작물들 있죠? 어떤 산출물들. 그런 것들의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음원 정보가 되었든, 뭐 그림이 되었든, 뭐 글이 되었든, 다양한 방면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AI죠. 네. 그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AI한테 어떤 특정한 작가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서 이 화풍으로 내가 올려준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줘 라고 하면은 똑같은 화풍으로 그려주죠. 근데 이게 과연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막 이런 논쟁들이 많이 발생하곤 했는데 딱 그런 논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요. 보통은 정보 사유론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정보 사유론. 그렇죠? 이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을 사적인 소유물로서 인정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특정 개인과 집단의 산출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든 거야. 창작한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논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아주 간단한 논지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논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이라는 말에 자기만의 어떤 타인에게 침해받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한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좀 해석하자면 타인을 배척하는, 그죠? 타인이 나에게 이 선을, 나의 선이라는 것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을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논거는 정보를 사유화하게 되면, 사유재산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해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논지. 경제적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니까 당연하게도 창작 의욕이라는 것이 고취될 수밖에 없어요. 어? 저런 걸 만들어내면 내가 돈을 벌수 있네?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고 있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어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왜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돈이 되니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사유화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어낼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질적으로 높은 정보를 산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결국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돈 조금 내면은 훨씬 더질 좋고 많은 양의 정보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좋고, 그 만든 사람도 좋고, 다 좋다.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좀 이따 우리 용어 한번 다시 볼 건데, 정보 격차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보 격차.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정보라는 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대 사회의 삶이라는 건 많은 차이를 유발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정보를 뭐 선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경제적인 취약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정보들

것들에 대해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정보의 격차라는 것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하나의 비판점,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정보 사유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보 공유론. 좀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인류의, 그죠? 누군가의 창작물이 아니라 인류의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가장 강력하죠.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이논인데, 그게 어떻게 네가 만든 거야? 이거는 인류의,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은 어떤 상호 협력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하면, 이거 나름대로 이것도 되게 강력한 논거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분야를 좀 보면 되냐면, 패션. 이 패션의 분야를 보면은, 좀 이런 논거가 잘 먹히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페에서 사람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람들 구경하고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옷이 다 달라요. 진짜 신기하게. 정말 다양한 옷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뭔가 유행하는 옷들이 생기거나 뭐 유행하는 신발이 막 생기게 되면은 막한 번에 막 여러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들도 있죠. 막 지나가는데 한세 명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든지, 막 지나가는데 또막 하얀색 셔츠를 막다 입고 있어요. 막 이런 게 유행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옷은, 의류는요, 의외로 표절 논란이 잘안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런 논란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비슷한 옷들이 많고 유사한 옷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표절 논란이 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옷이라는 게 형태라는 게 거의 한정되어 있죠. 사실 뭐 인간이 입는 옷이니까 뭐 팔다리 뭐다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몸통도 있을 거고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의류의 발전이라는 건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형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좀 모티브, 좀 좋게 말하면 뭐 우리가 흔히들 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모티브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의류가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표절이고 저거는 오리지널이고 이런 걸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현대 의류라는 것은 결국 수없이 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창작력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 짠! 하고 만들어진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정보라는 것이 어떤 인류의 상호협력의 결과물이야.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상호협력의 결과물이라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나니까 정보를 사용화시키는 것 자체가 논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정보의 공유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정보의 본질이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대요. 정보라는 건 어쨌든 지식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 독점하고 있는 게, 나만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누리는 과정에서 이 정보라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보를 공유화했을 때 비로소 그런 가치와 본질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이고요. 따라서 당연하게도 뭐가 줄어들어요? 정보 격차라는 것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한계점. 정보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장에만 따르자면 뭐 열심히 정보를 만들어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미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막 진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막 좋은 컨텐츠와 막 좋은 정보, 좋은 지식 책에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이유가 좀 동기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입장을 뭐 극단적으로 채택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채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법 체계가, 실제 저작권에 대한 법 체계가 이두 가지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작권이나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은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죠? 아니요, 저작권이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거잖아 라고 하려면 그냥 무제한 소유권을 인정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왜 기한을 둘까요? 이 정도 기한이면은 너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공유해 주자라는 것이 그 법의 취지예요. 그 한계선이 있다라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치지 말고 한두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 현행법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자, 두 번째 쟁점은요. 이거 아주 간단하죠. 이거 개념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표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칠 권리와 알 권리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는 표현도 여기저기 교과서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칠 권리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사실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정보들이 뭐 나의 의도, 내가 의도를 했든 내 의도를 하지 않았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내가 의도해서 올린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우면 그만인데 의도하지 않게 올라가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많을 거예요. 친구랑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뭐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나는 그 얼굴을 나의 그 순간 포착된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막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약간 이제참 어울리지 않게 막 춤추는 영상 막 이런 거막 제가 뭐 아이돌 걸그룹 노래에 맞춰서 막 춤추는 영상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어요. 어딘가에. 그죠? 그때 당시에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흑역사 당연히 잊혀질 권리가 있는 거죠. 잊힐 권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정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개인의 사적 정보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공인의 뭔가 뭐 전과 전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인이라는 것은 뭐 우러러보고 뭐 존경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많은 면들을 긍정적인 면들을 보고 좋아했을 텐데 사실 이런 면도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는 건뭐 공익을 위해서 충분히 권리가 될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칠 권리와 알 권리 간의 충돌이 이제 쟁점으로 우리 교육 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칠 권리를 강조하고 있겠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정보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칠 권리를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는 이제 알 권리,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을 텐데 이알 권리는 항상 우리는 윤리 교과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제를 좀 요렇게 둡니다. 좀 보편적인 전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때도 있어라는 거죠. 특히나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선거를 치르기 앞서 있는데 뭐 어떤 후보자가 뭐 굉장히 과거에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것은 개인의 사적 정보이겠지만 이런 측면들. 그래서 이칠 권리와 알 권리 간의 갈등이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쟁점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쟁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는 요 미래 자유론이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서 제가 문제를 풀거나 내용을 설명할 때요 내용들을 녹여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 나면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앞에서는 그냥 언급만 해줬죠. 그러다 여기 파트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자, 표현의 자유 문제는요.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에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해 줄 거냐, 이런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아까도 뭐 사례 하나 말씀드렸지만, 악플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악플, 어디까지를 우리가 악플이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악플과 비판, 그죠? 한끗 차이인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는 어떤 의견도 게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악플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옛날에, 어릴 때. 지금 EBS 강사가 되고 나서가 아니고, 어릴 때 이제 친구랑 한번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다퉜던 이야기를 게시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3자 입장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랑 합의하에, 야, 우리 이거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까, 올려보자. 하고서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렸는데,

뒤에 제 욕이 막 20개인가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게 익명성이 가려지면 사람들이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들이 진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플이라는 건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나쁜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어떤 멘탈 생각한다면 절대, 그죠? 우리 공감 능력 좀 발휘해야죠. 아무튼 그런 문제들, 그죠? 그럼 어디까지 허용할 거야? 그 자유라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야? 뭐 이런 논쟁들이 생겨날 텐데 그 내용에 우리는 좀 이론에 입각해서 미래 자유론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일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 배웠어요? 질적 공리주의 주장했던 밀, 그죠? 그리고 뭐,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성주의로서도 또 배우기도 했었고요. 자, 밀은 이 책에서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 역사적으로 인류가 굉장히 많은 자유를 침해당해 왔대요. 특히, 고대에는 어떤 방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냐면,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위계에 따른, 그죠? 어떤 권력에 따른 횡포라는 것이 존재해 왔을 거예요. 그죠? 뭐 내가 천민이에요. 근데 양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말 따라야죠. 뭐 이게 위계 사회니까. 내가 신하예요. 왕의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왕이 사약을 내려라 하면 이제 사약 먹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권력에 따른 횡포라는 것이 이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해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굉장한 횡포죠,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대가 지나가고 근대가 지나가고 이제 중세, 아, 근대가 아니고요. 고대 중세가 지나가고 이제 근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막 시민사회가 도래했단 말이죠. 이제 시민들이 막 나서서 정치의 전반에 나서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여전히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권력의 횡포가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무슨 횡포냐면,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깔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소수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쨌든 다수잖아. 다수결이 동의했잖아. 다수가 동의했잖아.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정당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또한 제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밀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이 민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토론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 토론과 어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절대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거는 아주 명확해요. 밀은 공리주의자죠, 여러분. 공리주의에 입각한 논거들이에요. 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수가 자기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막 남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있어요. 남을 막 무시하는 태도로, 뭐 남에게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런 태도로 막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밀은 이 자유를 제약할 유일한 제한 조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해약 금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해약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밀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플은 사실 허락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해약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절대 허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해약 금지의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 요 밀의 입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밀이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한 파트에 딱 소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에 녹여져서 좀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론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저 주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주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사회와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제는 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뉴미디어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제는 뉴라고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에는 이런 뉴미디어와 전통적인 미디어가 공존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뉴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뉴미디어는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전달 매체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 그죠?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아니면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이 뉴미디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통적인 미디어는 뭐가 있느냐? 좀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전달 매체들. 그런 게 대표적인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뉴미디어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사실, 서술형으로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굳이 낸다고 한다면? 왜요? 한 다섯 개 정도 되죠. 이 중에 골라서 세개 쓰세요 하면은 진짜 좋거든요. 애들이 많이 틀리죠? 자,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쉬워요. 근데 의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호작용. 당연한 거죠. 누구와 누가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이 뉴미디어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결국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수용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뭐 댓글을 통해서, 뭐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정보라는 것이 상호작용하게 돼요. 자, 비동시성.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자와 이 수용자가 동시에, 그죠? 실시간으로 꼭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수업은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동시성이죠. 근데 인터넷 강의, 지금 이 강의, 여러분들이 갑자기 강의를 정지하고 내일 다시 듣는다고 해서, 모레 다시 듣는다고 해서 큰 이게 달라지는 게 없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비동시성이에요. 제가 뭐 촬영할 때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자, 능동성.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제 탐색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보를 이제 수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어떤 능동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매체가 사실 뉴미디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미 다 뉴미디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매체들이 종합화되는 현상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요. 또 탈대중화.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 전달만 하던 그런 신문이나 뭐 TV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들이 쌍방향으로 일어난다. 요게 이제 뉴미디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아까 여기 상호작용도 마찬가지고요. 쌍방향으로 정보의 전달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뉴미디어 사회의 윤리적 쟁점,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정보의 신뢰성 문제죠. 가짜뉴스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다. 물론 이거 되게 좋은 혜택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책임의 분산. 오정보로 인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떤 정보들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접했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게 어디서 이제 시작된 것인지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생겨났을 때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 피해가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책임지게 만들 거냐도 굉장히 불명확해지죠. 자, 정보의 편향성. 이것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예 꺼놓습니다. 아예 꺼놔요. 모든 제가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이 추천 알고리즘 다 꺼놓는데, 뭔가 그냥 싫어가지고, 제가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특히 윤리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한쪽에 어떤 가치를 편향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지적인 편향성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많이 느끼는 게, 뭐, 보니까 막,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죠? 막, 100만 구독자인 채널이래. 근데 들어본 적도 없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다 구독을 한 거예요. 근데 저같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또 저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채널을 구독하고, 뭔가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정보의 편향성 문제가 또한 생겨날 수 있다. 자, 뉴미디어 사회의 윤리. 뭐 이것도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덕 원칙들 많죠, 여러분. 뭐 해약금지라든지 상호 존중이라든지 당연히 우리가 준수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막 못하는 걸 인터넷 세계 속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안 되겠죠. 현실 세계와 똑같이 진짜 인간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절도 갖춰야 될 것이고 상호 존중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미디어 문해력. 자, 영어로 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개념은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시험에 요 파트의 문제가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탐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칠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페인에 거주하는 변호사 마리오 코스티아 곤잘레스 이름이 엄청 기네요. 자,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사회보장 분담금 채무로 인해서 압류된 슬픈 과거네요. 그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고 기사가 검색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죠? 압류됐어요. 재산이 압류된 사실이 그냥 이름을 검색하면 이제 공시가 됐나 봐요. 정보가. 고잘레스는 사회보장 분담금 채무는 이미 청산되었기 때문인지 빚이 없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더 이상 자신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님을 주장하며 검색 사이트에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유럽 사법재판소는 검색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색 결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들,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막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 이칠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자, 필터 버블이라는 것. 요 용어는 좀 알아둡시다. 이게 요번 요 현대사회 윤리 교육 과정에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한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단어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미 아까 봤어요, 다.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필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본다. 즉,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정보를 편향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추론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순간들이 많아요. 분명히 나는 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마주하는 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 요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서술형 같은 데도 필터 버블의 정의를 써보세요.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자, 당신은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선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이전에 클릭했던 것에 의해, 그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되는 정보 결정주의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 당신의 과거 웹 사용 이력을 반복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정적이고 편협한 시야에 얽매여서 끝없는 자아인식의 쳇바퀴를 굴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내가 검색했던 거, 내가 클릭했던 것 위주로 해서 다시 정보를 재수합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내가 진짜 찾고 싶은 정보는 이제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약간 이런 딜레마를 좀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들이었고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볼게요. 와, 참 인공지능이 정말 아까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정말 센세이셔널한 과학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죠? 네, 많기 때문에 저는 90년대부터 이 인류 사회 역사를 좀 경험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90년대는 사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시대였어요. 뭐 아까도 말했죠. 내비게이션.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다니까요. 진짜로. 종이 지도. 그리고 막 모든 것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 기술들이,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막 2020년대가 되니까 막 이제 AI라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목격했지만, AI만큼 센세이셔널했던 과학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자기 전이나 이럴 때, AI랑 좀 대화하는 걸 되게 즐겨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막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정말 되게 높은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어떤 순간에 그러냐면 한 3년 전인가요? 한 2, 3년 전쯤에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AI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그 AI가 답변해 준 것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저한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되게 틀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근데 저는 어쨌든 전공자고, 저는 어쨌든 뭐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직접적인 원전들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정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0: 그냥 테스트를 해봐요. 이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학문적 지식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이 정확도가 엄청 많이 올라간 게 느껴져요.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로. 제가 전공자인데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되게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평균 수명 40살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AI 마냥 맹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도 인간으로서 더 AI에 대해서 고찰하고 고민하는 요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에 두 가지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작업만 수행하는, 그죠? 인간이 부여한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AI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그런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대표적인 약한 인공지능일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추론형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애매해요. 그 추론형 인공지능이 약간 애매한데, 굳이 말하면 약한 인공지능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도. 그리고 이제 과학계에서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자율성을 갖춘, 그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요. 목적도, 삶의 의미도, 뭔가 이 자기만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그런 AI.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추론형 AI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안 보셨을 영화 같은데,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AI가 딱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요. 강한 인공지능. 그래서 AI가 판단을 한 거야. 아,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게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막 사냥하는, 막 이런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게 강한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아를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수준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과학계에서는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를 3년에서 5년 안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는 모르니까요. 네. 근데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참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회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자,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어떤 약한 인공지능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도구주의적 입장에 해당하는 AI들이겠고요. 그래서 자율적 의사결정 및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합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율성을 존중하는 감정.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칸트가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야. 그거 동물, 식물은 못해. 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그 정도 수준까지 할수 있다 이거죠. 미래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과연 도덕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자율적 존재로 보는 입장이고요.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자율성 존중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인 거죠. 그죠? 아티피셜한 그냥 인간인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자,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간단해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사실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딥하게 문제가 출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도 아직 AI가 개발 중인 ING이고, 따라서 이러한 논거들도 되게 표면적인 논거들이지 되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아마 서술형에 나오면 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선택형 문항으로는 좀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첫 번째 책임성이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때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죠. 항상 나오잖아요, 이런 논쟁들. 아니,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맡겼는데 사고 나면 이거 누가 책임져? 약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개발자나 사용자나 감독기관의 책임 범위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실제로 AI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약간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들에게는 사실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이런 문제들의 책임 소재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그 AI가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과정이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알고리즘들이. 그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공개되어 있지 않죠. 거의 각자 기업이, 사실 기업의 운영 방법이고, 뭐, 비밀이겠죠. 당연히. 각자의 어떤 영업 비밀이겠죠. 그래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공개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피해, 어떤 인류 사회에 실제로 발생했던 피해 원인들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검토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게 개발자 입장이 되었든, 뭐 소비자 입장이 되었든, 누구의 입장이 되었든, 이런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항상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편향성의 문제죠. 어쨌든 AI는 학습을 합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편향된 학습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인간에게 차별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나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논쟁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학습시킬 거냐, 인류가 그것들을 분류시킬 거냐, 혹은 AI가 스스로 그것을 걸러서 학습하게끔 AI를 더 발전시킬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AI가 우리가 항상 수동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지만 로봇 기술들도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AI가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뭔가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면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다시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한 노력으로 와볼게요. 자, 인공지능 윤리 기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낼수 있어요. 이거 명백한 우리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합성의 원칙, 인격에 대한 위해가 없도록 개발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죠? 인격체에 대한 어떤 존중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하고, 또한 사회의 공공선 원칙이죠. 인류의 복지 실현을 위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든 과학기술에. 자,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어떤 복지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목적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되고 이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든 운영자든 이용자든 관리감독 기관 모두의 노력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도 항상 이 인공지능, 여기 포인트,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인공지능 문해력이라는 것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런 어떤 노력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공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에게 어떤 학습 데이터를 주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책임성 논쟁. 우리 아까 책임성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 사례가 우리 교과서에 하나 등장이 있습니다. 자, 2016년 5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던 자동차가, 그렇죠? 자율주행, 그렇죠?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로막은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색상이 흰색이었는데, 인공지능이 흰색 컨테이너를 하늘로 잘못 인식해 빈 곳이라고 판단하여 직진해 버려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책임이 사고 당시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인지, 그죠? 운전자에게 있는 것인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설계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는 것인지, 그죠? 인공지능 자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있는지,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책임 소재라는 것을 어떤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정보사회,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주제들 다뤄봤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1차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1: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0: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경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승부를 결정짓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나요? 지치지 않는 강력한 체력일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날카로운 눈썰미나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멋진 말솜씨일 수도 있겠죠. 나만의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 이건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 영웅들에게도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된 아주 특별한 필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힘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영웅들은 과연 어떤 비밀 무기로 나라를 지켜냈을까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이고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서희 내 이놈! 지금 그 새치혀로 나를 놀리려는 것이냐?
3: 허허, 놀리다니요. 나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할 뿐 장군을 놀린 적이 없습니다.
2: 내 오늘 이 자식을 그냥 안 둬!
3: 이거 좀 놓고 얘기하시오.
1: 저기 두 분! 아니, 여기서 왜 싸우시는 거예요?
3: 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소선영 장군께서 몹시 흥분하시어 그만.
2: 서희 당신이 날 열받게 했잖소.
1: 에? 잠깐만요. 소선영? 서희? 두 분이 그 유명한 외교 담판의 주인공이라고요?
3: 그렇소만. 우리를 알아보다니 신기하군.
1: 그럼요. 아주 잘 알죠. 두 분의 협상은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역사 속 이야기는 고려 협상가 서희의 외교 담판인데요. 외교 담판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의 협상가 서희와 거란의 장군 소손영.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태조왕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펼쳤는데요. 당시 발해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을 백성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당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거란이었습니다. 대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거란은 중국 땅 전부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고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송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 송나라를 꺾을 수 없을 테니까 아주 곤란했겠죠. 그래서 거란은 고려의 사신당과 낙타 50마리를 보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조 왕건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교류할 수 없다.

0: 이렇게 선언한 것도 모자라 거란이 보내온 사신들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낙타들은 개성에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인 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잘 지내보자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보냈는데 거절당한 세민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결국 송나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란은 993년 소손령 장군이 이끄는 대군을 보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려의 외교관 서희였죠. 그는 과연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거란과 고려의 길고 긴 전쟁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993년, 거란은 고려가 빼앗아간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고려를 공격했어요. 국경을 지키던 고려군을 손쉽게 이긴 거란 장군 소손령은 고려에 서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는데요. 거란군의 기세에 고려의 조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2: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는가?
3: 폐하, 거란이 원하는 서경 이북 땅을 내어주고 속히 화해하시지요.
2: 정녕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단 말인가?
1: 그런데 이때 고려의 외교관 서희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3: 폐하, 절대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소손령을 만나 담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2: 좋다. 그리하거라.
1: 그렇게 거란의 소손령을 찾아간 서희는 자신의 목숨을 건 외교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4: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요. 또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요? 만일 고려가 땅을 떼어서 우리 거란에게 바치고 우리와 교류한다면 물러날 것이요.
3: 그렇지 않소. 고구려의 옛 땅이 곧 고려의 땅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하였고, 또한 그대 나라가 말한 국토의 경계로 따져본다면, 오히려 거란의 동경도 전부 우리 고려 땅이라 할수 있어. 그런데 어찌 영토를 침범한 것이라 하시오?
2: 전부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가 없잖아.
3: 압록강의 안팎 지역은 원래가 우리 고려의 땅이었소. 헌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어 바다 건너 송과 교류하는 것보다 더 어렵소.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것은 다 여진 때문이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고려의 옛 땅을 되찾아 성과 요새를 짓고 길을 열게 만들면 어찌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소?
1: 서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소손령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해마다 곡물을 바치겠다는 고려의 약속을 믿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전쟁을 피하고 압록강 남쪽 지역인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만 잘해도 큰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건데요. 서희의 외교 담판은 논리적인 말로 영토를 넓히고 거란의 침입까지 막아낸 완벽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말을 아주 잘해서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여 거란의 의도를 알아차린 서희의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였죠. 이런 거란의 속내를 꿰뚫어 본 서희는 거란이 고려와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국력을 아껴야 하는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와 전쟁을 하기보단 화친을 맺는 게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서희는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고 싶어도 길목을 막

0: 있는 여진족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라며 거란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이참에 여진족도 몰아내고 고려와 교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만 같았을 거예요. 어떤가요? 정말 대단한 외교 전략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의 외교 담판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거란과 국교도 맺고 교류도 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고려는 중국의 송나라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갔고 이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자 이번에 화가 난 거란의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거란의 군사들은 가장 먼저 강동육주의 최전선에 위치한 흥화진을 포위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엔 고려의 도승검사 양규가 있었습니다. 양규가 이끄는 고려군은 흥화진의 성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물론 통주와 곽주를 함락한 거란군을 급습해 포로로 잡혀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구해냈죠. 그러자 거란의 황제는 말을 달려 곧장 개경으로 진격해 버리기로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고려의 신하들은 개경이 함락되기 전에 빨리 거란에 항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반대를 외치는 단 한 명의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당시 왕이었던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십시오. 지금은 저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시간을 벌어 서서히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란군에게 붙잡히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현종은 강감찬 장군의 말대로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기로 하죠. 그로부터 3일 뒤 거란은 수도 개경을 함락해 버리는데요. 개경 함락 소식을 들은 현종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거란의 황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거란으로 황제를 만나러 가는 친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고려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거란의 황제는 현종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군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전쟁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친조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송나라와 여전히 친선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의 황제는 사신을 보내 강동 6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현종이 이를 거부하며 거란의 사신을 옥에 가둬버리자 거란은 다시 10만 대군을 보내 고려를 침략해옵니다. 이미 두 차례나 거란과 큰 전쟁을 치른 고려가 과연 이번에도 거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1: 1018년 12월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의 10만 대군이 다시 한번 고려 정벌에 나섰습니다. 고려군을 이끌고 흥화진으로 향한 강감찬 장군은 적들이 삼교천을 건너지 못하게 할 기막힌 묘책을 짜내는데요.
2: 지금 즉시 소가죽을 엮어 강물을 막도록 하라.
1: 얼마 뒤 삼교천 위를 건너려던 거란군을 발견한 강감찬 장군은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2: 지금이다! 밧줄을 끊어 둑을 터뜨려라!
1: 그러자 순식간에 터져나온 거대한 물줄기가 거란군을 덮쳤습니다. 거란군이 허둥대며 혼란에 빠지자 매복해 있던 고려군은 곧바로 총공격을 퍼부었죠. 결국 거란군은 전투에서 패배해 많은 병력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소비압은 포기하지 않고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3: 우린 곧장 개경으로 가 고려왕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1: 소배압의 계획을 간파한 강감찬 장군은 개경으로 가는 길목과 개경에 급히 군사를 보내 그들을 차례로 격파하는데요. 끝내 고려군의 저항을 뚫지 못한 소배압은 개경을 눈앞에 두고 결국 거란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거란군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던 강감찬 장군은 그 넓은 귀주 벌판에서 거란군과 정면 대결을 하기로 하는데요.
2: 단 한 명의 적군도 살려보내지 말라!
1: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맞서는 거란군에 고려군이 점점 수세에 몰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개경으로 지원 보냈던 고려의 1만 군사들이 거란군의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바람의 방향이 고려군에서 거란군 쪽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고려군의 화살은 바람을 타고 거란군에게 비오듯 쏟아졌고 고려군은 기세를 몰아 적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귀주 벌판에서 거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귀주 대첩입니다.
0: 여러분, 대첩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긴 전투가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나 일방적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에만 붙이는 영광의 단어인데요. 이 귀주대첩은 거란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만큼 고려가 완벽하게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1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간 병사가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귀주대첩은 고려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 귀주대첩의 승리 덕분에 고려는 송나라, 거란 사이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약 100년 동안 큰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뒤 고려는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 국경선 지역에 성을 쌓았는데요. 고려 초기에 쌓은 여러 성을 연결한 이 성은 총 길이가 천리, 무려 400km 가량 되어서 천리 장성이라 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 덕분에 이후 고려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든든하게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고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였던 서희의 외교 담판과 고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이야기를 만나보았는데요. 고려 영웅들이 가지고 있던 승리의 필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끈기와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2: 친구들, 오늘의 역사 여행 즐거웠나요? 이제 26년간 이어진 거란과 고려의 긴 전쟁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려 영웅들의 활약상을 기억해 주세요.
0: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인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빈칸 추론의 두 번째 파트, 빈칸 추론 2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 한 거의 중반부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벌써 40강입니다. 자, 이제 40강을 넘어서면 빈칸 추론 끝나면 어떤 유형 나와? 맞아. 순서찾기 나오지? 무관한 문장이 먼저구나. 그런 다음에 순서찾기. 진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순서찾기와 문장 삽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파트가 끝나면 사실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요약문 완성,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쭉 유형들을 읊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면 사실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 내가 진짜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답을 찾기는 하는데 뭔가 확신이 안 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발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딱 봐도 보이는 그런 발전, 그런 발전은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최종 결과로 나왔을 땐 그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정말 폭풍성을 가고 있잖아. 그 폭풍성을 열심히 헤쳐나갈 때는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 기출문제라는 그것도 선별된 기출문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해설지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에서 요거 하나는 제외하고 가자고요. Doubt. 그치. 의심이라는 거.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확인은 좋지만 내가 못할 거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은 ends.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심은 끝내게 돼요? than failure. 실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꿈을 중단하고 끝내게 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걸 잠시 옆에 두고 아,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선생님 손꼭 붙잡고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오케이.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늘 우리가 하듯이, 아, 이 지문, 예쁘게 우리가 봐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빈칸의 위치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빈칸 초중반에 지금 위치되어 있고, 빈칸이 여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빈칸 부분이 대절로 완벽한 문장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문장이 요 앞부분에 속해 있는 예, 종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 보시면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자,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일단 뭔지를 찾아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striking한 것은 striking이라고 하면 충격적인, 놀라운,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놀랄 만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되겠니? 맞아.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고, 댐은 바로 앞에서 지칭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 소재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소재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뭐,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마음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림을 그리는 걸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그림 속에는 표정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표시가 되어 있겠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앞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 왔어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어 왔대요. 자, 근데 그 심리학적인 연구라는 건 바로 어떤 연구를 이야기하느냐? 연구에 대한 설명이 in which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그 연구의 상황 혹은 위치,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in which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연구 속에서는 이란 이야기예요. 그 연구에서 subjects. subject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연구나 실험에서는 실험의 대상자, 즉 피시험자, 실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피시험자들이요, 보여짐을 당했대요. 그냥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봤어요?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and asked to 뭐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Evinced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내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나타난
그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나타난, 분명히 나타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 같아?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딱 봐도 우는 표정이니까 굉장히 심란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are invariably. 자, invariably라는 표현이 다양하지 않게, 지금 뭐야?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였어요? Very mixed. 매우 섞여진 것처럼 보였대요. 그 얘기는 뭐야? 결과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는 의미가 분명히 이 결과가 분명할 것 같은데 얘 누가 봐도 뭐야? 울고 있는 애잖아, 화난 애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17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라는 사람이요, drew a series of faces. 이 사람이 얼굴을 그렸대요. 일련의 여러 가지의 a series of라고 하면 일련의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그렸어요. 뭐 화가니까, 이론가이자 화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얼굴을 그렸냐?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양한 마음의 상태, 즉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얼굴 표정들, 얼굴들을 일련의 얼굴들을 쭉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이러한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이 얼굴들은 바로 화가들이 요청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거였어요. 뭐 하라고? 표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을 법한 그런 다양한 감정들. 사람들의 그런 희노애락을 이런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담은 걸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댐이 나왔네. 댐이 뭐야? 여기에는 a series of faces. 일련의 얼굴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특징될 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다양한 감정을 담은 여러 가지 감정의 faces, 얼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슬프고, 화나고, 기쁘고, 환희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 바로 거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이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빈칸의 단서는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당연히 아래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바로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자, 무엇을 이 감정을요 확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환경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의 얼굴들을 그렸는데 이 감정의 얼굴들이 뭐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이 감정을 그린 상황 혹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야? 일련의 다양한 표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그 결과가 뭐야?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기뻐서 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믹스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앞부분이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상황이나 맥락이 뭐가든 없는, 빠져있는 그런 감정과 얼굴들도 역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 결과가 분분했다, 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문장의 위력이야, 그치? 자, 계속 볼게요.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러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at stake and seen.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본문의 내용의 난이도보다는 선택지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데 선택지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14번 가볼게요. 14번은 지금 빈칸의 위치 확인해 봤을 때 도입부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And. 그리고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자, 그러면 그녀라는 그 주체가 길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건 뭐겠어? 판단을 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길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 어떻습니다라고 해서 뒤에 다 동사구가 바로 선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녀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everyone who drives, walks, or swipes a transit card. 자,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야. 운전을 하고 길을 걷고 그리고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In a city, 도시에서요. 그럼 도시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야? 이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걸어 다니고, 그리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교통카드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views, view, A as B. A를 B로 여기다, 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냥 herself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여겨요?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바로 그 순간부터는 자신을 뭐라고 느껴? 뭐라고 생각해? 교통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이요? The momen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자신이 이 자신의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즉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에서 이 도로를 정말 잘 아는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예, 그 사람마다의 도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런 전문가인, 길에 대한 전문가, 도로에 대한 전문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봤을 때 길에 대한, 도로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뭘 하는 방식이야? 길을,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뭔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s why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that's why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앞에서 얘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앞에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방식으로 이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단서로서 작동을 하겠죠. 뒤에는 문장이. 자, 그래서요. We find so many well-intentioned. 우리는 정말로 많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civic-minded.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만나겠고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he라는 게 사실은 보통 시민, 평범한 시민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arguing past one another. 서로서로 지나가면서 뭐 하는 거? 그렇지. arguing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자, fine. So many well-intentioned. And civic-minded citizens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뒤에 걸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게 선량한 시민들이 뭐 하는 거? 서로 지나다니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걸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쁜 의도에서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가 의견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게 된다. 그죠? 서로 다른이라고 different라는 표현은 없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arguing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논쟁을 한다라는 자체가 의견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t neighborhood meetings, neighborhood 이웃 간의 모임이 되겠죠? 주민회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민회의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학교 auditorium,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교회의 뒷방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 곳에서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그런 곳에서요. local resident 그 지역 주민들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야? 아, 여기 지금 across the nation이야. 전국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전국에 있는

이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모입니다. 뭘 위해서요? For often contentious. Contentious, 논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논쟁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봐봐.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에 대한 논의일까요? About transportation proposals that would change a city's street. 어떤 한 도시의 거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교통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건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한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길 이런 것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도로나 길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간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교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도로라고 할 수도 있고 교통이 어떤 교통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도시도 변화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어떤 교통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에 길에 대한 혹은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And like all politics, 갑자기 웬 정치가 나오느냐? 정치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자, 정치,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이 모든 교통은요, is local, 지역적이고, and intensely personal. 어떻대요? 지역적이면서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교통은 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서로가 자신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이 관점이 서로 다른 주장이 왜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거는 바로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야? 각 지역별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일된 뭔가 하나의 합의된 합치된 의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그 지역별로 바라보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통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어떤 교통의 프로젝트예요?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can be stopped. 멈춰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가 왜 중단되지? By objections to the loss of a few parking spaces. 보세요. 몇 건이 안 되는 거예요. 몇몇의 몇 개의 주차 공간의 상실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여기에 길이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녀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져. 이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 좀 희생하면 안 돼? 희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정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By the simple fear,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한? The project won't work. 야, 그 프로젝트가 생각만큼 잘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it is not a challenge. It's not a challenge. 그건 과제가 아닙니다. 난제가 아니에요. 뭐에? Of the data or the traffic engineering or planning. 이건 어떤 자료, 데이터든 아니면 교통공학이든 아니면 계획에 대한 그런 문제, 과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우리가 이런 뭐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Public debates, 대중들의 그런 논의는요, 뭐에 대한? Street.

0: 신념이라든가 아닙니다. Bottom line of the local business. 이 지역 기업, 지역 산업의 bottom line,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추정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1: 그죠?
0: 이 부분들이 바로 뭐야? 지역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자,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뭐가 되지?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아, 나는 이걸 통해서 좀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다면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 길이 어떤 길이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방식, 바라보는 그 방식은 어떻게 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ies heavily on, 어디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의존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 이야기가 되겠죠? Update itself, 벌써 이상하죠? 그 자체로 업데이트를 한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료를 혹은 어떤 상황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것도 뭘로? 새로운 이 대중교통의 정책으로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동하는, 자신이 이동하는 그 거리를 독립적으로, 별개로 그녀가 이동하는 그 거리와 별개로 일어나게 된다. 뭐, 지금 전혀, 그죠? 이러한 관점이 별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용하는, 자신이 이용하는 그 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독립적인 게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Tracks pretty closely with. track with가 뭐뭐 일치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를 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가 뭐예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길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건이 track with라는 표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추적을 하면서 이것을 추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ties firmly in. 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How her city operates.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시의 작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시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 이렇게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 단어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15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이 어디야? 빈칸 나와봐.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Now, 이제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상황은 이제가 아니고 바뀌는 뭔가 변화가 있는 상황이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이제는요, his insight, 그의 통찰력, 그가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니까 누가 나와? 맞아, 맨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맨델. 맨델, 우리 옛날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맨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전학에 관련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통찰력이 어떻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이 빈칸의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맨델, 어떤 이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보였고, 변화는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 invention or discovery. 그치. 맨델도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니까, invention, 발명 혹은 discovery, 발견을 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맨델이라는 사람으로. 자, 발명이나 발견, 뭔가 새로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그 당대, its time. 그것이 일어났던 그 당대에서 too far ahead. 너무 멀리까지 앞서 있는 그러한 발명? 혹은 발견은요, 새로운 거긴 한데, 현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발명이나 발견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얻기 어려울 것 같아.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is worthless. 어떻대요? 그렇지. 얘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invention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discovery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잖아.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Too far ahead its time. 그 당대에서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너무 앞서갔을 때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No one can follow.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따라가서 거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무관심해지면서 그게 가치 없게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ideally, 이상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느냐? An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게, 하나의 혁신이라는 게 opens up,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Only the next step, 오직 단한 발자국,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자, 뭐로부터? From what is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단 다음 단계에 대한 것만 가능성을 열어주고, and invites, 그리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The culture, 그 문화를요, 뭐 하도록? To move forward one hop. 단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초청을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앞서가는 invention, discovery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바로 innovation, 혁신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혁신이라는 건 바로 뭐냐?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만 나아간 거. 한 발짝의 가능성만 열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렇지. 정말 가까이에 딱볼수 있는, 너무 앞서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만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한 발짝 더,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준 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야? One hope. 딱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상적인 혁신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디어란 혁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Only the next step. 다음 단계만. 그리고 move forward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one hope입니다. 단한 발짝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 an overly futuristic.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고. 예, 지나치게 미량적인 너무 멀리까지 간 거지. 그지? 그리고 unconventional, 뭔가 이렇게 관례를 고려하지 않고, and visionary라고 하면 얘는 뭐 상상의라는 뜻도 있고, 비현실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비현실적인 그러한 발명품은요, can fail,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실패하지? 그게 부족해서지. 필수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발명되지 않은 재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자, 그렇거나 아니면 critical market, 중요한 시장이나 아니면 proper understanding, 적절한 이해. 중요한 시장이나 적절한 이해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발명이 하지만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된대요. 자, 그 언제 성공을 하겠니? 만약에 이만큼 앞서가 있는 인벤션이야.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여기가 present, 현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가서 그 다음 발짝이 될 때, 그때쯤 얘가 호응을 얻겠지. 아, 너 정말 인정. 좋은 인벤션 맞아.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그 생각들을 지지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그런 환경이 catches up, 따라잡을 때. 여기까지 딱 따라잡힐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인벤션이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적인 그런 인벤션이라는 건 바로 뭐야? 바로 다음 단계씩을 나아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상적인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델이 나와요. 자, 맨델의 유전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은요, were correct, 맞았죠? 옳았어요. 하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된 거야? 그렇지, worthless. 가치 없다고 평가가 된 거야. 왜요? 그렇지, too far ahead of its time. His time. 그가 살았던 그 당대보다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35년 동안 이렇게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요,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They did not explain. 그 이론이, 그러한 그 통찰력이, 통찰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점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물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정말 멀리 있는, 너무 멀리까지 간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혁신 혹은 발명, 발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견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뭣도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안 했고. 앞에 not A nor B라고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뒤에 not을 똑같이 쓰지 않고 and not을 쓰지 않고 nor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처음으로 나온 부정어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뒤에 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설명, 그가 하는 그 설명은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에서? by known, mechanism. 그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메커니즘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당대 중요했던 문제를 설명하지도 못했고, 그의 어떤 이 인사이트가 설명이 될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So, 그래서요, 그의 발견은 were out of reach. 도달하지 못했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얼리 어댑터들한테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야. 정말 뭔가 앞서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사실은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decades later. 자, 이제 수십 년이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이 과학이 이제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맨델의 발견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도달하게 되죠. 그럼 뭐야?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델의 이론을 갖고 오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가 바로 뭐야? 그렇지. Supporting ideas.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이제 따라 잡은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통찰력은 뭐야? 빛을 발하게 되겠죠. 이제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 얘기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invention, discovery로 인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자, 서로 이몇년 간격으로 three different scientists. 각기 다른 이세 명의 과학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재발견을 했습니다. 맨델의 잊혀진 그 업적, 그 연구를 재발견했어요. 따로따로. 같이 한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맨델의 그 이론은요, 늘 거기에 있었죠. 어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그걸 쳐다도 안 봤다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맨델의 이론을 이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실하게 틀 잡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통찰력은 어떻게 되었다? Catch up to modern problems. 여러분들 1번을 답으로 하셨나요? 현대적인 문제를 따라잡았다. 현대적인 문제가 얘를 따라잡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현대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문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Raise even more questions.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질문을 야기시켰다, 불러일으켰다, 관련 없습니다. Address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3번을 또 답을 한 친구들이 있으려나? 네,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과거에 그런 주제들은 다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자, 3번. We're only one step away. 자, 이제서야 이 그의 통찰력은 오직 한 발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아이디어란 invention, discovery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한 발짝만 떨어져 있는 거죠. 다음 단계, one hop.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ideal. Ideal invention, ideal discover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야 말로 이상적인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중들에 의해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다시 regained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수용되었다.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는데 뭘 다시 수용이 돼. 그죠? 네, 처음으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와, 첫 번째 빈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문장 전체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이러니까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Prior to photography. 뭐 전에? 라는 표현의 prior to죠? 뭐 전에요? 사진 전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야? 사진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사진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의 출현 전. 사진이 나타나기 전. 이전에는 무엇이었다? 굉장히 넓은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폭넓어, 그지? 그 범위가 너무 한정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사진의 출연 전에 한번 볼게요. White painters. 그렇지. 사진 전에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사진이 없었을 때니까 화가들이 주로 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자, why? 뭔 말은 반면에 라는 뜻이니까 한번 끊어줄 겁니다. 쭉 가서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자, 뭐 하는 반면에요? 화가들이요. have always lived it. 늘 들어 올렸습니다. particular places out of their dwelling. 자, 특정한 장소를 그 장소가 살고 있었던 그 거주지로부터 늘 들어 올렸죠. 그게 뭐야? 어떤 장면을 딱 그려.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고대로 옮겨서 집에 갖다 놔? 그럼 어때? 그 장면이 살던 곳을 고대로 다른 곳을 옮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화가들만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and transported. 옮겼죠? 그 장소들을 elsewhere.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장면을 그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 누구네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궁궐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곳에 갖다 놓고, 이래서 옮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긴 했으나, 라는 얘기야. 하지만, paintings, 그림은요, were time consuming, 굉장히 to produce, 제작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relatively difficult to transport, 옮기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and one of a kind, 오직 단 하나의 종류,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사 아니고, 딱 그것만 가능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 누가 베끼고 따라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작은 그거 하나잖아. 사진은 어때? 하나 찍으면 수백 장, 수만 장, 뭐, 원하는 대로 다 뽑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긴 사진 전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paintings. 왠지, 왠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림의 그 특징이 바로 뭐야? 그래, 맞아. 얘는 이동을 하기는 했지만, 뭐 하기가 어려웠어? 이동이 어려웠어. 그리고 어때? 단 하나. Only one. 오직 딱 하나의 종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땠어? 예,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제작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Time consum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페인팅의 특징, 일단은 처음에 나온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할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할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The multiplication of photographs. Photographs. 사진에 대한 이 사진에 대한 복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이 되겠죠, 그죠? 사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다수로 만드는 것이 especially took place, 특히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뭘 도입하고 나서? of the half-tone plate, half-tone plate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half-tone 판의 도입으로요. 근데 그게 언제야? 18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능하겠는데요? made possible, made something possible, 무언가를 가능하게 했다. 목조가 빠져있죠. 그 목조가 어디 있나 봤더니 목조가 굉장히 깁니다. 선생님, 이렇게 긴 경우에 그냥 뒤로 이렇게 팍 빼도 돼요? 네, 빼도 됩니다. 목조가 보니 너무 의미다니까 큰 거야. 가운데 들어오기에는. 목조가 자리 보호도 있는데 보호는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보호가 짧은 경우에 이렇게 목조가 큰 단위의 목조를 뒤로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능하게 했죠? 기계적인 리프로덕션, 복제를 가능하게 했어요. 사진에. 기계적인 복제, 기계로 찍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그쵸? 신문, 전기관행물, 책, 그리고 광고물. 이런 것들로 여러 개로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사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사진이 나오기 전의 정보를 찾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사진 후니까 전혀 의미가 없을라나? 아니지. 대조가 되겠지. 그죠? 사진 전에는 이랬는데 사진 후가 이렇습니다. 사진 후에 나온 이 풍경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장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페인팅의 특징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photography. 사진은요, became coupled, 결합이 되었습니다. To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었고, 자, 그러자 and the globe, 세계는요, was now offered, 이젠 제공하게 되었죠. 자, 무한대의 양으로요, 계속 찍어낼 수 있었어요. 무한대의 양으로 세계는 뭘 제공할 수 있어? 인물이나 풍경이나 아니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무한한 양으로 제공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utilized either at all. 전혀 불가했거나, 이전에는. 아니면 only as pictures for one customer. 오직 단한 명의 사람들,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서나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으로, 무한대의 양으로, 끊임없는 양으로, 제한 없는 양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야? 이제는 뭐?

제작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only one은 아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어냈다. 일단 요 특징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what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자, 표현이 재밌는데요. 세계가 이 capitalism, 자본주의를 정리를 했대요. 뭘로 정리했어? as, 뭐뭐로써. 세계가 자본주의를 department store. 어디 가서 원하는 거다 이렇게 살수 있는 게 바로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백화점으로 정의를 하면서 the prolification,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presentations. 어떤 표현에 대한, 제시나 표현에 대한 확산과 그리고 유통이 achieved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global magnitude. 무엇을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었어요? spectacular라는 단어가 뭐 극적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뭐 대규모의 장관의 뭐 이런 뜻인데요. 그죠? 예, 극적이면서 사실상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탈출할 수가 없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세계적인 그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걸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계를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게 바로 department store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요, 사진은요, 어떻게 되었어? 아주 저렴한 대량 생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냐? That made world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feasible, aesthetic, and desirable. 좀더더 세상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aesthetic 미적이며, 그리고 desirable 탐나. 예, 바람직해 보여. 그래서 굉장히 탐나는 그런 대상으로 세상을 만든 대량 생산의 이런 그 사진들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진들을 사람들이 가서 찍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간 지장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only one이 아니다. one of a kind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경험은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대중화가 되었죠. 어떻게 함으로써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변화시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경험을 저렴한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이렇게 대중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라는 것이 쉽게 사람들한테 공유가 될수 있고 대중화가 될수 있었어. 왜?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가볍고 작으며 그리고 대량 생산되는 이런 사진은요. became dynamic vehicle, dynamic 역동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역동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vehicle이라고 하면 탈 것이란 뜻도 있지만 means 정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위한? 장소의 spatio-temporal, 시공간적인 순환을 위한 하나의 아주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시공간적인 게 뭐야? 여기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공간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동이 어려웠던 그림에 비해서는 이제는 사진이 이동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이전에는요, 그림이라는 것이, 자, 그림에 대한 설명 볼까요? 그림이 그림만으로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그림뿐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자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림뿐이었다라는 건이 정보의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연과 연결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painting was a major form of art. 그림이라는 것이 예술의 주된 형태였다. 지금 예술의 주된 형태가 못도 있었고 이런 뒤에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특징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Art, 예술이라는 것이 held above mirror to the world. 세상에 대한 거울을 들어올리는 그런 예술. 예술이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을 비춰주는, 반영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세상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사진 혹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Desire for travel was not strong. 뭐에 대한? 이동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트래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진이 등장하거나 사람들이 이동하는 욕구가 막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laces, 장소가요. Did not travel well. 잘 이동하지 못했대요. 장소라는 것이 이동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기껏해야 그려가지고 그걸 어렵게 하나씩 한두 점씩 갖고 오는 게 그게 전부였어. 이동하기도 어려웠어. 그죠?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게 바로 뭐야? 오직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한 부분만 누군가가 그려서 올리면 그게 끝나는 거였어. 하지만 사진은 어때?
그렇지. 이동하기도 가볍고 작고 편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 사람한테 이동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laces that did not travel well. 예전에는, 사진 전에는, 네, 그림이 사실은 그 장소를 잘 이동을 못 시켰죠. 하지만 사진이 있고 나서는 대량으로, 정말 끝도 없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다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 place라는 게 물리적인 place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지워보시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이게 지금, 초반부에 있고요.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이 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허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빈칸 문장을 잠깐 보시면, 자, study interactions. 무엇을 연구하는 것은? 이란 얘기예요. 뭘 연구해보면, on the dance floor. dance floor에 대한 이 상호작용, interaction이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provides us. 우리에게 뭘 줘요?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수많은 예증적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겠어? 우리가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댄스 플로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죠? 인터랙션을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 개체들, 근데 이 개체들이 뭔데? 반응에 따라, 지역적인 정보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들이 있어요.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이 개체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가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적인 정보에 따라 행동에 변화를 주는 애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꿀벌들의 군체의 입구. 자, 그럼 꿀벌이 군체가 있는데 여기에 벌통이 있어. 하이브가 있는데 그 입구예요. 여기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는 보통 뭐라고 칭해져요? 아, 여기를 dance floor라고 부른대요. 이곳이 바로 dance floor예요. 입구가. 자, dance floor라고 부르는데 이 입구는요. It's a marketplace. 시장이 됩니다. 뭘 위한? Fo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그 군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 이 군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벌통의, 벌집의 바깥쪽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 밖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을 누가 할까요? 벌과 벌이 하겠죠, 뭐. 그죠? 자, 그런데 이 벌과 벌이 하는 이 상호작용이 아주 예시를 잘 보여줘요. 근데 어떤 예시를 보여줘?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개체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 자, 주어는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에 따라서 그 어떤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한 그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자, 정보를 주는 애가 누군지 보자. Upon returning, on ING나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꿀벌은요. 어떤 꿀벌이야? 아, 물을 가져왔구나. 그지? 아, 물을. 이 안에 있는 벌들도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는 애가 있나 봐요. 자, 물을 가져온 그 꿀벌은요. search out.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그 입구에 와서. A receiver bee. 물을 받아주는 꿀벌이 따로 있나 봐요. 역할이 딱 나눠져 있네. 가서 물을 찾아오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물을 받아서 내부로 들여보내는 애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받는 이 꿀벌들을 찾습니다. Where? To allow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이 벌통의 안에다가, 벌집 안에다가 물을 나르기 위해서, 물을 내려서 그쪽으로 싣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얘를 찾습니다. 그죠? 자, if this search time, 근데 이렇게 찾는 시간이 short, 짧아요. 그럼 뭐야? 물을 길어서 왔는데 바로 나와서 그걸 받는 거야. 그럼 뭐야? 물이 필요했단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the returning bee, 이 돌아온 벌이 is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웨글 댄스를 출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럼 웨글 댄스를 왜 출까요? To recruit, 모집하기 위해서죠. 다른 벌들을요. 왜? To water source. 물이 있는 곳으로 다른 애들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왜? 맞아. 여기 안에 지금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야, 더 나가서 우리 물 갖고 오자.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역적인 정보가 뭐가 있어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벌들을 더 모집을 해요. 모집이 올라가죠.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onversely, 반대의 경우가 나오겠죠. 반대로요. At this search time, 만약에 이렇게 찾는 시간이 이번엔 길어요. 그렇다면 그 벌은 뭐 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이제 물을 찾을, 물을 가지러 갈 것을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뭐야? 물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모집은 안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을 받는 벌들이요. 오직 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요. 자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벌 혹은 애벌레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만 갖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을 내리는, 물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상호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어? 그 군체의 전반적인 물의 수요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느냐 적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거나 다른 벌들을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개별적인 물에 물을 나르는 foragers, 나르는 이런 애들,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받는 애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개체들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내부에서 나와서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내부의 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unloading time에 대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반응이 regulates water collection, 이 water collection, 물을 수집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 군체의 필요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개별, 개체들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여기에 있는 그 개체들이 바로 물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되겠죠. 이 벌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 받아올 벌들을 더 모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llow the colony, 그 군체로 하여금 to regulate its workforce. 무엇을 조절하게끔 해줘요? 그렇지, 노동력을 조절하게끔 해줍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노동력을 조절한다. Workforce라는 표현 어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선택지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거는 여기에 있는 자 물을 거리를 측정한다라는 거 관련 없고요. 줄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과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재능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선물 똑똑복화 substitute 대체하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제 13번의 선택지 있었죠. 이거 반드시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똑똑복화에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 형태는 substitu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꼭 챙겨두셔야 돼요. 아래로 미리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대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빈칸 추론 이제 완성이 됩니다. 2시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문제들도 확실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강에 오셨어요.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짜잔! 문장의 구성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에 대해

그래서 벌써 20문제나 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동사의 활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한번 마무리 지어보러 가시죠. 자, 18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018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allow A to B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 하여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더 모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즉, 여기 부사 잘 쓰인 거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freely 자유롭게 흐른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은 쓰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런 맥락이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요.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얘들아,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기 표현을 뭐할수 있다? revolutionizing 라고 하니까 혁명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데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고요. And enhancing our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높여 줄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하지만 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영어 지문이 아니죠. 하지만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이때 where이 등장하고 있네. 이때 where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볼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얘 혹시 관계부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앞에 이 관계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사가 일단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나? 오케이, 나오고 있네. world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의 부분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동사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네. 심지어 어디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냐면요.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되어진다고 하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아, 관계부사 where이 올 자리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영원히 저장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displayed instantly in a search resu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검색의 결과로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어디든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우리의 정보가 인터넷에 마구마구 저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detailed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요를 받냐면요. 살도록 강요를 받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기록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Beginning with ch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기록물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시면 아,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한 그런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뭐가? detailed record가 그치? 그리고 심지어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 가능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표현이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3번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ing, 현재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능동관계가 맞아?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봤을 때 이러한 세분화된 기록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시작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ing 형태 오는 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dubi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냐면 it can be fals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요. 혹은 or it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으나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가 봐. 그렇지?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볼까? deeply humili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요.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뭔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이 문장에서 뭐를 가리켜? The data를 가리키죠. 맞아요. 옳게 고르셨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수동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죠.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umiliated 이라고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아 현재 분사로 바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humiliating,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그럼 답은 4번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고요. 7번 문장을 보면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to have a fresh start. 완전 모든 거를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왜? 우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있잖아.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반가워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 구조야? 우리는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5형식 문장이 이미 끝났거든? 그치? We might find it harder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에 뭐가 보여? 예쁘게 to 부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진 목적어고 얘는 가 목적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5강 내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찾을 수 있대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to 부정사겠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탐험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작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영원히 그런 기록물에 남아있다고 보존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법 구조 뭘 봐야 된다? 아, 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잘 왔구나.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잘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해석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쵸?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거. 즉, 뭔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기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졌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면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volves some kind of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너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Your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는 너의 의사소통은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고 그러면 단수 동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오케이 1번 거저 먹었네. 그렇죠. 1번 맞았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some kind of risk,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왜 그런 거냐면 since communication means presenting to others a statement of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너를, 너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발언하는 것, 즉 표현해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표현해주는 거, your role, 너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and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and the others that they may re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발언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역할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The communication climat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gue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Communication climate 이라고 하면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

소통할 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Guessing. 너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자, 뭘 추측하냐면, How much risk is involved for you in a given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너가 추측하기에 뭐가 좋다? Communication climate. 이런 의사소통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 봤을 때 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혹은 위험 상황에 없는 것 같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behave on the basis of how safe you think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막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if you do not feel secure, 너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you will likely use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defensive strate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방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자, like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likely 부사가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는지 우린 보면 된다 그랬지. likely라고 하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사는 뒤따라 나오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석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대?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대? Defensive strategies.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you have been in a classroom situation. 여러분들은 아마 교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교실 상황 안에서 the teacher keeps insi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대? That student participate by discussing issues open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여해야만 해. 아주 개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하도록 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대. 이 말인즉슨 얘들아,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내봐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and then the teacher shoots down their comments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shoots down이라고 하면 얘들아 맹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Or ridicules them when they do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때뭐 했다? Ridicul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이 상황은 지금 너네한테 안전한 상황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상황이야? 불안전한 상황이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란 것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줄 친 부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Insisting, 밑줄 친 ing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를 보았을 때 얘들아, 앞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볼래?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주장한다라고 해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번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kee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지. 내가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It does not take you long to figur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면 that publicly being cut down by sarcasm is not comfor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내가 cut down이라고 하면 뭔가 깎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깎이는 거, by sarcasm이라고 하는 건 빈정거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 아, 교실 상황이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의견을 내니까, 에이, 뭐 그런 의견을 내 라고 뭔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uncomfortable, not comfortable 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to figure ou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볼까? It does not take you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it은 가주어 it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이때 뒤따라 나오는 it 부정사가 뭐다?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 넣어놓고 내가 진짜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문장으로 뺐어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learn quickly, 당신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냐면 that the climate is not safe.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communication takes on defensive strategies.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are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들아, 지금 뭔가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떤 애를 꾸며줘야 돼? 앞에 나오는 defensive strategi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누가 꾸며줘야 될까? 분사가 꾸며줘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왜? 스스로 얘네가 디자인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이 된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designed만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너의 그 의사소통은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그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석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번까지 읽어야만 문제를 풀수 있었고요. 자, 20번.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기체들이 뭐할수 없냐면 그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모든 유기체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starv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굶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kind of this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반 가치의 종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반 가치가 뭐냐면 often found in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흔히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반 가치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반 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기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까지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됐네. 오케이. 그랬을 때, it also is part of a process of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것은 또한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일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it은 뭘까? 힌트 줬죠? starvation이지. 자, 위에 나오는 그 기아입니다. 자, 굶어 죽는 거, 굶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선택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작동하는 그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뭔가

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by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by which라고 하는 문장이 이 뒤에 연결이 됐을 때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starvation 이런 기아 굶는 것은요, helps, 도와주는데,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요, filter out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것을 도와준대.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ess fit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뭔가 조금 부적합한, 살아남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종들을 걸러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걸러내주기도 하냐면,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찾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게, filter out,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starvation, 그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emselves의 문장이 그어져 있는데, 자, themselves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쌤이 뭐 찾아보라 그랬어? 얘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얘랑 동일 인물이면 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찾아볼까? 어떤 애들을 filter out, 뭔가 걸러낼 수 있게 되냐면 스스로 음식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 주어 어딨어? Those less resourc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을 찾지 못하는 애들을 filter out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잖아. 같은 애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쓸 자격이 되네. 그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을 다 filter out,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는요,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t may pave the way라고 하면 얘들아, 길을 개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에게 있어서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준대. 어떤 종들이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주냐면, for genetic varian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적인 변종들. 뭔가 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이된 애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종된 애들이 원래 있던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뭐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투부정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무슨 쓰임일까, 얘들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To take이라고 하는 이 to부 정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뭐가? 기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e way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할 거고요.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면 emergence of a new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종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

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뭐가? 이렇게 starvation,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a disvalue,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치롭지 않다는 거죠.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that can help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어. 자,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수식해주고 있는데, 돕는 거래.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얘들아, 이 문장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낀 부분 없었어?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선생님,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죠. 근데 사역 동사인데 지금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 자, 만들어준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Make, 목적격 보어, 목적어 순서로 왔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에다 넣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 얘들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를 돕냐면요,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의 다양성의 이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starvation 이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네. 반가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starvation can be a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면 얘들아 내재적인 반가치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재적으로 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좋은 단어예요? 아니지. 얘가 intrinsic dis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disvalue,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 practical,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뭔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들은 다 filter out, 걸러줬잖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7번 문장 가보면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몇몇 종들, 그리고 몇몇 organism이라고 하면 생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생물체들이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굶어야만 한대. 굶어야만 하는 것은요,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regrettable 하면 뭐죠? 유감스럽다란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어떤 종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치?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what이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다. 오케이, 좋아. 선행사가 없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몇몇 종들은 반드시 굶어야만 한다. 자연에서.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없지. 자, 그럼 여기 대신 뭐 써주고 싶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을 써주면 딱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5번으로 나왔습니다. T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어떤 유기체는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앞에서 말한 지금 이말 있잖아요. 아, 정말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확고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쵸? 자, even though 비록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 굶는 것, 기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subserve이라고 하면 공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아 자체, 누군가 굶어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말고 이제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거냐면요.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문 두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두개 예문은 없어요. 쌤이 따로 가져온 거거든? 왜 가져왔을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긴 문장이 있어.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동사가 어딨어?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has changed라고 하는 게 여기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찐 주어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찐 주어가 누굴까? The rapid increas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대. 뭐에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면 학생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것은 has changed, 바꾸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이 문장이 조금 더 쉽다, 그지? 동사 어딨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떡하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앞 문장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가 필요해? 진짜 주어가 필요해. 이 수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주어는 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스킬들이 있어.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여러 기술들이 뭐냐면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KSAT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인 거지. 하나니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쌤이 왜이 예문 두 개를 가져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해도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동사, 진짜 주어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o understand complex grammar structures requires consiste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보면 requires라고 하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라는 말인데, 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그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1강 할 때도 배웠지만,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consiste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요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Most of the information is already familiar to the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하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사가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문장 한번 보면요. Most of the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라? 근데 맨 앞부분에 most of이라고 둘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를 다른 동사를 취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most of이라고 해서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단수 동사를 취하고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취했을까를 보자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all, have, some, most of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에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all, have, some, most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most of th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수일치 시켜줘야 되는 거는?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애인데, 정보는 얘들아, 불가산 명사야. 못세.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잘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most of the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은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 오셨을 거고, 간단히만 보자면요. One of the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 나오는 이유 뭐야? 여기서 진짜 주어를 뭐로 잡으니까? 원으로 잡으니까.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많이 해오셨을 거고요. 저랑 수업할 때도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number of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왜 그렇지?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것들, 많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복수 동사로 쓰이는 게 맞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잠깐 까먹어 썼더라면 이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도 너무 쉽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면요. The teacher explained the grammar rules clea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다. 그 문법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지. 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그 grammar rules, 문법 규칙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 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쓴다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쓴다고. 자, 그래서 문법 규칙은 설명이 되어 진다.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a storm.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이 예시 있을 거예요. The storm damaged the ship a few days ago.

그 폭풍우가 손상시켰다 배를 며칠 전에. 라고 하는 게 능동문이고, 배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는요, 손상이 되어졌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며칠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얘가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한번 볼래? 이 문장은 어떤 수동태인지 한 번만 말해줘. The assignment needs to be submitted by Frida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과제는 제출되어져야만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기는 썼는데, need 다음에 need to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함께 합쳐진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 한 문장만 더 해볼까?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 받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을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제안 받는 거야? 제안 받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때 hop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hopes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 그는 희망한다.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 The student, 그 학생은 avoided, 피한데, 뭐 하는 것을 피하냐면, being criticized in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야?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썼는데, 얘들아, 우리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잖아. 그치? 목적어의 동명사만을 취하니까 동명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얘를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He was afraid of. 그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being detected by the pol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추적이 받아지는 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적은 받는 거지. 그리고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올수 있으니까, 아,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진 동명사의 수동태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를 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금방 넘어가 볼 거예요. The professor claim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였다, 선언했다, 발언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The result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즉,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The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라고 지금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동사가 과거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을 했다? The sample, 그 샘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A rare sub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과거 동사 쓰면 내부에도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내부에도 현재 동사를 쓰는구나.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요.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는지 볼까?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이미 그 보고서를 마쳤다고 말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엇이 쓰여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 어떤 시점에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쓰잖아.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이미 그 보고서를 끝냈다고 말한다.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과거에 끝낸 게 어쨌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밑에 문장도 보면요.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금 과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the thief had already g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은 이미 도망을 갔다. 지. 자, 그러면 여기 시제도 보시면요. 여기는 과거 시제지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도둑이 도망을 간 거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시제를 쓸수 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쓸수 있다. 즉, 아,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준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쓰는 쓰임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고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문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아시면 돼요. 자, the students must have studied hard to achieve such resul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The delay might have been caused by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연은 아마도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죠.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S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dead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그 마감 기한을 먼저 한번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assig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마감 기한을 한번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I would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known about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너를 도왔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조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거 표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짚을 내용은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제안, 권유, 요구, 명령, 충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 즉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절 내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문으로 볼게. 예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he insisted that. 자, insist이라고 하는 주장하다의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she be o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때 be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문법이 맞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거든? 왜냐면 문장이 너무 어색하잖아. He insisted that she be on ti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딨어? 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의 동사가 있고, 대절 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때 should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ordered. 자, 선생님은 명령했다. 자,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The student should sit quietly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은 명령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한다. 자,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You join our study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있는 그 스터디 그룹에 좀올 것을 제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 표현 맞아? 라고 물어봐도 맞아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값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책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책값 테스트도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놓고 계시면 수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부트캠프 오늘 벌써 16강입니다. 파트 1이 다 끝나고 파트 2로 넘어와서 우리 지금 열심히 주제 소재 편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소재 편이 나올지 한번 먼저 같이 다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의 환경 자원 재활용 3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3으로 넘어가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번과 3번 같이 나올 지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잠깐 파우스 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교환으로 아 맞다 이거 이런 내용이었지 수능특강 우리 본 강좌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수업 듣고 왔었지 내용 한번 여러분 되새김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하도록 할 건데 사바나의 핵심 종 코끼리와 인간의 개입이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코끼리가 사바나의 핵심종인데 거기에 대한 인

인간의 개입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바꾸는 한 예시를 누구를 통해 볼수 있다? 핵심 종인 코끼리를 통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문이 시작을 합니다. 코끼리는 자신이 사는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제 인간이 여기 이상은 움직이지 마! 이렇게 뭐 울타리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비탯, 서식지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개체 수가 수용력을 초과할 때도 나오겠죠.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역시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코끼리의 수가 이거 수용력을 초과할 때도 문제고 또 줄어들었을 때도 문제다라고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지컬 플로우 한번 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 문장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늘색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핵심 이제 어휘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빈칸 추론으로 변형될 문항들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 보라색 바탕으로 했었는데 이번 강에선 제가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뒀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서 노란색은 지시어랑 연결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example,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근데 뭐의 한 가지 예시냐면요. 인간 개입의 한 가지 예시예요. 근데 인간 개입이 뭘 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냐면 modify 하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수정하다, 변경하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변경하는 건데 the character of Savannah, 사바나의 특성을 변경하는 그런 인간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변화하는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One example of의 of가 전치사가 되겠고요. 이 뒤에가 동명사가 되겠는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인간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개입이 사바나의 특성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예시는요. is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 through their effects on 여기서 their는 인간들이 되겠죠. 인간의 개입들 뭐를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영향을 통해서인데 뭐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냐면 on savanna dwelling mammals such as elephants. 엘리펀트, 코끼리와 같은 사바나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mammals, 포유류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they are what is known as 그들이라는 거는 앞에서 바로 나왔었던 코끼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들은 are 뭐이냐면 what is known as 뭐로 알려진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누가요? 이 코끼리가요. 그러면서 because they have a strong effect on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가? On many aspects, 많은 측면에다가요.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많은 측면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in which they live. in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l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나왔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많은 측면에다가 강한 영향력을 누가 미쳐요? 코끼리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핵심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이제 빈칸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요소로 잘 봐두시고요. They diversify. They는 역시나 코끼리가 되겠죠. 코끼리는 다각화합니다.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Diverse가 다양하니까 diversify, 다양하게 만듭니다. The ecosystems. 아, 그러면 생태계를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생태계냐면 which they occupy. 그러면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다각화합니다. 그리고 and 아까는 diversify였다면 이번에는 create가 되겠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첫 번째 diversify, 두 번째 create. create a mosaic of habitats.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거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던 단어인데요.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여러 다른 이제 습성을 가진 서식지들이 한데 뭉쳐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by ing 함으로써 만들어낸다. by browsing. 막 풀을 뜯어먹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ampling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짓밟고 and

knocking over, 쓰러뜨리는 겁니다. 공통 목적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요 덤불과 나무들을 뜯어먹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knocking over, 쓰러뜨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reate a mosaic of habitats, 서식지의 모자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they also, 여기서 they는 앞에서 나왔었던 주어인 코끼리가 되겠죠. 그들은 방금 앞에서 나왔던 행위도 하는데 또한 뭐도 하냐면 spread seeds. 그러면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ir eating and defecating.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어죠. 배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를 통해서? 먹는 것과 배설하는 그러한 습성을 통해서 spread seed. 그러면은 씨앗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And 그리고 maintain or create 유지하거나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water holes by wallowing. Wallowing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뒹구는 행위를 통해서 water holes 물 웅덩이가 되겠죠? 물 웅덩이를 유지하거나 있는 웅덩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웅덩이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코끼리가 막 뒹굴면은 그런 다음에 비가 내리면 물 웅덩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roles가 뜻하는 바는 이제까지 말했었던 여러 가지 그 서식지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 웅덩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역할들은 are beneficial to other species, 다른 종들한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핵심 종이구나. Conversely, 이와는 반대로, where human interference prevents elephants from moving freely within their habitats and lead to their numbers exceeding to carrying capacity of the savanna.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부 다 where에 붙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where 앞에 뭔가 다른 수식을 받는 선행사라고 하죠. 명사가 없으면 그럴 때는 뭐뭐한 경우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면. 인간의 이 interference 하면은 간섭, 방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막는 거예요. Elephant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냐면 within their habitat, 그들의 서식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개입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이도록 하고요. And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leads to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Their numbers, 그 코끼리의 수가 어떻게 되도록? Exceeding. 초과하도록, 초과하도록, 숫자니까 초과라고 할게요. 초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savanna. 사바나의 수용력을 초과해 버리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 their effect, 그들의 영향이라는 거는 코끼리의 영향이겠죠? 코끼리의 영향은 can be environmentally disastrous. 환경적으로 아주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또 그러면 그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너무나 이제 개체수가 초과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environmentally disastrous 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equally 하면은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if 만약에 humans 인간들이 reduce elephant numbers in a particular piece of savanna 그러면은 여기서 piece 하면은 영역, 지역이라고 볼게요. 사바나의 특정한 지역에서 elephant의 수를 줄인다면 방금 전엔 exceed 늘어나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the savanna may become less diverse and less open 덜 다양해지고 덜 개방적이 될 겁니다. And 그리고 사바나의 waterhole은 그물 웅덩이는 may fill with mud,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굴러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This will be harmful. 이것은 해롭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To other species. 다른 종에 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정말로 핵심 종이 맞죠. 그런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너무나 능가하게 돼도 초과하게 돼도 문제고 줄어들게 돼도 문제다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이 나온 부분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아까 오브 다음에 나온 거를 Human Intervention이 Modifying 한다 이거를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전치사의 그 뒤에 나온 동명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뒤에서 지금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따라라?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부 뒤에 붙어 있는 동명사의 이게 앞에 나온 게 이게 의미상 주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부 다음에 나온 이 명사를 뒤에서 현재 분사가 후치수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모디파잉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학교 내신은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거치는 게 좋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겠습니다. In which they live.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In which라는 게 앞에 나온 지금 environment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A가 B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Prevent elephant from moving. 이러면은 elephant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에서 또 어휘 포인트 만만치 않거든요. 어휘 포인트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문에 둘다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그건 결국에 인간이 방해한다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interference 또는 mediation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iversify 하면은 다각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양하게 만드는 거니까 vary, 변화시키다, 다양화시키다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 있겠고요. Pioneer는 unify,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다양성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로 퉁치는 면모에서 Pioneer로 볼수 있겠고요. Simplify도 마찬가지로 단순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neficial, 유익한, 플러스 단어죠. advantageous 하면은 이제 유익한, 유리한, helpful, 뭐 유용한,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 되겠는데, Pioneer로는 detrimental 또는 harmful 이러한 마이너스 의미의 단어로 어휘추론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disastrous, 재앙적인, 처참한 이런 단어입니다. catastrophic 하면은 이것도 역시나 재앙적인 이런 뜻이고, devastating 이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단어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Pioneer는 플러스 단어 나오면 되겠죠. fortunate 아니면 앞에서 나왔었던 beneficial 이런 단어들이 플러스로 반이어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항상 요약문은 제가 꼭 넣으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약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 다음에 빈칸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지문에서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While elephants play a beneficial role as a DDD. 우리 아까 코끼리는 이 전체 사바나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Keystone species, 핵심 종 역할을 합니다. That increases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핵심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uman DDD. 인간의 개입이 can lead to disastrous or harmful effect on the savanna ecosystem. 이렇게 사바나의 생태계에 안 좋은, 처참하고 해로운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져 갈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간섭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개다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I로 시작하는 단어들, interference 혹은 interventio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요약문 문제는 스테이에 적어가지고 아 맞다 이거 이런 지문이었지 로지컬 플로우와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인간의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 인간의 간섭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 나왔었는데 이거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개입을 나타내는 단어, 방금 전에 I로 시작하는 단어 두 가지 나왔었죠. 인간의 개입, 요 단어, 여러분, human까지 넣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다 적어주시고, 인간의 개입으로 코끼리의 개체수가 적정 수준, carrying capacity, 수용력을 넘어서게 될때 발생하는 결과를 본문에서 찾아서

두 단어의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참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disastrous하다, 환경적으로 처참하다 이런 표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3으로 넘어가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Exercise 1번 문제가 되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먼저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나 이때 이 내용 잘 이해 안 갔었어. 한번더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도 한번더 보고 오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로지컬 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와 그 다음에 운동량, 모멘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며 상대 속도만이 유의미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만이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표면을 이제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보면 속도를 우리는 지면을 기준으로 속도를 생각하며 지구 그 자체의 도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면을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상대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서 총알을 잡은 프랑스 조종사의 실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도 달리고 있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막 이제 빠르게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에 손을 뻗어가지고 총알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으려면 총알의 속도와 그다음에 비행기 조종사의 속도가 거의 같아야지만 이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총알의 속도가 처음에 핑 치고 나갔던 속도보다 느려져서 비행기의 속도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Note 하면은 주목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About 뭐에 관해서요? Momentum. 여기 밑에 단어가 나와 있죠. 운동량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Since motion, 운동, 움직임이라는 것은 relative,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오직 상대 속도만이 are relevant, 유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나왔었던 운동, 움직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relative velocity, 상대 속도만이 어떻다? 유의미하다. 요 relevant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챙겨 두시고요.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 in fact 사실 when you think about it 너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ll velocities are relative. 모든 속도들은요 다 어떻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Thus에다가 여러분 노란 색깔로 네모쳐 두시고요. 제가 빠뜨려온 부분입니다. Thus 따라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상의 표면에서는요, we always reckon, 밑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합니다. velocity, 속도를 간주를 합니다. with respect to the ground 하면은 지면을 기준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ith respect to는 뭐뭐를 기준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대 속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지구랑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The velocity, 속도인데요. of the earth itself, 지구 그 자체의 속도는 does not matter.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매터 일형식 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 있는데 not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true story가 있습니다. true story 실화죠. 누구의 실화냐면 of a French pilot in World War I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조종사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Who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손을 바깥으로 뻗은 거세요. 뻗은 거예요.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그의 작은 이제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his hand를 손을 바깥으로 뻗은 겁니다. Stretch가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되겠고요. 후절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aught이 되겠습니다. Catch, caught.
Caught에서 caught이 되겠죠. 잡았습니다. A bullet. Bullet 하면은 총알이 되겠죠. 총알을 잡은 거예요. 그러한 French pilot에 대한 true story, 실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How is this possible? 여러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의 작은 에어플레인 윈도우로 손을 뻗어서 그래서 bullet을 잡은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this 문장에 요 how is this에서 this가 나오는 요 문장도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this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행동이 가능할까요? The velocity of the bullet. 그러면 총알의 속도는요. must have been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이었음이 틀림없다. 받으시고 모임이 틀리면 뭐냐면 about the same as 같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와 the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그의 이제 그 에어플레인이 되겠죠. 그의 비행기의 속도와 총알의 속도가 거의 같았음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this can happen. 여러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바는 뭐겠어요? 앞 문장에 나왔었던 총알의 속도와 그다음에 비행기의 속도가 about the same. 거의 같았다라는 거를 this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this에다가도 노란색으로 네모를 쳐두세요. 왜냐면 이 this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this가 나오는 문장, 두 문장 이제까지 나왔죠? 각각의 문장의 위치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This can happen. 이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총알의 속도랑 비행기의 속도랑 같을 수 있겠어? Because a bullet slows down. 총알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To 어디까지 느려지냐면 such a velocity. 이러한 속도까지 늦춰지거든요. Toward 이러한 속도라는 건 어떤 속도겠어? 앞에서 나왔었던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가 되겠죠? Toward the end of its flight path. 비행기 경로가 되겠는데 여기서 it은 총알이 되겠습니다. 그 총알의 비행 경로, 비행기 경로가 아니라 비행 경로겠죠? 비행 경로, 총알의 비행 경로의 끝에 도달할수록 그러한 속도까지, 그 비행기의 속도까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due to the action of air drag. air drag 하면은 공기 저항이고요. 공기 저항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Since 뭐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y. 아까 뭐였어요? 상대 속도만이 matters.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momentum of the bullet. 그러면 총알의 운동량은요. was negligible. 무시할 만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요? As far as the pilot was concerned. 파일럿 입장에서 보면,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총알의 속도는, 총알의 이 운동량은 negligible. 그러면 무시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거의 상대 속도 면에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thus 따라서 he would have had little problem. 그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것입니다. In 뭐 하는 데 있어서 catching the bullet 그 총알을 잡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에 나오는 노란색 부분 특히나 좀잘 봐두세요. This가 아까 나왔었던 How is this possible? 여기랑 그다음에 this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의 내용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체크해 두시고 역시나 어휘 빈칸 이제 추론으로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탕 표시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문,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어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까 나왔었죠? French pilot을 이제 수식해 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선행사 a French pilot을 수식하고 있다. 바로 앞에 in World War II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앞에 있는 French pilot을 꾸며준다. Stretch가 여기서 첫 번째 동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cut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과거 형태로 잘 쓰였죠? 자, 그 다음 전치사 구의 활용입니다. With respect to 하면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쓰이는데 이 지문에서는 뭐뭐의 기준으로 뭐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여기서 the ground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돼요.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이런 녀석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잘 챙겨두시고 이번 지문에서는 with respect to였다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lative,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상대적인 이란 단어입니다. Comparative.

열심히 지문 단어처럼 다 외워라 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기에 제가 체크해둔 단어들은 바뀌어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문 단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막 스펠링까지 쓰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아, 이런 단어들로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만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reckon 가볼게요. 별표 단어였죠. 별표 단어는 항상 바뀌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더 오히려 쉬운 직관적인 단어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간주하다, 생각하다의 의미의 단어예요. consider, regard 아니면 calculate. calculate도 계산하다의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봐두시고 반의어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겁니다. ignore, neglect 이런 단어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gligible 하면은 무시할 수 있는. 아까 그래서 총알의 운동량은 무시할 수 있었다. 조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negligible 하면은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거니까 trivial 아니면은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이 단어 봐두시고요. 반의어로는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는 insignificant가 유의어였다면 이제 반의어로 완전 중요한. significant 아니면 실질적인 상당한 이런 뜻을 가진 중요한의 의미로 substantial 요 단어까지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서술형 이번에는 제가 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 항상 같이 보는 요약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A에 나오고 B에 나올 단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볼게요. Because all motion, 모든 움직임은 어떠하다? 상대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relative라는 단어 저 집어 넣어 주시고, A pilot could catch a bullet. 이 조종사는 총알을 잡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If its speed가 became similar to the planes due to the air drag. 여기서 planes라는 거는 planes 뒤에 지금 spee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의 속도와 비슷해진 거예요. 불렛의 속도가. 그러면서 making its momentum 그 운동량을 여기서 its가 가리키는 거는 총알이 될 테니까 총알의 운동량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 무시할 만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negligi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단답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문의 내용에 근거할 때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속도를 계산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거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지구 표면에서 속도를 계산할 때 당연히 뭐를 기준으로 삼겠어요? 그치, the groun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렇게 되겠고요. 3번 문제도 단답형 문제입니다. 총알이 비행 경로의 끝부분에서 조종사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물리적인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뭐 때문에 같아졌다? 그쵸. 총알이 처음엔 더 빨랐는데 점점 느려진 이유는 공기의 저항작용 때문이었다. 이걸 찾아 쓰시면 되겠죠. Air drag, 공기 저항 또는 action of air drag, 공기 저항 작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ttract good friends into my life. 나는 내 삶에 좋은 친구를 끌어당긴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은 친구도 있는데,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해. 만나고 오면 찝찝해. 그 그룹에 있다 오면 찝찝해. 이런 경우들, 고등학교 때도 있을 거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조금씩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나다 보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마음을 여러분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결국에는 좋은 친구들을 끌어당긴다. 이게 여러분, 나한테 쓴소리하는 친구는 무조건 멀어져라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쓴소리하는 친구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어차피 지금 골머리 열심히 알아봐야 나중 가면 멀어질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는 우리 토깽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주제 소재 편 23에 우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엑서사이즈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생명체의 편재성과 미생물의 실체에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편재성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렇다면 미생물은 극단적인 환경을 포함한 지구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생물은 특수 장비 없이는 볼수 없을 만큼 작고 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총량 대부분, 생물의 총량 대부분을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야 우리는 편향된 시각으로 왜곡되지 않은 지구 생명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근에야 여러분 가능해 졌겠어요? 당연히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걸 보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질문 한번 눈에 보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들은요, are not confined. 어디 어디까지 여러분 confined 하면은 국한되다, 제한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국한되지 않냐면요. To the familiar temperature realm of land, water and sunlight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가 있는 온대 지역이냐면요. 친숙한, 익숙한 온대 지역, 뭐를 가지고 있는 땅, 물, 햇빛이 있는 친숙한 온대 지역에만 국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 오븐은 몸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물, 땅, 햇빛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온대 지역, 친숙한 온대 지역은요. 누구에 의해서 거주가 되어지냐면 inhabited by plants and plant eating animals 이렇게 나옵니다. 식물과 초식 동물에 의해서 거주되어지는 즉 식물과 초식 동물이 살고 있는 이러한 익숙한 온대 영역에만 국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They can be found. Living things를 they로 받아준 거죠. 그들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In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해양의 깊숙한 심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 hot volcanic mud. 아주 뜨거운 화산 진흙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웅덩이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웅덩이냐면 beneath,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꽝꽝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요. 어디에? 남극의. 남극의 꽝꽝 얼어붙은 그 표면, 그 frozen한 surface니까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있는 웅덩이가 있겠죠. 그 웅덩이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한 상태로 발견되냐면 buried kilometers deep in the earth's crust. 지각. 이게 지각이 되겠죠?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습니다. 지각의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buried, 묻혀진 상태로도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접근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the creatures, 생명체들이죠. 그런데 that live in these extreme environments. 앞에서 지금 극단적인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를 들면 화산 진흙 안에서와 같은. 그러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이 나오려면은 앞에 그러한 극단적인 환경들이 다 열거된 뒤에 나와줘야 된다. 이 문장 위치 잘 받으시고요. 이러한 생명체들은요, are generally unfamiliar. 일반적으로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Not only가 나왔네요. 네모 쳐주시고. 나돌리가 나오면 그 뒤에 버둘소를 여러분이 알아서 예측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Because 절이 지금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구조라는 거잘 받으시고요. They are inaccessible. 그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but also because they are mostly microscopic. Microscopic 하면 아주 작은 걸 뜻해요. 그들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 나왔었던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그 생물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죠. 그러면서 in more homely habitats too.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극단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더 homely, 익숙한 그러한 친숙한 환경에서도 서식지에서도요. 역시나 most organism, 대부분의 그런 생명체들은요. creatures를 바꿔 말한 거예요. are too small for us to see.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뭐 없이 보기에? Without special equipment. 특수한 장비 없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microscopic 하다라는 얘기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으로

They tend to go unnoticed. 그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Unless는 if은 아시죠? 아, 그것이 그들이 뭐만 아니라면, if not, 그들이 뭐만 아니라면, they cause a disease, 질병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or 아니면 썩게 하지 않는다면, the timbers of our houses, 우리 집에, 우리 가정집에 목재를 썩게 하면은, 아, 여기 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알수 있는데, 그렇지만, unless, 않는다면, tend to go unnoticed,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세다가 여러분 세모 쳐주시고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위치 잘 받으시고요. Microorganism, 미생물들은요. make up 하면은 구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또 total, a mass of living matter. living matter 하면은 생물이고요. total mass 하면은 이제 총량이 되겠습니다. 생물의 총량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On our planet. 우리 지구의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누가 구성해요? 마이크로오가니즘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눈에 안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일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에 안 띄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생물 총량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바로 미생물들이다. 이렇게 미생물이 주인공으로 확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only recently, 최근에 들어서야. 근데 여러분, only 부사구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도치가 일어나는지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볼 건데, 콤마, 콤마 먼저 묶어놓고 보겠습니다. Only recently가 앞에 이렇게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일어났다. Have we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다. 요거 잘 봐두세요. 요거 we have begun to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라는 거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only recently 최근에 들어서야.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 뭐 하기 시작했냐면 we 결국에는 we have begun to죠.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다? Get a picture of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Of life on earth.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That is not grossly 그렇게 distorted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삶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By our biased perspective. 우리의 biased한 perspective라는 거는 편향적인 그런 시각이 되겠죠. 편향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리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지상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로써 우리가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갖는데요?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As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고요. Large animals, 아주 큰 생물. 미생물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주 큰 생물이죠.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는? Living on dry land. 육지에 살고 있는 큰 생물로서 그러한 bias perspective. 우리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그렇게 grossly distorted,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시각으로 earth에 대한 life, 지상에 있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갑자기 최근에 그게 가능해졌어? 이게 나옵니다. Through new method of molecular analysis. 그러면은 새로운 방식이에요. 분자 분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and 또 뭐를 통해서? Specifically, 특히나 앞에서도 true가 나오고 여기서도 true가 나오네요. 병렬로 and 사이에 두고 병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를 통해서? The analysis of DNA sequences. 그러면은 sequence 하면은 순서, 서열 이런 뜻이니까 DNA 서열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분자 분석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야 get a picture of. 우리는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어법 포인트 여러분 부정어구 도치가 아주아주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방금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죠. Only recently가 나오면서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We have begun to가 아니라 Have we begun to?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through로 시작해서 여기 컴마 컴마까지는 묶어놓으시고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순배열 문제로도 나오기가 좋으니까요. 이 지문 자체, 이 문장 자체를 좀잘 여러분 외워두시는 것도 좋고요. Only recently라는 한정어구, 그러니까 한정어구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부정어구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서 주어 we와 조동사 have의 순서가 바뀐 도치구문이다. have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와 전치사구의 결합입니다. 우리 are not confined to 여기서 to는 전치사
전치사를

나타내는 to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로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e confined to 하면은 뭐뭐에 국한되다라는 표현인데, not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잘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나왔었던 confined라는 거는 국한된, 제한된 이란 의미로 restricted 아니면 limite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이어로 나오는 거는 제한되지 않은 거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free 아니면은 unrestricted, unlimited 이런 단어 다 가능하겠습니다. 반이어는 나왔을 때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inaccessible, 접근하기 어려운 이라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환경 이러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remote. remote가 먼의 뜻도 있고요. 외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reachable, 닿을 수 없는 이런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distorted 하면은 왜곡된, 우리의 이제 심하게 왜곡된, 뭐 편향된 시각 이러면서 나왔었었죠. twisted, 왜곡된, 뒤틀린 이런 단어로 볼 수도 있겠고요. 반의어는 실제 그대로의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진 accurate 또는 precise라는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iased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 편향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prejudiced 아니면 partial, partially part에서 나온 단어죠. 한쪽 일부로 치우친 걸 뜻합니다. 그래서 편향된의 뜻을 가진다. 반의어는 여러분 impartial, objective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객관적인 것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 단어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서술형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서는 뭘 질문할 거냐면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난다. 특히나 뒤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서 이거 잘 정리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약문인데,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에 들어갈 하나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문제가 되겠습니다. Although we often overlook 띠리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overlook 하면 무슨 뜻이죠? 간과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small size and our limited viewpoint. 우리 아까 편향된 시각으로 나왔었던 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죠. 제한된 관점, 그 다음에 그들의 작은 사이즈 때문에 얘네들을 overlook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미생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icroorganism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또는 organism 들어갔는데 이것보다는 micro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맞기 때문에 여러분 microorganism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외우시는 걸 추천을 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생소한, unfamiliar, 우리한테 낯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not only, but also. 그러다가 not only A, not only because, 그 다음에 but also because 이러면서 병렬로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절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unfamiliar 한 이유는 뭐였어요? They are inaccessible. 우리 inaccessible도 제가 유의어 단어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은요, inaccessible이라는 단어에 유의어를 같이, 반의어 말고 유의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아,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다, 우리가 걔네한테 접근할 수 없어서 생소하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hey are mostly microscopic. microscopic 여러분 뜻 뭐였어요?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작은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매크로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극히 작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 오르가니즘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올게 왔다. 제가 어법 수정하기 문제를 낸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도치 문장 나오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밑줄도 안 그어주시고 알아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화살표로 고쳤어. 이런 거 문제도 많이 내시죠? 그 문제로 내기에 너무너무 딱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recently, through new methods of molecular analysis, we have begun to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올리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거 한정어구 도치 아니면 부정어구 도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해서 we have begun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have we begun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 이렇게 3번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우리 두 가지였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마시멜로우를 잡아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요거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의 톡깽이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던 단어죠. relative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relevant의 의미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relevant의 요 뒤에 ant 스펠링이라는 것도 잘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6강이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 중간고사인 분들은 거의 막바지일 거고 아니면 기말고사 때 이 내용을 보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고요. 우리 이왕 한 김에 스피드 복학까지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또 지금 막 사탐에 도착한 사탐 러너 친구들도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강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OT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OT에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OT를 보시고 이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사담 없어요. 잡담 없어요. 동기부여 없고요. 정말 찐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만 빡빡빡빡 다룰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그리고 수능에 나올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전략적으로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담 없어요. 잡담 없어요. 동기부여 없고요. 개념만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여기 세계화, 지역화 한 문제, 그리고 지역 구분 한 문제, 그리고 고지도 한 문제, 이렇게 딱 세 문제만 풀어볼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정된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수능 특강을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적이고 여러분들이 또 혼자 공부하다가 이 문제 풀이가 궁금해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문제의 상단에 보시면 문항 코드가 있어요. EBS 어플 들어가셔서 그 문항 코드 입력하시면 또 제가 촬영한 이미 촬영해 놓은 수능 특강의 해설 강의가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와 지역화부터. 자, 세계화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 그리고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인데요. 자, 1500년대에서 1840년대 이동할 때 마차와 범선을 이용했을 때는 1시간에 16km 정도? 여러분들 자전거 타도 이 정도는 가지 않나요? 네,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나라에 간다? 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짜잔! 1980년대에 제트 비행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무려 1시간에 800에서 1200km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었나요? 실제 거리는 그대로이지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 거리와 비용 거리가 단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행기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화의 또 핵심이 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비행기를 만드는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부품을 한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이건 너무나 비효율이죠.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세계 지리, 한국사, 또 탐구 하나 더, 각각의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한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한 나라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고 여러 나라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 다국적 기업, 그리고 공간적인 분업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경제의 세계화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공간적인 분업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증가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네. 요즘에, K-pop, 그리고 K-드라마, 그리고 K-영화, 뿐만 아니라 K푸드, K뷰티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 근데 좋은 점은 세계의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한편으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세계에 통용되는 문화가 생긴다는 거는요. 그로 인해서 쇠퇴하는 문화도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소수민족의 언어가 쇠퇴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지?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기도 해요. 자, 조심해야 할 거. 이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국가의 정부 혹은 그 지역의 주민들. 결국 그 지역 내부의 힘이에요. 그 지역 내부에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다른 동네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온 전략 대결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도 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지역화 전략을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역 브랜드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요, 지역 브랜드화가 장소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를 구분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지리적 표시제는요,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 독특한 자연 환경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우. 어디예요? 한우. 횡성. 그리고 또 해볼까요? 녹차. 보성.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역 명 자체가 그냥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지역은 이 품질 좋은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른 동네에서 생산한 녹차에 보성 녹차라고 쓴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상품명 앞에 지명을 쓸수 있는 권리를 독보적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꿀팁. 반드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상품이 나온다는 거. 그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고요. 장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에요.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과거에 파리 시민들은 너무 흉물스럽다, 저거 설거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어때요?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여기 막 강에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밤이면 반짝반짝 불빛을 띄워주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개발을 했더니, 지금, 오늘날에는 SNS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그하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소 마케팅이고요. 그 중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 브랜드화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에펠탑과 같은 전략하고 좀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매력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 Love New York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 있을걸요?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사람들은 뉴욕에 산다는 것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뉴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범 지역, 실업률이 높고, 네. 그랬던 뉴욕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캠페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는 뉴욕을 사랑해라고 하는 조형물을 도시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뉴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지역을 떠올렸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 그 지역명 자체를 브랜드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지역 브랜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는 대비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이건 바로 다국적 기업이 구사하는 전략이에요.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원래 팔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인도는 힌두교의 비율이 높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금기시합니다. 그런 인도에 햄버거를 출시하면서 이 소고기가 아주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건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진출할 때는 이곳의 문화적인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서 진출해야 돼요. 아, 그러면 햄버거라고 하는 상품을 수출하되 소고기를 넣지 말자. 이게 바로 그 지역의 문화와 기호를 존중하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다라고 해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세방화라고 하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추진하는 주체가 뭐다?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빠르게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3쪽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요거 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 커피처럼. 네. 이거 뭐예요? 상품명 앞에 지명을 독보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나는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거예요. 네, 시드니에서 이렇게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요. 장소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불병정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로 인해 나타나나요? 아니요. 이런 선지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주체를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렸던 건데요. 지역 브랜드화, 그리고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와 같은 지역화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 지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라고요. 그래서 갑의 설명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을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을이 맞는 설명을 해줬네요. 그 다음 병, 나는 장소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맞는 설명. 정, 나에는 지역 브랜드와 지역 축제가 포함됩니다. 자, 요걸 아니라고 고른 친구들은 제도 전환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과거의 지역 브랜드와는 장소 마케팅과 병렬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지역 브랜드화가 장소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는 모두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그쵸?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을, 병, 정, 무 모두 맞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지도에 드러나 있는 세계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원이라고 하는 시기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2000

26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이다라고 이렇게 달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로부터 기원전 6세기. 상당히 오래된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지도를 어디에 만들어요? 점토판에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오래된 지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 손꼽히고 있고요. 바빌론, 도대체 바빌론이 어딘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지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 그리고 그 원반 모양의 지구 바깥에 바다가 있을 거야. 바다니까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그려보자. 자, 이렇게 지구의 바깥에 바다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도 수능특강에 있는 이 바빌로니아 전투판 지도에 저랑 같이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이 고지도는 어렵게 나왔을 때 지도의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쫙 보이고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빌론 왕국이 있던 곳 오늘날에 어디에 해당돼요? 이라크 부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이라크 부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의문이 드시죠? 짜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프라테스강 주변이래요. 유프라테스강 주변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막 뭔가 문자들이 써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고대 서령 문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 색깔표 바꿔서요. 여기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은 당시의 도시 국가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바빌론 지역과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의미하고 있고. 자, 근데 저 바깥에 여러분들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조금 더잘 보이게. 여기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진짜 특이한 점이에요. 당시에는 원반 모양의 지구,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고지도는 사실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강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을 빠르게 복습할 수 있도록, 수능 특강을 꽉꽉꽉꽉 눌러 담아서 정말 찐텐으로 수능에 나올 것만, 내신에 나올 것만 딱딱딱딱 짚어드리는 강의입니다. 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은요,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랑 병행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강의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찐텐으로 다시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여러 학문에 저명했던 분인데요. 150년경에 남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당연히 소실이 됐겠죠.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걸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복원해요? 대항해 시대. 항해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지도를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특징들도 있고 또 함정도 있어요. 자, 그것들을 한번 같이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 경선과 위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경선과 위선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지구는 구체이기 때문에 이 구체인 지도를 지도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점, 좌표 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이 드러나 있다는 건 뭐냐? 당시에 지구가 구체라는 걸 인식했구나, 지구가 공모양이라는 걸 인식했구나, 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150년경이었잖아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약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경선과 위선을 표시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건 뭐냐면 바로 투영을 했다는 거예요. 투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공모양인 지구에 종이를 씌우고 지구의 가운데에서 전구에 불을 탁 켰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지구에 씌웠던 종이에 상이 맺힐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따라서 그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투영법이고요. 투영법을 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기술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표시된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유럽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지중해 주변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 지중해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뭔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의 빈도가 조금 헐빈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리적

정도의 양이 부족했던 것인지, 당시의 지리적인 인식의 한계인지, 좀 표현되어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고요. 유럽에서부터 슉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곳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상의 특징, 중요한 부분 적응해,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바다는 인도 남부의 바다, 인도양인데요. 결과적으로 인도양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둘러싸인 내해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찾아서 항해할 때 바로 이 지도를 보고 항해하는 바람에 실제로 아메리카를 발견했음에도 거기가 여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 지중해 주변은 정확하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지도가 점점 부정확해지고 심지어 인도양은 내해로 표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상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다음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렇게 지구가 구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막 경성과 위성과 이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기 시작하죠. 중세시대가 되었어요. 중세시대에는요, 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TO 지도예요. T자 모양의 바다와 O자 모양의 바다가 대륙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였고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에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제 지금 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배치를 보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동쪽인데 이상하죠. 자, 이 지도가 바로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증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의 중심에 크리스트교의 아주 중요한 성지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에요. 자, 이 지도를 제외한 그리고 아리드리시 세계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는 다 지도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이 동쪽인 세계 지도,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도에는요, 동쪽으로 가면 종교적인 이상향이 있을 거야. 파라다이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라는 걸 또 살펴봤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 세계에서도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가 있었어요. 바로 아리드리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리드리시 세계지도에서도요, 종교적인 특징이 반영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을 살짝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대륙의 위치들을 체크해드리자면,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시아고요,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와 남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 지도는 남북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표현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딱 우리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필요한 깊이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오늘날 세계 지도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그렸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지도에 표현된 이슬람교 세계관의 특징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도의 중심에 메카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슬람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인 메카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세계지도 중에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세계지도 요거 딱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 체크해 보자면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표현되어 있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바로 여기에 나일강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습인한 지역에서 발원해서 쭉 흘러서 이렇게 나일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아니죠. 나일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유입되고 있는 나일강. 지중해로 유입되고 있는 나일강까지. 그렇게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마치 여러분들이 위선으로 착각하기 너무 좋은 선들이 있습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만든 아리드리시는요. 당시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지도에 경선과 위선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선은 도대체 뭐냐? 기후대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위도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도가 차이 나면 기후가 차이 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드리치 세계지도와 관련된 디테일한 표현상의 특징들도 살펴봤고요. 이제 또 포르톨라노 해도로 가볼 텐데 아, 이것도 좀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참 재밌지만 13세기경 유럽에서 왜 항해용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중세 시대의 문명이 이렇게 절정으로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찾기 위한 그 십자군 원정이 패배하게 되면서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들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해에 필요한 지도가 필요했고 여기 지도에 있는 선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위선 경선으로 착각하기 너무 쉬운데요. 이거 경위선 아님 주의, 경위선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할때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갈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 간의 방향을 표현해 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자, 오늘 공부하는 지도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도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되겠어요. 자, 여기 메르카토르. 당시에 이제 유럽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인들은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지도가 필요했고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학자에게 이제 많은 돈을 주고서 지도의 제작을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메르카토르가 생각한 거는요. 사람들이 항해를 하는 데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지. 어차피 공 모양인 지구를 평면으로 펴는 데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담아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투영을 하게 되냐면 이 지구에 이렇게 원통을 씌우는 거예요. 원통을. 너무 잘 그렸죠? 원통을? 네, 이렇게 원통을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슉. 네. 원통을 이렇게 씌우고 보면 다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통을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지구의 중심 부분 여기 경도 아니죠? 위도 영도 위도 영도에 해당하는 적도 부근을 생각해 보면 이 적도의 둘레와 원통의 둘레가 결국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적도의 친구들 사랑해요라고 하트를 그렸다고 친다면 지구의 중심에서 전구를 탁 켰을 때 원통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제가 적도에 그린 그 하트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고위도에 이렇게 하트를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적도에 그린 하트와 똑같은 크기 하트를 그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실제 지구의 둘레보다 원통의 둘레가 훨씬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맺힐 때 왜곡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그린 하트보다 훨씬 큰 하트가 짜잔 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 모양으로 투영을 했을 때의 한계는요,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일수록 면적이 왜곡되어요. 특히 크게 확대되고 부정확해요. 그러나 이 지도의 수요자들이 누구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중국 땅을 네모네모하게 그렸을까요? 이게 바로 당시의 세계관인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천원지방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이렇게 지도의 중앙에 엄청 크게 그려놨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 세계 중국밖에 없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 여기에도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건데, 중국만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고, 중국이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지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송나라의 화이도보다 명나라의 대명오일도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그러한 지도답게 여기 아프리카까지 조금 더 다양한 세상들을 더 넓은 세상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화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딱 중국에 갑니다.
전파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은 중화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를 치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도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 일단 사람들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까? 중국인들과 막 친해진 다음에 이제 신뢰를 얻고서 우리 한번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이 유럽에 세계 지도 제작 기술을 들여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이 마음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중국이 중심에서 약간 비껴나가긴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태평양 중심의 지도를 만들게 되어,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이렇게 지도 제작 기술,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지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이 선들이 뭘까요? 이 선들이 뭘까요? 네, 이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바로 경선과 위선입니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선과 위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이 지도는 후대의 많은 지도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세계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로 손꼽히는 게 바로 혼일 강릴 역대국도 지도인데, 140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초기에 만들어졌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조선 건국 초기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렇게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감히 아니요. 당시에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제작 주체는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런 지도를 왜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조선인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정당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이지만 여전히 지도의 중앙에 중국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중화사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면모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중국을 크게 그린 것도 크게 그렸는데, 아니, 이 확대한 배율을 따져보자면 한반도를 더 크게 확대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도 동시에 담겨 있는 지도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다 써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중해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리고 카탈루냐, 이런 지명들이 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슬람 세계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지도 제작 기술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지리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이 지도는 일본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지도가 세상에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도학자분이 이 지도를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 명 보내서 사진을 찍으면서 복원을 하고 고증을 하고, 그렇게 이 지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너무나 고마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 남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볼록볼록 보이시죠?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표현한 건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수탈의 대상으로 보고 식민 지배를 하기 이전에, 이미 1402년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희망과 위안이 되는 그런 세계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세계지도이지만 이 지도에는요,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만 표현되어 있었고,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는 없어요. 그게 또 가장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여서 그랬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도가 너무 단순해졌죠? 아니, 그렇게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그릴 수 있었던 지도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지도를 단순하게 그리게 됐을까요? 네.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는요, 민간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지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조선시대에 갈수 있었을까요? 갈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지도에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관, 도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그런 지도를 만들자. 도교의 그책 중에 산해경이라는 책에 온몸이 털로 덮인 사람들의 나라 모민구, 귀가 엄청 큰 사람들의 나라 섭이구, 온몸이 또 이렇게 막 엄청 거대한 사람들의 나라 거인구, 작은 사람들의 나라 소인구, 이런 것들이 등장했대요. 그것들을 지도에 넣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

설탕을 넣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도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중세시대의 TOG도 아리드리시 세계지도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세계지도가 만들어졌고, 이 지도의 세계관의 특징은요,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중국을 중앙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관념적인 세계지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민국, 서비국, 거인국, 소인국, 이런 나라들 진짜 실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교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인 세계지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중기 이후 민간인들 사이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이다.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지구 전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앞면과 뒷면을 나타낸 지도예요. 재밌죠? 이제 과학적인 세계지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도는 그러면 어떤 지도의 영향을 받았나요? 바로 고려만국 전도였습니다. 이 고려만국 전도가 이제 전해지면서, 우리도 과학적인 세계지도를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도대체 과학적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위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선들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경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선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세상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지구 전도에 표현되어 있었고, 또 지구 후도에는요,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전의 지도에서는 볼수 없었던, 호니방레역대국도 지도나 천하도에서는 볼수 없었던, 어디가 보이나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보이고 있죠? 네. 이제는 1834년에 사람들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대해서까지 지리적인 인식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시험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도들 다 살펴봤고요. 핵심 문풀 딱한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풀어보고, 해설이 궁금해요? 그러면 문항 코드 활용해서 수능 특강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 13쪽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2번 문제,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해 지도는요, 두 장의 지도가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여기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표현되어 있는 이 지도는 바로 지구 전후도가 되겠습니다.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과학적인 세계지도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오른쪽의 세계지도는요,

그럼 여기는요, 둘다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곳 맞고요.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여기 지도에서 C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인도양인데, 콜럼버스가 이 지도를 보고 항해했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서도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지도가 경이선망이 표현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믿었고 인도양이 내해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C의 바다는 바로 인도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B 바다는 어디일까요? B의 바다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의 바다, 바로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설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것은요, 이제 유럽인들이 막이 대서양을 넘어서 항해를 해서 오다가, 막 여기 너무 험난한 코스를 지나서 딱 태평양에 왔는데, 큰 바다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설이, 네. 가장 유력합니다. 태평양, 태평양. 그래서 B의 바다는 태평양이었고요. 나의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경선과 이선이 수직으로 교차한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지도 중에 딱 하나,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에 해당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나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일단 맞는 것 자체가 프톨레마이오스 150년경에 네, 로마 시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가와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지구 전후도는 맞죠?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요? 지구 후도에. 하지만 150년경의 유럽 사람들 아메리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 A 반도는 혼일강대 역대국도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어느 세상까지 표현되어 있는지 그 범주를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5번. B와 C는 모두 인도양의 일부이다. 아니요. B는 태평양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지도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들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인데 그것을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위도, 경도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는 아주 많은 경우에 경, 위도로 표현이 됩니다. 위도, 경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토의 모양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인지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반도, 위도, 경도를 몰라도 모양만 보고서 지도에서 여기는 한반도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형태 또한 공간 정보로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건이 공간,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기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속성 정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문적인 특성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자연적인 특성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둘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적인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산업이나 문화가 되겠고, 산업이나 문화적인 특성들, 자연적인 특성은 기후나 식생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관계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장소와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수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계층성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양시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네. 이러한 것들, 이 도시 간의 계층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인접성, 이러한 것들이 다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리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원격 탐사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조사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해서 설문조사하고요, 관찰하고 사진 찍고 실측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1972년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 사진이고요. 하나는 2019년의 똑같은 지역의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상점벽해라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이렇게 지역이 바뀌게 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직접 설문하고 면담하고 조사해요? 직접 조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 동네 이제 관청에 가서 서울시청에 가서

이렇게 2019년과 1972년에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구 데이터 좀 주세요라고 통계 지도를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하거나 지도나 문헌을 통해서 파악한다? 이것은 간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뭐라고요? 위성 사진이라고요.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지리 정보를 총망라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을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는데요. 이 GIS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속속속속 뽑아서 겹쳐서 최적의 입지를 찾는 데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확인하는 GPS와 같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의 다양한 권역 구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을 중심으로 나눴을 때는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사실 다 이름,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요,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구분 기준은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일부는 아시아가 되고 일부는 오세아니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또한 가지.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하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그만큼 참 구분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지리적인 경계를 중요시한다면 이 우랄 산맥이 경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또 러시아의 일부는 유럽, 러시아의 일부는 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에 대해서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좁은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집트의 일부는 아시아, 일부는 아프리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문화적인 동질성, 이질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바로 구분 기준이 되는데요. 그 일부가 또 리오그란데강의 유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오그란데강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구분 경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냥 지리적으로 나눴을 때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눈다면 여기가 또 구분 기준이 되는데요. 역시 지리적으로 가장 좁은 경계는 파나마 운하예요. 하지만 그러면 또 파나마의 일부는 북아메리카, 일부는 남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파나마라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국경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요.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다 혼재하는 점이지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지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튀르키예요. 왜냐하면 문화권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요. 이렇게 건조 문화권, 유럽 문화권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교 문화가 모두 다 혼재하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서는요, 지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될 지역 구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또 문제풀이에 하나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몇 쪽이죠? 이거 12쪽에 있는, 12쪽에 있는 기본 문제 7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지역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있나요? 아까 방금 우리 봤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은 우랄 산맥이었고요. 우랄 산맥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위해서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거예요. 여기 카스피에 있거든요. 카스피에 찾았나요? 네.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뾰족 들어간 곳 있거든요. 여기를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여기가 바로 우랄 산맥이에요. 이렇게 우랄 산맥의 위치를 표현하고 봤더니 A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에는 아시아에 속한 국가의 영토와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의 영토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인가? 라고 할때 식물 분포를 중요시한다면 여기, 월리스 라인, 여기가 네,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일부는 아시아, 일부는 오세아니아가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국경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니까 B에는 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해당하는 나라가 다 있는 것이죠. 그 다음 D급 같이 볼게요. C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된다. 띠띠띠. 자, 여기 제가 황금펜친 이유가 있죠. 아주 많이 나오는 선지고 아주 많이 함정에 빠지는데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요. 그냥 나눈 거예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문화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아니라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계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 파나마. 파나마였습니다. 그래서 D긋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리을 D에는 대륙 구분의 경계가 되는 문화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가장 좁은 경계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가 되는 곳은 바로 파나마 운하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파나마의 일부는 북아메리카, 파나마의 일부는 남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국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특강 1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할수 있겠다.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단쌤이랑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가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지는 기호도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에서 그런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수능특강 내신 만점. 우리 내신을 준비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총 15개의 강의잖아요. 그죠? 우리 짧게, 굵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되겠고요. 지구의 형성과 역장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챕터고요. 물론 길 수 있어요. 자, 긴데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찝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야기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우리 압축 정리 들어갈 거고요. 그게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제목들이 있잖아. 제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총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형성과 역장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역장, 역, 힘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1, 2, 3, 4, 5, 6, 6번, 7번에 있어요. 중역장, 자기장. 아, 여기가 역장이구나. 중력과 자기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의 형성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처음에 있어요. 탄생, 진화. 이쪽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지구의 형성과 역장에서 이제 지구의 내부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2, 3, 4, 5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물론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 건너뛰진 않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탄생과 진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거기 밑에 보면은 태양계하고 지구의 탄생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 적혀져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태양계. 태양계가 뭡니까? 태양을 포함해서 우리 지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나 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면 성운이 수축해요. 라는 겁니다.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공간의 물질들이 있겠죠. 성관 물질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밀도 높게, 차갑게 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축해서 이제 보통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고 원반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수축하고 뭐가 형성된다고요? 원반. 오케이. 자, 원반 중요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있다가 납작하게 형성이 되고요. 중앙엔 태양, 주변에는 행성이 형성된다.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게 태양계 형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지구가 주변에 만들어집니다. 자,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 친구 같아. 마그마 바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초기의 열 때문에 겉부분이 싹 녹아 있어요. 자, 녹아서 중요한 거. 누구? 멘틀과 핵이 어떻게 되고 있다? 분리가 되고 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그마 바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후에 자 마그마 바다가 굳어지면서 딱딱해지겠죠?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굳어집니다. 냉각이 돼서. 그 위에 대기도 형성이 되고 바다도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대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많았는데 줄어요. 어떻게 바다에서 용해돼서 들어갑니다. 침전도 되고 나중에 등장하는 우리 생물 등의 광합성 이런 걸로 감소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산소는 해양생물입니다. 이 친구가 산소를 만들어서 증가시킨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내용적인 면으로 보자면 좀 길어요. 자, 그런데 탄생과 진화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지구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지구 안에서 마그마 바다하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그 이유까지 첫 번째 알아두시면 1번 주제가 끝입니다. 지구 탄생과 진화예요. 자, 우리 수능특강의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적인 건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읽어주면
좋겠어요. 아,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한데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들어가 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우리 8페이지에 나와요. 자,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내부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내부 에너지가 뭔가요? 초기의 열, 중력 수축, 자,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분개 열이 어떤 소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열이 나오고요. 그 열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자, 이런 에너지, 자,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판의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색깔 칠해놨네. 그렇죠. 방사성 원소가 있고, 뭐 우라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붕괴될 때 나오는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 중에 하나이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는 얘기고요. 어디가 맞나요? 라고 하게 되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이에요. 순서. 자, 알아두셔야 돼요. 요 순서는 중요해요.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이고요. 밑에 적어놨죠. 대륙, 해양, 멘틀이라고요.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멘틀. 단위 질량당 1kg. 혹은 단위 부피당 1세제곱미터당 방출되는 열량이 표현되게 되는데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요?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석 화강암.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석 현무암 멘틀의 구성 물질이죠. 감람암.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요 순서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누구에 국한된 거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다른 애들.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 누구 중심으로 많이 본다고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지각 열류량은 뭐냐면 내부의 그 열이 지금 지구 중심으로는 따뜻할 거 아니에요. 지표는 중심부에 비해서 차갑겠죠. 그럼 열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갑니다. 지구 내부에서부터야 지표까지 쭉 올라오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지각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뭐야? 소스가 뭐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연료량은 그렇다면 그 열들이 나올 텐데 얼마나 나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각 연료량이고요. 그래서 이 열이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많다. 즉, 화산 활동.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화산 활동 중에서 해령 있죠. 해령. 바다에서 이제 지구과학 원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판구조론에서 판이 발산을 하잖아. 막 벌어지게 될때 발산하는 그 지역. 크기가 전반적으로 지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판 구조들 등장하고요. 해령에 있는 부분에 지각 열류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요런 내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요거 보세요. 싹 지우고 이렇게 첫 번째에서 보시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순서 따지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보게 되면 누가 많다고요? 해양 지각이 더 많다고요. 어? 이거 왜 이런 거야?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로 국한하면 요 정도인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양이 해양 지각이 많다. 어?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열이고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은 주로 겉부분, 우리 지구의 겉부분에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해양 쪽은, 그치, 멘틀 대류. 우리 해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류에 상승하는 지역이잖아. 뜨거운 물질이 막 올라오는 지역이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은 화강암, 대륙 지각 쪽이 많은데, 실제로 흘러나오는 거, 해양 지각이 많다. 이유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멘틀 대류 때문에 내부의 열이 해령 쪽으로, 발산하는 경계 쪽으로, 이쪽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 지구 내부 에너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탐사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부의 연구 방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부 탐사할 때 피파, 에스파, 표면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지진 기록, 진앙 및 진원의 결정. 요 부분이에요. 우리 9페이지, 10페이지 살짝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 진원 거리. 요렇게 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뭐냐면 피파 속도와 에스파 속도, VP, VS 나옵니다. 위에 밑에 빼주시고 위에 곱해 주세요. 요렇게. 곱하기 시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원까지의 거리, 실제적으로 진원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관측소가 있으면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진원까지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요거 거리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속력을 하실 때 그냥 둘이 빼서 곱하기 시간 하지 마시고요. 빼고 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 요 값은요. 속력 요렇게 이제 남게 될 건데 요렇게 해 주시면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잖아요. 요렇게 거리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진앙하고요. 진원을 결정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들의 공통현의 교점이 진앙의 위치다. 어렵죠, 그죠? 자, 맞습니다. 자, 여기가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동서남북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때 방금 3번에서 우리 뭐 구했죠? 진원까지 거리 구했죠. 그럼 뭐 하라고요? 진원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기다가 그리세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관측소는 여기 있겠죠. 요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또 그리세요. 진원고리 또 다를 수 있겠죠. 다른 관측소니까. 여기서. 그럼 뭐 하라고요? 원들이 등장하는데 공통현. 자, 현이에요. 현 요렇게 등장하죠. 그죠? 자, 요렇게 등장하고요. 뭐또 다른 관측소 하나 더 있다라고 할게요. 요렇게 좀 크게 그렇게. 요렇게 뭐 하나 있겠죠. 저기 뭐 일본 쪽에서 관측소. 그러면 얘랑 얘, 현, 얘랑 얘, 현.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경통현에 교점하게 되면 여기가 뭐야? 그렇죠. 여기가 바로 누구의 위치라고요? 진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원거리 구했고요. 그다음에 진앙의 위치 요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라고 한다면 진원거리. 선생님 여기 살짝 오타를 요렇게 내버린다. 선생님이 요렇게 진원의 거리예요. 진원의 깊이가 아니라 진원거리.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살짝 봐주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구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깊이 있잖아요. 진원의 깊이는 얘네 둘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누구냐면 지구 내부 탐사에서 지진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요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 한번 잘 봐주시면서 진원 위치 어디야? 아, 진앙의 위치죠. 진원 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걸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구 내부 탐사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진을 가지고 내부를 연구를 할 거야. 자, 지진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 첫 번째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어. 요런 거예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불연속면 중에 모호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 구텐베르크 불연속. 불연속이라는 건 지진파가 확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외과 내핵은 레만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불연속면들이 등장하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암형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암형대는 이런 거야.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 암형대 하니까 뭔가 좀 깜깜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아요. 여긴 지진파 안 들어오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내용도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그림도 같이 짠 하고 떠오르시면 좋아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내부로 지진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과 핵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자, 상태도 달라요. 액체잖아요, 외핵은. 자, 그러니까 외핵이 이렇게 지구 내부를, 내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지진파가 전달이 되다가 보면 자, 왜 살짝 스치면서 딱 지나가잖아요. 여기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몇 도라고요? 그렇죠. 103도 되겠습니다. 어떤 각이라고요? 지구 중심했을 때 지진 발생하죠? 지진파 도달하죠? 여기에 사이 각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각도로 표현하는 거야. 103도예요. 도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파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간 다음에 외핵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도달 안 해요. 180도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도달 안 한다고요. 요렇게 S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S파의 암형대.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안에 이상한 물질이 있어라는 거잖아.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게 핵이라는 거야. 누가 발견했습니까?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거예요. 도달 안 했어. 뭔가 있어. 라는 겁니다. 지진파가 그길 경계로 갑자기 속도가 확 바뀌면서 꺾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액체를 피파가 통과를 하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피파는 이제 꺾여서 다른 지점에 떨어지더라도 도달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진파가 옵니다. 확 꺾여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142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은 180도까지.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여긴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피파가 도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외핵이

이라는 게 있고 핵이라는 게 있구나. 내까지는 아직 몰라요. 내근 핵. 그러니까 멘틀과 외계 경계인 거죠. 위치 알아내고요. 그다음에 S파는 통과 못하고 P파는 통과하는 걸로 봐서 S파는 통과 못하는 물질이구나. 액체 상태다. 이런 걸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또 다른 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내나요? 라고 하게 될 때, 내핵을 통해서 내핵의 존재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 요 지역이에요. 110도 부근에 약하게 피파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핵을 갖다가 온친 거죠. 자, 그래서 도착하는 걸 통해서 내핵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을 했고요. 그죠? 뭔가 모였어. 마그마 바다가 생기면서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됐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라는 거예요. 자,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내부 구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지각 평형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겉부분이요. 대륙지각, 해양지각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멘틀 위에 떠 있어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레설과 에어리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잘 봐주세요. 둘은 약간 반대 느낌이에요. 프레스는요, 모호면이 뭐예요? 예, 지각과 멘틀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깊이가 일정하다. 이게 이제 프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산맥. 보통 이제 산맥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땅이잖아요. 지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멘틀이 있겠죠. 밑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각이 있어요. 그러면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프레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한 거야. 모호면의 깊이가 일정이. 그냥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는 뭐라 그랬어요?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 그랬죠. 높이 솟아 있는 지역은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둘은 프레스의 지각 평형설하고요.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은 그렇지. 모호면의 깊이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지구과학적인 그림들이 있잖아. 그지?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뭐 자습서든 이렇게 등장할 건데 대부분 다이 그림이에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오, 에어리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러면 얘네가 맞아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밀도 입장에서는요, 프렛이 조금 더 맞아요. 프렛은 뭐냐면 밀도가 달라요라고 얘기한 거야. 중앙 부분하고요, 여기 바깥 부분 있죠? 많이 솟아 있는 부분은 밀도가 작아서 많이 솟았겠지. 자, 바깥쪽 부분은 밀도가 크니까 많이 가라앉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에어리는 그냥 똑같아요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대륙 지각보다 바깥에 있는, 이게 지대가 낮은 데죠? 해양 지각이 밀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둘을 잘 섞어보면, 두 지각 평형설을 섞어놓으면 좋아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평형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에어리와 프렛. 이두 가지 이론을 잘 구분 지으라는 겁니다. 구분 지을 때 누구를 봐주라고요? 그렇습니다. 모호면의 깊이를 잘 봐주시라고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각 평형설은요, 에어리와 프렛보다는 어떤 게좀더 중요할까라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실험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냐면, 지각 평형 모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박스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쪽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하나 잡아드릴게요. 물에다가 나무토막을 띄워놔요. 물의 밀도는 1이에요. 1g per 세제곱cm입니다. 여기에 어떤 물체를 하나 띄워요. 1보다 작은 친구겠죠? 0.75 정도 되는 애를 띄워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높이가 있죠? 자, 잠긴 부분 있죠? 위에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잠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누구? 전체. 높이. 잠긴 거 높이. 선생님, 여기 그림에서 여기 좀 등분 해놨죠? 그죠? 4등분 해놨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요거 밀도 1이죠? 0.75죠?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밀도가. 자, 이렇게 되면, 살짝 이 그림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밀도 비율만큼 잠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두께하고요. 나무통 전체요. 자, 그 다음에 수면 아랫부분, 잠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비율이랑, 누구 비율이랑 똑같다고요? 물과 나무예요.
1, 0.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실험이 다 뭐냐면 요거예요. 이 숫자 그대로 성립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로지 H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그럼 물의 밀도가 1이고요. 나무 도막의 밀도가 0.8이라고 한다면 자, 물의 밀도 1이고요. 나무 도막이 0.8이다. 무슨 얘기예요? 80% 잠겨 있어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밀도가 2, 물의 밀도가 2가 될 수는 없겠네. 어떤 가상의 액체가 밀도가 2, 그리고 띄워놓은 친구가 0.8이에요. 그럼 얼마 잠겨 있다고요? 예, 2분의 0.8 비율만큼. 40% 정도 잠겨 있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야. 요게 뭐냐면, 요 모의 실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력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노란 거 보이시죠? 요 친구예요. 자, 첫 번째. 중력이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뭐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구의 만유력과 원심력이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말을 썼는데, 표준 중력은요, 첫 번째 알아주실 거, 위도에만 관련돼요. 자, 그러니까 위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표준 중력. 그러니까 이론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도에만 관련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위도로. 적도에서 북, 적도에서 남극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중요한 포인트. 자, 이게 표준 중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중력 이상. 자, 표준 중력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측정하는 중력을 실측 중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실측하는 거야. 근데 둘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를 중력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실측에서 표준을 빼세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양수 값이면 어떤 말이에요? 실측 값이 크게 나왔네요? 라는 뜻인 거고요. 이게 음수면 실제 측정한 게 작게 나왔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셔야 돼요. 중력 이상이 플러스면 아래 고밀도 물질이 있구나. 요거 판단. 그래서 이제 중력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표준 중력과 중력 이상, 그리고 그 결과의 해석이에요.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값, 위도에 관련된 값. 중력 이상, 실측에서 방금 그 이론 값을 빼주세요. 플러스가 나오면 실측이 큰 거니까 밑에 고밀도 물질이 존재합니다. 철광석. 이런 걸로 예로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중력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에서는 뭐 발생도 있고 변화도 있고 벤 앨런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요. 지자기 3요소 구분하는 거예요. 평각복각 수평자기력이고요. 자, 지구의 자기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어렵겠네요. 생각해보면 중력장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잘 느낄 뿐이죠. 물체를 탁 떨어뜨리면 슉 내려가니까 중력 때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장을 경험해 볼 필요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를 놨을 때 자기장 방향대로 휙 날아가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대신에 이제 나침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침반을 놔두면 특정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수평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잘 만들어주게 된다면, 균형 잘 잡아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지구의 자기장은요, 특정 위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여기가 진짜 북쪽, 지리적인 북쪽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그걸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각선 아래를 가리킵니다. 자, 북쪽이라고 했을 때, 약간 서쪽 아래를 가리키게 돼요. 실제 지구의 자기장이고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요소들이 등장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그림 이해되시죠? 자, 요거 반대편이에요. 요쪽 단면으로 색깔을 하나 칠해줄게. 이러면 조금 더잘 보이겠죠? 그지? 약간 여기가 북쪽이니까 서쪽 아래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왠지 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분해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과 연직이요. 명칭도 기억해 주세요.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잘 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현재 이 자기장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수평자기력. 물론 다른 요소 잡으셔도 돼요. 자, 편의적으로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수평자기력, 요거, 이거나 측정 쉬워.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각도입니다. 자, 두 개의 각도는 첫 번째 복각이에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얼마나 내려갔어. 즉 여기에 등장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 사이의 각도 얼마나 밑으로 들어가. 이게 복각이고요. 얼마나 수평으로 틀어져 있어? 이 친구가 평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각하고 평각은 부호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향할 때 우리나라잖아. 북반구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밑으로 들어가면 플러스예요. 예,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마이너스. 그거 남반구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각이 동쪽으로 틀어졌을 때를 플러스, 서쪽으로 할 때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복각 플러스예요. 한꽤 커요. 그래도 한 5, 60도 된 정도 되는 복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각, 우리나라는 서평각이야. 서쪽.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야. 한 6도, 7도, 8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흐름이 좀 길었죠, 그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 1강을 이제 우리가 짧게 이렇게 굵고 짧게 확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다가 보니까 자, 내용적인 면이 지금 1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적인 거를 머릿속에 잘 넣으셨죠? 아, 괜찮아요. 잘안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뭐 이거 어떻게 다 넣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금 했던 거 살짝 떠올려 주시면서 문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탄생하고 태양계 탄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 말고요. 7번 문제 쪽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 나머지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내신 대비하잖아. 우리 선생님 자, 딱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것만 풀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것도 빈 거, 이런 것도 좀잘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2점 테스트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푸시라는 거야. 풀다 보면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막히는 거 있어. 한 문장에서 막히는 거야. 그때 다시 개념 보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이거 지각 연류량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어느 해양 지각에서, 자, 해양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 아니래요. 해양 지각이에요. 지각 연류량. 그리고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A, B, C.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각 연류량 이야기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 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야. 자, 근데 그 흘러나오는 걸 지각 연류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각 연류 높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여기 높게 나오는 데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또 하면 되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에요. 특히 A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해령이에요. 해령. 여기가. 자, 그리고 온도 분포도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700도잖아요. 그죠? 700도보다 높은 쪽, 요렇게 요선 아래쪽이 높은 쪽이죠. 색깔을 칠해줄게요. 여기 빨간색은 700도보다 높은 데야. 자, 그럼 혹시 눈에 좀 보이세요? 여기 700도죠? 뜨거운 물질이 지표까지 확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가 지각 연류량이 높다고요. 자, 여기 해령 있는 데잖아요. 멘틀 대류 상승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질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자, 여기는 판이 섭입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겨버려요. 그 마그마가 올라와 버려. 밑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런 지역은요, 지각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은 A, B, 어디가 큰가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지문을 잘 보세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엇 무엇에 따른, 이죠? 자, 앞에 누구 등장합니까? 깊이, 온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쭉 들어가세요. 깊이에 따른 들어가는 거야. 온도 변화량을 보세요. 500도 됐네. 600도 됐네. 700도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B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500도, 여기 500도, 뭐 그럼 400도, 400도, 500도, 600도,

0: 700도 이렇게 되는 거야.
1: 오.
0: 온도가 상승하는구나. 근데 A 부근에 한번 가볼게요. 깊이에 따라서 500도, 600도, 700도, 800도 이렇게 가잖아요. 누가 빨리 증가하는 게 보여요? A. 그렇죠. A가 빨리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깊이에 따른 온도 상승, 혹은 대기에 가면 높이에 따른 압력 감소류,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때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등온선이 그려진 상황에서는요, 촘촘하게 그려져 있을수록 이런 변화율이, 뭐 상승이든 감소든 이런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서 지각열류량이 많은 거죠. 지금 방금 색깔 딱 칠해드렸잖아. 같은 깊이에서 온도가 높으면 요런 지역 C, 저런 지역 A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틀렸고요. 지하 C에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양지각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가 만났죠? 대륙지각이 만났고요. 여기 바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대륙지각이 통으로 만났네.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 수렴형 경계 쪽이고 서로 만났습니다. 자, 그럼 뭐가 형성이 돼요? 예, 습곡산맥. 우리 지구하고 원해 보시면 안데스 산맥 같은 그런 습곡산맥들이 형성되는 구조.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몇 번? 디귿이니까 이 문제는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지진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지진파고요. 요 지진파는 A, B, C 세 지역에서 P파와 S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 파트에서 이제 뭔가 수치적인 내용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진파 그리고 우리 지각 평형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무토 막 띄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치적인 계산들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느 지진에 의한 관측소 A, B입니다. 피파, 에스파 도달하는 이런 모습 딱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까지 있어요. 23시 00분 00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C가 가장 먼저 피파가 도착한 거야. 그 다음에 B, 그 다음 피파. 그러니까 30초, 뭐한 40초 정도쯤에 도달한 거예요. 이런 상황 거예요. 자, 그리고 피파, 에스파의 속도는 각각 6과 4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피파 6, 에스파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C에서 PSC는 10초입니다. 여기서 피파가 도착하고 에스파가 도착하는 요 시간 간격이 10초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설명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관측소에서 모두 피파나 에스파보다 먼저 도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빠르니까.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땅이 있고요. 여기 지진이 발생한 거야. 그럼 관측소가 어느 관측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지진파가 전달이 돼서 오겠죠. 피파가 먼저 도달한다고요. 자, 조금 먼 곳에 관측소가 또 있어요. 멀지만 그래도 누가 빠르니까 먼저 도달한다고 피파가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파가 먼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 어떤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진앙거리는 자, 피파가 도달하고 에스파가 도달하고 그리고 PSC 모두 다 관련 있어요. 먼 곳에 있으면 도달이 늦게 일어나겠죠? 늦게 도달한다고요. C보다는 B가 B보다는 A가 더 멀리 있는 거야. 에스파도 마찬가지 늦게 도달하고 있고요. 지진 발생하고 동시에 피파 에스파 발생해서 갈 테니까. PSC, PSC, PSC도 마찬가지 A가 길다라는 걸 주는 거야. 아하, 자, 그러니까 진앙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오케이.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C를 한번 봐주세요. 자, 세 번째 C. 진원거리는 100km보다 멉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를 쓰라고요? 진원거리 D는, 자, 기억해 주세요. 뭐 곱하기 PS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했죠? 피파 속도, 그렇지, 에스파 속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파 속도, 에스파 속도, 곱해주세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파 속도 얼마, 에스파 속도 얼마, 피파 속도 6, 에스파 속도 4라고 했습니다. 6 곱하기 4예요. PSC 얼마라고요? 10초라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계산 얼른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2 나오죠, 그죠? 12 곱하기 10은 얼마? 120km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100km보다 멀

멀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복이에요? 그렇죠. 맞는 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해줄 거.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요거. 왜냐면 이제 지진파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보면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지진 언제 발생해서 이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C, PSC 6초, 4초. 요거 잘 봐주세요. 자, C를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때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발생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발생, 이제 이 이전에 한 거예요. C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피파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피파가 오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대. S파가 오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대. 당연하게 S파가 많이 걸리겠죠. 왜요? 왜 S파가 많이 걸려요? 오는데? 느리니까. 근데 알잖아요, 속력. 피파 속도 얼마라 그랬죠? 6이라고 했어요. S파 속도 얼마라 그랬죠? 예,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비율이 몇대몇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거 4대 6이 나와야 돼요. 비율이. 속력. 빠르니까, 느리니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 10초잖아요. 그러면 아, 20초 전에 피파 도착하기 20초 전에 지진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만약에 피파가 도달한 시각을 정확하게 주셨다면 그 20초 전에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기준으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진원 거리를 가지고 진앙의 위치를 찾겠다라고 하는 문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BC고요. 자, 그다음에 피파, 에스파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피파, 에스파가 둘이 같아요가 아니라 지진이 발생해서 전달돼서 A를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피파 계속 일정하게 변화 없이 에스파도 맞으면 느리겠지만 일정하게 갈 거야라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 반지름 뭐로 그린다고요? 예, 진원거리로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에요. 자, 진원거리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뭐 수학할 때뭐 벤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집합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공통적인 영역이 생기게 돼요. 진앙거리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영역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원이 딱한 점에서 만나버리게 됩니다. 자, 가장 짧은 건 가장 가까워야 돼요. B여야 돼요. 자, B입니다. 맞고요. 진원의 깊이는, 자, 이제 잘 보세요. OP 길입니다. 자, OP라고 했죠. 여기 OP,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진원의 깊이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요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지진이 발생했어.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구할 거야? 진원 거리. 진앙 거리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게 뭐예요? 진원의 깊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요쪽 OP를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P가 지금 A를 중심으로 원 위에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직각 삼각형 요렇게 딱 그려 버리세요. 진원 거리 반지름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5점까지는 누구예요? 진앙 거리야. 빨간색 요 직각 삼각형 하고요. 요 직각삼각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원거리, 진앙거리, 직각삼각형. 진원거리, 진앙거리,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OP가 누가 된다? 진원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습니다. 기억력은 지금 모두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답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서요. 17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파가 전달이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서. 지진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직진하는 게 아니라 휘고 있어요. 오, 요렇게 틀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 지진파가 지구 내부 전달되고 있어. 맞는 거 찾아봐라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이 지진파는 표면파입니다. 자, 표면파는 표면을 따라서 가야죠. 근데 내부를 전달돼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진파 표면파 아니에요. 피파에스파 내부를 전달되는 거야. 자, A 지역이요. 103에서 142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정. 도달하지 않는다고요? 피파가 도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모면의 존재인가요? 아니죠. 핵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틀렸습니다. 멘틀에서 내후죠. 지진파가 전달됩니다. 빨라진다. 만약에 빨라지지 않으면요. 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휘죠.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해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진행을 하게 될 때 약간 느린 쪽으로 휘게 돼요. 굴절하게 된다고요. 속력이 달라지면. 그래서 느린 쪽으로, 바깥쪽으로 휘었죠. 이게 뭐예요? 안쪽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빨라진다.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몇 번? 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점 테스트 우리 14번 문항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중력장 되겠습니다. 자, 중력장 내용이고요. 14번이니까 살짝 또 앞으로 가네요. 이게 순서대로 살짝 하다 보니까 1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지구 타원체 상에 두지, 지구 타원체에서 구한 이론적인 중력값이 바로 누구? 예. 표준 중력이 되겠습니다. 표준 중력과 만유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거고요. 표준 중력은 만유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야. 합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자기가 과장해서 그랬어요. 적도고요. 여기가 극지역이에요. 그래서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만유력,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만유력이 극지역에서 이쪽으로 작용할 거야. 세요. 짧아요. 적도 지역, 만유력, 작아요. 이렇게. 크기 차이 확실하게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원심력. 여긴 없어요. 여긴 조금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표준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중력은 이쪽이 됩니다. 표준 중력은 어디가 됩니다?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중간은 달라요. 자, 여기는 이쪽으로 점점점 작용하고요. 만유력, 그다음에 원심력 어디로 작용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을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면, 그렇죠. 만유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자,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자, 표준 중력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978034. 97, 아, 978, 983. 이게 크네요? 그럼 B가 고위도. 자, A는 B보다 고위도입니다. 틀렸어요. 두 번째, 단진자의 주기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중력을 이야기하는데 중력이 센 곳으로 가야 돼요. 센 곳을 가게 되면 주기가 짧아지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주기가 짧아지게 돼요. 단진자의 주기는 A가 길고요, B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길다? 어떤 이야기?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A, B 모두 표준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표준 중력, 만유력 방향이 같은 지역은요, 극지역과 적도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방향을 향하고요. 지금 여기는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어떤 보기? 맞는 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답이고요. 답은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19번입니다. 요 친구고요. 지구 자기장. 특히 누구? 3요소에 관련된 부분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측정한 지구 자기의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요소인데, 자, 여기 북이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거 동서남북은 사실은 우리가 방위를 정하는 건 진북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북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건 진북이야. 진짜 북쪽이야.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연직자기력 분해 C, 수평자기력 A.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여기 B라는 각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예.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 얼마나 수평에서 내려가 있어? 복각. 아, 내려간 걸로 봐서 복각은 플러스. 표시나

0: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기게 돼요. 즉,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수평이 됐다가 좀더 들어가려고 했다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A가 줄고요, B가 커져고, C는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B의 이제 이 각도가 쭉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B는 복각 아래로 들어가는 걸 했죠. 이거 뭐예요? 플러스라 그랬죠.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예, 틀린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구의 형성, 역장에 대한 마무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정리한 거 여러분들 남은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서 내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쌤과 함께 내신 만점 화학2 시작하신 우리 화학팸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화학2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3 이 바쁜 시기에도 아 나는 내신을 정말로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쌤과 함께 해주고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난 도전해볼 거야 라고 쌤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장하고 대견하고 막 이뻐요. 아 이뻐 이뻐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쌤과 함께 정말로 우리 열심히 해서 내신 만점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자국 쌤이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멘트가 나올 때, 이 대사가 나올 때 아, 맞아, 그렇지 라고 바로 받아 적었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오늘까지만 서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은 오늘일 거예요. 네, 이 처음부터 화투가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쉬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고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서툰 거고요. 쌤하고 필수 개념들 다시 정리하고 네, 뒤쪽에 이어서 문제까지 풀면서 연습하다 보면요. 오늘까지만 서툴 거고요.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쌤은 화투를 좋아해요. 쌤이 학생 때도 좋아했어요. 화원, 화투 뭐 이렇게 있을 때 화투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뭐 화원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화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맞아요. 몰, 화학 반응식 뭐 이런 것부터 하죠. 그리고 오비탈에 대해서도 배우고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뒤쪽에 가서 뭐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좀 아, 화학이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 정도까지였다면 화투는 그거를 좀 더 뭐랄까 응용하는 느낌이랄까? 자, 그렇다면 실제 물질들은 어떻게 움직이니? 기체, 액체, 고체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반응이 어떤 빠르기로 진행되고 왜 물질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질까? 어떠한 평형에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반응이 진행이 돼서 평형에 도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목.

종목이어서 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 1단어부터가 쉽지 않은 파트이기는 해요. 바로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요. 우리 기체에서 쌤이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PV는 NRT. 여러분이 오늘 쌤과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바로 이것. PV는 NRT가 어떤 식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것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내신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범위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쌤, 저희 학교는 좀더 어려운 문제까지 가야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쌤은 내신 강좌니까 이 기본 개념들과 핵심 개념들,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문제 적용할지까지 보여드릴 거고, 이 정도면 쌤 생각엔 여러분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학교 쌤좀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나와요 한다면, 쌤 수능특강 그 고난도 파트, 거기에 실전 개념들을 조금 더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어려운 파트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 먼저 알려드렸어요. PV는 NRT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자, 그럼 P 뭐죠? 압력이에요. V 부피일 거고요. N 기체의 양, 몰수. T 온도예요. 절대 온도. 결국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 절대 온도의 관계로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그러면 각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하나씩 보고 거기에다 대입 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기준을 좀못 세우겠어요. 어떨 땐 이거. 그럴 때는 나는 너무너무 헷갈린다 라고 할 때는요. 쌤은 일단 이 몰수를 기준으로 이 몰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몰수를 찾고 난 다면 나중에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응식의 계수가 결국 이 몰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PV는 NRT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나온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기체는요, 이상 기체예요. 아이디어하다, 완벽. 완벽이라고 할까? 네, 이상향 할때그 이상 기체입니다. 이상 기체는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대요. 기체 분자 운동론인데,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죠.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비해서 분자들의 크기는 정말로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없는 것처럼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질량은 무시할 수 없더라. 그래서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하고 질량은 무시하지 않는다. 기체 분자 사이에는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분자들 하나하나하나는 그냥 독립된 존재예요.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다른 분자가 있든 없든, 나는 H2 분자인데 그 옆에 N2 분자 또는 헬륨 분자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나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건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운동하냐? 무질서하게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나는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자, 직선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계 벽면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분자와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체 분자는요, 완전 탄성체로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돌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있더라. 자, 마지막.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상 기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조건들은요. 실제 기체에서는 적용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N2, 뭐 H2, 아니면 H2 수증기 기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는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그냥 이 입자 하나하나하나하나를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고요. 종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 입자가 한개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자 하나하나하나하나만, 그 존재 자체만 좀 집중해서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5번 하나 정도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더라. 기체의 분자 수라던가, 기체 분자량이라던가, 다른 애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대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게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쪽에 가면 반응 속도 할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어떤 그래프냐?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들의 분포 그래프입니다. Y축이 분자 수고요. X축이 운동 에너지예요. 슝. 네,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지금 T1일 때와 T2일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 T1일 때는 에너지가 더 작은 분자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온도가 T2가 되었을 때는 에너지가 큰 분자들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자를 하나하나하나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얘들아, 분자 1몰, 헬륨 분자 1몰, 몇 개야? 6.02 곱하기 10에 23 승 개지? 그 분자들이 모두 다 같은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좀더큰 에너지를 가지기 또 하고요. 어떤 애들은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기도 할 거니까, 자, 그런 분자들의 에너지의 분포들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들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 하나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평균적인 값을 볼 거고,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도 평균 운동 에너지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따라서 비례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낮은 상태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분자수 분포로부터 생각을 해낼 수 있겠더라. 근데 사실 요 그림 자체는 기체 파트에선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뒤쪽에 가서 반응 속도 파트 3단원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바로 압력과 부피로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체 압력부터 갈게요.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용계 벽면의 벽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아까 전에 이 기체 분자들은 자유로운 영호, 그래서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 자, 이렇게 얘네들이 퐁퐁퐁퐁퐁퐁 움직이다가 벽에 힘을 가하게 되겠죠.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ATM, 기압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밀리미터 Hg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Hg가 뭐지? 수은이죠. 네, 바로 그 수은 기둥의 높이로서 압력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압력은 얼마냐? 1기압, 1ATM.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반적인 압력을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이거는 수은 기둥의 높이로 얘기를 한다면 760mmHg 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 밀리미터 높이, 그렇다면 길이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밀리미터 대신 센티미터를 이용을 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또 다른 압력 단위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투에서는 그 정도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요 정도더라. 자, 기체의 부피 보겠습니다.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바로 내 기체의 부피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 용기의 부피이고요. 자, 그렇다면 쌤이 예제들을 한번 내볼게요. 수소 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소 분자 1몰이 10리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자. 일단 그러면 수소 분자의 이 수소 기체의 부피는 얼마라고요? 네, 10리터예요. 자, 이번에는 헬륨 분자로 갈게요. 헬륨 분자 2몰이, 헬륨 2몰이 10리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헬륨의 부피가 얼마야? 네, 10리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오, 이 둘을 혼합을 했대요. 혼합을 해서 수소와
헬륨. 각각 1몰, 2몰 혼합을 해서 전체 20리터 용기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헬륨의 부피는요? 아니, 수소의 부피는요? 또는 헬륨의 부피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갑자기 뭐지? 전체가 20리터니까 얘는 그러면 3몰 중에 1몰, 3분의 1 곱하기 20, 막 3분의 20리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쌤이 앞에서 이산기체 분자들의 그 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나는 그냥 독립적인 존재야.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있든지 또 다른 뭐 헬륨이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나는 그냥 내가 20m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0m 공간 안에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닐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리터가 된 거야? 20m네요. 그러면 수소의 부피는 20m, 헬륨의 부피도 20m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실을 생각을 해봐도 돼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질소와 산소가 80대 20%의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실에서 20%의 공간에서만 와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고 나머지 80%의 공간으로 간다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지 않잖아. 다 골고루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 어느 공간에 가든 산소가 다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럼 산소가 운동하는 공간 교실의 부피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혼합기체에서의 부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압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표현하는 실험들이 나올 때 이런 J자관 또는 U자관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질 때도 있고요. 좀 더 자주 보이는 형태는 이런 용기에다가 기체를 넣고 여기에다가 J자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단서 조건은 붙어요. 뭐 연결관의 부피는 뭐 무시한다 등등등. 결국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얘네들을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 이 안에다가 수은을 넣고 이 수은들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헬륨을 가지고 압력을 확인을 해볼게요. 대기압이 1기압인 상태입니다. 여기 헬륨을 넣었고요. 여기에 수은을 쭉 넣었어요. 이런 압력을 확인할 때 기준을 하나 잡을 건데요. 기준, 쌤은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해지는 압력을 보는 건데 여기 헬륨,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뽕 뚫려 있으니까 대기압이 힘을 가하겠죠? 여기까지는 대기압이 힘을 가할 거야. 양쪽의 높이가 같으니 결국 헬륨의 압력은 얼마이다? 네, 대기압 1 at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요. 조금 그림이 달라졌어요. 수은의 높이가 달라졌죠? 쌤이 어떻게 한다고? 네, 여기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자, 헬륨 쪽은 여기까지 가해지는 힘이 이것밖에 없어요. 헬륨밖에 없어. 그래서 헬륨의 압력.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노란선까지 어떤 힘들이 가해지고 있냐면요. 대기압, 1기압이 힘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수은기둥이 추가로 힘을 가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 헬륨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대기압에다가 헬륨이 가해주는 힘까지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헬륨의 높이를 뭐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제시가 될 거니까 자 만약에 밀리미터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위가 다르니 이 단위를 좀 통일시켜줘 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1기압 1atm은 760mm Hg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높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높이가 380mm였대요. 그럼 380mm Hg라는 거고 1기압이 760이야. 그럼 380은 절반이니까 압력도 절반 0.5 그래서 1atm에 0.5 atm을 더해서 1.5 at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헬륨이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니까 헬륨이 대기압보다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니까 수은이 밀려 올라가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도 가자. 헬륨과 대기압을 비교할 건데 이번에는 헬륨 쪽으로 밀려 올라갔어요. 이 말은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헬륨이 누르는 힘보다 더 세니까 밀려 올라갔어요가 되겠죠. 액면

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쪽은 오케이.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어. 헬륨이 힘을 가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누가 힘을 가한다? 맞습니다. 수은 기둥이 힘을 가해주고 있더라. 자, 오른쪽은 이 노란색 선까지 대기압만 힘을 가하고 있겠네? 자, 그럼 결국 이 헬륨이 대기압보다 압력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얼마만큼? H만큼 작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 H가 19cm였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76cm HG가 1 ATM. 그럼 19cm라고 하는 건 4분의 1. 압력도 4분의 1. 0.25 ATM이네. 그럼 여기 대신 0.25 ATM. 자, 헬륨의 압력은요, 0.75 AT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장치가 기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 넘어가서 액체, 증기 압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주 보이는 장치여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기체의 부피. 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본다면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공간 용기의 부피. 자,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10리터 용기, 10리터 용기, 10리터 용기를 준비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10리터 용기에 기체 A가 4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A의 부피는 얼마라고요? 10리터라고요. 자, 나 기체 B 4몰 들어가 있습니다. 몇 리터라고요? 네, 10리터라고요. 아이, 그런 A와 B를 혼합을 했어요. A 3몰에 B 2몰. 여기다 그럼 A 3몰의 부피는 10리터요. B 2몰의 부피는 몇 리터? 10리터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건데요. 쌤이 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어떤 식이다?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쭉 다가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식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수예요. 비례 상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일 법칙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좀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 쌤이 화투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도, 그렇다면 보일 법칙, 용어에 좀 집중하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그럼 결국 PV는 nRT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적용을 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래?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신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수업 꼭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용어를 좀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까지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 우리 학교 기출을 보거나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용어보다도 그냥 이런 조건들을 좀 강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PV나 NRT에서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R도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정할 거야. 그렇다면, 모두 다 일정한 애들의 곱씨니까 PV는 어때야 된다? 일정하겠다. 라고 하는 이 관계성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였어요. 일정량의 기체를 두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로 압력을 점점 증가시켜 봤더니, 기체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더래. 줄어드는데,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가 2분의 1배가 되고, 부피가, 압력이 4배가 됐더니 부피가 4분의 1배가 되네? 아, 부피와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럼 비례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PV라고 하는 애들을 저 그래프에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PV. X축, Y축, 곱이니까 결국 이 면적을 의미하겠죠? PV.
압력

부피 X축, Y축의 곱이니까 결국 이 아래 면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면적이 어떤 거다? 서로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보일 법칙에서는 어떤 예제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기체 몰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가 바뀌는 그런 예제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 이렇게 팽창을 했어. 근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쿵 부딪혀요. 압력을 가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요. 네. 자, 물속 잠수부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기포.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속에 슉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후 하고 기포를 위로 뿜어내 본적 있으세요? 쌤은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 할때 한번 해봤는데, 완전 재밌어. 내가 교과서에서 봤던 게 정말로 되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서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후 하고 공기방울을 내뱉으면요. 공기방울이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여기 압력 때문에 그래요. 물이 가해주는 압력들. 이 압력이 점점 작아지면서 물방울이 점점 기체의 부피가 점점 커지더라. 자, 하늘로 날린 풍선, 어떻게 될까요? 자,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점점 대기압이 작아질 거고요. 그럼 풍선은 팽창 하다가 터져버리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보일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자, 이번엔 샤를 법칙입니다. 역시 쌤이 무슨 얘기할지 좀 감이 오셨죠? PV는 NRT가 중요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조건들을 이제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냐면요. 기체 몰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한 상태를 보겠습니다. R 상수라고 했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부피와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T는 절대 온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는 온도로는 섭씨 온도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근데 기체에서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으로 표현하고 있는 절대 온도가 기준입니다. 쌤이 지금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거를 썼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 오, 쌤 알겠어요. 중요하군요. 라고 하는데, 저거를 똑같이 문제로 내면요, 틀려요. 이걸 분명히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가 섭씨 온도로 나왔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하고 틀려버리는 거야. 그럼 너무 아쉽잖아.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체, 우리가 사실 화투를 공부하면서는 거의 다 절대 온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절대 온도인지 확인하는 것, 그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샤를 법칙은 그렇다면 이런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근데 그 온도가 절대 온도라면 비례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쌤이 얘기한 포인트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온도가 섭씨 온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러니까 0. 이게 0 켈빈이 아니라고. 0켈빈이었으면 부피가 0이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언제가 0켈빈이니? 여기까지 쭉 가보세요. 부피가 0인 지점? 바로 마이너스 273일 때가 0켈빈입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체의 부피. 0도실 때 부피를 V0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1도씨, 온도가 1도씨 높아졌다.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죠?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는 거야. X축 273도씨 바뀌었을 때, 온도가 변했을 때 부피가 얼마만큼 변했죠? V0만큼 변했어요. 273도씨 바뀔 때 V0. 그럼 1도씨 바뀌었을 때는 273분의 V0. 그치? 2도씨 바뀌었을 때는 273분의 V0 곱하기 2. 그래서 2도씨가 되었습니다. 부피가 증가할 건데요. 273분의 2 V0. 자, 그러면 T도씨가 됐어요. V0.

제로, 273분의 t v제로. 자, 만약에 우리가 이때 부피를 v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v라고 하는 애들은 273분의 v제로, t 플러스 27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섭씨 온, 아, 얘네들은 절대 온도라고 했습니다.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자. 얘네들은요, 숫자, 상수죠. 0도 쉴 때의 부피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수예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있더라. 기체의 부피가. 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X축을 절대 온도입니다. Y축을 부피입니다. 라고 그린다면 여기 0켈빈일 때 슉! 네, 비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우리가 기체의 온도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다 보면 액체로 바뀔 거고요. 액체의 온도를 더 낮추다 보면 고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샤를 법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샤를 법칙은 어떤 예제들이 있을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집니다. 기체 양과 압력은 일정한데요.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했어. 자, 자동차 타이어는 추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더 주입하자.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쭈그러들어요.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확 감소했다가 다시 꺼내요. 온도가 높아졌네? 부피 다시 증가.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팽창하여 밀도가 줄어들면서 위로 뜨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 샤를 법칙과 관련이 되어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칙들을 좀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보일 샤를 법칙. 그럼 이두 개를 연결했다라는 거죠.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우리 보일 법칙은 어떤 거였는지 다시 생각을 해볼까? 이게 엄청 유치한데, 쌤이, 너무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야.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것까진 괜찮은데, 언제는 온도가 일정하고, 언제는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쌤은 조금 유치하게 외웠어요. 보일러. 자,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보일 법칙은 사실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쌤이 기억하자라고 했던 법칙, PV는 nRT를 다시 적어두고 시작을 한다면 기체 몰수, 온도 일정하죠? 얘 상수 일정합니다라고 했으니 결국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합니다라고 하는 식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럼 샤를 법칙은 몰수와 압력이 일정했었고, 그래서 PV는 nRT에서 상수야 몰수 일정에, 압력 일정에, 그럼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두 개식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해. 자, 그럼 기체의 몰수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비례라고 했으니까 역시 비례 상수 뭐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결국 PV는 네. 요런 식까지도 만들어 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얘랑 다를 게 없잖아. 우리 지금 이 보일샤를 법칙은 결국 몰수만 일정하다라고 두기로 한 거죠. 몰수가 일정해요. R도 상수니까 일정해요. 자, 그럼 일정한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이걸 하나의 상수로 표현했던 거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오! 그래서 PV는 nRT만 알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보일샤를 법칙이었습니다. 좀 이제 PV는 nRT가 익숙해지고 계신가요? 자,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근데 이 법칙은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화 원에서 1단원에서입니다.
네, 아보가드로의 법칙 어떤 거냐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 종류에 관계

역시 기체의 양, 몰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0도시 1 ATM에서 기체 1몰은 20.4리터입니다. 이런 거 했었죠. 기체 2몰은 44.8리터입니다. 했었잖아. 네,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러면 쌤이 이제 뭐 하자고 할지 좀 감이 오시죠? 오케이, PV는 NRT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어떤 애들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대. R도 상수니까 일정하니까 결국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치, 몰수에 비례한다. 오, 한 번에 나왔잖아. 이런 애들을 모아서, 그럼 기체랑 관련된 이 법칙들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표현하자. 그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고요. 쌤이 픽입니다. 아우, 우리가 화투를 공부했으면요. 여러분, PV는 NRT는 여러분이 뭐 앞으로 화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쌤은 자신합니다. 여러분, 두고, 화학하면 PV는 NRT 아닌가? 이렇게 하나 뚝 떠오르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기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었고요. 자, 그럼 결국 부피, 기체의 부피랑 관련돼 있던 애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본다면,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몰수에 비례해요. 비례라고 했으니 우리가 비례 상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자, 식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더라. 되셨어요? 네. 오늘 쌤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쌤이 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왔던 게 뭐가 있냐면요. R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기체 상수예요. 기체 종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요거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할 건데,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 이거 있죠? 0도시 1 ATM 1몰 22.4리터. 이거 그대로 넣을 거야. 자, 1 AT, R은 NT분의 PV일 거고, 1몰, 0도시.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자, 온도는 절대 온도 273켈빈. 분의 압력 1 ATM 부피 얼마? 22.4리터요. 사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럼 얘가 뭐 0.082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단위는 그대로 ATM 리터 몰 켈빈으로 써주는 어떠한 값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문제에서는 이 값들은 거의 제시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0.082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면 좀 힘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약 0.08이다라고 제시를 한다거나 RT 여기에다 절대 온도까지 곱해서 얘네들은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읽다가 문제 단서 조건에 R이 얼마입니다. 또는 RT가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거를 넣어서 실제 값을 계산하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기체니까요.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분자량과 관련된 식 하나만 정리해 본다면 기체의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화원에서 했던 것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PV는 m분의 WRT. 궁금한 게 뭐라고? 분자량이 궁금해요. 자, 분자량이 궁금하니까 PV분의 WRT. 근데 부피분의 질량이네? 이거 뭐야? 밀도예요. 자, P분의 DRT. 네, 이 식입니다. 구할 수 있대요. 자,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실험을 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체의 압력, 부피, 질량, 절대 온도를 측정을 하면 우린 기체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식이 물론 우리가 처음 보는 식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원에서, 1단원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할 때. 아, 기억 안 나시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오르게 해드릴게요.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어떤 조건들이 일정했었냐면요. 맞아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 얼 상수니까 일정해. 그럼 결국 남는 건 분자량은 뭐에 비례한다? 밀도에 비례한다. 네. 기체일 때는 기체 분자의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에 비례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화원할 때 이미 했었는데 그런 원리들이 여기 이렇게 다 다시 한번 숨어져 있었던 거고 우린 다시 한번 정리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은 꽤 자주 사용이 돼요. 화투에서 자주 사용되니까 하나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쌤은 MPDT의 형태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PV는 NRT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PV는 NRT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혼합기체라고 하는 좀 다른 상황에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전혀요. 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체 분자들은 그냥 독립적인 존재예요. 옆에 누가 있든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혼합기체에서 기체 A의 부피나 기체 B의 부피나 둘다 모두 용기의 부피와 같을 겁니다. 용기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A의 부피 그리고 B의 부피는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A부터 얘기를 해볼까? 기체니까 PV는 NRT고요. 자, 압력이 궁금해. V분의 NRT. 그럼 A의 압력이 궁금해. A의 부피, A의 몰수, or A의 온도. 근데 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체 A는 30도씨, 기체 B는 100도씨 이럴 순 없잖아. 이런 평형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온도는 같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기체 B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기체 B의 부피, B의 몰수, B의 온도, 기체 상수 R. 오. 그러면 혼합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이 전체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몰수, 전체 기체의 온도. 근데 이 전체 기체라고 하는 애들을 잘 쪼개서 보면요. 결국 A의 몰수와 B의 몰수의 합이 전체 기체의 양이었다고요. 얘네들 다시 이렇게 이렇게 쪼개볼까요?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이거 뭐죠? A의 부분 압력. 이거. B의 부분 압력.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합과 같더라. 새로운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린 PV는 NRT만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만 좀 덧붙여 볼게요. 바로 몰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몰분율.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A의 부분 압력을 V분의 NART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쌤이 요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A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인 거야. 전체의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니? V분의 NRT였던 거예요. 그러면 쓱쓱 정리가 되겠죠? 자, 이만큼이 뭐라고요? 이게 P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새롭게 등장하는 얘네들.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건 A의 몰분율. 그래서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중에서도 A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의 부분 압력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체의 압력 중에서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네, 맞아요. 빛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은 그래서 B의 몰분율 곱하기 전체 기체의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더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럼 결국 전체 중에 A, 전체 중에 B, 각각의 부분 부분을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 그쵸. 전체가 돼야 되겠더라. 이런 관계성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분율은요, 뒤쪽에 가면 용액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요. 우리 용액,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물의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진하다라는 건 전체 중에서도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거고요. 연하다, 전체 중에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작다. 전체 중에 비율, 전체 중에 비율? 뒤쪽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겠구나. 자, 오늘은 요 정도의 식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압력과 몰분율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러하대요. 전체 기체 압력은 A와 B 각 부분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 몰분율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P로 묶어준다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얘네 둘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요. 이렇게 쓸수 있더라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결국 이거였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 자, 여기에서 쌤이 계속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보일 법칙. 기체의 몰수와 온도가 일정해.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고 R도 상수니까 일정해. PV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샤를 법칙. 몰수와 압력이 일정합니다. 몰수와 압력이 일정해요. R 상수니까 일정해요. 그래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온도와 압력, R 일정하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체에 대한 문제를 풀 거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연습을 좀할 건데, 그럼 결국 이 기체를 표현하게 되는 변수가 무려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좀 막막해요.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막 머릿속으로 그래 이거 이렇게 몇배 되면 몇배 되고 2분의 1배 되면 2분의 1배 또는 2배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처음이잖아. 아직은 서툰 시기잖아. 서툴어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권하는 방법은 앞으로 기체 문제가 나왔어요. 기체면 PV 에너지를 적어두는 거야. 적어두고 그럼 문제에서 어떤 애들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온다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네, R 일정하네, 온도 일정하네. 그럼 얘네들은 일정해.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자라고 옆에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에 맞는 조건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서 가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분자량을 얘기할 때도 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WRT야. P분의 DRT인데, 자,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일정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압력, 온도, R이 일정할 때, 자,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하니까 이 둘의 관계성만 보자. 라고 해서 바로 그런 결론들 다 도출해냈잖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러한 애들 나는 변수를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적용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네,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쌤이 좀이 식들은 기억하고 외워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혼합 기체에서 있었어요. 전체 기체 압력은 부분 기체들의 압력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표현하자? 전체 압력 중에서도 A 덕분에 나타나는 거.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중에서도 누구 덕분에? 그치. B 덕분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전체 중에서도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자, 전체 중에서도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자, 요 몰분율이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만 좀 기억해 오시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쌤이 잔소리 안 해도 잘할 거잖아, 우리 팬들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전 문제들은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처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문제들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료가 나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용해보면 실력이 쑥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2017 손흥민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길어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13번째 주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내용은 쭉 보시면 한번 볼까요? 큰 1번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그래서 다양한 소매업체의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107페이지 아래쪽에 서비스 산업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구조. 우리나라 시도별 산업구조 나오고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서 생산자 서비스랑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사실 통신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요. 교통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총 2시간에 걸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106페이지와 107페이지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상업 그리고 소매업태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교통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파트는 교통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교통에서 다양한 교통시설의 입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공항을 다 외워야 되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노선 다 외워야 되나요? 물론 그 다 외우는 건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이 노선이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 지역이 위치해 있을 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보는 어떤 공간적인 지각 여기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교통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소매업태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구조인데요. 산업구조는 최근에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선지로나 뭐 자료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소매업태도 최근에 어려운 내용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매업태도 워낙에 통계가 자주 바뀌는 주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통계 자료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매업태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13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6페이지의 상업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보죠! 상업입니다. 자, 의미는 이렇고요.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요. 요걸 한번 좀 체크해 둡시다. 자, 일정 주기를 흘리는 전기시장이 인구 증가, 교통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서울시장으로 변화한다. 여기 밑줄 쳐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메모 하나만 해둘게요. 왜 이렇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 교통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한다. 축소,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뭔데요? 예, 요거를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서 상업의 입지 요인이 나옵니다. 상업의 입지. 어떠한 소매업태가 대체 어디에 들어서느냐?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돼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업의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좀 정리해 보면서 요 내용까지 좀 연결해 가볼게요. 자, 중심지 이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심지와 배후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심지는 배후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을 얘기해요. 재화는 쉽게 얘기하면 물건입니다. 배후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의미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제 소울푸드가, 이게 소울푸드라고 얘기해도 조금 부끄러운 건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입니다. 정말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치킨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치킨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슨 이 빵지 순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치킨집 순례를 여기저기 다니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치킨 같은 거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반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안 먹어요. 치킨 먹습니다, 치킨.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배달 어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덕수고 하면은 뭐 굳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뭘 하는 거냐면 제 친구가 이제 장사하고 있는데 깃발을 꽂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 가게가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배달이 가능한지를 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검색한 사람들의 화면에 요 가게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배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학교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이 가게로부터 치킨이 우리 학교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치킨을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고 우리 학교는 치킨을 공급받는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맛있는 치킨집이 있다. 모든 지역에 다 배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검색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는 배달 가능 지역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시켜 먹고 싶지만 너무 멀어. 거기까지 배달 안 돼요. 그 얘기는 그 가게의 배후지에 우리 집이 또는 우리 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지와 배후지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중심지라고 한다면 배후지는 그 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범위, 상권, 치킨집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배달권, 학교라면 통학권이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기능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는 범위는 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중심지와 배후지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지와 배후지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항상 시기마다 되게 핫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종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강의도 언젠가는 또 옛날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강의를 아마 올해 26년 말쯤에 본다면 선생님 두종쿠 이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음식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핫한 음식이 하나 등장한다.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먹죠. 저는 사실 아직 두종쿠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베이커리를 했다면 또는 제가 제빵을 했다면, 아, 두종구를 판매했으면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그럼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바이 쫀득쿠키 두종구 판매하는 전문점을 열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니다. 접니다. 두종구. 화제 품절대란 줄서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두종구를 판매하는 두종구란 재화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내 두쫑쿠 가게에서 두쫑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사는 범위가 있겠죠? 그게 배후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두쫑쿠를 만들 때이 그냥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두쫑쿠를 만드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계산 편하게 하루에 1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또는 10만 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10명이라는 수요. 이것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전이에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값. 10만 원이나 그 10만 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 사람들. 이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 두촌 쿠가게 주변에 10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다 우리 가게로 와서 두쫑 쿠를 사 먹으면 저는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10명이 살고 있는 범위, 요 범위를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는 그래도 망하진 않아.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내 기준이에요. 두쫑 쿠를 판매하는 내 기준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10명이 와야 되고,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범위 안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누구나 다 엄청난 대박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는 요만큼의 범위 안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0명이 찾아와야 되는데 3명밖에 안 찾아오는 거야. 3명. 그러면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 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0명만 찾아오면 되는데, 와! 두쫑쿠다! 하면서 막 20명이 찾아와서 엄청나게 두쫑쿠를 사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명만 찾아오면 되는데 20명이 찾아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막 분점 차리고, 막 체인점 차리고, 프랜차이즈 장사하면서 막 사장 되고, 막 대표 되고, 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찾아와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또는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면 내 두쫑쿠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찾아온다? 내 두쫑쿠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나의 두쫑쿠란 재화, 물건이 여기까지 공급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두쫑쿠를 계속 판매하려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 뭐가 더 넓어야 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를 배우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돼. 그런데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면서 얘네들도 변화해요. 자, 먼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야. 하루에 두쫑쿠를 하나씩밖에 안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개씩 사 먹기 시작을 합니다. 와, 돈 많이 번 거예요. 구매력이 증가한 거야. 2만 원씩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만 벌어야 망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건 내 기준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든 부자가 되든 뭐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10만 원을 벌어야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2만 원씩 사 먹네? 그러면 이제는 5명만 찾아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이 사는 범위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요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낮았던 빌라가 철거되고 엄청나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나는 10만 원을 벌어야 되고 한 사람이 만 원씩 사 먹으면서 10명이 찾아와야 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10명이 사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축소되겠죠. 정리해보면 구매력이 증가하거나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 늘어나는 거지. 이만큼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재화의 도달 범위도 변화합니다. 자, 이 멀리 살고 있었던 요 친구도 두쫑쿠가 먹고 싶었어. 하지만 여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쫑쿠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만큼이었으니까. 근데 두쫑쿠가 너무 잘 팔리니까 서울시에서 야, 이건 정말 서울시의 명물이다. 지하철역을 만들어줍니다. 진흥역, 와! 지하철 타고 두쫑쿠 먹으러 가는 거지. 와!
또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줍니다. 버스 타고 가자! 두통콩 먹으러 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교통이 발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원래는 두쫑쿠가 여기까지밖에 도달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도 먹으러 올수 있다는 얘기는 두쫑쿠가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흔한 사례로 이렇게 얘기하죠. 배달을 하는데 걸어서 배달할 때보다 자전거 타고 배달하면 더 멀리까지 배달할 수 있고 자전거 타고 배달할 때보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더 멀리까지 배달할 수가 있고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축소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전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전기시장은 3일장, 5일장 같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얘기하고 상설시장은 항상 열려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10만 원 금액일 수도 있고 10만 원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배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배후지.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같거나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해보지 않고 장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거나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축소. 그쵸? 교통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 예,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넓어야지만 중심지가 유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차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가 크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 보면 자, 편의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습니다. 도시와 촌락 중에 최소 요구치는 어디가 다죠? 편의점은 어디가 더 많죠? 도시가 촌락보다 편의점이 더 많습니다. 그쵸? 도시는 왜 촌락보다 편의점이 많을까요? 인구 밀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어도 충분히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요만큼씩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면서 이 가게들이 다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촌락은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최소 요구치가 다죠. 편의점이 들어서 있으면은 최소 요구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편의점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개 정도는 이 정도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해서 이 정도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 통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편의점과 촌락 안에 있는 편의점 중에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촌락에 있는 편의점이 넓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자, 상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태, 일상용품과 전문용품. 요거는 여러분들의 소비 행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상용품,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거. 구매 빈도가 높아요. 자주 삽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기가 조금 귀찮아. 그러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상점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점 수가 많고 소비자 분포에 따라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전문 상품, 얘는 상대적으로 이동 비용이 비싸더라도 백화점이나 전문 상가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데 있잖아요. 뭐 전자상가라던가 보석상가 이런데, 그런 데 가서 구매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가면은 상업과 소비 공간의 변화가 나오는데, 사실 107페이지에 다양한 소비 공간의 등장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소비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자료 분석에 나와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소매 업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지금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무점포 소매업, 슈퍼마켓, 그리고 나머지 가나다는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예요. 이 다섯 가지의 소매 업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와는 슈퍼마켓 빼고 네 가지의 소매업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백화점입니다. 자, 백화점 여러분들 자주 가나요? 물론 자주 가고 싶지만 자주 가기 힘듭니다. 왜? 일단 멀기도 하고요. 또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주로 좀 비싼 것들, 그리고 백화점은 조금 비싸게 판매를 하기도 해요. 우리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더 자주 가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매하면은 25가지를 샀는데 총액이 15만원밖에 안 나와. 주로 뭐 사냐면은 뭐 우유, 계란, 두부, 요거트, 라면, 밥 이런 거 삽니다. 식료품, 일상생활 용품. 하지만 백화점, 아르누보 백화점, 봐봐 지금요. 샹젤리제, 마드모아젤, 토트백, 예, 블랙과 금장을 램스킨이래요. 로열드 샹젤리제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685만 원이야. 하나에 685만 원. 야, 어마어마하죠. 실제 이렇게 비싼 가격에 가방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685만 원짜리 명품 가방 구매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같은 거 구매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죠. 그래서 얘는 고가품을 많이 취급합니다. 고가품. 그러다 보니 최소 요구치도 큰 편이고 최소 요구제 범위도 넓은 편이에요. 게다가 고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 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백화점은 규모도 크고 운영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중에서 가장 최고차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 높고 구매 여기 있는 대도시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는 인구 밀도 높은 데다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같은 곳도 마찬가지죠. 하나 주의할 건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백화점이 많이 없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최소 요구치가 크고 비싼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야 좋아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분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아까 영수증 살펴봤었죠? 주로 뭐 사냐? 예, 식료품, 먹을 거, 일상 생활용품 같은 거 많이 삽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뭐 길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가서 사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한 번에 많이 사면은 조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커다란 카트에다가 많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이용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구비할 수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제는 대형마트도 어떤 생활 필수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냐, 좀안 좋은 곳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대형마트의 입지 여부를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소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당연히 대형마트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대형마트는 물건만 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와요.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운동화도 사고, 옷도 사고, 안경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여행사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세탁소도 들렀다가 반찬도 좀 사고, 책도 사고,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하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말 저녁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물건 사고, 저녁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소비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다목적 구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대량 구매와 다목적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 많냐? 인구가 많은 곳에 많아요. 이제는 생활 필수 시설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사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구 많은 경기 제일 많고 그리고 서울 그리고 부산, 경남 인천 이런 지역들에 대형마트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곳들은 대형마트 숫자도 적은 편이죠. 그래서 대체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다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우리 편의점에서 주로 뭐 사나요? 이 대형마트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 많이 삽니다. 음료수 하나,

떡만통, 과자 하나, 이런 것들 사러 많이 가잖아요. 저 이런 것들 비싼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주로 저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이 매장의 공간 설계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데 음료가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죠? 꼭 안으로 들어가야 돼.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음료 있는 경우 없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서 과자 하나 맛있겠는데 음료 사오면서 과자 하나 골라오고 이거 사탕 맛있겠는데 사탕 하나 골라오고 그리고 껌 같은 건 주로 계산대 아래에 있거든요. 자, 계산하려고 하다가 이거 뭐야? 1,000원밖에 안 하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상 물건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주로 저가 일상용품, 식음료를 많이 구입합니다. 편의점. 자, 그런데 편의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꼭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뭐 보거나 막 그럴 때꼭 화면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라면 먹는 거. 평상시에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뭔가 되게 라면이 TV에서 누가 먹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오면 뭔가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침샘에서 막 침이 막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새벽 3시인데 라면 먹고 싶어. 아, 집에 라면이 없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살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일단 일상용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은 편이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가 일상용품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자주 갑니다. 구매빈도 가장 높고 1회당 구입 비용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던 대형마트랑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의 우리나라 최초 등장 시기를 좀 비교해 보면 가장, 다시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중에 누가 더 먼저 생겼을까요? 예. 가장 먼저 생긴 친구는 백화점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최초 백화점이 생겼다고 얘기하고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90년대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년대. 그러니까 얘보다는 늦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생겼는지는 안 물어봐요. 백화점이 대형마트나 편의점보다는 먼저 생겼다. 대형마트는 특히나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0년대 초반에 93년인가 4년쯤에 저쪽 노원 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가 생겨납니다. 줄여도 똑같은데요. 어쨌든 그 알파벳 그 마트예요. 그 마트가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93년인가 그럴 거예요. 편의점은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뭐 24라고 이름이 붙은 편의점은 좀 처음 생겼었는데 이때 가장 친구들이 여기 많이 갔던 이유는 지금도 팔던데 걸프컵이라고 해서 커다란 이렇게 컵을 사면은 음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편의점 처음 생겼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백화점은 있었었습니다. 백화점이 더 먼저 생겼다는 거. 자, 편의점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점포 소매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점포 소매업. 자, 무점포 말 그대로 점포가 없는 소매업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인터넷 쇼핑. 자,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많이 해봤죠? 인터넷 쇼핑 왜 하나요? 저는 사실 집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어도 인터넷에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인터넷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가장 큰 장점. 일단 인터넷 쇼핑하면 이렇게 많이 하죠.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품명을 딱 치면은 파는 데들이 막 나오고 가격이 나와. 그리고 최저가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가장 저렴한 데서. 이게 총 그래. 막 몇십 원이라도 저렴한 데도 사고 막 포인트 얼마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되게 고민을 하면서 구입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 무점포 소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쌉니다. 오프라인 구매하는 것보다 싸요. 왜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왜 싸게 판매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윤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보면은 각 단계별로 계속 마진, 이윤이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 이윤이 덜 붙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점포 소매업은 최근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저렴한 가격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내세워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면 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는요, 인터넷 쇼핑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구매가 복잡했습니다. 막, 계좌번호 적고, 뭐하고, 입력하고, 막, 인증서 막 다운받아서 뭐 등록하고, 막, 진짜 구매하기가 귀찮을 정도로 막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등록해 놓으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또는 지문 한번 딱 스캔하면은 바로 구매가 돼버리죠. 굉장히 전자상거래가 고도로 성장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사랑에 마지 않는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택배 아저씨들. 물류산업이 발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물론 국토가 작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겠지만 물류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미국 사는 친구는 물건 주문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막 다음날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기도 해요. 그만큼 이런 물류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무점포 소매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렴한 가격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면서 무점포 소매업도 성장해 왔는데, 이런 무점포 소매업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저렴한 가격도 무점포 소매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건을 구매해도, 출근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옷을 하나 사도, 또저 멀리 휴가를 가서 무인도에서 물건을 주문해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문해도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물품 구매 시 공간적 제약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편의점은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죠. 24시간 대체로 운영을 하니까. 근데 무점포 소매업은 시 공간적인 제약이 작아. 왜?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게에 직접 가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대면 접촉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사무실, 가게를 어디다 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제약이 작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작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판매하는 이 사업체 입장에서는 점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니까 사무실, 가게 어디다 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작다. 하지만 실제 이런 무점포 소매업체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입지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도에 여기는 자본도 풍부하고 정보도 풍부하고 어떤 그 트렌드를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물류산업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장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점포 소매업,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쇼핑 업체들의 본사가 이 서울과 경기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인 제약은 작은 편이지만 서울이 매출액 제일 많고요. 수도권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무점포 소매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무점포 소매업. 다음, 제가 얼마 전에 감말랭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다가 주문을 딱 했습니다. 마침 상자가 왔길래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이 감말랭이가 경상북도에서 우리 집까지 왔어요. 서울까지 경상북도에서. 그럼 우리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이 업체에 감말랭이라는 재화가 서울까지 도달한 거야. 이 감말랭이 업체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택배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물류산업이 발달하면서 무점포 소매업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가장 넓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업체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 우리 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가장 넓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매업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많은 내용들이 없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같이 볼게요. 자,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변화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하고 맞벌이부 증가하면서 또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대형마트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량 구입과 구입 품목의 다양화. 다음, 상품 구입과 여가활동, 외식 등을 함께하라는 경향 증가하면서 대형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통신 발달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의 전자상 거래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왜? 상대적으로 유통 단계가 단순합니다. 또한 상거래 활동에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이게 이제 무점포 소매업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상거래, 물품 구매, 또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시공간적 제약이 작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편의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품을 대체로 24시간 판매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물품 구매에 시간적 제약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간적 제약이 작다. 다음,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 인터넷 쇼핑 등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통신 판매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무점포 소매업에 인터넷 소매업, 그 인터넷 쇼핑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쇼핑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문 판매 같은 것들. 그래서 통신 판매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무점포 소매업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 가시면은 자료 분석에 소매업 태별 특징 비교 나와 있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통계 자료가 좀 많이 자주 변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통계 자료를 이용한 문제들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조리 다 무점포가 1등이에요.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모조리 다 무점포가 1등. 그리고 슈퍼마켓은 이렇게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다가 이제 변별로 주로 출제가 되는 건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이에요. 일단 모든 소매업체 중에는 무점포 소매업이 다 1등이고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에서는 가가 사업체도 가장 적고 종사자도 가장 적고 매출액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중에 사업체 가장 적은 데 어디예요? 백화점이죠. 그래서 가가 백화점이 됩니다. 백화점. 다음 나와 다가 있는데 그럼 다 사업체 수 제일 많은 데는 어디예요? 편의점이 되겠죠. 편의점. 그리고 남아 있는 나가 대형마트가 됩니다. 아이고리야. 대형마트.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백화점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조리 다 꼴등. 편의점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세 소매업체 중에 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통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었거든요. 자, 봐라. 백화점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많지? 편의점이 많아. 편의점은 근데 뭐 사? 껌, 음료수, 과자 하나.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백화점 명품 한개 파는 거마다 명품 한개 파는 것만큼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백화점이 매출액이 많아.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편의점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다양한 상품들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백화점보다 편의점의 매출액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에서는 통계가 요거랑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근 통계, 어쨌든 수특에 나와 있는 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문제 풀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백화점이 세 소매업체 중에 다 꼴등, 편의점이 다 1등. 그리고 다섯 개로 따지면 무점포가 가장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매업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로 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인데, 자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소매업태별 사업체 수의 시도별 비율인데요. 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이런 곳들이 입지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한다.
그런데 백화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에. 특히나 인천은 인구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대구보다도 인구 많잖아, 인천이. 그런데도 백화점은 대구가 더 많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통신 판매업은 어쨌든 다섯 가지 소매업태 모두 경기와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나 통신 판매업은 수도권, 특히 경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은 수도권의 비율이 높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로 갈게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인데,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107페이지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산업구조의 변화. 전공업 사회부터 공업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까지 이렇게 산업구조가 변화합니다. 자, 여기만 좀 살펴보면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았다가 1차 산업. 공업화 사회의 2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탈공업 사회가 되면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볼까요? 자, 1970년까지는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90년까지는 2차 산업,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아집니다. 그런데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탈공업 사회 진입하면은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얘가 3차죠?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도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자, 중요한 것은 오른쪽인데요. 시도별 산업 구조와 지역 내 총생산.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키워볼게요. 자, 농림업 1차입니다, 1차. 1차. 다음, 광공업 2차. 그리고 산업을 아주 크게 나누면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100에서 1차 산업 취업자 비율과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을 빼주면, 바꿔 얘기하면 요거를 합한 값을 빼주면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은 1차, 2차, 3차 취업자 비율을 다 합치면 100%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높은 지역들. 자,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도지역은 특별광역시보다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쵸? 당연하겠죠. 도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경기, 경기, 경기. 경기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낮아요.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도시화 같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경기입니다. 정리해보면 경기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전남, 경북, 전북 이렇게 세 군데 꼽아볼 수가 있고요. 전남 1등입니다. 전남.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특색이 가장 뚜렷한 세 지역을 골라보아라. 그러면은 전남, 경북, 전북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전남 1등. 요거 많이 나와요. 전남 1등. 다음,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도 낮은 지역들이 많지만 서울은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서울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역시나 경기는 당연히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도이지만 낮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차 산업 취업자 수급률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울산이 1등입니다.

울산. 2차 산업취업자 수비율 울산 1등 가장 높습니다. 다음 충남, 충북, 경남. 특히나 충남, 경남. 충남 최근에 제조업 발달하고 있죠. 경남은 남동임의 공업적 위치한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들 2차 산업취업자 수비율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아까 1차랑은 다르게 얘는 도와 특별광역시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할 곳은 제주, 강원입니다.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 꼴찌예요. 제주는 섬이죠, 섬.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육지까지 운반하는데 운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제주는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강원. 강원은 중부지방이긴 하지만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산지 비율이 높아서 대규모의 공업단지 만들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중화공장들은 주로 해안에 들어서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이 해안과 요 내륙 지역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해안 지역에 공업적을 만든다? 이 태백산맥을 또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업적 발달은 좀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2차 산업취업자 수비율이 낮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3차 볼게요. 3차. 아까 얘기했듯이 100에서 1차와 2차를 빼주면 3차 산업취업자 수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취업자 수비율도 낮은 편이에요. 이런 지역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2차 산업취업자 수비율이 낮긴 하지만 1차 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차 비율이 아주 높진 않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아주 낮기 때문에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 당연히 전반적으로 도보다는 특별광역시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은 데는 입니다. 경기.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다. 다음. 특별광역시는 대체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높은 편인데, 특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꽤나 낮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입니다. 울산은 2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낮아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내 모든 시도는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3차. 심지어 전남.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던 전남 또 한번 볼까요? 1차가 22 정도야. 그쵸? 2차가 10 정도야. 합이 32 정도 되니까요. 100에서 32 빼주면은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6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다는 전남 또한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아요. 모든 시도는 3차 산업 취업자 수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 지역 내 총생산은 다른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자, 지역 내 총생산은 1, 2, 3차 산업 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낸 모든 생산액을 다 합친 겁니다. 경기가 압도적인 1등, 서울이 2등입니다. 경기와 서울 모두 수도권에 포함이 되니까 권역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도권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경기 1등, 서울 2등. 나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 서울만 주로 나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울산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워낙에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인 소양으로 딱 찍어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충남입니다. 울산과 충남까지 꼭 기억해 둡시다. 반면, 우리 광역시,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들은 대체적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07페이지까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108, 109페이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기선제압 OX 꼭 풀어보세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1: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꼼꼼한 스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한보라입니다. 자, 28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7강에서요,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 학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피크로스의 전체적인 사상을 다 공부한 건 아니었죠?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어서 살펴보고요. 또 같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입니다. 스토아파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 어떤 거 공부했어? 그렇지, 쾌락이 최고 선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네, 쾌락주의를 이야기했었던 그의 사상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그는 모든 쾌락은 어때? 그 자체로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쾌락을 얻은 후에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온다면 그런 쾌락은 멀리해야 한다. 아, 이렇게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이성, 이런 이성적인 숙고 이런 것들도 에피크로스가 중시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가 욕구를 구분하면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 같은 이런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 예를 들어서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혹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이런 욕구들은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어때? 그렇죠. 멀리할 것을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피크로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윤사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학파 역시나 평가원에서 언제나 그렇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에피크로스의 사상 다시 한번 본인의 꼼수체크 자료 보면서 한 1분 정도 보라색 딱 이렇게 스탑 만들어 놓고요. 블라블라 자신 앱으로 설명하고 눈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하고 이어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쭉 공부하면서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행복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라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거 다섯 글자로 뭐라고 공부했어? 그렇죠.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병정심, 평평한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러한 아타락시아는 어떤 상태였어? 말로 말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아타락시아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거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몸에는 고통이 없고, 즉, 몸에는 통증이 없고, 마음에는, 그렇지. 마음의 통증은 불안이잖아.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다시 해봐. 아타락시아가 뭐라고?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이런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죠. 에피크로스가 욕구를 구별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하는 소박한 삶을 살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억하니 신, 운명,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것을 이야기했다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면 에피크로스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다 중요해. 동그라미 1, 2, 3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거 역시 친구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에피크로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둔적인 생활을 해라. 자, 은둔적인 생활을 하라는 건 뭐냐면 혼자 외톨이가 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은둔적 생활을 해라 이건 뭐냐면 쓸데없이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과 막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공적인 상과 인간관계 맺는 거, 네, 아타락시아를 가져오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공적인 상과 인간관계가 왜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냐면 우리가 공적인 상과 인간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어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인간관계에 엮이다 보니까 괜한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과 같은 쓸데없는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우리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어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휘말려서 어때? 쓸데없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 우리 많이 보잖아. 실제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어때? SNS를 많이 하는 그런 10대 청소년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에피크로스는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자, 에피크로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상과 인간관계 맺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은둔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히 혼자가 되라, 외톨이가 되라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둔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와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과 무엇을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즉 친구와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즉 아타락시아인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수가 많을 필요 없다는 거야. 단한 명이어도 좋고요. 아주 소수여도 좋습니다. 나와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우정,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즉 작은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친밀한 우정을 나눌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실제로 얘들아, 그래서 에피크로스의 집에 앞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서는 언제나 에피크로스와 친구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언제나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에피크로스가 친구들이랑 뭐 대단한 걸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뭐 별거 안 하고 있었대. 몇명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냥 마냥 즐겁게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 뭐 맛있는 거라도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들여다보면 그냥 단단한 딱딱한 소박한 빵한 덩어리와 맑은 물한 잔을 떠놓고서 그걸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마냥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실제로 전해집니다. 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서 어때? 마음에 불안이 없는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인 그렇죠 아타락시아를 실제로 체험했었던 우리 에피크로스의 모습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는요, 이제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방법으로 네 번째, 즉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얘들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남의 원한을 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밤길을 걸을 때 누가 나한테 원한을 사서 나의 이렇게 밤길에 나를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의롭게 산다면, 그렇지, 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거야. 자, 에피크로스는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상호 간에 맺는 협정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즉, 에피크로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야? 좋아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삶 역시 좋아요.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도 너무 중요하니까, 삐뽀, 삐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에피크로스 입장에서 즐거운 삶, 즉, 즐거움, 즉, 쾌락, 이것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쌤, 갑자기 덕이요? 근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방금 전에 4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안전함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봤지? 그래, 정의. 정의라고 하는 덕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평정심, 아타락시아, 즉, 즐거운 삶,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의는 덕이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좋아요.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방금 살펴본 정의 외에도요. 우리 앞서서 플라톤이 강조했었던 무슨 뇌까지 덕 배웠어? 그렇지. 사주덕 같이 공부했었잖아.

아, 기억나니 앞글자 따서 좋아요. 지용절정. 아유, 잘 기억하고 있네. 해볼까? 지혜, 용기, 옳지, 절제, 좋아요, 정의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에피크로스도 이런 지용절정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지 즐거운 삶, 즉 쾌락에 도움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지혜 반드시 필요하죠. 자, 지혜, 즉 이성을 가지고 욕구를 잘 구별해서 그렇지. 자연적이고 또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얘들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에피크로스는 보았고요. 누누 얘기하지만 에피크로스는 결국은 이름만 쾌락주의이고요.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 소박한 삶을 통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덕은 쾌락을 줄 때, 만 가치를 지닌다.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렇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즐거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때? 완전히 맞겠죠? 자, 에피크로스는 결국은 쾌락주의자야. 그러니까 쾌락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가치를 지니는 것도요. 오직 그렇죠. 쾌락, 즉 즐거운 삶을 가져다 줄 때만 그렇습니다. 아, 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 뭐, 덕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것들은 에피크로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덕도요,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하죠.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덕을 잘 실천해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특별히 사려 깊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 그가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거 원전 해석에 따라서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에피크로스의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때? 방금 앞서서 살펴본 그의 사상의 특징 중에서 3번이 있었잖아. 한마디로 공적인 일에 나서라고 해서 나서지 말라고 했어. 나서지 말라고 했지. 소수의 친구들과 작은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라고 했지. 한마디로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사회적인 쾌락일까? 나 개인의 쾌락일까? 그렇죠. 개인적 차원의 쾌락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캐치해 볼수 있어요. 아,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했구나.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 나 개인적인 상태의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에피크로스 사상의 한계와 영향을 한번 도출해 볼수 있어요. 자, 개인적인 쾌락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타적인 공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의 경험론, 그리고 쾌락을 중시한 벤당과 미래의 공리 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내신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수능 시험에서는요. 이런 공리주의자, 벤당과 밀과 에피크로스가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최근의 기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에피크로스 사상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원전자료 보겠습니다. 모든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1차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자,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이성을 통해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1의 쾌락을 견디면 이후에 10의 고통이 와. 그러면, 죄송해요, 다시. 1의 쾌락을 누렸을 때그 이후에 10의 고통이 와. 그럼 우리는 그 1의 쾌락은 멀리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1의 고통을 참아내면 이후에 10의 쾌락이 와. 그럼 그런 1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죠? 따라서 아,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고통이 다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 정말 많이 나와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덕이라고 하는 것,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덕도요.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겠다.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할 수 없다. 아,
덕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덕은 그 자체로 소중한, 그 자체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즐거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이런

관점들도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헬레니즘 시대의 그 사회적인 혼란기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었던 이번에 스토아파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아파의 사상은요, 우리가 흔히 무슨 주의라고 불러? 그래요. 금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사상. 스토아파. 굉장히 다양한 사상가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여기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이름을 좀 낯설게 생각할 텐데요.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딱 읽고서, 이거 스토아파의 입장이다. 이거 스토아파다라고 이렇게 구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은 중이니까 간단하게 상식 차원에서 아, 이런 사상가들이 있구나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출신이었던 아우렐리우스. 라고 하는 스토아파 사상가가 있고요. 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파 사상가도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황제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스토아파의 금욕주의 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는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생각을 했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하면 어떻게 주로 생각했어? 그렇지, 그동안은 아, 인간의 인식 능력,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 이성의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키워낸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거야. 스토아파의 사상에 이르러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구나, 확장됐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이성은 누구만 갖고 있다라고 흔히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 인간만 갖고 있다라고 흔히 생각했어. 자, 그런데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얘들아 범위를 키워 봐봐. 자연. 얘들아, 자연을 볼래? 한치 오차도 없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오고, 하루는 24시간, 낮과 밤, 이런 것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기억하지, 얘들아? 우리 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고,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돌면서, 낮과 밤의 변화, 그렇죠. 1년에 그 계절의 변화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잖아. 이런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아, 그것에는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필연성이 담겨 있다라는 걸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들은 자연, 그 자연 안에도 이성이 깃들어져 있구나. 더 키워봐. 이 세계, 이 우주, 더, 얘들아, 인식을 확장해봐. 결국은 신.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필연적인, 완벽한 자연 법칙 그 자체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따라서 그들의 이성의 스케일은 굉장히 커졌죠. 아,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우주, 신의 아, 공통적인 본성이구나. 이렇게 이성의 스케일을 키웠다는 거야. 따라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에는 별칭이 좀 붙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스토아파의 스케일 큰 이성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도 이 로고스에서부터 비롯됐다. 우주 만물의 최초의 생성,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들은 외쳤다는 거야. 얘들아, 공부하다 보니까 왠지, 우주 만물을 처음 이끌어가고, 처음 생겨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거? 선생님, 이거 혹시 노자나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도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 보면 엄지척 데리고 싶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도가 사상가들도요, 도가 만물을 낳았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어때? 운행에, 그치. 우주 만물의 그 운행을 이끌어가는,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힘도 다 도이다. 이렇게 도가 사상가들은 이야기하잖아.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달랐지만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알수 있어. 아, 정리해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온 우주 만물의 본질이자 그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렇지. 그게 바로 로고스야. 그게 바로 이성이야.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잘 봐. 요 이성이라고 하는 워딩을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그 자체가 소름 끼치게 완벽한 필연성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다고? 그렇죠. 자연 혹은 신 이렇게 아,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는 말로 또 서술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이것이 신의 섭니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결국은 이런 이성, 즉 로고스가 무엇을 지배해? 우주를 지배하잖아. 근데 우주에는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다고 생각했어. 대우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코스모스, 그 대우주예요. 그러면 소우주는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그 둘이 인간이지. 아, 우리 인간이 바로 소우주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즉 인간도 그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 신적 이성을 인간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국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보기에 인간과 자연과 신에게는 공통된 본성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해봐. 인간과 자연과 신에게는 공통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 그렇지. 그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무한반복이야.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동안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설 수 있어. 근데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쫄거 없지? 쫄지 마.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 정리해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스킬을 키웠어. 로고스라고 불렀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확장해봐. 자연과 심지어는 신의 어떤 본성? 공통 본성이다라고까지 보았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이 성립 가능한 것은 바로 이온 우주 만물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필연성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도출됐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아파의 이러한 이성을 중심으로 또 필연성을 그 자체를 바로 이성, 자연, 신이라고 해석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삐뽀 삐뽀. 자, 천천히 보자.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뭐지, 그거 틀릴 거. 자, 언뜻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세히 봐봐. 지금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였지? 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가 신이야. 다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다. 라고 바라본 거야. 아, 선생님, 아까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신, 그것이 바로 결국 이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연은 결국 이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니?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땡땡, 말도 안 되지. 왜냐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연, 그게 바로 이성인 거야. 자연 그 자체가 이성인 거야. 다시 해봐. 이성이라고 하는 말과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그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에 아, 이성은 자연을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이성이 자연 그 자체이니까, 자연이 이성 그 자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인간의 공통 본성에 따라 사세요. 얘들아, 신과 인간의 공통 본성?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가능하지. 왜?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뭐였으니까. 이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으니까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그렇지 행복해질 수 있다.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인간이 결국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적 이성을 인간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무엇이라고 공통된 본성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 신을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 실로 구슬 엮듯이 엮은 사상이 스토아파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이성으로서 자연의 그 필연적인 질서, 그 소름 끼치는 필연성을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이 상황은 어때?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만 하는 일이 어때? 일어난 것일 뿐이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너무 팔딱팔딱 뛰지도 않고요. 나한테 뭐 슬픈 일이 생겼다고 막 엉엉 울 것도 없어. 그냥 어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

다섯 글자의 원어로는, 어우, 좋아. 아파테이아라고 불러요. 자, 원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동심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번 시간 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는 어때?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를 최고 행복이라고 보았어.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상태. 어떤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인 이 아파테이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심을 추구했다. 모든 정념에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건알수 있어요? 정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격렬한 충동에 휩싸이는 거 이런 걸 정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정념으로부터 초연할 것,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를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스토아파의 사상을 어때? 그러지.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성에 따라 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욕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얘들아,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지. 좋아요.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리 아까 뭐라고도 불렀어? 그래,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과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동격으로 사용했다고 했어.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과 시인의 공통된 본성, 그것이 바로 이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성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때? 그렇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신적 이성에 따라서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내 마음이 격렬한 충동에 휩싸여서 정념에 질질 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한,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정념에 어때? 좋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부동심, 그걸 원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이라는 거야. 모든. 천천히 보자. 정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생각했어요. 자연적인 정념과, 좋아요, 비자연적인 정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정념은 얘들아,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즉, 자연적인 정념까지 모두 다 제거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념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한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다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땡땡, 삥, 말도 안 되지. 모든 정념을 애초에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정념을 제거해라. 이건 잘못된 진술이에요. 자연적인 정념, 즉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존재는 인정합니다. 자, 반면에 비자연적인 정념이 있어.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때? 그렇지. 이성에 따른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극복해야 돼. 하지만 얘들아, 잘 봐봐. 아무리 자연적인 정념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적인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비자연적인 정념은 당연히 질질 끌려다니면 안될 거야. 그러니까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아, 모든 정념에 대해서 무엇할 것을 이야기했구나.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구나. 자연적이든 비자연적이든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하게, 의연하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죠. 이성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념에 우리가 누군가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어때? 정념에 지배당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잖아. 그럼 이미 부동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지. 부동심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불행의 확실한 징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 근데 그 이성이 자연이었잖아. 이건 자연, 즉 자연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른 삶입니다. 결국은 그 이성, 자연과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격이었죠. 이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삶.

삶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덕에 따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인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우리 어렵지 않게 한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렇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연 그 자체가 바로, 그렇지, 필연성. 즉, 이성이 자연이고 그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가 또 신이기 때문에, 아, 이 자연, 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이성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성, 자연, 신,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은 아니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를 그냥 신이라고 보는 거야. 소름 끼치도록 한치 오차도 없이 필연적인 그 이성적인 법칙.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한 신적 필연성, 그런 이성적인 필연성, 필연적인 자연법,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엥? 얘들아.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그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그래, 일어날 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부르잖아. 잘 봐봐, 너무 중요해.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운명은 존재한다. 필연성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 운명은 존재하고요. 그 운명에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그 운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의 가장 정수에 우리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한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아까 얘기했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즉,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즉, 신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거야.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성적인 인과법칙, 필연적인 이성적 인과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그렇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신의 섭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주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운명 지어진 거라는 거지.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니? 못 바꾸지.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이건 운명이 아닌 거지. 자.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신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인생의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빠른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바꿔볼 거야. 어떻게든 나는 위로 올라가 볼 거야. 얘들아,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운명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 올라가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나만 지치지. 나중엔 결국 나만 비참한 상태로 아래로 계속 헉헉거리면서 결국 내가 그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아래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모든 외부 사건은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 쌤, 그러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야.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어. 뭘 바꿀 수 있지? 그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내 마음과 관련된 건 내가 바꿀 수 있어.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 조건과 상황,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외부 상황과 외부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 되겠다. 즉,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그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아. 충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빠르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아, 나 그냥
꼭대기층으로 가지 말고 나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야 되겠다.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다. 나도 좀 내려가야지. 같이 내 마음을 바꿔서 내려가.

내려가면 돼. 그럼 어때? 에스컬레이터 방향에 맞았기 때문에 얘들아, 글쎄 내 마음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 아파트에야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성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동심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덕 있는 삶이잖아. 이번에는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 뭘 바꾸는 거야? 외부 사건을 바꿀 수 없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번에는 옥상의 전망대로 한번 가볼까? 내 마음을 위로 올라가는 걸 바꾸면 되지. 그럼 그 운명의 방향에 나는 수능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부동심, 아파트에어의 경제에 이르러서 정념에 초연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럼 마음에 얼마나 안정과 평화가 오겠니?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질서를 극복하고 변화하고 개선하고 개척하라는 거니? 아니지. 자연적인 질서는 극복, 변화, 개선, 개척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운명을 수용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 얘들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정념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 내 마음을 바꿔라. 어떤 쪽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꿔라. 그게 이성에 따른 삶. 그것이 부동심에 이르는 경지이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죽음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그렇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꿔라 라고 계속해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얘들아,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이런 충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지. 자연의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잖아? 그럼 필연적인 자연 법칙? 이거 우리 자연 법칙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지?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다 중요해. 너무 중요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스토아파 공부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말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자연법? 이거 뭐야? 그렇지. 필연적인 자연 법칙.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필연적인 자연 법칙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잖아. 그러한 자연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그렇지, 자연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자연이 바로 신 자체였잖아.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완벽한 그 자연, 그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은 이미 신의 법칙이고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신의 섭리 전체가 이미 자연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가족, 친구, 동료, 시민, 인류 전체를 무엇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한마디로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법을 잘 지키는 삶이 바로 도덕적인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우리 이런 입장을 사회평등주의, 다른 말로 만민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사해, 동서남북의 네 개의 바다, 즉 모든을 뜻하죠.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확대되기도 해요. 이러한 자연법에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그러므로 사회적인 역할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타인의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즉,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역할, 즉,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억나니 얘들아? 공적인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마라 라고 충고했던 누구랑은 정반대야. 에피크로스 학파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에피크로스는 은둔적 생활을 추구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에 만족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스토아 사상가들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해야 돼. 인류 전체 사랑해야 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해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크로스 학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스토아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의 차이점 지금 은근히 두개 나왔거든. 혹시 찾아냈나?
그러지, 그러지. 잘했어.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니 얘들아? 수학과 사상가들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어.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자들의 우연적인 움직임에 따른 거야. 즉,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연적인 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잖아.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에 갈려. 에피쿠로스 운명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아파 운명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 지금 또 하나의 차이점 보이지?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의 우정에 만족해라고 보았던 에피쿠로스와 달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아니야.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토아파 사상 같이 한번 한계와 영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명에 대해서 순응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 뭐 개인의 의지로 운명을 막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능동적인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들 굉장히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와 근대 여러 자연법 사상가들, 정념의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었던 스피노자, 이성에 부합한 삶을 강조한 칸트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스피노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 그냥 일단 알아둬. 같은 스라인이구나.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스피노자 나올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스피노자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스토아파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라쌤하고 이렇게 꼼수 체크 윤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지만 우리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척척 풀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도요, 우리 플라톤, 대선배 플라톤의 지용절정, 사주덕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용절정이 있어야 이런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즐거운 삶,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공부했던 스토아학파도요, 당연히 네, 플라톤의 지용절정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이걸 좀 구분하는데요. 지용절정 이런 건 좋은 거야. 반면에 이 지용절정이 좀 반대되는 것들, 어리석고 불의한 거 이런 건 분명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요거를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요세 번째 여기에 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봐봐.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쾌락과 고통, 미와 추, 강함과 약함, 부와 가난, 명성과 나쁨, 평판, 그리고 혈통의 귀천까지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건 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했을까?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스토아파의 사상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괄호 친 이런 것들은 어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기억나니?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즉, 이런 것들은 얘들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치?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필연적인 그런 자연 법칙, 그 운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이었잖아.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 외부에 있는 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했구나. 아, 이런 것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해석했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모든 정념으로부터 이렇게 초연한, 의연한 이런 스토아파의 사상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그들의 입장에 담겨져 있는 원전 자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토아파 사상가로요. 우리 기억나니? 황제 출신의 로마 황제 출신의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맞아. 노예 출신의 우리 에픽테토스의 원전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특별히 이제 에픽테토스는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 그의 일화를 생각해보면 스토아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이제 전해지기로는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그 주인의 집 앞에 버려진 그 아이를 에픽테토스 베이비를 그 아가를 그 주인이 이제 노예로 거두어서 이제 노예로 키웠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 주인이 굉장히 직구준 주인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노예들에게 종종 막 레슬링 기술 같은 걸막 걸면서 장난을 종종 쳤나 봐요. 그때마다 노예들은 어떻게 너무 아프니까 막 으악 으악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염에 막 휩싸여서 막 주인님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법석을 떨었겠죠. 야단 법석을 떨죠. 주인은 그런 게 재밌어서 아마 종종 그런 장난을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이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에게 그런 뭔가 레슬링 기술을 걸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에픽테토스 어때? 지금까지 공부했더니 스토아학파 사상가들. 의연하잖아. 초연하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일어날만 하는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받아들이잖아. 에픽테토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말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는 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약이 올라서 어라 어라 이래도 이래도 너가 의연해? 점점 더 세게 기술을 걸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에픽테토스의 다리가 막 심하게 뒤틀렸다 막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인이 막더 놀라서 막 이랬지만 끝까지 에픽테토스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다리가 뒤틀릴 수도 있다고요. 더 이렇게 의연하게 초연하게 이제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진짜 이제 아파테이아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픽테토스와 관련된 그림 사파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발 같은 것이 항상 또 그려져 있곤 하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은 판단, 욕구, 혐오 등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고, 즉내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명성, 지위 등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다. 즉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욕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우주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성이다. 즉, 자연의 본성이다. 이성이 어긋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움직이는 자는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미리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서도, 즉, 이성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게으름으로 인해 이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과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쾌락을 선으로 추구하고 괴로움을 악으로 회피하는 것 또한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때? 그런 쾌락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쾌락은 선, 고통은 악.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우주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 비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둘다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관통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그렇죠. 목표로 추구했습니다. 자, 마음의 안정, 그리고 두 사상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추구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상가라고 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뚜렷하게 있었죠. 에피크로스학파에 따르면 최고에서는 쾌락이었습니다. 이들은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반면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면서 운명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많아.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고요. 이 공통점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두두두두두두. 별표 투척.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라고 네이밍은 다르게, 이름은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공통점은요. 둘다 결국은 욕구를 잘 분별해서 그 욕구를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둘다다 검소하고 절제하고 소박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다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적인 사고가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죠? 자, 에피크로스도요, 어때? 기억하지? 쾌락과 고통을 잘, 그치? 헤아려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의 회피를 통해서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 쾌락이 이룰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잘 사려깊게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스토아학파 사상가들 이성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했다. 공통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둘다다 결국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어. 자,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통유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에피크로스학파 유물론적 원자론적, 죄송해요.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할 때, 아,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다. 아, 따라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자연의 필연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역시
동시에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을 갖춤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형광펜 드시고요. 수능 특강 잘 밑줄 치면서 개념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0: 반갑습니다. 얼굴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1: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28강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마도 지금까지 세계사 공부해 오셨던 걸 우리가 같이 이제 모아서 해야 되는 바로 그 제국주의 파트입니다. 뭐 지도라든가 지문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고 실제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은 또 문제도 여러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빨리 나갈 텐데요. 이거 나가는 게 여러분 좀 힘들다 싶으시면 제 수능 개념 돌아가셔서 해당 파트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여기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 강의 필기 노트로 따져보자면 17강, 그 다음에 35강에 있는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요 밑에 있는 제국주의 파트, 그러니까 35강뿐만 아니라 17강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같이 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뭐 의미와 특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제국주의란 뭐냐? 뭐 19세기 후반 열강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뭐 식민지 확대나 뭐 침략적 민족주의, 사회 진화론, 인종주의를 뭐 바탕으로 했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고요. 자, 사회 진화론이란 뭐죠? 사회 진화론이란 원래는 그 생물학적 진화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센 국가나 민족이 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나 민족을 침략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스펜서라는 사람이 제안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고요.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자료 플러스에 살짝 나와 있는 백인의 짐 같은 것들은 당시에 이런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여러 논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아마 오늘 수업하면서 되게 여러 차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 수단, 케냐,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연결되는 영국은 종단 정책을 펼쳤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비롯한 사하라 사막 대부분, 그리고 요 마다가스카르와 요 지부티를 연결시키는 횡단 정책을 펼쳤다. 종단과 횡단이 오다 보니까 만나는 요 지점이 쇼다 파쇼다였고 우린 그것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연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제국주의 아프리카 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요쪽에 있는 요 모로코를 원래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독일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린 그걸 모로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모로코 사건과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센 자음, 토고, 카메룬, 그 다음에 남서 아프리카. 여기가 어딥니까? 나미비아죠. 나미비아. 동 아프리카. 여기가 지금의 탄자니아 일대거든요. 예, 요런 데들을, 식민지 삼았던 나라가 어디다? 독일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간 나라가 기에기에 벨기에 요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포자를 여러분 피읍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일자로 그냥 쭉 끄시면 돼요. 이게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 그래서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뭐 마카오라든가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탈리리리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리리. 이탈리아는요, 리비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이탈리리리.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 수능에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트리폴리, 뭐, 그게 이제 나왔었죠. 역시 트리폴리에도 리가 있었네요. 자, 가볼게요. 일단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집트를 보호국화했고요.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했습니다. 우린 그래서 영종도. 우리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가셔서 해외여행 가실 때 우리 어디 갑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에 있죠. 맞습니다. 영국은 종단 정책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이어서 남북을 연결하려는 종단 정책 펼쳤었고요. 그 부딪혔던 게 쇼다 쇼다 파쇼다 사건입니다. 파쇼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3C 정책. 선생님, 왜 3C죠? 요쪽에 나와 있는 카이로와 케이프타운과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바로 그 3C 정책이 있었고요. 종단 정책, 이집트, 남아공, 인도에다가 얀마, 미얀마. 아, 1886년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수단, 줄루 왕국, 그 다음에 말레이 연방. 요 미얀마랑 말레이 연방 같은 게 연도로 나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걸 어디? 영국과 관련된다. 그래서 3C 정책. 영국의 3C 정책이 있다면 독일의 3B 정책이 있습니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수에즈 운하 개통. 수에즈 운하 개통 제가 미국 파트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거 언제? 1869년. 전 세계 물류혁명이 일어난 거의 1만 킬로 가까이 절약이 되었던 것이 원래는 유럽에서 요렇게 갔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하면서 요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류혁명이 일어났던 게 언제다? 1869년. 그래서 우리가 해양 파트에서 물류혁명은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동서로 연결되는 거에 핵심이 미국 대륙 핵단화 철도였었는데, 그것도 역시 1869년이다. 1869년은 물류혁명의 해이기도 하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 장악했고요. 튀니지 보호령화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차지했었고요. 횡단 정책.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이어 아프리카를 동서로 연결했었고요. 파쇼다 사건이 있었다. 파쇼다 사건 때는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었고요. 어디랑?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힌 거였었는데 프랑스가 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됐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센자음, 카메룬, 투구. 그다음에 독일령 남서 아프리카. 이 남서 아프리카. 이 남서 아프리카에서는 남서쪽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죠? 나미비아입니다, 지금의. 그 다음에 독일령 동아프리카. 이 동아프리카가 지금이 어딥니까? 탄자니아일 때입니다. 등을 차지했었고요.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했었다. 우린 그것을 모로코 사건이라고 합니다. 1905년, 1911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요거. 영국과 프랑스 파쇼다. 1898년이고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 알제리,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인도차이나 연방 차지했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파쇼다 사건, 프랑스랑 독일이 붙었던 건 바로 모로코 사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파쇼다 사건 같은 경우는 자료 플러스에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양국은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 전면전을 피했고요. 프랑스의 양보로 영국은 파쇼다를 장악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독일은 3위 정책, 투구, 나미비아, 탄자니아,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 이건 이제 태평양고 일대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룬 이런 나라들 있었다.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에 보니까 여기가 나왔죠?

오늘날 부룬디, 루안다, 탄자니아 지역을 포함한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였습니다. 여기가 독일령 동아프리카가 지금의 어디일 때다? 요 탄자니아 일대입니다. 요 위에 있는 데가 케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였고 국제연맹의 결정에 따라 영국, 벨기에 등에 배분되었던 것이 독일령 동아프리카입니다. 여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 지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영국은 종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 그리고 독일은 모로코 사건, 그 다음에 토고, 카메룬, 남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갈 때는 벨기에, 그리고 포항 모자가 꽤 스타일이 좋죠. 포항 모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요거 일자로 쭉 끄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요게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20세기 초에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어디랑 맞서 싸워 이겼다?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랑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켜냈던 아프리카 예, 아주 강한 힘을 보여주었던 에티오피아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이겼죠. 예,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보면 요 리오데오로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의 에스파냐령입니다. 아, 에스파사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가 여기 일대도 차지했었다라는 것도 그냥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자면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고요. 이탈, 리리리, 소말리아, 리비아 등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트 2세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인물이 당시에 뭐 천만 명 넘는 사람을 뭐 학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내륙에 들어가서 당시에 뭐 천연 고무라든가 이런 자원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자, 저희가 요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네덜란드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어디? 일본의 에도 막부와 교류했다. 요거 중요하죠. 꼭 체크해 두세요. 일본의 에도 막부는 특히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았었지만 유일하게 서양과 교류했던 나라가 어디다? 덜란드, 네덜란드다. 자,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보통 라틴 아메리카 문명 파괴했었고요. 뭐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화했었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원래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었는데 이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간다? 미국으로 넘어간다. 체크해 두시고요. 포, 앙, 모자 꼭 체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주도했던 게 누구다? 바로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이다. 인도의 고아 지방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물라카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던 나라가 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일본 개항시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던 필리핀을 식민지화했고요. 그 다음에 쿠바, 괌 등을 에스파냐로부터 거의 뭐 빼앗다시피 하죠. 예, 그리고 하와이도 그 이제 본인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도 하고요. 파나마 운하를 상당 기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리비아, 예, 에티오피아는 요곳은 요 에티오피아는요 20세기 초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 무솔리니에 의해서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배했지만 20세기 초까지는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리비아라든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라든가 에리트리아라든가 뭐 요런 데들을 식민지배 했었다. 꼭 체크. 그래서 20세기 초에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열강의 지배를 받아 썼다라는 거 꼭꼭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표.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1등급 넘어서 만점으로 갈때요 표는 반드시 보고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이 표를 처음 제가 보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러면 쉽게 만듭시다. 자주 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제 필기노트 뭐 이런 데서 해서 다 이제 설명드리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복에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계속 처음에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보고 천천히 보셨다가 또 보시고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5분씩 12번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단. 수단 지역에서 마흐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에게 저항했던 겁니까? 영국에게 저항했던 것이고요.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는 에티오피아랑 누구랑 붙었던 것입니까? 이탈리아랑 붙었습니다. 여기선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졌다. 요게 포인트. 이게 아도와 전투입니다. 메넬리크 2세라는 명군주가 에티오피아를 지켜냈죠. 이산들 완화 전투는 이쪽에 있었던 줄루 왕국과 누구랑 붙었던 것이냐면 영국이 붙었던 것이거든요.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는 줄루가 이기고요. 영국이 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 영국은 본인들의 더 힘을 키워서 체격을 키워서 이 지역을 그 이후에 공략을 했죠. 그다음에 헤레로족의 봉기는 요 나미비아 일대에 있었던 헤레로족이 누구랑 붙었던 것이냐? 독일에게 저항했었던 것이 헤레로족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 노래해? 그 제가 일본사 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한번더 나와요.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하면서 나 노래해?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나 노래해? 한번더 나와. 나미비아에서 있었던 것이 헤레로족의 봉기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 그래서 요 표, 여러분 반드시 봐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여러분 걸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아권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17세기에 동인도 해사를 앞세워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어디가? 영국이. 특히 요 플라시 전투에서의 승리로 벵골 지역을 통치했고요. 19세기 중엽 인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인도에 값싼 면직물 판매했고요. 모카와 아편 재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미얀마를 식민지화했다. 요거 조금 무리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1886년의 일입니다. 미얀마를 영국이 식민지화한 것이 영국령 인도에 병합했고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 북부를 차지했다라는 것. 그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라고 불리죠. 예, 그리고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았다. 그래서 요 표, 여기 다 영국령 인도 제국이잖아요. 영국령 인도 제국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요쪽에 있었던 파키스탄이랑 요쪽에 있었던 지금의 방글라데시도 다 포함된 것이었었고요. 미얀마까지 병합했습니다. 언제? 1886년에. 86년에. 그리고 이쪽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랑 여기가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보르네오 섬 북쪽. 여기를 뭐라고 한다? 말레이 연방이라고 합니다. 말레이 연방은 1895년에 편입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 세력에 맞서서 프랑스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단체가 나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이건 1887년. 제가 왜 자꾸 요 연도를 강조하냐면 좀 되긴 했지만 과거에 요 인도차이나 연방이 조직된

연도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해진다면 요런 거나 요런 걸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 세력 대 영국 세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외교적으로 잘 이용하면서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타일랜드. 태국. 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이때 만들어졌었고요. 여기 있는 필리핀.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어디로 넘어갔다? 미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7세기 초 동인도 회사 설립했고요.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 패배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했습니다. 자국 크리스트교 선교사를 박해하였다라는 구실로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했고요. 청프전쟁의 결과 베트남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를 합쳐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다라는 것도 꼭꼭꼭 체크. 언제? 1887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다른 형태의 지도로 한번 같이 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여기는 미얀마. 그러니까 영국 세력, 프랑스 세력 가운데 있었던 것이 태국.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미국 식민지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파트에다가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제국주의 파트가 조금은 처음 듣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힘든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미국, 독일, 러시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력시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요게 언제죠, 여러분? 1854년입니다. 예, 미일 화친 조약. 예, 하와이 제도를 병합했고요.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쿠바를 보호국화하고 필리핀과 괌섬을 식민지화 하였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태평양 일대의 비스마르크 제도랑 마샬 제도 등을 점령했으나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대부분 다 이것이 이제 상실되었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개척했습니다. 남하 정책을 통해서 흑해 방면으로 내려오다가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죠. 우린 이 전쟁을 뭐라고 하죠? 크림 전쟁. 크림 전쟁, 그거까지 같이 기억. 자, 미국 에스파냐 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에스파냐 전쟁은 쿠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에스파냐 간에 벌어진 전쟁을 미국 에스파냐 전쟁, 우리가 줄여서 뭐 미서 전쟁 이렇게도 불립니다. 자, 전쟁의 결과 체결된 파리 조약에 따라 에스파냐는 쿠바를 포기하고 괌섬, 푸에르토리코 등을 미국에 할애했고요. 필리핀을 넘겨주는 대가로 미국은 에스파냐에 2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미국 에스파냐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 파트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여기 이 동남아시아 파트나 요런 미국 에스파냐 전쟁 요 같은 해에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1898년? 요거 한번 가볼까요? 미국 에스파냐 전쟁이 있었고요. 1898년에 또 있었던 게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건데 맞습니다. 파쇼다 사건도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요 같은 해에 있었던 것이 변법 자강운동. 강도 1898년도에 있었습니다. 뭐 굳이 같은 해걸 찾아보자면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이 미얀마를 병합했던 게 1886년이고 인도차이나 연방이 1887년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런 걸 제가 이제 요건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세계사 한번 다 맞아보겠다고 막 여기에 있는 연도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니마 그러지 마! 안 돼! 예,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뭐 독립연도 막 이런 거 외우거든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브라질은 어디의 식민지였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독립할 때 기여했던 사람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 주로 북쪽 베네수엘라든가 콜롬비아 일대의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했었죠? 시몬 볼리바르. 그다음에 남쪽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일대의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산 마르틴.

요 정도 봐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보자면 이란 지역 한번 볼게요. 이란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 북쪽에는 러시아의 세력에게 상당 부분의 영토를 좀 할애하고요. 저 남쪽 지역, 요쪽 일대에는 영국령 인도, 특히 이제 영국에게 좀 할애하는, 특히 요 이란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면 뭐 담배 수호 운동, 담배 이권 수호 운동 관련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 이따가 좀 제가 시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17강에 해당되는 내용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에다가 요거. 요거. 예, 그리고 이 17강이 사실 한번더 반복되는 형태로 나온 게 35강의 제 필기노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 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해 두시고 핵심은 요거겠죠. 너무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꼭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러면 기출 문제화 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육모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작년 육모 문제요.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전쟁인가 평화인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손섬에, 루손섬이 사실 필리핀에 있는 섬이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넘길게요. 모든 지방 총독들은 말롤로스에 모여 오로지 그들의 정부에 생명과 재산을 바칠 것을 서약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에스파냐와 싸웠던 이유가 완전한 독립에 있었기에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들은 파리 조약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고, 우리나라가 필리핀 병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병합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필리핀을 병합하는 거, 그럼 이건 어디에 대한 저항이겠습니까? 여기에 밑줄 친 우리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쵸? 미국. 원래 필리핀은 어디의 식민지였다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으로 넘어올 때의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여기 에자가 왜 이렇게 애매하냐?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필리핀은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미국 찾으면 되는 거예요. 페리 함대를 파견하였다. 페리 함대 파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을 개항시켰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 여러분 나오면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개항 파트에다가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이거 어디죠? 프랑스. 요거 연도까지 될까요? 1887년. 주룽반도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영국입니다. 호르무즈,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차지하였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호르무즈, 마카오. 마카오 나왔네요. 마카오? 맞습니다. 포르투갈입니다.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였다. 이 자와섬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섬이 바로 이 자와섬입니다. 인도네시아죠? 그러면 어디? 맞습니다. 덜란드, 덜란드, 네덜란드.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따가 기출문제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푸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선지들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모에 요 문제가 나왔었고요. 바로 수능, 원래 9월 모평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이따가 저희 교재에 있는 대표 기출 문제가 그해 9월 문제였었고, 바로 수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항구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그 전에 전년도 모평 문제에서 꽤 나왔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었었어요.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그 당시에 평가원 출제장에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추론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 5년 정도의 평가원 시험 문제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꼭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6모, 9모 본 다음에 제가 그 평가원 또 분석해 드리는 또 강좌도 준비할 텐데요. 그것들까지 꼭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이게 나머지 힌트가 그게 다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해군대는 비행기 등을 활용하여 벵가즈, 홈스 등을 여러 도시를 장악해 나갔다. 이에 몇해전 입헌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 입헌혁명에 성공한 청년 튀르크당 소속의 장교 현지 부족과 함께 격렬한 저항을 하였지만, 이 청년 튀르크당 있었으니까 어디예요? 이거 오스만 제국이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리비아 일대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느 정도 그거 이제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결국 가는 트리폴리타니아, 키레나이카 등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였다. 이들과 싸워서 이탈리아가 오스만 및그 주변 세력과 싸워서 그 지역을 이탈리아가 장악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만 찾으면 나머지는 쉬워.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다. 이거죠, 뭐. 그렇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크림 전쟁 언제입니까? 누구랑 누구랑 붙은 것이죠? 오스만과 러시아가 붙었던 것이죠.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오스만이 이기고 러시아가 집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지게 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의욕이 한번 꺾이게 되죠.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했던 영국, 프랑스 등이 오스만을 지원해 주면서 나타났던 것이고, 요 크림 전쟁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 꼭 한번 더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크림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1853년에서 56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스만과 러시아가 붙었고, 이때 누가 누구가? 영국과 프랑스 등이 오스만을 지원했다라는 것도 꼭 체크.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점령했던 거? 이거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좀, 좀 약간 너무, 너무 난이도를 높였던 게, 이건 사실은 그동안 안 물어봤었던 선지거든요. 이거 영국이에요. 예. 아, 그런데 나이지리아 식민지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필리핀을 두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것은 에스파냐.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 보시면 아마 최고 난이도의 제국주의 파트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한 문제 더 보자면 보통은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 파트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보니까 남서아프리카, 지금의 나미비아 일대겠죠? 그리고 여기는 동아프리카, 지금의 탄자니아 뭐 일대겠습니다. 요거 어디? 독일, 토고, 카메룬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리비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뭐그 소말리아라든가 에리트리아 있습니다. 여기 어디겠습니까? 이탈리아. 그러면 가는 이탈리아, 나는 독일, 뭐 이렇게가 되겠죠.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란 침략하여 분할했던 건 어딥니까? 위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영국이 들어갔었죠.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하였다. 모로코 사건으로 충돌했던 것은 프랑스 대 독일.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하였다. 이탈리아, 독일은 얄타 회담에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뭐 영국, 미국 같은 데가 되겠죠. 아프리카 식민지화 과정에서 파쇼다 사건으로 충돌하였다. 파쇼다 사건으로 충돌했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 요 삼국 동맹이 1차 세계 대전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다가 어디가 플러스 되는 것이죠? 예, 바로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예, 요게 정답이죠. 요 정도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 파트 문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실제 우리 수능 특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0페이지 대표 기출 확인하기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모 문제예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아프리카의 전운이 고조되다. 가가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자국의 식민지인 앙골라 포 앙모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앙골라 모잠비크는 어디? 포르투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영토를 확장하고 나는 아프리카 동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는 식민지 제국 건설을 꾀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대요. 특히 니아사 호수 인근에서 가의 탐험대와 현지 부족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갈등은 극에 달하였다. 호수 인근에 자국 정착지가 있는 나는 이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항의했지만 가는 자기 방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결국 나는 갈등 지역으로부터 가의 군대를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여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는 아프리카 동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는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럼 보세요. 아프리카 제국이 이렇게 있지 대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북단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이건 종단 정책 하고 있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영국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가는 포르투갈, 나는 영국입니다. 가. 헤르쇼의 본기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건 독일이죠. 마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지원했던 것은 푸바바. 기억나십니까? 포르투갈,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이건 어디?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정답이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국주의 파트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어디? 신항로 개척 파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당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아셨죠?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은 이탈리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콩고를 지배하였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지배했던 건 기에기에 벨기에. 가와 나는 파쇼다에서 충돌하였다. 파쇼다의 충돌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예, 포르투갈은 해당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9월 목표 문제가 나왔고요. 이런 거가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 파트 문제입니다. 예,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솔직히 그 수능 문제에서 이탈리아 찾는 거는 솔직히 조금 제가 볼땐 너무 좀 과하게 물어본 측면은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닮을꼴 문제를 내보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는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 이후 리비아에 진출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대요. 그럼 가는 어딥니까?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했던 나라? 바로 이탈리아겠죠? 그 이유는 이곳에서 많은 곡물과 올리브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가는 1911년 리비아의 지배자인 나이의 술탄에게 최후 통톱을 보낸 뒤 리비아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곧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는데 국내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발칸 전쟁에서까지 연루된 나는 전쟁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이에 양국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이후 리비아는 식민지화되고 말았다. 누구의? 가의 식민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소장님, 이 질문 읽다 보니까 이게 수능 이번에 제가 풀어드렸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풀어봤던 작년 수능 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푼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 질문 참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요 이제 교재 저자해 주신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서 요금 나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요것은 오스만이죠. 그렇죠? 가는 이탈리아, 나는 오스만이 되겠습니다. 소말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이탈 리리리리 맞지 않습니까? 예, 정답 1번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포츠머스 조약은요,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맺었던 것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탈리아는 관련 없어요. 물라카와 마카오를 장악하였다. 이것은 포르투갈.

포르투갈 해당 안 되고요. 모로코를 둘러싸고 독일과 대립하였다. 이것은 어디? 프랑스. 2차 아편전쟁에서 연합군을 결성했던 것은 오스만 이탈리아가 아니고요. 어디 어딥니까? 예,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여기 중국의 근대화 운동까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이제 기본 문제 두 문제 갑니다. 1,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무겁게 짓누르는 경제 위기 탓에 유럽은 몇년 동안 사업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회사에 비견될 만하다. 유럽의 소비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었다. 지구의 다른 곳으로부터 새로운 부류의 소비자를 끌어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조국의 유용한 사람이 되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종이며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살수 있도록 인류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세실 로즈의 이런 뭐 신앙 고백, 우리가 훌륭한 인종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그 우월하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국주의 확산의 배경을 알아본다. 그렇지. 지금 유럽이 우리가 사실 이제 더 이상의 소비시장이라든가 생산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종이, 우리 백인들이 아주 훌륭한 인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을 식민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확산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법정 관련 없고요. 십자군 전쟁 전혀 관련 없고요. 청교도혁명 아닙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었죠. 관련 없고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이그 세계사 문제에서 딱딱 떨어지는 문제 중에선 가장 조금은 난해한 그런 뭐 특히 탐구 활동 찾는 거 이런 문제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자, 역사. 19세기 알제리 등의 식민지를 보유한 가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보유했고요. 마다가스카르는 가의 아프리카 횡단정책 나왔습니다. 프랑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 승리했던 건 영국, 패배했던 건 프랑스 아닙니까? 맞네요. 정답 1번.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이것은 에스파냐. 하와이 제도와 괌섬을 차지했던 것은 미국. 청으로부터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것은 덜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실전 문제 1,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나 국가에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 파트의 문제입니다. 보면. 가는 어디죠? 아, 인도차이나 연방. 요거 어디? 프랑스. 나는 어딥니까? 요쪽에 있는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금 탄자니아 일대. 아하, 요거 독일. 여기에다가 이두 국가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많이 물어보고 있는 하나의 패턴의 문제죠. 한자 동맹을 결성하였다. 한자 동맹은 지금의 독일 북부 지역 일대에 있었던 상인들의 동맹체가 한자 동맹이죠. 예, 프랑스랑은 관련 없겠죠. 이건 이제 국가 단위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한자 동맹은 아도와 전투에 참전하였다. 아도와 전투는 이탈리아랑 누구랑 붙었던 것입니까? 에티오피아가 붙어서 누가 이기고?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진 전투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서 맺었던 것이죠. 모로코를 두고 두 차례 충돌하였다. 예. 원래 모로코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들어오면서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요 모로코 사건이죠. 맞네요. 예, 정답 4번. 러시아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요거 많이 나오죠? 폴란드 분할 점령. 여기 폴란드가 있으면 러시아 있고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요세 나라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등과 함께라니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되겠죠?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풍자화로 보는 세계사. 그림은 1898년 아프리카의 파쇼다에서 유럽의 두 국가가 충돌했답니다. 자, 가를 상징하고 있고 그에게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오. 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답니다. 나를 상징한대요. 가는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나왔으니까 가는 프랑스. 나는 그럼 영국이겠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건 러시아입니다.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을 개항시켰던 것은 미국이고요. 쿠바를 보고로 삼았던 것도 미국입니다. 헤레르족의 봉기를 진압했던 것은 독일이고요. 그리고 2차 아편전쟁에서 연합국이 결성되었다. 1차 아편전쟁은 영국만 들어갔지만 2차 아편전쟁은 프랑스가 같이 들어가죠. 영국과 프랑스. 둘다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조금 넘기셨어요. 141페이지로 갑니다. 단원 실력 플러스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가는 188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태평양, 아시아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1884년 뉴기니의 일부를 획득하였고, 97년에는 중국의 칭다오 지역을 점령했대요. 아프리카 서남부에서 지금의 나미비아에 있는 원주민을 학살했다. 나미비아의 헤레르족의 원주민을 학살했었죠. 가는 어디겠습니까? 독일. 그리고 보자면 이 과정에서 식민지 경쟁의 후발주자였던 가는 기존의 식민지 강국들뿐만 아니라 새로 부상하던 나와도 충돌했대요. 나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 에스파냐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확보했대요. 이거 어디겠습니까? 나는 미국이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리비아를 식민 통치하였다. 요것은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콜카타와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요게 3C 정책이라고 하죠. 이건 뭐겠습니까? 영국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이탈리아.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세포의 항쟁 진압했던 것은 영국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 4번은 미국으로 나와 있으니까 역시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인데 왜 그런가 볼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 충돌했대요. 1차 세계대전은 어디가 같은 편입니까?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같은 팀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독일, 이탈리아에다가 오스만 제국 뭐 요런 데가 이제 붙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에 미국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독일과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충돌했던 게 맞네요. 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어렵죠. 맞습니다. 이 제국주의 파트는 진짜 아마 오늘 강의에서 제국주의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정말로 어려우셨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 원래 그래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여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반복하고 문제 패턴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뭐 지문이라든가 지도에서 나라 찾고 그 나라에 해당되는 선지들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반복 연습해 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앞으로 풀수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강의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마지막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전쟁과 드론, 2편에서 전쟁과 로봇, 그 다음에 3편에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AI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무기체계를 이 AI가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이 AI가 그 치명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공격용 또는 안보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 작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바꾸게 되면 감시, 결심, 대응이었는데 과거의 전쟁과 작전과 전투는 인력 중심으로 이러한 감시, 결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의 템포가 되게 늦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또는 미래는 AI 기술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감시, 결심, 대응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전개된 전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진흥화 전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군이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여 돌파구를 크게 형성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고 현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적은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 규모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로부터 위성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고 자체 정찰대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저 지역을 러시아군이 도와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후방이 잘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만 띄워서 계속해서 저 지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우버택시 아시죠? 우버택시를 미국에서 우리가 예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기를 지정해주고 AI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오게 만들죠. 똑같은 지휘통제 수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AI가 위치를 계속해서 최신화해주고 각각의 표적별로 성질별로 최적화된 타격 수사를 계속해서 매치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넘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의 가용한 모든 수단, 포병, 전차, 드론, 그 다음에 MRLS, 그 다음에 인간 전투원이 갖고 있는 대전차 화기까지 일거에 사격을 하게 돼서 적이 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0대가 넘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일거에 무력화되고 1,5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가 일개 중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뒤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의 규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일개 중대 전투력만 보낸 상태에서 결국에는 약대 강의 전투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우버 형식의 AI 시스템인 GIS 아르타를 이용해서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우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IS 아르타가 표적 성실별로 각각에 맞는 타격 수단을 실시간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사격한 후에 극강의 타격 효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던 지능화 전투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스펠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랜 분쟁의 결과 약 3만 7천 명, 4만 명에 가까운 급진주의자들의 인적 정보를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모션, 그 다음에 생김새, 말투까지도 다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타난지를 다행역 감시자산으로 확인하여 추적하는 것들이 바로 라벤다라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라벤다에 의해서 그 인원이 추적이 되고 이 인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해서 표적관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가스펠이라는 A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위성이나 드론이나 인간정보에서 식별하게 된다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지역으로 A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시켜 놓는데 거기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급진주의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2명, 3명, 4명, 5명 이상하네? 갑자기 여기 있는 데가 왜 갑자기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모이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소구나 하면서 그거를 가스펠이 지휘소로 책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그 정보가 이스라엘 공군과 또는 미사일 부대에 공유가 되면서 바로 정밀 타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 블럭 단위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블럭에 오늘 작전을 할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다른 쪽으로 피신하세요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인적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원을 추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AI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의 추적한 결과를 건물에 투영하여 그것을 표적한 후에 이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핀포인팅 당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란의 최고 지휘자가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했을까? 전 세계는 의아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메네이가 머물었던 지하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시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으로 침투해서 인간정보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메네이 측근에 있는 경호원들과 저 가택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포섭을 하고 저 지하에 비콘을 설치하여 전자파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긴트 위성, 즉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들이 그것을 감지하여 저와 같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저런 지하시설을 가시화시켜 놓고 미 공군은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포탄을 어느 지점에서 몇 도의 각도로 어느 속도로 뚫으면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공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미네이는 0.1초 만에 주요 지휘자들과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AI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건데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정찰기, 전자감청, 휴민트 등 다양한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다영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멀티모달 방식으로 그것을 표적화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팔란티어의 군사 지도 시스템인 고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 시내에 있는 CCTV를 해킹하고 그걸 통해 갖고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에 군사 지도에 표정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에서 세우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LM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이것을 과거에 있는 행적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 빅데이터를 보고 실시간대의 프라이어리티 1, 2, 3, 4를 실시간대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AI 시스템은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기존 영상 신호 분석 AI와 결합되면서 무엇을 언제 타격해야 할지 제시하는 AI 전투 참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전투 참모 또는 AI 전투 참모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로부터 우리는 AI에 대한 미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 참모 또는 AI 전투 참모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인간 지휘관이 결심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의 군사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투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게 안에는 먼저 보는 감시 자산도 있고 결심하는 C2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하는 슈터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작전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실시간대 이합계산하는 것들을 모자이크 전이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 측면에서는 군과 민간 AI 혁신기업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디태치먼트 201이라는 기술 혁신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25년 5월 13일 미 육군이 4명의 AI 전문가를 예비군 중령으로 인관을 시킵니다. 이때 인관한 인원들이 누구냐면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그 다음에 메타 CTO, 그리고 오픈 AI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오픈 AI 연구 총괄자 등이 인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 육군이 이 네 사람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전체의 혁신 기술을 빨아들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육군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AI 혁신 기업과 융복합하면서 이런 AI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I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AI를 잘 알고 군사 분야에서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먹고 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분야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작전보안 차원에서 이 데이터가 죽고 사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즉 2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작전보안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장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대 전장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다영역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지휘결심이라든가 타격체계에 연동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즉 스타링크와 같은 적에도 군지 위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AI를 군사분야 접목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적에도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민간 분야에서 실시간대 창출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다양역 감시체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드론, 전쟁과 로봇, 전쟁과 대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를 여러분과 소통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드론, 로봇, 대드론, 그리고 AI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 체계를 알아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때 서둘러 우리는 경제 안보와 우리의 국가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RP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2: I draw pictures or watch TV.
1: What do you watch?
2: I watch cartoons. What about you?
1: I do puzzles. I grow vegetables too.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봤을 거라고 믿어요. Free, 그리고 watch, cartoons, puzzles, grow, vegetables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네요. 우리 하나씩 차례로 배워봐요. 첫 번째는 free. free예요. free 아마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free도 뜻이 많거든요. 자유로운, 한가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watch, watch. watch는 동작 중에서 보다예요. see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이는 거를 보게 되는 건데 watch는 내가 원해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watch예요. 그러면 TV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또는 누가 뭐 하는 걸 지켜보는 거 이런 거는 다 watch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watch, 보다. grow, grow. grow는 자라다 라는 뜻도 있고 기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는 거지만 식물, 뭐 꽃 이런 것들 또 농작물 이런 것들은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우다, 기르다 라고 할 때도 grow 쓸 수 있어요. cartoon, cartoon이에요. cartoon은 만화죠. 우리 친구들이 보는 그 만화를 cartoon이라고 하고요. 강조는 cartoon 뒷부분에 주면 되겠어요. puzzle, puzzle. 우리말 영어 그대로죠. 우리말은 퍼즐 이렇게 발음하지만 영어는 puzzle, puzzle. z 소리 살려주세요. 친구들이 그 조각 맞추기 하는 그 퍼즐이 바로 puzzle. vegetable, vegetable이에요. vegetable은 채소예요. 너무 길어서 가끔은 veggie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채소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Do you like vegetables? 친구들 채소 좋아하나요? 요럴 때 채소, vegetable. 자, 그러면 우리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무엇을 do you do? 너는 하니 in your free time. free가 한가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유로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때 너 뭐 하는데?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 쉴 때 뭐 해? I draw pictures. 나는 그림을 그려. Or 그러거나 watch TV. TV를 봐. 나는 그림 그리거나 TV를 봐. 라고 남자애가 했어요. What do you watch? 뭐 보는데? I watch cartoons. 뭐 본대요? 나 만화 봐. What about you? 너는 어떠니? 상대방에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하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데? 라고 묻는 말이에요. I do puzzles. 나는 퍼즐을 해. I grow vegetables too.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야, 다들 되게 부지런한데, 그죠? 자, 이렇게 in your free time,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한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 묻고 답하기 대화까지 봤네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AI 팽톡 앱 켜고 우리 1014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우리말 보고 영어 보고 또 우리말 찾기, 단어 찾기.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여가에 무엇을 하나? 여가가 좀 어렵죠, 친구들. 여가가 말 그대로 남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찾으면 되겠죠. Vacation은 방학이나 휴가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려요. I 동작 나와야죠. 그리다? 그렇지. Draw pictures. 저는 퍼즐 맞추기를 해요. I do puzzles. 좋아요. 저는 만화를 봐요. 보는 거? 그렇지. Watch. I watch cartoons. 저는 채소를 재배해요. 키운다, 기른다 이런 뜻이죠. I grow vegetables.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요가 있네요. Watch 아니면 browse. 맞아요. Browse가 이렇게. I browse the internet 하면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요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것도 하나 배웠네.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랑 대화해야 되니까 Let's talk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좋아해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저는 보통 가족들과 영화를 봐요. 자,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3: Do you like watching movies?
0: Do you like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거 좋아하나요? 펭수가 바로 물어봤네요. 그러면 네, 좋아해요. Do you 물어봤을 때는 Yes, I do. 그렇지. Yes, I do.
3: Do you like action or animation?
0: 아하, 액션 무비를 좋아하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만화 영화 이런 거를 말하죠. Animated movie예요.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해요. I like animation 해도 되고 animated movies 이렇게 해도 되고. I like animated movies.
3: You like animated.
0: 네.
3: Who do you watch the movies with?
0: 누구랑 같이 영화 봐요? 이런 질문 됐네요. Who do you watch the movies with? 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저희 가족과 영화를 봐요. 좀 긴데. I, 보통은 하면 usually 이런 말도 있고요. 영화 보는 거는 watch a movie. 그리고 누구랑 함께 with 내 가족, my family. 천천히 해봐요. I usually watch movies, 아니면 watch a movie with my family. 할 수 있겠죠? I usually watch movies with my family. 좋았어요.
3: I see.
0: 마지막이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 할 수 있겠죠?
3: Have a good day.
0: Have a good day too.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 우리 free가 뜻이 좀 많다고 했으니까 free의 다양한 뜻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free의 다양한 뜻 알려줄래? 자유로운. I set the birds free. 한가한. Are you free this weekend? 무료의. I got this for free. 오, 우리가 배운 자유로운, 뭐 한가한 이런 뜻도 있고 I set the birds free. 새들을 자유롭게 날려줬다. 또 Are you free this weekend? 이게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죠. 너 이번 주말에 한가해? 여유 있어? 그리고 무료라는 뜻도 있어요. I got this for free 하면 나 이거 무료로 받았다. 친구들도 잘 기억해요. 친구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친구들도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일 영어로 꼭 말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강에 오셨어요. 우리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짜잔! 문장의 구성을 오늘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벌써 20문제나 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동사의 활용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지금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응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구성 한번 마무리 지어보러 가시죠. 자, 18번 문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018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e internet allows information to flow more freely than ever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allow A to B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로 하여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더 모호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즉, 여기 부사 잘 쓰인 거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인터넷은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왔다, 허락해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freely, 자유롭게 흐른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사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은 쓰임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어떠한 때보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런 맥락이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이요.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 있냐면, 얘들아, unprecedented way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발전은 are revolutionizing our self-expr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기 표현을 뭐할수 있다? revolutionizing 라고 하니까, 혁명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데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고요. And enhancing our free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유를 높여 줄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아,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하지만 자,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영어 지문이 아니죠. 하지만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We are heading toward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자, 이때 where이 등장하고 있네. 이때 where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볼까?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will be forever preserved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쳤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얘 혹시 관계부사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앞에 이 관계부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행사가 일단 있어야 되지. 얘는 지금 장소의 관계부사니까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나? 오케이, 나오고 있네. world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볼게.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 about u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에 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의 부분들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동사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네. 심지어 어디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거냐면요. 인터넷에 영원히 보존되어진다고 하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그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지. 왜냐면 앞에 선행사,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아, 관계 부사 where이 올 자리 맞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보,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영원히 저장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displayed instantly in a search resu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검색의 결과로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지면서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어디든지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우리의 정보가 인터넷에 마구마구 저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with detailed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강요를 받냐면요. 살도록 강요를 받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기록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beginning with ch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기록물들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시면 아, 굉장히 동영상을 많이 찍었구나라고 하는 거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린 유년기부터 시작한 그런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wherever we 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뭐가? detailed record가 그치? 그리고 심지어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검색 가능한 그러한 아주 세분화된 기록물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강요받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세 가지 표현이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3번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앞에 나오는 detailed record를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ing 현재 분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 능동 관계가 맞아?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봤을 때 이러한 세분화된 기록물들이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있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ing 형태 오는 거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is data, 이러한 데이터는요, can often be dub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대요.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신뢰도가 있냐면, it can be fals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고요. 혹은, or it can be true. 사실일 수도 있으나,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창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가 봐. 그치?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볼까? deeply humili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얘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얘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보면요. It can be true. 그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리고 it can be humiliated 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은 뭔데? 얘들아, 스스로 한번 찾아볼까? 이때 등장하는 it은 이 문장에서 뭐를 가리켜? The data를 가리키죠. 맞아요. 옳게 고르셨죠, 다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는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창피함을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지금 수동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못 느끼죠?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umiliated 이라고 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데이터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줄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humiliating이라고 하는 아, 현재 분사로 바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데이터는 사실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humiliating 이런 창피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보면요.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a fresh start or a second ch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to have a fresh start. 완전 모든 것을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왜? 우리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정보들이 있잖아. 굉장히 디테일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기록물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반가워했으면 좋겠어. 어떤 문장 구조야? 우리는 찾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오형식 문장이 이미 끝났거든? 그치? We might find it harder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에 뭐가 보여? 예쁘게 to 부정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 얘가 진 목적어고 얘는 가 목적어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섯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5강 내내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찾을 수 있대 그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to 부정사겠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탐험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is preserved forever in a permanent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작은 실수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들이 영원히 그런 기록물에 남아있다고 보존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된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탐색을 하는 거에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법 구조 뭘 봐야 된다? 아, 가 목적어 자리에 it이 잘 왔구나.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잘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 해석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문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 그쵸? 일석이조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정보라고 하는 거. 즉, 뭔가 영원히 기록이 되는 기록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힘들어졌다?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보면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1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s involves some kind of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너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Your communication. 여기가 주어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하는 너의 의사소통은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단수 주어고 그러면 단수 동사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오케이 1번 거저 먹었네. 그렇죠. 1번 맞았어.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과 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some kind of risk,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아,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을 포함하고 있대. 왜 그런 거냐면 since communication means presenting to others a statement of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너를, 너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발언하는 것, 즉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표현해 주는 거, your role, 너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and the situation,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and the others that they may re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발언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역할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 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을 때 The communication climate is an important part of your gue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Communication climate 이라고 하면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할 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guessing, 너가 추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자, 뭘 추측하냐면 how much risk is involved for you in a given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가를 너가 추측하기에 뭐가 좋다? communication climate 이런 의사소통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를 딱 파악해 봤을 때 내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 같아, 혹은 위험 상황에 없는 것 같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You behave on the basis of how safe you think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는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막 나서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if you do not feel secure, 너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방금 말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you will likely use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냐면 defensive strate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방어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자, like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likely 부사가 그러면 무엇을 꾸며주는지 우린 보면 된다 그랬지. likely라고 하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사는 뒤따라 나오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석하니까 딱 맞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대? Defensive strate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한대? Defensive strategies.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perhaps 아마도 you have been in a classroom situation. 여러분들은 아마 교실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교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교실 상황 안에서 the teacher keeps insis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주장을 했대? That student participate by discussing issues open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여해야만 해. 아주 개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참여하도록 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셨대. 이 말인즉슨 얘들아 너네 의견을 자유롭게 내봐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and then the teacher shoots down their comments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shoots down이라고 하면 얘들아 맹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의견 자유롭게 내라고 했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에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or ridicules them when they do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할때뭐 했다? ridicul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이 상황은 지금 너네한테 안전한 상황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상황이야? 불안전한 상황이지. 왜? 지금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불안전한 상황이란 것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줄 친 부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insisting, 밑줄 친 ing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 를 보았을 때 얘들아 앞에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볼래? keep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외웠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k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주장한다라고 해서 keep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번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kee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지. 내가 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했을 때 뭔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It does not take you long to figur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냐면 that publicly being cut down by sarcasm is not comfor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내가 cut down이라고 하면 뭔가 깎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깎이는 거 by sarcasm이라고 하는 건 빈정거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 교실 상황이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봐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의견을 내니까 에이 뭐 그런 의견을 내라고 뭔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uncomfortable, not comfortable 한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to figure ou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잘 생각해 볼까? It does not take you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이런 것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셨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it은 가주어 it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이때 뒤따라 나오는 it 부정사가 뭐다? 진짜 주어, 진주어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 넣어놓고 내가 진짜 주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문장으로 뺐어 라고 하는 거 너무 괜찮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u learn quickly. 당신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 뭐를 배울 수 있냐면 that the climate is not safe.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your communication takes on defensive strategies.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의사소통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요, are designed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들아 지금 뭔가 모양을 보니까 수동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가 나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떤 애를 꾸며줘야 돼? 앞에 나오는 defensive strategie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려면 뒤에서 누가 꾸며줘야 될까? 분사가 꾸며줘야겠지. 자, 그러면 분사는 분사인데 과거 분사. 왜? 스스로 얘네가 디자인을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디자인이 된 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designed만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너의 그 의사소통은요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그 방어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design to protect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그 방어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게 해석 완성됐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5번까지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자, 20번,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기체들이 뭐 할 수는 없냐면 그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치? 모든 유기체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starv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 굶는 거 있잖아. 그래서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kind of this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반 가치의 종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반 가치가 뭐냐면 often found in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흔히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반 가치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반 가치적이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즉, 뭔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기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됐네. 오케이. 그랬을 때 It also is part of a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것은 또한 어떤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일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it은 뭘까? 힌트 줬죠? Starvation이지. 자, 위에 나오는 그 기아입니다. 자, 굶어 죽는 것, 굶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선택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작동하는 그 선택의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묻고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뭔가 기아, 뭔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 그 말인즉슨 바로 process of selection. 뭔가 선택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구나. 라고까지 내용은 이해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밑줄 친 부분을 봤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그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쌤이 뭐 하라 그랬어? 얘 문장 뒤에다가 넣어보라 그랬어. 그치?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나?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요. Biological evolution. 이러한 생물학적인 진화가 functions, 기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능하게 되냐면 by process of sel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선택의 과정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by which라고 하는 문장이 이 뒤에 연결이 됐을 때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니까 1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starvation 이런 기아 굶는 것은요, helps, 도와주는데,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요, filter out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것을 도와준대. 자,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less fit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뭔가 조금 부적합한, 살아남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종들을 걸러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을 걸러내주기도 하냐면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themselves and their you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의 음식을 찾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새끼를 위해서 음식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종들을 뭔가 배제할 수 있게 filter out,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starvation, 그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emselves의 문장이 그어져 있는데, 자, themselves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쌤이 뭐 찾아보라 그랬어? 얘의 주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얘랑 동일 인물이면 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찾아볼까? 어떤 애들을 filter out, 뭔가 걸러낼 수 있게 되냐면 스스로 음식을 찾지 못하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 주어 어딨어? Those less resource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원을 찾지 못하는 애들을 filter out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얘랑 얘랑 서로 같은 애잖아. 같은 애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제기대명사를 쓸 자격이 되네. 그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애들을 다 filter out, 걸러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뭐다? 바로 아, 기아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some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서는요,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t may pave the way라고 하면 얘들아 길을 개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에게 있어서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 준대. 어떤 종들이 길을 개척하게 만들어 주냐면 for genetic varia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유전적인 변종들. 뭔가 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변이된 애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종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래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으로 변종된 애들이 원래 있던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 뭐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 그치?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투부정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무슨 쓰임일까, 얘들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To take이라고 하는 이 to부 정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기존에 있는 그 종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뭐가? 기아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the way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할 거고요.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 emergence of a new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종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가? 이렇게 starvation,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tarvation,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is a disvalue,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치롭지 않다는 거죠.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that can help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반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수식해주고 있는데, 돕는 거래에, make possible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얘들아, 이 문장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낀 부분 없었어?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선생님,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죠. 어? 근데 사역동사인데 지금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될 자리인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지? 자, 만들어준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순서가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make 목적격 보어 목적어 순서로 왔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목적격 보어를 앞으로 빼고 목적어를 뒤에다 넣어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칠까 얘들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좋은 학습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뭐를 돕냐면요, the good of a greater divers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종의 다양성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starvation, 이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네. 반가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왔어?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지.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starvation can be a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intrinsic disvalue라고 나오면 얘들아, 내재적인 반가치라는 말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재적으로 반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좋은 단어예요? 아니지. 얘가 intrinsic dis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는 disvalue,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얘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 practical,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도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뭔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들은 다 filter out, 걸러줬잖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 실용적이기도 하고 도구적인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7번 문장 가보면요, W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몇몇 종들 그리고 몇몇 organism 이라고 하면 생물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생물체들이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굶어야만 한대.
굶어야만 하는 것은요. It's deeply regrettable and s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regrettable 하면 뭐죠? 유감스럽다.

란 뜻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연에서 어떤 종들은 무조건 굶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치? 내재적으로 봤을 땐 그러하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what이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다. 오케이, 좋아. 선행사가 없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몇몇 종들은 반드시 굶어야만 한다. 자연에서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올 수 없지. 자, 그럼 여기 대신 뭐 써주고 싶어, 얘들아? 접속사 that을 써주면 딱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 5번으로 나왔습니다. That some organism must starve in nature. 자연에서 어떤 유기체는 반드시 굶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말, 앞에서 말한 지금 이말 있잖아요. 아, 정말 누군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확고히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그쵸? 자, even though 비록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 굶는 것, 기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subserve이라고 하면 공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아 자체, 누군가 굶어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regrettable,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 말고 이제는 어떤 것으로 넘어갈 거냐면요. 두 번째 챕터. 우리는 동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동사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문 두 개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두 개의 예문은 없어요. 쌤이 따로 가져온 거거든? 왜 가져왔을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파악하는데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긴 문장이 있어.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동사가 어딨어? 우리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has changed라고 하는 게 여기가 동사야.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런데 주어는 주어인데 찐 주어를 찾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찐 주어가 누굴까? The rapid increas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대. 뭐에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면 학생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것은 has changed, 바꾸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이 구성되어지고 있는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랑 동사랑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이 문장이 조금 더 쉽다, 그지? 동사 어딨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떡하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앞 문장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인데,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가 필요해? 진짜 주어가 필요해. 이 수일치를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주어는 원입니다. 맞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스킬들이 있어.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그 여러 기술들이 뭐냐면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 KSAT. KSAT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주어 하나인 거지. 하나니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is the ability to manage tim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쌤이 왜이 예문 두 개를 가져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해도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동사, 진짜 주어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To understand complex grammar structures requires consistent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 보면 requires라고 하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라는 말인데, 뭐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그 grammar structure,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이거 1강 할 때도 배웠지만,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consistent prac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연습을 요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Most of the information is already familiar to the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숙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사가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문장 한번 보면요. Most of the students ar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어라? 근데 맨 앞부분에 most of이라고 둘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사를 다른 동사를 취하고 있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most of이라고 해서 주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단수 동사를 취하고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취했을까를 보자면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all, have, some, most of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에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명사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리고 all, have, some, most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most of th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스위치시켜줘야 되는 거는?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애인데, 정보는 얘들아, 불가산 명사야. 못세.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잘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most of the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복수 명사잖아.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은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법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 오셨을 거고 간단히만 보자면요. one of the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 나오는 이유 뭐야? 여기서 진짜 주어를 뭐로 잡으니까? 원으로 잡으니까 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많이 해오셨을 거고요. 저랑 수업할 때도 많이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The number of 복수 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왜 그렇지? The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무엇 무엇의 수라고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많은 것들, 많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복수 동사로 쓰이는 게 맞다.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혹시 지금 잠깐 까먹었었더라면 이표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능동태랑 수동태도 너무 쉽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면요. The teacher explained the grammar rules clear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설명해 주었다. 그 문법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지금 능동태로 되어 있지. 왜?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그 grammar rules, 문법 규칙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문법 규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 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 뭐 쓴다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쓴다고. 자, 그래서 문법 규칙은 설명이 되어 진다. 명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우리는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사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a storm.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이 예시 있을 거예요. The storm damaged the ship a few days ago. 그 폭풍우가 손상시켰다 배를 며칠 전에. 라고 하는 게 능동문이고, 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는요, 손상이 되어졌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며칠 전에. 라고 해석되는 게 얘가 수동태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한번 볼래? 이 문장은 어떤 수동태인지 한 번만 말해줘. The assignment needs to be submitted by Frida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과제는 제출되어 져야만 한다.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기는 썼는데, need 다음에 need to 해야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함께 합쳐진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 한 문장만 더 해볼까?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을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제안받는 거야? 제안받는 거지.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네, 그지?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때 hop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he hopes to be offered a job by the company. 그는 희망한다. 그 회사로 하여금 직업을 제안받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 The student, 그 학생은 avoided, 피한데, 뭐 하는 것을 피하냐면, being criticized in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비판받는 것을 피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야? 비판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를 썼는데, 얘들아, 우리 avoid라고 하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취하잖아. 그치? 목적어의 동명사만을 취하니까 동명사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합쳐져서 얘를 우리는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부른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He was afraid of. 그는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being detected by the pol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추적이 받아지는 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적은 받는 거지. 그리고 afraid of 전치사 다음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올수 있으니까 아, 동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가 합쳐진 동명사의 수동태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제를 볼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금방 넘어가 볼 거예요. The professor claim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였다, 선언했다, 발언했다. 무엇을 말했냐면요. The result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즉,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로 맞춰주고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The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원들은 발견했다. 라고 지금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동사가 과거 시제면 대절 안에 있는
동사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researchers discovered, 그 연구자들은 발견을 했는데, 무엇을 발견을 했다? The sample, 그 샘플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A rare sub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귀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 과거 동사 쓰면 내부에도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내부에도 현재 동사를 쓰는구나.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여기까진 괜찮은데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요. She says that.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는지 볼까? She has already finished the re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이미 그 보고서를 마쳤다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무엇이 쓰여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현재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 어떤 시점에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쓰잖아.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이미 그 보고서를 끝냈다고 말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과거에 끝낸 게 어쨌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고 밑에 문장도 보면요. When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금 과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the thief had already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은 이미 도망을 갔다. 자, 그러면 여기 시제도 보시면요. 여기는 과거 시제지만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도둑이 도망을 간 거잖아. 그러면 이때 무슨 시제를 쓸수 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쓸수 있다. 즉, 아,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사용해 준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쓰는 쓰임도 한번 짚어보실 수 있고요. 자, 조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문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아시면 돼요. 자, The students must have studied hard to achieve such resul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없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The delay might have been caused by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연은 아마도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약간 추측이죠. 뭐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르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S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자,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녀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었더라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I should have checked the deadl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그 마감 기한을 먼저 한번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뭐 하기 전에 before submitting the assign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마감 기한을 한번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I would have helped you. 나는 너를 도왔을 텐데, 만약에 if I had know about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더라면 너를 도왔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조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거 표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짚을 내용은요. 주절의 동사가 주장, 제안, 권유, 요구, 명령, 충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 즉,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절 내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 바로 예문으로 볼게. 예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He insisted that. 자, insist라고 한 주장하다의 지금 동사가 있잖아.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She be o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이때 be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문법이 맞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하거든? 왜냐면 문장이 너무 어색하잖아.
He insisted that she be on ti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디

있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주장을 나타내는 주절에 동사가 있고 대절 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때 should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ordered. 자, 선생님은 명령했다. 자,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The student should sit quietly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선생님은 명령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을 명령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I suggest that 나는 제안한다. 자,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You join our study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있는 그 스터디 그룹에 좀 올 것을 제안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 표현 맞아? 라고 물어봐도 맞아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값 테스트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책값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책값 테스트도 풀고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놓고 계시면 수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0: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는 서원입니다. 이곳은 논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중림서원입니다. 인조 4년에 율곡이이와 우계 성원을 기리고자 황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곳은 현종으로부터 중림이란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됩니다. 이후 사계 김장생을 비롯해 조광조, 이황을 배양하며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전엔 좁은 산길이었을 이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정자가 나옵니다. 임리정은 예학을 발전시킨 학자 사계 김장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 79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율곡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학자 김장생.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그의 제자들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는데요. 그 가운데 우암 송시열도 있습니다. 임리정이 스승의 정자라면 마주보며 선 것은 제자 송시열이 지었다는 팔괘정입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을 한 정자는 스승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던 제자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정자 뒤편 암벽에는 송시열이 새겼다고 전하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정자는 나란히 금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9이라는 나이 차이도 사제간 인연을 막지 못했던 것이겠죠. 죽을 때까지 선비 정신을 지킨 학자 김장생.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도남서원은 인조 12년 그의 제자들이 스승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입니다.
1: 1631년에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중림서원을 보고 그 예에 따라서 이 도남서원에 강당이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0: 현종 원년에 도남이라는 현판을 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된 도남서원은 이후 김집, 송중길, 송시열 등을 추가로 배양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제사 공간과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물은 유생들을 가르치던 강당인 응도당입니다. 단청을 입히지 않은 수수한 아름다움에 오랜 세월의 느낌이 더해져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1: 네, 우리 도남서원의 응도당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응도당은 막대지붕의 겹처마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우리나라 서원의 강당 중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선비들이 살던 곳은 어떨까요? 마지막 여정은 충청도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고택으로 향합니다. 한옥의 기품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곳은

조선 후기 대학자인 명제 윤중이 지었다고 하는 명제고택입니다. 명제 윤중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지만 얼굴 없는 재상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던 학자입니다. 윤중은 아버지 윤선거에 버신 송시열의 문화에 입문해 24년간 사제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주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뜻을 달리한 윤유에 대한 송시열과 아버지 윤선거의 격렬한 토론, 그리고 아버지의 비문 때문에 스승과 갈라서게 되죠. 결국 송시열과 윤중은 이후 노론과 소론의 수장이 됩니다.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명제고택은 여전히 자연 속에 어우러져 은은한 한옥의 기품을 풍기고 있습니다. 밖에선 자연이 고택을 품은 듯, 안에선 고택이 자연을 품은 듯,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명제고택. 그 모습은 예를 다하는 선비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충청도 선비의 예와 강직함을 보여주는 논산. 선비정신이 깃든 논산에서 오늘의 여행길을 마칩니다.

0: 사칙 연산부터 공식 암기 그리고 응용 능력까지 생각만 해도 어렵다 느끼는 수학과 과학 탐구. 과연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1: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공부왕도 출연했던 이 멘토들의 그 공법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그 어떤 실전 전략까지 꼭 집어서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이 방송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너무나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수학과 과학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소개 사실 필요 없잖아요. 너무 유명하신 우리 선생님들 나오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천 한일고등학교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심석이라고 합니다. 예.
3: EBS에서 어종학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입니다.
1: 오늘의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4: 가차요.
1: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4: 지난번 공부왕도 6회편에 출연했던 출연자 멘티 김재중입니다.
5: 안녕하세요.
1: 장풍 선생님.
6: 네. 네.
1: 요즘 방송에도 지금 많이 나오시고 인기가
6: 네.
1: 엄청나세요. 혹시 지금 선생님 본명이신가요?
6: 아,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은 원래 장성규고요.
1: 아.
6: 이제 과학을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끼다 보니, 좀 이제 제가 이름부터 좀 파워풀하게 가자.
1: 네.
6: 과학의 장풍을 한번 날려보자.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장풍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도 네. 장풍 같은 어떤 공부법 막 쏴주시겠죠?
6: 당연하죠. 오늘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1: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네. 돼요. 아, 우리 주석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주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지금 무한 주석교라는 이런 팬클럽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실화예요? 이게 실화입니까?
2: 강의를 하면서 제 좀 네. 강의 스타일이 약간 네. 스파르타식.
1: 아,
2: 안 되면.

0: 연속 다녔던 그 부분에서 그때 좀 모르는 것도 있고 하길래 들어갔는데 막 돌직구표도 막 빵빵 날리시고 막 실전에서 필요한 요령도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1: 그때 방송에서
0: 네.
1: 이 모의고사 4,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0: 네.
1: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0: 당연히 약속시켰죠.
1: 이야!
2: 영웅지수!
1: 여러분, 공부의 왕도가 이런 프로예요. 공부한다에서 공부법을 배우고, 지금 또 EBS 강의를 또 주성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올리네. 2등급 그냥. 너무 훌륭해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지금, 네. 오늘 무슨 남고 특집인가요?
3: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남자밖에 없어서. 네.
1: 하지만 우리는.
3: 네.
1: 우리 장풍도 있고 뭐 스파르타 한번 해야죠. 네. 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여튼 오늘 굉장히 훈훈하고 아주 의리 있게
3: 네.
1: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의 왕도에서 수학 공부법이 한 5편 정도 소개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지금 너무 소중한 공부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주석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이거 좀 너무 좋았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4: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 네.
4: 학생들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네네.
4: 스스로. 근데 실제
1: 네.
4: 보면 잘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실제 많거든요.
1: 네.
4: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을 줄 때 인상 깊었던 네. 친구는 강건 학생이었어요.
1: 강건.
4: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이 아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인형이라는 대상을 놓고
1: 아.
4: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4: 또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형 입장에서
1: 네네네.
4: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또 해나간다라는 게 정확한 어떤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1: 네네.
4: 근데 이렇게 공부 진행을 했다라는 자체가 일단 내용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 라는 판단을 해서 가장 제가 조언했던 친구 중에 좀 기억이 났습니다.
3: 아. 저도 강건 그 군에 그걸 봤었는데
1: 아 보셨구나.
3: 그 지나가면서 버스 번호
1: 네.
3: 그것들을 숫자를 다 더해서
1: 네.
3: 약수로 나눠서
1: 네.
3: 정말 이 실생활에서 수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친구는 아예 수학이 정말 생활 속에 녹아내는 애 같더라고요.
1: 아,
4: 네. 근데 실제 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거든요.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못하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 네.
4: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좀 수학이라는 게
1: 네.
4: 아무래도 단순 계산이었지만 수학을 좋아하게 해준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되라.
1: 네네.
4: 예. 또 즐기는 사람보다는 미쳐야 된다, 한 가지.
1: 네.
4: 예.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치는 사람보다도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1: 오.
4: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요즘은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특히 수학 공부가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디다 써.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더 힘들거든요.
4: 네.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념 공부라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뭔가의 개념을 갖다 딱 터득했을 때
1: 네.
4: 아, 이런 거에 이런 의미가 있었단
1: 맞아요.
4: 말이야
1: 네.
4: 하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 과목에 대한 매력이 정말 무한적으로 발산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4: 그래서 수학 공부 방법에서 그 개념 공부 방법 이 내용을 보면서
1: 네.
4: 저는 민우 군의 공부 방법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1: 예.
4: 대부분 수학 그러면 일단은 또 입시 수학은 공식들이 좀 많잖아요.
1: 엄청 많아요.
4: 그러니까 이게 딱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냥 딱 결과 나오는 듯한
1: 네네.
4: 그런 공부를 편협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민우 군의 공부 방법을 들여다보면요.
1: 네.
4: 사실 그 개념 어떤 공식이 나오기 전 단계의 과정들을 싹 이렇게 적어가면서 뭐 우리가 소식된 말로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1: 유도가 좀
4: 예, 그 과정 속에서 개념 공부가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뭔가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뭐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1: 아.
4: 그래서 공부 개념 공부에서는 좀 민우군의 그런
1: 예.
4: 증명해 나가면서 수학을 즐기는 이런 공부법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1: 아니 지금 보니까 민우 군의 공법을 적용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4: 아, 있죠.
1: 제주군

0: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솔직히 민우 형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문제에 관련된 공식과 증명 과정까지 써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문제풀이 써내려갔는데 이게 제가 할 때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 때 저만의 풀이 노트나 아니면 그 문제 자체에다가 조그만 구석에다가 이 문제는 이런 원리가 쓰이고 간단한 증명 과정 같은 써내면서 바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떠올리는 그런 학습했던 것 같아요.
1: 이런 작업이 있어서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닌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잖아요. 들었을 때. 그럼 싫죠. 손 놓죠. 좀 편한 공부 하려고 들고 아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나 보다. 내 머리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고 아 그래서 수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고비는 넘긴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이해가 빨리 되고
2: 민우 형 공법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이제 활용을 또 재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3: 영웅기 중.
2: 훌륭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지금 민우 군의 그 증명하는 방식의 공부법 거기 더해서 이제 강건 멘토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방식 이걸 같이 좀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겠어요.
1: 접목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왜 그런 건데?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또 왜 그런 건데 공부를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판단이 설 것이고 체계가 튼튼하고 기초공사가 잘 되는 거고 거기에 뭘 무엇을 쌓든지 간에 잘 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2: 자 이번에는 드디어 나왔어요. 과탐이에요.
3: 과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2: 지금 이제 공부 영도 우리가 지금 한 5편 나갔단 말이에요. 과학편만.
3: 네.
2: 그 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으신 그런 공법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3: 우리 이제 11회 출연자였던 이세현 군이 있었습니다.
2: 세현 군.
3: 네. 이세현 군의 제가 참 임팩트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도대체 왜 출제했을까? 여기서 실수를 어떤 걸 유도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풀어야 될 기본 핵심 용어들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그냥 풀면서 내가 안다 모른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핵심 단어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 최영훈 학생이 썼던 건데 백지 정말 이게 서술형에도 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암기한 것대로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 거기서 한번 써보면서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써보는 그 최용훈 학생 이걸 또 추천하고 싶고 또 박승현 군이 절대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해설지를 보고 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풀 수 있을 때까지 과학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보기 전에 이 문제에서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해보는 거죠.
2: 저도 예전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답을 보면 안 된다고.
1: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정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그 질문이에요.
2: 네.
1: 답을 봐야 돼요? 해설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생들이요, 실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그걸 고민하고 뭐 30분 동안 풀었어요?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라고 하지만 한 10분 생각하고요. 안 풀리네.
2: 네.
1: 딴 생각해요.
2: 그죠?
1: 딴 생각해요.
2: 제가 그랬어요.
1: 속된 말로요. 그냥 속된 말로요. 네. 멍 때린다고 그러죠.
2: 네.
1: 그냥 안 되는데 붙들고.
2: 네네네.
1: 다 봐, 왜 안 보이니? 맞아요. 이러지 말고. 네. 한 10분, 15분이 지났다면 나중에 해설지 보고 왜 못 푼 거냐? 원인이 뭐냐? 내가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는데 왜 적용을 못 했니?
2: 네네.
1: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아, 10분에서 20분. 오늘 딱 정해주셨네요.
1: 제가 이렇게 좀 스파르타식입니다.
2: 아니, 너무 지금 옆에서 막 감탄사를 계속 지금 연발하고 있는데.
0: 감탄밖에 안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2: 아,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가식 같아요.
1: 영원히 없잖아요.
2: 안 풀리면은 답 보지 말라. 답 안 보고 계속하고 있었어요?
0: 솔직히 그렇다는 거 거짓말.
2: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0: 좀 많이 잡으면은 30분 정도 잡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몰래 슬쩍 보고 이 해설지를 이 답을 이해할 때까지 쭉 봤던 기억이 있어요.

0: 답안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나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재중구처럼 네네네. 문제를 푸는데 답지를 지금 힐끗힐끗 봐가면서 계속 풀이를 이어나갔다.
2: 그러니까요.
3: 아유, 뭐 커닝이
1: 이거 그죠? 그죠?
4: 저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답을 보지 말라고 다들 전문가들 그러니까 맞아요. 답 보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을 보는 거에 대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는데
5: 아, 좋다.
4: 왜 틀렸는지를 완벽하게 하고 그 해당 개념을 그 해법을
1: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라는 거죠. 오히려 대신 10분, 15분 동안에 그런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본인이 안 됐던 걸 나중에 당당하게 예. 내가 못했는지 뭐 때문인지를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데 좀 주력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
0: 물리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가 아까 수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자기가 자꾸 찾아낸다면 네. 물리의 실력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4: 그 이 탐구력이 네. 어떤 과목을 네. 선택하는지도 이게 진짜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0: 네. 그 선택 과목을 우리가 고를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자기가 도대체 원하는 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원을 배우는 것보단 예. 뭐 일반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생명과학원 또 생명과학2를 그렇죠.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는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진학할 곳이 어디고 자기가 꿈꾸고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가 그런 과가 어딘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융합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융합과학은 물화생지의 영역이 전부 다 융합적으로 네.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화생지 영역 중에서 조금은 더 쉽게 내가 해볼 만한 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우리 재중이는 과학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 뭐 없었어요?
6: 저는 1학년 때 장풍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융합과학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물리, 생명, 뭐 지구과학 다 합쳐진 걸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복잡한 화학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제 물리 공식 원리 이해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움 많이 느껴서 그 곧장 끝나고 쌤한테 찾아가서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했는데도 막상 문제를 딱 보면 이제 아 이게 맞나 하고 확실히 안 서니까 이제 문제를 못 풀겠고 문제를 계속 못 풀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물리를 좀 싫어하고 막 편협한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4: 네. 아니 사실 재중이 같은 학생 진짜 많거든요
0: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
4: 공을 못 잡겠어 맞죠
0: 네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 우리는 그냥 질량과 무게를 별 구분 없이 쓰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그 학문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따로따로 씁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4: 예, 예, 예.
0: 단계적으로 우리가 용어만 우선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과 응용력을 좀 더 키워야지 과탐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4: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네. 특히 수학에서 우리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심화된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수학을 다 포기하고 수포자들 지금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4: 그래서 이 심화 문제, 킬러 문제 잡는 법 이게 올 꼭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1: 실제 번호도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4: 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수학 나영, 문과 학생들 네. 같은 경우 객관식 21번,
4: 맞아요.
1: 주관식에서는 30번.
4: 그 다음에
1: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21번, 주관식 29번, 30번.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4: 네네네.
1: 하지만 그 문제를 빌빌 꼬고
4: 네.
1: 뭐 좀 치사하게 예. 함정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 오, 그래요?
1: 정말 순박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해버리거든요.
4: 오.
1: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4: 네네네.
1: 그래서 2017학년도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였습니다. 예.
4: 어우.
1: 이거는 미분 가능성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어디에도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4: 네네네.
1: 그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그 fx라는 함수에 주어진 미지수들을 찾아봐라. 변수 A, B, C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우리 친구도 2학년 때 공부했으니까 미적분,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6: 네.
1: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경계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6: 네.
1: 두 번째 나조건.

0: 적분을 풀어버리면 나 조건이 함수가 바뀐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적분을 풀어버리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돼버리는 거고, 그 구간에서의 어떤 함수를 찾아주고 여기 구간에서의 함수가 원래 있었던 거고, 두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해버리면 끝난다, 미분 가능이다. 그걸 식으로만 표현하면 이 문제가 풀려버리거든요.
1: 네.
0: 근데 학생들은 일단 어려운 거다. 그리고 계산이 길어진다. 계산이 제가 해설지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제가 축소를 한 거지만, 네, 이 30번의 해설지가 이게 A4지를 축소한 거거든요.
1: 예, 예.
0: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1: 와.
0: 계산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학생들이 예, 예, 견디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담겨진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 서로 달라지는, 어떤 경계에서 달라지는 두 함수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존재, 그걸 파악하는 함수만 조금 복잡한,
1: 네,
0: 순박한 개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실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분 가능성, 삼각함수 미분할 줄 알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본인이 한번 식을 써본다면, 아,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 탐구력이
2: 네,
1: 그 되게 지역적인 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2: 네,
1: 또 과목별로 또 되게 심한 문제가 또 있어요.
2: 네.
1: 학생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인데요. 실전 대비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들어보겠습니다.
3: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 그래서 과학 공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4: 과학 공식들은 꼭 외워야 되는지, 외워야 된다면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5: 과학 과목 특성상 외울 게 많은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잘 기억하고 잘 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물리, 역학 부분이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접근을 잘 할 줄 모르겠는데,
7: 지구과학 심화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1: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겁니다. 아,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나요?
2: 그렇죠. 이게 참, 네, 이 아이들이 암기와 이해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외우는 거,
1: 네,
2: 이거는 이해하는 거.
1: 네.
2: 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1: 그렇죠,
2: 네, 오메 법칙, 뭐 전류, 전압, 저항,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뛰어드니, 난 물리는 무조건 선생님께서 이해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암기와 이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그렇네요.
2: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프. 제일 먼저 아이들이 딱 그 그래프 문제를 보면 패턴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정비례냐, 아니면 이거 제곱의 비례냐, 뭐 이런, 네, 것만 보는데, 가장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X축, Y축이거든요.
1: 예.
2: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패턴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요령들도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지금 다음 학생은, 네, 물리랑 지구과학 선택했는데,
2: 네,
1: 이것도 심화 문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다고. 어떻게 잡아야 되죠?
2: 물화생지 영역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어려운 물리 같은 경우는 특수상대성 이론. 아이들이 어떻게 뭘 손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하는, 과학자가 하는 문제를 내가 왜 풀지?
1: 그렇죠.
2: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2: 그런 특정 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 계산하는 문제. 왠지 계산하는, 난 수학을 못하니까 계산을 못해. 사실 우리가 화학에서 하는 계산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예요. 근데 그냥 계산 문제가 어렵다는 그 화학식량.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 파트.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천체. 천체만 나오면 지구도 돌고 달도 도니까 나도 돌아요.
1: 맞아요.
2: 돌아요. 그냥 어떻게 도는지 모르는데 다 돌아요. 이러한 심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 문제는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 네.
2: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심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심화 문제, 내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꼭 유형별로, 예를 들어보면 유전 같은 문제는 이것이 연관에 대한 유전 문제인지 반성 유전에 대한 유전 문제인지 이렇게 유형별로 꼭 나누어서 그 심화 문제를 한 번씩 정리해보는 거죠. 아.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구의 운동에 대한 유형의 문제인지 달의 운동에 대한 유형의 문제인지 네네. 이런 걸 유형별로 꼭 나눠보고 아이들이 그 유형에 맞는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지구과학 킬러 문제를 약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7학년도 수능 문제 14번 문제였고 그리고 이거는 EBS 수능 완성 102쪽 7번 문제인데 우리가 그 지구과학에서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이렇게 지구가 운동하고 달이 운동하는 거 이렇게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거 자기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달은 한 달 돌고 지구는 1년 돌고 네. 혼자 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거기서 갑자기 내가 할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천체의 부분은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도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그림을 세 번 그리는 거죠. 달의 입장에서,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면 이러한 천체 문제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출문제 봅니다. 2017학년도 그 9월 대수능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제가 문제를 왜 뽑았냐면 이 문제가 지구과학 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과학 파트와 물리 파트가 같이 연결된 융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령이라는 아주 간단한 판구조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해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나이가 점점점 지각의 나이는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삐뚤빼뚤 어긋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 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좀 더 꼬아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잘 응용할 수 있을지 사고할 수 있을지 물리학적인 개념을 토대로 이걸 응용을 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과학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융합적으로 물리학적인 개념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래프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요즘의 유형의 패턴입니다.
1: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시기별로 수준별로 좀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고1의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는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전 정시로 갈 거거든요. 정시 공부할 거예요.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신 공부가 정시 공부거든요.
2: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그 학교 내신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내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큰 줄기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0: 고12들 정신 차리고 제발 학교 공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셨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응원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뭐 공부 당부도 좋거든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요. There is real road to learning. 공부에도 왕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있죠. 예. 예. 자기의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섣불리 일반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듯이 이런 공부의 방법을 잘 찾아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 학창시절에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이들이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네. 공부해라.
1: 진짜.
2: 근데 그걸 알고만 있는 것이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몸소 지금 바로 right now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1: 네. 지금 제주인가 바로 움직이라고 하니까 바로 뛰어 나갈 지금
8: 그런 게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1: 정말 오늘 선생님한테 거의 지금 완전히 바로 옆에서 너무 좋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각오나 다짐이나 뭐 이런 거 한 말씀 또 해주겠어요?
8: 네.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들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 양도 멘토가 된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이야.
1: 네, 여러분 우리가 무려 전과목을 수준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또 어떤 실전 전략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왕도가 있죠.

근데 그 왕도를 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공부의 왕도 두 편의 특집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웠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분명히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5: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수학 원투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 3강인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아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꼭 안 풀리는 문제, 그런 문제 경험한 적 있죠? 자,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뭔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비슷한 걸 또 봤을 때 뭔가 보긴 했는데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꼭 그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반드시 질문하셔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은 삼각함수 단원인데요. 우리 같이 그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있었지? 생각하면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일단 우리가 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이제 시초선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동경이 있어서 시초선 처음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이제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돌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알파도라고 보이지만 얼마나 회전해서 알파도까지 왔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도. 이게 바로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개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그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각을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은 호를 활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파이가 180도라는 거. 그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제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개의 각이 몇 도를 나타내는지 60분법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만 안다면은 이제 호의 길이와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이렇게 좌표평면에 있을 때 이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 동경이 이제 이 원이랑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반지름분의 y좌표,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를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이거는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얼싸안꼬라고 많이 외우셨을 텐데, 그렇게 안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다. 올. 그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다.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다. 그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다. 그다음에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얼싸안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그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기본꼴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개의 평행이동 된 형태 아니면 뭐몇 배가 된 형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보고 정의역과 치역과 주기와 그다음에 최댓값과 최소값과 최댓값 최소값 그다음에 대칭성 그다음에 탄젠트는 하나 더 점근선까지 요게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가장 복잡한 형태가 있을 때이 각각의 문자가 뭐를 변화시키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최대 최소를 변화시키는 건 뭐지? A랑 D다. B가 변화시키는 건 뭐지? 주기다, 주기. 그쵸? 그 다음에, 요 C랑 D가 변화시키는 것은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성질, 각의 변환.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일 때 이거 간단히 정리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세타를 마치 예각처럼 취급해서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각 변환할 때 판단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 문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핵심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이제 백지에다가 이 개념만 보고 쓸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 OAB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지금 부채꼴 OAB를 제가 여기다가 좀 간단히 그려볼게요. 부채꼴 OAB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 PQ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PQ를 어떻게 저렇게 설정한 건지는 앞에를 다시 보면 일단 부채꼴 OAB는 반지름이 R이에요.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R. 근데 OA를 2:1로 내분하는 점이 P래요. 아, 요걸 2:1로 내분하는 점이 P니까 요 길이는 3분의 2R이고 요 길이는 3분의 R이겠구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점을 바탕으로 중심이 O인 원, 반지름이 3분의 2R인 원이, 원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 Q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호 AB, 호 PQ, 선분 AP, BQ로 둘러싸인 부분. 자, 지금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교재에는 색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을 건데 요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3분의 23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둘레 길이 공식 기억나시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지금 요 공식을 활용할 건데 요 빗금친 부분은 지금 부채꼴, 완전한 부채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채꼴에서의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요 두 개를 활용할 겁니다. 그냥 우리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모르기 때문에 둘레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그 요 길이 호의 길이부터.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부터 해볼까? 요 호의 길이. 반지름은 R. 중심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해주자. 그러면 L은 R세타니까 반지름 곱하기 세타. 아, 호 AB의 길이는 R세타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호 PQ의 길이는. 이번엔 반지름이 3분의 2R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분의 2R 곱하기 중심각 세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노란색 부분, 빗금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끝이 아니라, 더하면 지금 3분의 5R 세타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둘레의 길이, 요 두 개의 길이도 더해주셔야 돼요. 즉, 3분의 2R을 더해주셔야 된다. 요게 지금 3분의 23이라는 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둘레 길이 할 때 너무 공식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요 길이를 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 빼먹지 말자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요거 조금 간단히 정리해 놓고 나면 5R 세타 플러스 2R이 23이 될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 넓이 빼기 작은 부채꼴 넓이 하면 될 거죠. 그럼 큰 부채꼴 넓이는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2분의 1R제곱 세타. 그 다음에 작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하면 9분의 4R제곱. 여기다 세타 곱한 거. 요거 정리해보면 18분의 5R제곱 세타가 됩니다. 요게 3분의 10이란 소리.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정리해보면 R제곱 세타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우리 R이

식당 세탁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 찾았으니까 연립하면 R에 대한 거 찾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R 세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R 세타를 R 세타 는으로 정리해보면 R 세타는 R분의 10이어서 R 세타 대신에 R분의 11을 여기다 쏙 넣어주면 R에 대한 식으로 바뀔 것 같아. 그럼 넣어주면 R분의 60 플러스 2R이 23이 될 거고 양변에 R 곱해서 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2R제곱 마이너스 23R 플러스 60은 0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해보면 1, 2, 4, 15. 그래서 R이 4 또는 2분의 15가 나올 거예요. 4 또는 2분의 15. 따라서 R의 최소값은 4보다 2분의 15가 더 크니까 4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채꼴, 큰 부채꼴과 작은 부채꼴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부분에 넓이 공식과 둘레 공식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잘 활용하자. 되셨죠? 이렇게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인데 요런 방정식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자, 이거 한번 잘 쳐다보시면 모르는 건 세타 하나지만요. 사실은 이거는 문자가 세 개 있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문자가 세타 하나인데 사인 세타도 모르고 코사인 세타도 모르고 탄젠트 세타도 모르면서 저 세 값은 이제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생긴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문자가 세 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문자를 줄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줄이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걸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사인 세타 플러스 2코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 바꿔 넣어주면 코사인 세타분의 3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3사인 세타. 와, 그럼 우리 문자를 마치 두 개로 줄여준 거예요. 사인, 코사인만 남았습니다. 오, 그 다음에 이걸 또 잘 쳐다봐요. 잘 쳐다봐요. 와, 뭐 보여요? 뭐 보이시나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뭔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안 보이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 6, 2, 3, 1 6대 2는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짝 넘겨주면 6사인 세타 플러스 2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해로 통분해보면 3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와, 보인다 보인다. 그쵸? 좌변에 지금 2로 묶어주시면 3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우변에는 지금 코사인 세타 분해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똑같은 게 보인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다 왼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2 코사인 세타 빼기 1 곱하기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0이 돼버립니다. 양변에 코사인 세타 곱해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이제 두 개씩 잘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 째려봤더니 이 두 개씩 묶어서 잘 인수분해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곱한 게 0이니까 이게 0이거나 즉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요게 0이거나잖아요.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0. 근데 둘 중에 이제 판단하려고 보니까 초반에 요런 말이 있었어.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래. 여기에 있다란 소리네. 그쵸?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니까. 얼싸. 사인만 양수. 그럼 코사인이 양수가 될 수 없죠. 코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여기선 나오지 않아. 따라서 요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탄젠트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줘야 탄젠트 구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코사인은 0이 아니니까 이 범위에서는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이 0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했을 텐데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거 혹시 잘 못하셨다면 그 인수분해 할 때 두 개씩 묶어서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2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 보면 X는 4분의 파이가 Y는 탄젠트 A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도록 한대요. 자 우리 항상 이런 꼴 보면은 항상 기본 꼴을 먼저 생각해 주면 돼. 기본 꼴. Y는 탄젠트 X. 요거 점근선이 뭐였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요 기본 꼴 잘 알고 계신다면 좀 변형된 것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요 AX를 그냥 하나처럼 취급을 해주면 돼. 괜찮아요? 그러면 요 AX라는 네모 있죠? 탄젠트 AX의 점근선.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의 점근선을 구하고 싶으면 요 네모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모가. 요 네모가 똑같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x는으로 정리해보면 a로 나눠주면 되니까 a분의 n파이 플러스 2a분의 파이가 될 거야. 아, 요게 이 함수의 점근선이구나. n은 정수고. 근데 x는 4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길 원하려면 4분의 파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a분의 n파이 플러스 2a분의 파이.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네. 그럼 양변에 4a를 한번 곱해볼까요? 4a. 그럼 좌변은 a파이가 될 거고 우변은 4n파이 플러스 2파이. 어, 좀 더 간단하게 파이로 나누자. a는 4n 플러스 2. n은 정수. 아, a가 이런 꼴로 생긴 수라면 x는 4분의 파이가 탄젠트 ax의 점근선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22하 자연수 a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 a, n자리에 0부터 들어가면 되겠다. n자리에 0 들어가면 a값은 2. 그 다음에 n에다 1 넣으면 a는 6. 10, 14, 18 여기까지 되겠다. 그렇죠? 22하니까. 그래서 요거 총 개수 5개다. 요렇게 찾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변형이 있더라도 이걸 마치 하나로 보면 기본꼴을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에 x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이 함수의 점근선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y는 탄젠트 ax의 점근선 찾아내는 방법, 기본꼴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은데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연습해 보려고. 자, 지금 사인에 2분의 파이가 살아있죠? 그럼 일단 코사인 세타로 바꿔줘.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려면 이 세타를 마치 예각처럼 취급하자. 그러면 2분의 3파이에서 예각을 빼주면 어, 여기 있겠다. 그쵸? 여기에서 원래 함수의 이제 부호를 찾아주면 될 거고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각의 변환 해주면. 자, 마찬가지 요거. 어, 이번에는 파이다. 그러면 일단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려면 세타를 마치 예각처럼 취급해서 파이 플러스 예각. 어, 이번에도 3, 4분면이네.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만큼 간단히 해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던 거예요. 요게 4분의 1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요 값을 구하래요. 어, 뭐예요? a 플러스 b를 알고 있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구하는 문제. 아,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 활용하면 되겠구나. 인수분해 변형한 거 공식.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요거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알고 있어.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요것만 구하면 돼. 저건 어떻게 구하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우리 알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알고 있죠? 1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요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값도 우리 찾아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하느냐? 1에서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3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제곱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뿔마 두 개가 나올 건데 두 개 중에 뭐냐? 부호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전제 조건에서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0보다 작아. 근데 곱한 게 양수이려면 코사인도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는 당연히 음수일 거니까 뿔마 중에서 마이너스만 채택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노란색 물결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2분의 루트 6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 마지막 요 노란색에는 2분의 루트 6 넣어주시면 되고 분홍색에서는 이제 4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결국에 계산을 해주시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6의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곱만 알고 있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정보도 찾아낼 수 있고 두 개 중에서 뿔마 중에서 마이너스인 걸 찾아낸 방법은 이제 부호를 통해서 더한 것도 음수다 해서 마이너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을 마치 두 개의 문자처럼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알고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5번은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함수가 나왔잖아요.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고 가야 돼. 주기라는 정보. 주기는 사인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그거를 x에 곱해져 있는 이 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아, 저 함수의 주기는 2구나. 그리고 최대값은 m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m이구나. 저게 일단 바로 들어와야 돼. 아,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주기가 2면서 최대값은 m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m이니까 아, 일단 반복되는 하나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려보면 4까지 가겠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2n까지 가는 거예요. 2n까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2n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반복되는 하나의 그림이 총 n개가 그려져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y는 2분의 m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4개래. 2분의 m 어디지? m의 절반, 여기. 이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24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분의 m. 그러면 지금 요 반복되는 하나의 그림까지만 봤을 때 여기까지 만나는 점은 지금 두 개야. 그쵸? 근데 총 24개가 나오려면 이 그림을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정확히 12번 반복해야 되겠죠. 하나 그렸을 때 두 개니까 이걸 총 12번 그려야 2 곱하기 12에서 총 개수가 24개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12번째 그림이었구나. 그 말은 요 EN이 2 곱하기 12에

그래서 24였다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n 값은 12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6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12래요. 그럼 지금 요 하나의 반복되는 그림을 12번 그려놓은 상태인데, 만나는 점이 딱 12개라면 하나 그렸을 때딱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겠죠. y는 마이너스 6이랑, 즉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이 여기에서 만나야 딱한 개의 점에서만 만날 거예요. 요 하나 그렸을 때. 그래야 총 12번 그렸을 때 정확히 12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가 정확히 y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구나. 따라서 m 값은 6이라는 것을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 주시면 18이 답이다.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y는 m sin 파이 x 저 함수식을 보고 이 파이가 변화시키는 건 뭐지? m이 변화시키는 건 뭐지? 아, 주기랑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구나. 파악을 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할수 있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x가 0 이상 파이 이하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자, 풀이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탄젠트 x 그려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잖아요, x축으로. 그려서 1 이하인 x 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면 1에서 만나는 x 값이 어디지?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본꼴을 활용하자. 기본꼴 활용하는 방법. x 빼기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t로 치환. 근데 치환할 때 주의점 범위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x 값의 범위였지만 t 값의 범위로 바꿔주고 나면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2파이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래 문자에 대한 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마지막엔 다시 x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제가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부등식이 요렇게 바뀌어요. 요건 할수 있을 것 같아. 더 간단할 것 같아. 자, 탄젠트 t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근데 요 범위에서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 좀만 더 그려보면 그다음 점근선 2분의 3파이. 자, 우리 기본 형태의 탄젠트 t의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기본 형태니까. 근데 t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대략 한 여기죠. 대략 여기. 그다음에 3분의 2파이가 대략 한 요쯤일 것 같아요. 3분의 2파이가 x값을 여기에서 여기 사이만 봐줘야 돼요. 근데 y값은 1 이하, 1 이하. 그럼 어디지?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만 봐줘야 되겠네. 그쵸? 1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럼 우리 여기만 찾아주면 되겠다. 탄젠트가 1이 되는 예각을 찾아주면 되니까 얼마죠? 45도. 아, 간단한 형태로 바꾸니까 이게 좋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4분의 파이 이하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점근선이니까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t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다시 뭐라 그랬죠? 원래 문자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x값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t자리 대신에 x 빼기 3분의 파이를 넣은 다음에 다시 x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값의 범위는 0 이상 12분의 7파이 이하 또는 6분의 5파이

12분의 7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더하기 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12분의 29파이인가요? 29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지금 4번 선지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12분의 29파이.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t에 대해서 바꿔주긴 했지만 t로 치환해서 바꿔주긴 했지만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는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치환하고 거기서 끝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6번 문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자, x가 0 이상 파이 이하에서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식을 가진대. 자, 우리 가계변환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가계변환 이용해주면 sin 제곱 x.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3a는 0. 요렇게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근데 더 치환을 해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sin x를 t로 치환하고 싶죠. 왜냐면 요렇게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3a는 0. 요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치환할 때 항상 주의할 점 뭐예요? 범위. sin x를 t로 치환을 했는데 x값의 범위가 지금 0 이상 파이 이하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sin x의 범위는 sin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의 값들만 나올 겁니다. 그쵸? 아, 그래서 t값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구나. 요 범위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이번에도 또 주의할 점. 이 오직 하나의 실근은 x가 오직 하나라는 거. 실수 x가 오직 하나라는 거. 잠깐,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t가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해보자. 만약에 해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린 다시 x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x를 찾고 싶으면 sin x가, t가 sin x였기 때문에 sin x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될 거예요. sin x가 언제 2분의 1이 되지? 가능한 게 두 개가 있네. 요 x값. 그래서 t는 하나지만 x는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두 개면 안 돼. 오직 하나여야 돼. 그리고 만약에 t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이런 게 나온다 해보세요. sin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t는 있지만 x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딱 하나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x가? y는 t값을 딱 그렸을 때 sin x의 그래프랑 딱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구나. 그게 어디예요? 여기. 아, t가 1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x값이 2분의 파이라는 값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앞에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또 좀 다르죠. t는 하나지만 x가 두 개일 수도 있고 t가 하나인데 x값은 없을 수도 있고 t가 하나고 x도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는 점이 딱 한 개여야 된다는 거. 아, 그래서 이게 t는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해주시면 1 빼기 a 플러스 3a는 0이 나오고요.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다시 넣어봤을 때 진짜로 총 하나가 맞나? 1 빼고 다른 근은 안 나오나? 다시 확인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다시 넣어보자.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2t제곱 플러스 t-3은 0. 1, 2, 1, 3, 마이너스. 자, t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아, 여기에서 x가 2분의 파이라는 근 하나 나오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는 만나지 않는 거 맞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검상까지 해봤더니 맞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t값에 따른 t값의 그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x값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잘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형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자, 이번에도 이거 조금 간단히 바꿔보면 3 sin 제곱 x 마이너스 2a sin x 플러스 a 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빠르게 각의 변환을 통해서 정리하셨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sin x는 t로 이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x값의 범위 지금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t값의 범위도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y는 sin x 그래프 미리 그려놓고 갑시다. y는 sin x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t로 치환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빼기 3은 0.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그러니까 x가 서로 다른 게 세 개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총 세 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t값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가 나와야 총 x값이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또는 이게 뭐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개, 한 개에서 만나야 총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서 두 개, 두 개 만나면 총 네 개가 될 거고 하나 여기, 하나 여기면 뭐 두 개밖에 안 나올 거고 딱 세 개가 나오려면 여기 하나, 그 다음 나머지는 0 이상 1 미만에서 하나. 아,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또다시 t가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y는 1이라는. 여기서 t가 1이라는 근이 아까 문제처럼 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만족해야 돼. 그럼 뭐지? 3 빼기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가 0 또는 2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직접 대입해서 나머지 근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a가 만약에 0이라면 이 방정식이 이제 3t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기 때문에 t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t가 1일 때 x값은 2분의 파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t가 마이너스 1이면 x값은 없죠. 그래서 이때는 a가 0일 때는 이제 실근이 3개가 아니라 1개밖에 안 나와. 아, a가 0일 때는 안 되는구나. 그럼 a가 2일 땐가? 대입해 보시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라서 이제 t가 1 또는 3분의 1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요. 3분의 1 딱 그려보시면 만나는 점 두 개죠. 따라서 총 세 개가 나오는 게 맞구나. 그래서 a가 2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환하고 나서 다시 그 원래의 문자 x의 개수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는 거, 그 변형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8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8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인이랑 코사인을 마치 다른 문자로 판단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언제 같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 그쵸?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의 변환을 통해서 코사인 대신에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각을 변환해서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 생각해보면 각 변환 이용하면 요게 지금 사인 세타거든요. 요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각 변환 방법이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또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붙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서 사인 세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x 빼기 6분의 파이 요렇게 변형해 주시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괄호 안의 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한 덩어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요 분홍색 물결을 한 덩어리로 쳐다보자. 세타처럼.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 사인 2x 빼기 6분의 파이. 요한 덩어리 데려와서.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이와 사인 2x 빼기 6분의 파이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판단해주면 된다.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x 값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언제 같아지는지 생각해 볼 텐데, 이 범위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요 범위 찾아주시면, x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일 때,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이상 4분의 3파이 이하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이제 6분의 5파이 이하가 돼요. 그럼 언제 같아질 수 있지? 자, 사인 x 그래프 그려볼 텐데요. 0부터 파이까지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이상 4분의 3파이 이하니까, 여기 사이를 움직여. 여기로 커버가 될것 같아. 여기 사이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양수네, 그쵸? 근데 요 부분은 2x 빼기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야. 그쵸? 그러면 6분의 5파이는 한 요쯤인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여기까지 더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항상 양수인데, 이게 음수일 때 둘이 같아질 순 없겠죠? 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거랑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쳐다보면 되겠다. 여기에서 언제 두 개가 같아질 수 있을까? 당연히도 가장 간단한 것은 x 플러스 4분의 파이와 2x 빼기 6분의 파이 그 자체가 같은 경우. x 플러스 4분의 파이와 2x 빼기 6분의 파이 그 자체가 같은 경우. 또는 이게 다른데 같아질 수 있을까? 있죠. 대칭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칭성. 요 사인 그래프는 지금 요 노란색 부분만 봤을 때 2분의 파이에 정확히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x는 2분의 파이에. 그쵸? 그래서 이두 값이 다르더라도 이 2분의 파이의 대칭이라면 사인 값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정확히 2분의 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찾아보면, 저 값을 찾아보면 결국에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제 1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요걸 찾아보면 x가 12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아, 12분의 5파이, 5파이. 그리고 요거 풀어보시면 x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36분의 11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두 값이 진짜로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가 맞는지 검산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범위에 잘 들어와서 맞아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두 값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더해주시면 18분의 13파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값으로 변형해주는 거, 각변환을 통해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형해주는 거,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값이어도 이제 사인 값이 언제 같아질 수 있는지 활용하는 거, 그거를 이 문제에서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는 제가 요 추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변형해 놓은 문제인데요. 요 문제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을 마치 다른 문자처럼 보라고 했는데, 루트 3 사인보다 코사인이 더 작거나 같은 범위를 어떻게 구하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 루트 3 사인 x 그래프 요렇게 생겼을 거죠. 위아래로 루트 3배만 됐을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지금 y는 루트 3.

0: 사인 x. 그다음에 코사인 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요게 y는 코사인 x. 자, 지금 0 이상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준 겁니다. 자, 그럼 루트 3 사인이 더 같거나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노란색이 더 같거나 위쪽에 있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정확히 여기를 찾으려면 이때는 이제 루트 3 사인이 언제 코사인이랑 같아지는지 이때는 등식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탄젠트가 언제 루트 3분의 1이 되는가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고, 아, 우리 이건 찾을 수 있겠다, 그쵸?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구나. 그 다음으로 만난 여기는 어딘가요?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잖아요? 파이에다 6분의 파이 더한 거.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7파이 이하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요게 라지 m, 요게 스몰 m이 돼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은 파이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풀 때,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으로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코사인이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만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부등식에서는 굉장히 나눌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찾고 그 뭐가 더 위에 있는지 그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변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원래 문제, 추가 문제 그 수능 특강에서 찾아서 꼭 풀어보시고요. 자, 추가 문제까지 잘푼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 4강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도 복습 잘 해보시고 우리 다음 강 4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이수입니다. 자, 이제 2단원 전자기장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2단원 전자기장도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보물소 운동이라든가 돌림임이라든가 일과 에너지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2단원에서도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대로 잘 해결을 해내야 하고, 또 중간중간 하다 보면 어렵고 그 다음 내용은 좀 쉽고요. 또 어려운 내용 나오면 또 쉽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쭉 어려우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입니다. 전기장은 물투 수능에서도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상당히 어려운, 정말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출제되는 그런 파트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좀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를 해봐야

하고요. 그다음 정전기도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용어 정리라든가 좀 개념만 잘 확인을 해주면 돼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전기장에 들어가기 앞서 전기력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기력 쿨링 법칙은 물 원에서 공부해 왔죠? 물론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긴 했을 텐데 전기력을 나타내는 전기력 크게 나타내는 쿨링 법칙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양쪽에 전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니까 양전하예요. 그죠? 플러스 양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 근데 얼마나 세게 밀지? 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크기를.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당겨. 얼마나 세게 당기지? 라는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쿨링 법칙이고, 그 쿨링 법칙에 나타나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Q1, Q2, Q1, Q2, 이렇게 곱에 비례한다 라고 쓰고, 요거를 이퀄로 바꿔주면, 여기 이제 K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능 문제 풀 때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뭐몇 배냐, 얼마냐, 몇 F냐 이런 걸 따질 때요 K를 1로 놓고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좀더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K를 1로 잡으면 안 돼요. K는 그냥 어떤 수를 정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K를 꼭 빼지 말고 그 써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능과 내신 시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중요하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그리고 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쪽이 F다. 그럼 여기도 F가 됩니다. 아무리 왼쪽이 플러스 2 쿨롱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200 쿨롱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100배 전기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도 둘이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F로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보면 좀 전기량이 큰 그런 전하가 더 세게 밀고 또 전하량이 약한 건 약하게 밀고 할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제곱 법칙에서 r 제곱분의 1 되는 게또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배웠던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고 있고 또 그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서 바로 요 요소가 쿨링 법칙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중력은 네 글자로 만유인력이라고 해서 이 힘은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힘의 종류가 하나란 말입니다. 힘의 종류가 하나니까 부호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힘의 종류가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인간이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의 종류인 두 개를 부호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전하량의 곱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힘의 부호도 플러스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서로 미는 청력이구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랑 요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요걸 곱하면 부호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쿨링 법칙의 F는 전기력의 크기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나 아니면
청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부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단원의 제목은 전기장이었어요. 근데 왜 전기장인데 전기력을 먼저 공부할까요? 그 전기력이 전기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1에 있는 내용을 물리학 2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에 있는 전기력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제 전기장을 공부할 때는 베이스가 되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수능으로 물투를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에서는 이 전기력과 전기장을 한 문제에 함께 출제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전기력과 전기장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좀 이해해 두시고 그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요, 전기장 해서 electric field. 전기가 electricity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장은 electric 장, fie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 부릅니다. 그 전기장은 첫 번째,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해? 그러면 우리 대문자 이라고 쓰자. 기울여 썼습니다. 물리량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E는 Q분의 F 아니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전기력에 초점을 두고 싶으면 F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할 수 있겠죠? Q, E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지금 왼쪽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라는 이 공식은 이 공식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 영어로 나오는 것들 자꾸 말로 써서 표현해서 자꾸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두시고 먼저 이해해야죠. 저거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고 여러분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기장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입니다. 이건 그냥 힘이 아니야.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린 전기장의 세기라 부르고 그때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의 경우에는 공식을 쓸때 K, 그죠? 그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 뭐 하나의 전하 대문자 Q, 또 하나의 전하 소문자 Q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Q하고 위에 있는 Q가 지워지고요. 남는 것이 이렇게 K, R 제곱분의 Q만 남네요.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나누기 플러스 1 하고요.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 양전합니다. 단위 양전하니까 플러스 1 쿨롱이 되겠죠? 여러분, 플러스 1은 나누나 마나예요? 플러스 1은 곱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식을 부를 때 단위 양전하가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 세기, 그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딱 이렇게 써놔가지고 E는 Q분의 F라고 암기한 친구랑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친구랑은 천지 차이의 물리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푸는 방향이나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 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생각들 이렇게 해가면서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보다 물리를 먼저 공부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빈칸에 좀 적어 넣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싹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이 시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유도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걸 보면 뭐가 남냐면 여기 Q 보이죠? Q. 이 Q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 전하의 전하량입니다. 요게 바로 요 플러스 양전하군요. 거기에 Q가 바로 이 Q예요.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음전하의 전하 크기가 Q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 Q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Q라고 쓸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Q가 갖는 의미야. 그냥 어떤 공간에 그냥 임의의 어떤 전하가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Q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이 전하를 Q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바로 이 전하가 Q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그런 힘의 방향, 크기, 색이죠. 그런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에 단위 양전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랑 플러스는 밀겠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되고, 세기는 화살표의 길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고 싶은 곳이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플러스 1쿨롱을 두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밀 테니까 밀 것이고, 여기보다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힘의 크기보단 작아지겠죠. 그래서 화살표 크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딘지, 얼만큼인지 알고 싶은 곳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알고 싶어, 여기도 알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 그 알고 싶은 곳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전기장 세기는 Q, 여기 있는 전하, 그 다음에 R제곱.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세기, 그 다음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 이번에는 마이너스 Q인 음전하예요. 그 음전하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다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쿠롱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이 된 것이고,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그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나 색이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도 플러스 1쿨롱을 두면 되겠죠? 당연히 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일 것이고, 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보다 좀 작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은 곳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알고 싶나 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조심할 거. 쿨롱 법칙은 두 개의 전하가 실체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전하가 되게 작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그냥 탁구공처럼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전하 하나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두 전하가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있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쿨롱 법칙에 나오는 전기력은 두 전하, 실체가 있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임에 반해,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전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 곳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위 양전하를 딱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장 세기 E는 Q분의 F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식이 바뀐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 실체가 있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곳, 장소, 위치, 이런 것뿐이구나.

그런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둘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그런 전하에 대한 어떤 힘의 관계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은 매우 닮아있지만 달라요. 닮아있지만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좀 전기장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속도나 또는 정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식처럼 전기력이 전기장 안에,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기장이 주인공이에요. 전기장이 주인공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E라고 써서 정리를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력을 주인공으로 둘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F가 되면 요거 두개 곱해서요 Q, E라는 식을 만듭니다. 어쨌든 뭐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식도 되게 많이 쓰는 식이라서 요것도 따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 식을 써놓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도 좀 아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장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은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어떤 전하들이 있을 때 거기에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들을 라인으로 쭉 그어 놓은 건데 실제로는 그냥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몇 가지 규칙만 알면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플러스 양전하부터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양전하는요,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러스 1을 여기 놔봅시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디다 놔도 다 이렇게 다 뻗어 나가는 그런 방향일 테니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아,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전하. 음전하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곳에 플러스 1클롱을 두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린다인데 그것 또한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오고요. 마이너스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만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주변에 옆에 같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는 뭐 하는 거? 나오기만 한다 그랬죠. 그럼 막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크로스 겹쳐버리죠.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 중 하나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겹치면 안 되고 갈라져도 안 되고 겹치면 안 되고요. 갈라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쯤에 야, 우리 둘이 겹치면 안 된대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게 됩니다. 밀도가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게 되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연결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센터를 딱 대칭점으로 만들었을 때탁 접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부분을 볼수 있죠? 아, 이때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은 같구나. 크게 같구나. 예를 들면 여기로 Q를 합시다. 그럼 여기도 Q가 되어야만 가닥수가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오른쪽처럼 플러스는 EQ고요. 마이너스는 Q면 이거는 전하량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럴 때에는 플러스가 더 세기 때문에

불의 중심을 이어도 둘은 대칭이 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먼저 하나, 방향 찾는 거, 그 다음에 겹치거나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선들이 있죠. 선들의 조밀한 정도는 바로 자기 전기장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간격이 조금 멉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긴 되게 좁죠? 이렇게 좁으면, 아, 전기장이 센 곳이구나. 이렇게 넓으면 전기장이 약한 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단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요런 데는 굉장히 촘촘해요. 전기장이 센 곳입니다. 이런 데는 듬성듬성, 널찍널찍하죠, 그죠? 전기장이 약한 곳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전기장이 매우 약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요 선들의 간격을 가지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우리 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나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자기력선, N극과 S극 이 부분하고도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그림으로 볼 때도 쉽게 이해가 돼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의 전기력선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평행한 금속판의 전기력선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요게 지금 이렇게 네모난 막대가 아니고 여러분, 평행한 금속판이라고 했습니다. 금속판이니까 사실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판, 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옆에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막대처럼 보일 뿐이에요. 얘는 금속판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을 그을 수 있어요. 전기력선, 전기력선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요.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일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이 조밀한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있으면 전기장이 세고, 전기장이 듬성듬성하면 그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하면 전기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하면 전기장은 어때요? 일정하겠죠.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요렇게 불러요. 균이란 전기장. 선생님, 저 이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물원에서 했던 균이란 자기장. 기억나죠, 그죠? 그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균이란 전기장. 아, 여기는 전기력선의 간격이 그 촘촘한 정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일정한, 그리고 균이란 전기장 세계를 갖는 그런 공간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균이란 전기장이라는 말을 쓰고 균이란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그걸 F로 주인공을 만들면 QE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균이란 전기장은 전기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어떤 전하를, 뭐 양전하를 합시다. 전하를 뿅! 하고 여길 집어넣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 양전하가 이 균이란 전기장 안에서 운동하게 될 텐데, 뭐 양전하의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균이란 전기장이니까 전기장 색이 일정하죠? 이 안에서 플러스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하량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러면 일정한 Q에 일정한 E를 곱했으니 여기는 F도 뭐예요? 그치. F도 일정합니다. 여러분, 힘이 일정하대. 힘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등가속도 운동은
일단은 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전기장, 전자기장 2단원에서도 그대로 쓰인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화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F는 MA니까 F는 MA에서 지금 이곳에서 받는 힘은 바로 전기력 QE. 이렇게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A로 정리해주면 M분의 QE 이렇게 가속도를 갖게 되고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하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앞에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력선과 다르게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서술형 문제든 아니면 객관식 문제든 여러분에게 시험에서 좀 어려운 그런 물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꼭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식도 좀 정리해 봤고 균일한 전기장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력을 무시합시다. 여기는 지금 이 입자는 전기력만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이 있고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곳에 V0로 뿅 던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쭉 직진하지 못합니다. 왜?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겠죠. 따라서 이 입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슨 운동합니까? 그죠? 포물선 운동하죠. 마치 우리가 중력장 내 운동에서 수평바위로 던진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것과 똑같이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왜? 지금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으로는 아무 일도 없죠. 따라서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게 되고, 그다음 연직방이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수평 연직하면 우리 중력과 연관된 거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해서 중력을 좀 무시한다고 합시다. x 방향 등속도 운동. 그다음에 여기는 y 방향은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렇게 X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Y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난 최종적인 이 입자의 운동은 무슨 운동?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 드나요? 정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같은 개념의 유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물리학2에서는 물원과 다르게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X축과 Y축의 2차원적인 운동, 아니면 Z축까지 함께 들어간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걸 정말 여실히 이 부분을 보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치워놓으면 완전히 중력장 내 운동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우리가 h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이건 바로 우리 자유낙하 할 때의 그 식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중력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 식을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바로 a분의 2h입니다. A는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기 있는 n분의 QE 그리고 2h를 넣은 요게 바로 시간 t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QE분의 2h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r의 경우에는 V0의 x, 그러니까 수평 방향 처음 속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x방향, V0, 처음 속력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조금 전에 구한 E2.

2개를 곱해서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까지 구해낼 수 있는 포멀선 운동에서의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평행한 금속판에서의 어떤 입자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부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아마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이 문제를 과감하게 써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좀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의 범위에 포함된 친구들이라면 잘좀 정리해서 말끔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 수월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입니다. 여기도 너무 쉽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랑 같이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용어, 정확한 개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술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방법들, 이런 걸좀 익혀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면 여러분 뭐예요? 도체죠, 도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입니다. 그 도체에 보면 처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같아서 플마, 셈, 영 이렇게 된게 바로 전기적 중성이죠. 여기 보면 빨간색이 플러스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이 마이너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플러스 여섯 개랑 마이너스 여섯 개가 있으니 0이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네. 근데 그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막대 도체에 대전체, 전기를 띤 물체가 슥 가까이 옵니다. 중요한 거,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올 뿐이에요. 그리고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쓱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플러스는요, 무거워요. 몸집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마치 압정으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거운 입자라서 다음과 같이 위치가 아까랑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대신에 금속막대인 도체에 들어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플러스가 쓱 오게 되면 으악 하고 쫙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가 6개인데 플러스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이렇게.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더 많습니까? 플러스가 많죠. 그러면 플러스를 띠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중성이었던 도체에 다음과 같이 극이 나뉘는 분극 현상이 생깁니다. 한쪽은 마이너스로, 한쪽은 플러스로 마치 극이 나뉜 것처럼 분극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처럼 금속막대, 도체 같은 금속막대의 분극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플라스틱 막대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막대는 뭐죠? 바로 절연체죠. 절연체, 부도체라고도 하고요.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부도체라고 다시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은 절연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부도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용어가 있을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절연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위처럼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동글동글 그려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원자 하나하나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접근합니다. 쓱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위에 있는 도체 같은 금속막대는 자유전자들이 와 하고 쫙 끌려가는데 여기 있는 플라스틱 막대는 자유전자가 없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대전체가 풀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왼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플러스랑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전기적으로 없어져 주고요. 여기도 없어져 주고, 여기도 마치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면 왼쪽은 뭐가? 그죠? 마이너스로. 오른쪽은 무엇으로? 플러스로. 분극이 됩니다. 극이 마치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이쪽에는 플러스로 나뉜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분극되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 같은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분극 현상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물론 절연체 또는 플라스틱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그 플라스틱 막대 같은 이런 물체를 우린 이렇게 유전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유전 분극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그 문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전 분극에 대한 설명을 정전기유도 현상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할때 이런 용어들, 분극이란 말, 또 절연체라는 말, 또 그런 부분들 좀 표현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서 정전기유도와 유전 분극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는 아마 실험을 한 친구들이라면 눈으로 쉽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검사한다.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용으로 우리가 검전기라고 불러요. 위에 보면 대전체를 플러스로 두는데, 플러스를 두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접근하시라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는 그 부분을 아래쪽에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대전체고요. 요게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이라고 봅니다. 얇을 박자예요. 전기가 있어도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 전부 다 금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오면 이 안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었지만 마이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손을 댑니다. 손을 이렇게 쓱 대요. 손을 대면 이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접지시켰다라고 불러요. 원래 이 지자는 땅지자거든요. 땅에다가 연결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대면 우리 발도 물론 땅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검전기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커서 우리 이런 용어를 이렇게 접지시켰다라고, 마치 땅에다 연결한 것처럼 그렇게 접지시켰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접지는 지금처럼 손을 탁 대면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싱크, 여러분 싱크대에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죠? 싱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소스 공급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탁 손을 대서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가 손을 타고 쓱 싱크됩니다. 빠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오므라들 겁니다.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런 다음에 손 치우고 요거 치우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플러스만 남아 있으니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플러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못 나와? 에잇, 못 나오면 들어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공급됩니다. 전자가 공급되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공급됐으니까 풀마 풀마 풀마 쌤쌤 돼가지고 이쪽에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냈을 때 오므라들었다. 아, 전자가 공급됐구나 라는 부분들 매우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잘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손 치웠어요. 대전체 치웠어요. 마이너스만 남았겠죠? 그 마이너스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최종적으로는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벌어지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두 차이점 잘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점검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실험까지 우리 다 했으니까 검정기 실험까지 다 마쳤으니까 내용 정리는 다 됐고요. 여기서 우리 수능특강에 나오는 문제들 몇개 한번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시험 볼때 도움이 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조에 있는 3점 테스트 2번이에요. 이제 균일한 전기장 영역인데 문제 속에 보면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장 방향이. 근데 여러분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란 얘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이 전화가 플러스로 와버렸네? 그 얘기는 뭐지? 아, 요 전화는 음전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이 전화는 플러스 입자일 거야 라고 해서 전화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mg. 이렇게. 그리고 전기력은 지금 마이너스 전화니까 플러스 당기고요. 마이너스 b니까 이쪽이 전기력 방향입니다. 여기 전기력은 뭐 f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전기력 f. 그리고 그들의 합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30도인데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세타가 되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mg하고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요 크기가 바로 요 f의 크기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은 탄젠트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다음과 같이 mg 탄젠트 세타라고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이미 1단원에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로 배웠던 부분인데 2단원을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벡터의 요소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전기력이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다라는 걸 알아야 30도를 넣었을 때 60도를 넣었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올지 우리 보기 니은과 디귿을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벡터적인 요소들도 함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안 풀린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뒤에 있는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낸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 연습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전기장 문제인데, 전기장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하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A랑 B를 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깁니까? 그치? 요게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일 수 있고, 여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얼마나 실수 없이 줄여나가느냐.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가 그림 하나만 있으면 어떤 케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 덧붙여졌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A랑 B가

있는데 딱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여기서 한칸 뒤로 물렸더니 전기장 방향이 확 반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B가 이렇게 한칸 물렸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지면 B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A의 영향력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A의 영향력이 세졌는데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우리 전기장 구할 때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을 넣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A가 모일 때 플러스 2여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B가 다시 와요. B가 다시 오면 B의 영향력이 커졌네요. 근데 이 방향이야. 그러면 B도 플러스구나.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의 종류를 예측하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것만 여러분이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포 앤 애프터 두 가지 그림을 잘 보면서 정리를 해두고 한번 문제 니은과 디귿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 마지막 준비한 문제. 아무래도 물투는 벡터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휘젓는, XY 공간을 휘젓는 이런 방향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가 그림은 A, B, C가 모두 다 X축에 놓여 있어요. X축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인데 합성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야. 그런데 A랑 C는 그대로 둔채 B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갔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 있는 B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따라왔다는 얘기는 어차피 전기장은 플러스 1클롱을 두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나머지 A와 C도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니까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일의 심주석입니다. 제가 이 건강을 늘 신경 쓰고 신경 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이런 거랑 엄살 피우고 이런 거 아니지만, 요즘 이 날씨 차이가 되게 일교차가 크지 않아요? 막 아침, 점심. 낮에 되면 좀 그래도 좀 요즘은 따뜻하니까 덥더라고요. 예. 근데 아침에는 뭐 제가 출근할 때이 날씨를 보면 사실 좀 싸늘하죠. 예. 그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감기에 약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몸에서 열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이게 뭔가 내몸 같지 않으면 그게 되게 힘들어. 뭔가를 한다라는 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몸이 좀 아프다 이거야. 그러면 몸이 좋았을 때만큼 못하는 거는 분명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이 마음을 먹었을 때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 기본이야. 아프지 않게 가는 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근데 아파봐.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연습을,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수능 때는 이게 더 심해요, 여러분들. 수능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하루에 아침, 이 입실은 8시 10분이면 감독관 선생님이 벌써 교실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8시까지는 다 입실을 해 있어요. 그 마지막 끝나는 시간

시간이 4시 37분인가 이래.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은 다 그렇죠. 내가 그날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일 거야 라고 하는데, 최악의 컨디션에서 수능을 임할 수도 있겠죠. 여차하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어떤 목표를 이뤄보려고 이런 다짐을 했었을 때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건강관리 신경 써라.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 항상 최상인 컨디션으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선생님도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건강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간다면 그래도 우리 뭔가 지금 작정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 괜히 몸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괜히 내가 나약해지 뭐라 그럴까요? 게을러지려고 한게 아닌데 의도치 않게 내 어떤 공부의 할당량, 하루의 어떤 공부 학습량 이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4번 문제 볼 건데요. 먼저 해설지대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래. 그럼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2분의 A, X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꺽쇠. 이런 것도 꺽쇠 양쪽 하지 말고 뭐 상관없다 그랬잖아.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걸 뺀다.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을 쓰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칙적인 게 이런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1 넣어주니까 2분의 A가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걸뺄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 2분의 약분해 버리면 2A를 빼주게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A가 돼버릴 거고 그게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아무 지장 없지. 그런데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겠지만 유형 44, 45, 46을 보니까 적분하는 식이 다 1차 식이야.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1차인데 A가 양수를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아닙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A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적분하겠대. 적분하겠대. 그러면 이거의 정적분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예.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함수가 지금 AX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 그럼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잖아. 그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라니까 넓이는 2a이잖아. 넓이가 2a. 그러면 정적분 값은 얼마냐 이거지. 정적분 값. 정적분 값은 이게 fx가 지금 이 fx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fx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럼 넓이하고 정적분 값은 부호를 달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2a이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1이고 그러면 높이는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양수일 때의 넓이니까 그냥 2분의 a가 될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다. 정적분 값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알아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올곧게 정적분해도 되지만 이 정적분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아, 요런 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기하의 의미에서. 넓이에 대한 걸로 정적분을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에 활용해서 설명될 부분이래도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있어. 양수 A래. 예. 그럼 그냥 올곧게 그냥 정적분해 가지고 3에 있는 거에서 엮는 거 빼면 돼. 근데 기하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X값 여기가 A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울기 1인 걸로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잖아. A는 양수라고 그랬고, 그럼 0이 여기 있겠네. 그러면 2a, 3a,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45도로 가면 얘가 A면 얘도 A 아니야? 그럼 요거의 넓이라는 건 얼마야? 2분의 A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2분의 A제곱. 그럼 정적분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기 딱 잘라준다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가 같은 거잖아. 여기가 2A라고 한다면. 그럼 넓이가 같아? 근데 정적분으로 보면 얘는 정적분 값이나 넓이랑 같고 넓이, 정적분 값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버리면 얼마야? 0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결국 0부터 3A까지 정적분한 거는 요거의 넓이잖아, 지금. 넓이. 근데 이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이 넓이가 모두 같거든요? 지금 이 넓이랑도 같은 거고,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은 거고, 그 넓이가 몇 개 있어? 세 개. 그러니까 이거 하면 2분의 3a 제곱.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예.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a제곱이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양수 a는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버리는 이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함수 같은 걸 보면 요 파트에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 밀도함수가 정의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개가 나온다. 그럼 이거의 넓이, 이 전체가 확률 밀도함수가 정의되려면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때도 이런 뭐 풀이 방법을 도용도 하거든요. 갖다 쓰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적분했을 거라고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에다가 3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걸 뺄 건데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a 넣어준 게 답이 되는 거지. 그 2분의 3a의 제곱은 9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의 3a 하면 3a제곱이 될 거니까 너가 2분의 3a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해설지대로 가 있는 거야. 해설지대로. 그게 이제 3이 되는 a값을 찾아, 양수 a값을 찾아주는 문제였던 것뿐이죠. 네. 자, 46번 가보겠습니다. 46번 보시면 마이너스 6x, 그냥 적분할게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어준 걸 빼겠다. 그 마이너스 3, 물론 이것도 2를 넣어줘서 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넣어주는 건 너잖아. 그러면 2의 제곱 4에서 3의 제곱 9를 빼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적분을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15 이렇게 된다. 이게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갔을 거라고 2 넣어주면 4,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27, 그래서 얼마? 15. 뭐 이렇게도 썼겠지. 근데 이런 산수들을 이제 암산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암산이 된다고 4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5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답으로 바로 체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저것도 마찬가지야. 기하적인 의미를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6x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2까지 이렇게. 자,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자, 1일 때 여기 있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쪼개보자고. 쪼개보자고. 쪼개봤어. 예. 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지금 얘는 정적분값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린다고.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요런 삼각형, 여기에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넓이를 우리가 평행사변, 사다리꼴의 넓이로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x였으니까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가 얼마야? 18.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2.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2에다 18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1이죠. 그래서 얘가 15.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저 식을 갖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6x dx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야. 우리가 적분 구간이 만약에 대칭이었을 때 얘가 만약에 원점 대칭이면 이 정적분 값 0이라고 그랬죠. 이 정적분 값. 그럼 얘에다가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6x dx를 더했다고 쳐봐. 얘를 봐봐.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너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6x dx 너의 값과 같았던 거죠.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제 계산에서 더 귀찮아. 그런데 이런 것도 좀볼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어떤 식이 있었을 때이 식을 고지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 너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너를 계산해도 되는 거랑 일치한다라는 걸 아는 거는 이거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 딱 거기까지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자꾸 써보는 거죠. 실전에서 이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이 많이 돼야지 실전에서도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연습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전 가면, 아, 원점 대칭이었어? 뭐 이런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관심. 제가 지금 오늘 강의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한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학을 잘, 재미있게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예. 아니, 선생님, 싫은데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싫은 감정을 가지고 수학을 바라보면, 수학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바라봐 줄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복수, 심한 복수를 하는데, 이 수학이라는 애는 점수로 여러분들한테 복수를 해버리는 거야.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 관심 갖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거잖아. 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게 관심의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몸짓이 나한테 내가 관심을 보였더니 꽃이 됐어 와. 그게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몸짓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몸짓이 꽃으로 보이는 거야. 그것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려면 수학에 대한 관심이다. 내가 너 수학 정말 뭐좀 싫어하지만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너를 계약상 너를 좋아해 주겠어. 뭐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보시라는 거죠. 제가 싫은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서 절대 좋아지지 않아. 네.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싫은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뭐 때문에, 뭐,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막상 뜯어보면 싫은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런데 좀더 관심 가지고 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제가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였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보면서, 딱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보이죠. 47번 문제는 솔직히 제가 딱이 문제를 보고 얘는 좀 약간 뜬금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보니까 이 함수가 똑같아. 함수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푸는 학생은 그걸 못 풀게 만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한거 아닐까? 예.
그 이거는 그냥

정적분의 성질 물어보고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정적분의 성질. 네. 성질 알고 있으면 윗끝, 아래끝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나가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걸 빼버렸으니까 답은 얼마야? 0.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근데 저거를 x제곱 플러스 2의 5제곱을 전개해?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5제곱 준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x제곱 플러스 2에 제곱 줬으면 얘 아 x4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구나. 그리고 너를 적분하고. 그런 시도를 한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차수 높여가지고 이거 전개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배려, 배려. 평가원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평가원은 이거 답 0입니다. 그냥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예. 그냥 윗끝, 아래끝 바꿔버리면 똑같은 함수를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서 1부터 3까지 적분한 걸 빼니까 그냥 0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실제 평가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어떤 다항함수라는 걸 전개해버리잖아? 그럼 막 8차, 12차 막 이렇게 가. 아니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면서 8차, 12차 이런 거 다뤄본 적 없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3차, 4차야. 5차도 크게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긴 뜻을 읽어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면 11번째 유형인데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 얘가 이렇게 정의된 거야. 그러면 x에 대한 식이고 x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x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면 x에 대한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2 대입을 해주면 너가 얼마?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해버릴 거라고. 미분해버리면 x 쏙 들어가니까 fx가 돼버리는 거고, 너 미분해야지. 아니 얘 미분했는데 얘는 가만히 또? 너도 똑같이 미분해야지. 수학은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돼버리는 거죠. 딱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 넘어가면 10이니까 여기서 a값 얼마 나와요? 6 나오네요. a값이 6이었습니다. 구하라는 거는 f1이야. 계수의 합이니까 얼마가 정답? 4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반복적으로 풀 때도 좀 의미를 잘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1 넣어주면 0이 되는, 여기다 1 넣어주면 0이고 여기다 1 넣어줘도 0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됐어? 4가 됐다. a 값 4다라는 거 알았고, fx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그래서 fx를 찾기 위해서 양변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극소값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극소값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를 미분해줘서 0 되는 값을 통해서 대칭축을 찾을 거니까 x는 2가 대칭축이 된다. 아직까지 대칭축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1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당연히 지금 극소값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 여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을 거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얘 값 딱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2일 때 2 넣어줄 거니까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를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 바로 극소값이자 fx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지. 이걸 또 제곱꼴로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래가지고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8 이러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 초등학교, 중학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의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였어? 극소값 찾아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 유형의 문제의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1 문제는 요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조금 변형시킨 게 결국 이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다 얼마 넣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3.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F-1이 마이너스 7이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 이제 양변 미분할 거니까 너는 곱의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은 요거 미분하면 fx가 돼버릴 거고 미분하면 12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될 거고 fx 없어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f'x라는 것은 12x제곱 마이너스 6x다라는 거를 찾아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fx를 찾아주면 4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7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 해준 게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c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x라는 거는 c가 0이니까 요게 되는 거네. 그래서 4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퀄 제로가 되는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4x제곱으로 묶어주면 x-4분의 3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0 또는 x는 4분의 3이 돼서 더해주면 얼마? 4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자, 참고로, 근데 이것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알고 있는 거고,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제로, 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타내준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적어도 3차 방정식에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이라는 건 최고차항하고 그 다음 항하고 항상 이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지.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 4분의 3. 요렇게 구해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도 또 말씀드리지 않았나? 예. 얘를 갖다가 지금 한번이 fx가 있는데 또한번 미분하면, 한번 미분, 얘가 fx야. 한번 미분하면 얼마야? 12x제곱 마이너스 6x. 또한번 미분하면 얼마야? 24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그래서 x가 4분의 1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점 대칭이 이게 점 대칭점 이게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3배 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셔도 된다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해 봐.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그또 한번 미분해 봐. 6ax 플러스 2b.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 값을 보면 x 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 아, 6a분의 2a니까 3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아, 얘 넘기고 6a로 나눠서 2로 약분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 봐.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대도 그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걸 의미해주고 있다고 이거를 근데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이 3차 함수에 대한 특징이야 이게

4차함수를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거에다가 3배 이런 거 아니라고요. 3차함수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면 의외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식이 간단하게 처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대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만약에 얘 우리가 fx라는 게 얘가 3차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직선을 빼버리겠대. 그럼 교점 몇 개 나와? 3개 나올 거 아니야. 3차 함수가 있고 교점 나와. 교점 몇 개 나와? 3개 나와. 근데 이 3개의 x좌표의 합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럼 3차 방정식 이퀄 제로니까 아니 이거는 이 최고차항하고 그 다음이 얘를 빼주더라도 3차, 2차의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야. 똑같은 이거. 물론 여기 AB가 여기 AB랑은 다른 거야. 그냥 MX 플러스 N 뭐 이럴까요? 네. 1차 빼봤자 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 버리면 얘 몇 번 미분해?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해? 이퀄 제로가 되는 X값? 점대칭점의 X좌표 찾았어? 거기다 곱하기 3 하면 이 X값에 합이 나와버린다고. 합이. 그런데 다만 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가지고 여기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때 얘는 두번더 해야 돼. 여기서 중근이야, 중근. 그러니까 너에다가 너 더하고 너 더해? 그러면 세실근의 합처럼 우리가 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파트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파트가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자꾸 분석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내 걸로 됐었을 때 어떤 3차 식이라든지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남달라지는 거라고. 아니, 저는 기왕 저한테 배웠으면 저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길 바래. 그게 제 욕심입니다. 제 욕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한테 심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아이고, 왜 저렇게 어려운 것까지,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쉽잖아요. 아, 이 올림퍼스 유형표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말 거의 뭐한 챕터 하면 손에 꼽히지 않아?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제외했다면, 그냥 계산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의미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이제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두 번째 관계야. 근데 똑같이 풀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51번으로 가보면. 예. 네. 요 형태가 주어지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이 형태가 제가 뭐라고 그랬지? 한번 미분하고 또한번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식. 그러니까 이거 두번 미분하면 fx야. 이거 두번 미분하면. 그냥 저는 이걸 알아버리니까, 그냥 너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예. 네. 그래, 또한 6x 마이너스 2, 아, fx가 이거구나. a만 찾으면 되네? 그 여기다 a를 넣어줬을 때0 나오고, a를 넣어줬을 때, a 값 찾아주는 거지. 물론 케이스는 나눠지겠지만. 이런 해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해서 이런 게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원리 원칙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x에다, 얘가 x에 대한 식 맞아. 그래서 x에다 a를 넣어버리면 얘는 0이 돼. x에다 a를 넣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 예. 얘가 0이 되는 a 값이 있을 거야. A 값이. 그 다음, 얘를 갖다 미분하려는데, 미분해가지고, 얘, T에다가 X 넣어서, X에서 X 빼면 0. 아, 그러니까 0이구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지. 먼저 FT, 이렇게 전개되고, 전개된 거를, 우리가 식을 적어보면, XFT, 이렇게 될 건데, 요 X가,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해 줄 거니까, X는 튀어나가. A부터 X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좌변이야. 좌변. 우변은 이거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그래서 너를 미분하려니까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한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x, fx. 그래서 너가 없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도 미분해줘야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그럼 이제 보세요. 좌변은 너만 남았죠. 다시 너를 미분하니까 fx는 너를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 그 이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할 때딱 보여드렸던 것도 요 형태라고. 요거 잘 생각을 해라. 결국 보면 미분하고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거니까 이두번 미분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a 값만 찾아내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a 값만. 그래서 a 값을 찾으려니까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래주니까 개수의 합은 0이 아니고 요 교대의 합이 같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이 될 거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니까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 값이 3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 아,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거야? 3 구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8. 어, 답이 있네. 3 넣어주면 18에 16 답이 없네. 그러니까, 아, 너가 되는 거고, 너가 되는 게 아니구나. 뭐,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왜 너는 안 되는 거였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3이어봐. 그러면 3부터 X까지. 예. X 마이너스 T, FT, DT.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X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X에다 3을 넣어버릴게. 그러면 27에서, 예, 9를 빼고,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7, 0. 요게 나오네. 아, 그런데 여기다 넣을 게 아니야. 여기다 넣을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이거를 지금 요식이 있었지. 요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A가 3이래. 그럼 3부터 X까지 FT DT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그랬어. X에다 3 넣어봐. 3 넣어버리면 0. 3 넣어버리면 27. 3 넣어버리면 6 마이너스 5. 이게 달라. 이게 성립하지 않아. 근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고 너가 되는 거다.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줬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당연하잖아. X에다 A를 넣어줬을 때0 되는 식이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다 성립하지. 마이너스 1일 때도 3일 때도 성립하는 식이지. 근데 너가 안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 요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뒤에 있는 문제보다 더 까다롭지 않았었을까. 둘다 되긴 되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거를 지금 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 A 값이 마이너스 1, 3인데, 안 되는 걸 찾는, 객관식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왜안 되는 거냐?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1번, 이런 문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그러면 조금만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볼까? 예? 그 여기를 보시면 얘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8x 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됐던 거고, 또 한 번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36x 플러스 6a가 됐던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넣어줘 버리면 0 나올 거잖아. 1 넣어봐.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 나올 것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얘를 갖다가 한번 미분했을 때 어떤 식이 나왔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한번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야? 예. 네. 다시 제가 순서를 조금만 바꾼다면,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한번 미분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 되는 거고, 너 미분해서 18x제곱 플러스 6ax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너를 또 한번 미분해주면, 또 미분해주면, 두 번째 미분을 해주면 fx가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36x 플러스 6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줬으니까 아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6이다라는 식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도 1 넣어버리면 0 나올 거니까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6a가 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얼마다라는 사실 알아? 3이다라는 사실 알고. b 값, 여기가 3이면 얘가 9잖아. 그래서 b 얼마를 빼줘? 마이너스 3을 빼주면 6이 되는 거지. 예. A값, B값 다 알아냈습니다. 너 A가 3이니까 18이야. 근데 B분의 A값이라고 그랬으니까 B분의 A라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줄 거니까 36에다가 18을 더해서 54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래도 개념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고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 얘를 또한번 미분하면 너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53번도, 자꾸 뭔가만 바꿔. 지금 잘 보면 여기까지를 잘 봐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ft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t에 ft dt가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위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ft dt가 얘 미분해 4x3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또한번 미분해주면 fx가 돼서 12x제곱 플러스 2a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 fx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 최소값이라는 게 뭐야? 2a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a값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그럼 a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0이잖아.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8, 4, 3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거니까 얘 넘어가면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6이다 라는 정답을 제가 4 어디 계산을 잘못한 데가 있는지 보세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8, 4, 32.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a.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죠? 53번.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6. 맞죠?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 너를 지금 m이라고 한 거지? m이 얼마야? 마이너스 16. 예.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리고 b 값도 찾아줘야 되네. 아, 저는 그냥 최소값만 찾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b 값 찾으려면 여기죠?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이거 싹

0: 찾았다. 0 된다 그랬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16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되네. 얘가 플러스 16. 예. b가 그래서 이걸 다 더했으니까 너너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문제였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지금 보면 51번, 52번, 53번은 똑같은 패턴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미분해 주고 또 한 번 미분해 준 것까지 있어야지 뭔가를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앞에 유형에서는 한 번 미분하면 다 끝나는 것들. 예. 이건 두 번 미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했잖아. 섞지 않고 구별을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도 너무 자주 보이니까 아,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는 원리 원칙대로 하시라고. 제가 원리 원칙 안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반복되어진다면 매번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다음 5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그냥 정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근데 여기 a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를 빼. 그 값이 5다 이거야. 양수 a를 찾아라. a를 넣어줬어. a세제곱 마이너스 12a. 그리고 뺄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하면 11. 11을 뺄 거야. 그게 5다 이거지.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12a가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41번째 시간이죠. 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거울을 많이 보란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도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학습 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매번 새로운 공부를 할 때마다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한 것은 좀 그때그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이나 Q&A 통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25번으로 시작할게요. 자, 원순열 자체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없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 있는 개념들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A학교에는 학생이 5명이 있고요. B학교에는 2명이 있어요. 자,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자,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공부했었던 아이디어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조건이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웃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B학교 학생들을 끼워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사건을 이용해도 괜찮죠? 이웃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뺐을 때 또 답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A학교 학생,

되는 거죠. 두 자리는 다른 것이 자명하잖아요. 이 친구는 2, 3 사이에 있고요. 이 친구는 2, 5 사이에 있으니까 회전에서 일치시킬 수 없는 서로 다른 다섯 자리, 그러니까 한 줄처럼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할게요. 즉, A, B가 위치할 두 자리를 선택하고요. 자, 두 자리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A, B, B, A. 이 안에서도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아를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일단 5-4팩은 24가 되고요. 자, OC는 잘 계산해 보면 10이고, 이 팩토리얼 2니까 결국 최종 답은 480. 답은 480이 되겠다. 자, 아니면 다르게 접근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지금 조건이 비약규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AB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게요. 자, 모든 경우가 뭐예요? 총 7명을 원순열, 7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7-1의 팩토리알이 이렇게 되고요. 자, AB가 이웃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AB를 한 명처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5명이 있는데, 1, 2, 3, 4, 5. 그 실제로는 7명이지만 몇 명처럼 취급한다? 6명처럼 취급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묶음 안에서 또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6-1 팩토리알. 그러니까 이때는 곱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알 또는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7-1 팩토리알, 6 팩토리알 값은 뭐냐면 720이 되고요. 이 친구는 120, 얘는 2니까 잘 곱했을 때 240. 계산하면 답은 뭐다? 480.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풀이를 보면 큰 유불리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은 정석적으로 했다.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전략을 썼다면, 자, 두 번째 전략은 모든 경우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는 전략을 썼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늘잘 구비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26번이고요. 2022학년도 10월에 나왔습니다. 자연수 ABC.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순서쌍의 개수는 기출에서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준비해야겠죠. 자, ABCD 곱했을 때 8이 됐대요. 근데 8은 특징이 있지. 뭐예요?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ABCD는 각각이 2의 거듭제곱 또는 1이 돼야겠죠. 뭐 3과 5 같은 친구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자, 나는 ABCD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ABCD 후보를 좀 써볼까? A, B, CD 후보. 자,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이니까 각각도 2의 거듭제곱인 1, 2, 4, 8. 자, 16은 어때요? 8을 넘어서니까 이 중에서 A, B, C, D가 결정돼야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A와 B와 C와 D를 더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자, 곱했을 때로 가볼까? 자, 일단 나 조건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 곱했을 때 8이 되려면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일단 가장 큰 8이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가 모두 1이 돼야겠다. 그 다음 4가 들어갔다고 치자. 4는 최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4가 두번 들어갔을 때 16이 되니까 8을 초과하잖아요. 4가 들어가면 어때요? 2가 하나 등장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2는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다. 요세 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이제 나 조건을 살펴볼게요. 나 조건에도 부합하니? 이제 내 녀석을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내 친구를 더했을 때 10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이고요.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친구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기 때문에 나 조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A, B, C, D가 있으면 지금 4, 2, 1, 1도 되지만 이 친구들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4,
1,

1 이런 식으로 1번, 2번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지금 같은 것이 두개 있는 거니까 바로 서로 다른 네 개를 배열했다고 치고 2팩토리얼로 나누면 이렇게 2분의 24니까 12가지가 있겠다. 자, 세 번째 케이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 자, 2 원도 되지만 1이 뭐 여기 있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케이스도 구해 보면 이제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1이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뭐 굳이 뭐 정석대로 구해 보면 같은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눴다 쳤을 때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 답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처음에는 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가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세 가지 구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봤더니 1번이 탈락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 핵심은 4개 자연수를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이니까 ABCD 후보는 2의 거듭제곱밖에 안 돼. 또는 1도 괜찮죠? 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6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순조롭게 잘 가고 있죠. 자, 약간 우리에게 좀 혼란을 줄수 있는 문제는 언제쯤 등장할까? 자, 23학년도 3월에 나왔었고요. 26번이죠. 자, 서로 다른 공 6개를 남김없이 세 주머니 ABC에 나누어 넣을 때. 자,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래요.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BC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갈지 특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자,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물론, BC에 대한 얘기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A에 3개를 넣고요. 자, A에 먼저 3개를 집어넣고서 나머지 3개를 BC에 나눠주는 전략을 세워볼까? BC에 나머지 3개를 넣어볼게요. 사건을 좀 다루기 힘들 때는 잇따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사건으로 세분화해서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단 A는 3개를 넣는 것이 확정돼 있으니까 3개를 넣고서 나머지 3개 공을 BC에 나눠 넣는 전략을 써보자. 그래서 여기 공이 있어요. 공이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다고 할게요. 6개 중에서 A한테 줄 3개 공을 선택해 볼까? 자, 뭐가 될까요? 6, C, 3이 되죠. 그 6개 중에서 3개는 이미 A한테 갔을 거 아니야. 남은 선택지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1번 공은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1번 공의 선택지는 2개가 있고요. 2번 공은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그러니까 각각의 공의 선택지는 2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를 이렇게 곱하면 바로 3개 공을 BC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의 3제곱이 되겠다. 그 6, 3은 뭐냐? 이거 잘 계산해 보면 뭐가 되냐면 20이 되고요. 2의 3제곱은 8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60. 답은 160이 되죠. 자, 조심해야 돼. 이때 공은 서로 다른 6개의 공이니까 중복조합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이니까 각각의 공한테 어디로 갈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한테 가는 공 3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A한테 준 다음에 나머지 공을 BC한테 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았다. 요 문제 풀이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7번. 자, 직전 문제가 26번이니까 약간은 좀 난이도가 올라갔죠. 자, 일단 그림과 어떤 양이 주는 위압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풀수 있다. 자, 그림처럼 지금 A가 몇 개? 3개, B는 2개, CD는 하나씩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7개 빈 상자. 상자가 있고요. 카드가 있어요. 자,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자,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만, 자,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을 때,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들어간 세 개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자, 세개 상자에 들어간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자, 세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개다 홀수를 더했을 때, 이때도 홀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짝짝홀. 이때도 잘 더하면
홀수가 되잖아요. 이것 말고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두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문제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잇따라 발생하는 두개 이상의 사건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썼다면 이때는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으로 분할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는 합의 법칙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까? 자,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AAA라는 이 카드를 이제 상자에 집어넣을 건데, 자, 먼저 AAA에 대응되는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BB에 대응되는 숫자를 정하고, C와 D에 대응되는 숫자를 정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곱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AAA. 지금 숫자가 몇개 있어요? 7개가 있잖아요. 1, 2, 3, 4, 5, 6, 7. 자, 아무 숫자나 3개 선택할 거냐? 그게 아니죠. 첫 번째 사건은 홀수만 3개 선택해서 A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야. 홀수는 몇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잖아. 네개 홀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A에 대응시킬 거야. 그럼 지금 3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7까지 있죠? 자, 뭔진 모르겠지만 홀수 3개를 선택했겠지. 뭐, 1과 3과 5를 선택했다 칠까? 그럼 총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은 후보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B에 대응시킬 거예요. 누군가 2개 선택했겠지, 이렇게. 이제 남은 건 2개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친구를 선택해서 C에 대응시키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D에 대응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근데 여기 있는 사건들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자, 4C3 뭐냐? 4. 4C는 6. 2C는 2. 1. 자, 곱했을 때 결과는 48. 자, 첫 번째 케이스의 결과는 48이 된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짝짝올을 A에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구성은 비슷해. A에 대응시킬 숫자 3개를 선택하고, BB, 그리고 CD, 이렇게. 그럼 이제, 짝짝올이야. 잘 생각해봐. 짝을 2개 선택할 거예요. 2개. 짝은 몇개 했나요? 2, 4, 6. 3개 있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홀 하나 선택해야 돼요. 홀의 후보는 뭐예요? 1, 3, 5, 7.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AA. 여기 대응시키는 거죠. 자, 무슨 건전지 느낌도 나는데. 어쨌든 총 숫자는 몇개 선택한 거야? 3개를 선택했으니까 7개 중에서 남은 건몇 개? 4개가 남았죠? 그 중에 2개를 B에다 대응시키고요. 4개 중 2개를 썼으니까 2개가 남았네? 그 중에 1개를 C에 대응시키고요. 남은 1개는 자동적으로 D한테 가겠죠. 3, C, 3, 뭐야? 3, 4, C, 1, 4, 4, C, 6, 2, C, 1, 2, 1. 곱하면 12, 72, 144. 아,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144. 그러니까 두 친구를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192. 답은 192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A에 들어가는, A에 대응되는 카드가 더했을 때 홀수가 된대요. 그 사건을 두 개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자, 두 친구는 중복되지 않고요.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분할이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돼. 근데 각각의 사건을 또 잇따라 발생하는 네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A에 대응되는 세 가지 숫자를 정하고요. 물론, 홀이라는 요 조건에 부합하는 숫자들을 선택해야겠죠. 총 7개 중에서 3개를 썼기 때문에 4개 남고요. 4개 중 2개를 썼으니까 2개 남고요. 2개 중 하나를 썼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적절히 들어간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이 잘풀수 있는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된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28번쯤은 돼야지 좀 어렵고 27번까지는 우리의 기본 실력, 탄탄한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문제 자체는 좀 길고 그림도 있어서 겁을 먹었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자, 네 문제 A, B, X,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자, 중복을 허락하면 감사합니다죠.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앞에 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독립적인 사건이잖아요.
자, 6개를

선택한대요. 한 줄로 배열한다. 양 끝에 모두 대문자가 나온다. 그러면 양 끝에 배열하는 사건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자릿수를 나중에 생각하면 되죠. A는 한 번만 나온다. 감사합니다. A는 적어도 한 번만 나오면 약간 골치가 아프지만 A가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여섯 개를 선택하니까 자리는 몇 개가 필요하다? 여섯 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다. 그럼 양 끝을 먼저 배열할까? 양 끝을 배열하고요. A를 배열하자. A를 배열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배열할게요. 하나의 사건을 잇따라 발생하는 세 사건으로 재구성했다. 자, 양 끝에 누굴 배열할까? 첫 번째 칸에 X 아니면 Y밖에 못 오잖아요. X를 배열할래? Y를 배열할래? 경우에서 두 가지. 자, 끝자리에 누굴 배열할까? X가 올래? Y가 올래? 선택지는 두 가지죠. 그래서 뭐 X, Y를 배열했다고 치자고. 곱하기. A라는 친구는 한 번만 온대요. 지금 자리가 네 개가 있는데,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해서 A를 배열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친구들은 X가 와도 되고요. Y가 와도 되고요. B가 와도 돼. 하지만 A는 올수 없잖아요. A는 한 번만 오는데 이미 썼으니까 A를 제외한 세 녀석 중에 한 친구가 올수 있으니까 선택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나머지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자, 2는 4잖아. 4C는 4고요. 3의 세제곱은 좀 크네. 27. 자, 곱하면 108. 4를 곱했을 때 뭐예요? 432. 답은 432. 됐죠? 이 정도는 뭐, 잘풀수 있지? 사건을 잘 쪼개야 돼. 분할해도 되고, 연속적인 사건들로 재구성해도 좋다. 짠. 자, 숫자가 있는데 특징이 뭐야? 지금 3은 2개가 있고요. 4는 3개가 있죠? 7장의 카드. 1이 적힌 카드와 2이 적힌 카드 사이에, 자, 사이에. 자, 두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야, 그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자, 사이에 두 장이 있어도 괜찮고요. 이상이니까 세 장이 있어도 괜찮고, 네 장이 있어도 괜찮아.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죠. 두장 이상의 여사건이 뭐예요? 사이에 한 장만 있거나 사이에 하나도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전략은 이렇게 가져갈 거야. 일단 전체 경우, 모든 경우에서 빼면 되잖아요. 사이에 한 장도 없을 때, 그러니까 1과 2가 이웃할 때, 한 장도 없다는 것이 이웃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특기잖아. 실제로는 두 명이지만 한 명처럼 취급하고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사이에 한명 있어도 괜찮아. 숫자 하나가 있어도 괜찮아. 1과 2 사이에 어떤 다른 숫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이걸 하나의 묶음처럼 취급하면 되죠, 이렇게. 물론 1과 위의 위치는 바꿀 수가 있겠다. 근데 뭐두 사건은 어차피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를 더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1번. 자, 두 번째는 1, 2가 이웃할 때. 이건 뭐 수월하죠. 세 번째는 1, 2 사이에 한 녀석이 위치할 때.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거는 1, 2 사이에 3이 위치할 때랑 1, 2 사이에 4가 위치할 때를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친구는 대칭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4는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3이 올 때와 4가 올 때는 각각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귀신같이 대칭적인 상황이 있다면 한 번만 계산해서 쉽게 푸는 게 좋지만 이 문제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1번 타자. 모든 경우 가볼게요. 자, 일단 7개죠. 1, 2, 3, 3, 그리고 4, 4, 4. 자, 명백한 7개인데 같은 것이 몇개 있다? 두 개, 세 개. 요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조합으로 풀어도 괜찮지만 가장 일반적인 풀이법은 팩토리얼 풀이죠. 일단 서로 다른 7개라고 생각하고 7팩. 자, 뭘로 나눠준다? 2팩과 3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7팩과 3팩이 부딪혔을 때 생존자는 누구밖에 없다? 분자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밖에 없고요. 밑에 2팩토리얼 2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2가 되고요. 곱하면 10, 곱하면 60, 7까지 곱하면 최종적인

는 420까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다. 되지? 이제 두 번째. 이웃하는 건좀 수월하죠.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건 지금 1, 2가 하나의 묶음으로 볼수 있잖아요. 1, 2 사이에 누구도 오면 안 돼. 그 말은 1, 2가 이웃하는 케이스잖아. 남는 녀석들은 3, 3. 4, 4, 4야. 자, 질문. 이거 몇 개처럼 취급해야 돼? 실제로는 7개지만 얘를 한 명처럼 취급하면 6개처럼, such as, 6처럼 생각해야 돼. 그럼 같은 것이 몇개 있냐? 여기 2개가 있잖아요? 여기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6개를 한 줄로 배열한다 치고 6팩을 쓰지만, 자, 같은 것이 2개, 3개 있으니까 2팩과 3팩으로 나누면 끝나니? 아니죠. 1과 2,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2팩.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6팩은 뭐야? 6팩은 720. 3팩은 6이니까 잘 계산하면 120.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120까지.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줘요. 왜냐면 1, 2 사이에 어떤 수가 오는데 여기 이제 3이 올 때가 있고요. 3이 왔다면 일단 3은 총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진됐기 때문에 하나가 남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4, 3개. 이게 바로 첫 번째. 3번에서 또첫 번째 케이스고 3번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예상했다시피 1, 2 사이에 4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사이에 4를 쓰고 실제로는 3개지만 하나처럼 생각하고 3, 3개는 그대로 있고요. 4는 4개 중에 3개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소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남죠. 여기도 조심할 것은 1, 2의 위치를 바꿔주는 케이스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총몇 개냐고요? 실제로는 7개지만 우리 몇 개처럼 취급한다? 5개처럼 취급을 하고 그 안에서 중복된 것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자, 이때도 5개처럼 취급을 하고요. 그 안에 중복된 것은 2개가 있다. 이렇게. 자, 가볼까요? 자, 서로 다른 5개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쓰고요. 자, 중복되는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고 1과 2의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자, 3팩은 6이고요. 5팩은 120이고요. 여기 2를 곱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 40이 되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이때도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한다고 치고 2개니까 2팩, 2팩. 자, 마지막에 1과 2의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주면 2를 곱하자,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자, 5팩은 120. 2팩은 2니까 결과는 60. 따라서 40과 60을 더해봐. 결과는 뭐다? 100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수는 100. 자,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120.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420이잖아. 끝났지, 뭐. 자, 가볼까? 자, 모든 경우의 수는 420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120. 세 번째 케이스는 100이 되니까 뺐을 때 답은 뭐다? 200. 답은 200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여사건은 한 가지 케이스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사건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고요. 이 사건에서도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1과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두장 이상이래. 얼마나 케이스가 많아. 두 장일 때, 세 장일 때, 네 장일 때. 그래서 여사건을 선택했는데 여사건은 한 장도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웃할 때죠, 1, 2가. 그리고 하나만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경우는 쉽게 구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자, 두 번째는 어때요? 이때는 1, 2가 이웃할 때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잘 풀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했죠. 가운데 3이 올 때와 4가 올 때가 대칭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3의 개수와 4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같은 것이 3개 있고요. 이때는 같은 것이 2개 2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1, 2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해야 돼, 꼭. 잘 구해놓고서 이걸 빼먹어서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에 나오면 언제나 여사건을 쓸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적어도란 말이 안 나온 대신에

이상이란 말이 나왔죠? 두장 이상. 적어도 두 장. 같은 말이에요. 자,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입니다. 자, 28번부터 좀 어려운데, 이 문제는 27번인데도 쉽지는 않았다. 자, 볼게요. 자, 갑자기 29번이죠? 자, 갑자기, 점프했죠?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대요. 자, 선택한 6개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1, 2, 3을 1개 이상씩 선택한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뽑아놓고서 시작하면 좋잖아요. 총 6개를 뽑을 건데, 1, 2, 3을 1개씩 일단 뽑은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를 뽑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다. 자, 6개 수의 합이 4의 배수이다. 이럴 때는 6개를 뽑았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있는 4의 배수를 생각해서 사건을 분할하면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일단 1과 2와 3을 뽑았다고 치자. 이제 추가로 ABC를 뽑을 거야. ABC는 자유롭죠. 일단 1, 2, 3을 뽑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 이상 뽑는다는 조건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해봐. 이렇게. 자, 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볼 거니까 한번 더해봐, 이렇게. 그럼 더했을 때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일단 ABC는 가장 큰 값으로 뭘 가질 수 있다? 3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3, 3, 3을 뽑았을 때가 전체 합의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6과 9의 합이니까 15. 최대값은 15가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가장 작은 1만 뽑았을 때. 6과 3을 더했을 때 9가 바로 총합의 최소값이 되죠.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4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12밖에 없잖아. 12밖에. 그러니까 요 총합은 12가 되어야만 해. 그래서 잘 더하면 6이죠? 6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반드시 10이고요. 결론적으로 ABC 합은 뭐다? 6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ABC를 구한 다음에 1, 2, 3을 추가했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숫자 6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가볼까? 자, 더했을 때 6이 돼야 돼. 근데 우리의 선택지는 1, 2, 3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써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렇게 6을 써주시고요. 일단 가장 큰 수는 3인데 3은 두개 들어갈 수는 없죠. 3개 들어갈 수는 당연히 없고요. 2개 들어가면 남은 숫자가 0인데요. 0은 없잖아요. 그래서 3은 최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제 나머지 두 친구의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1과 2가 되겠네. 물론 요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갈릴 수가 있죠. A가 꼭 3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은 이제 다 썼고요. 2를 한번 생각해 볼까? 2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는 최대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2가 2개 들어가면 어때? 2가 2개 들어가면 나머지는 또 2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카운팅 됐고요. 2가 한 번만 들어간다고 칠까? 나머지 4를 이제 BC가 담당해야 되는데 나머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은데? 2가 3개, 2가 2개, 2가 1. 그러면 4가 되니까 1, 3. 1, 3이 되네. 1, 3. 1, 3. 이렇게. 근데 2개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두 사건은 중복되지 않고 이 사건 외에는 어떤 경우도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쓸수 있다. 자, 첫 번째로 가볼게요. 첫 번째. ABC가 있어요. 그 A가 3, B가 1, C가 2여도 괜찮지만 이 안에서 위치를 바꿔도 괜찮잖아요. 아무리 바꿔도 합이 6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되니까 뭐 2, 1, 3, 뭐 3, 2, 1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고. 서로 다른 세 친구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있겠죠. 6가지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ABC를 어떻게 해요? 2, 2, 2. 이거 하나밖에 없네. 2, 2, 2. 자, 2, 2, 2. 이 안에서 또 배열할 게 없잖아요. 이건 하나밖에 없다고. 한 가지. 그래서 6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한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총몇 가지가 돼요? 7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실제로 숫자는 몇개 뽑은 거였어요? 6개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 2, 3

3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접어둔 거지, 1, 2, 3의 배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실제로는 처음에 의무적으로 뽑았던 1, 2, 3까지 고려하면 잘 봐. 여기는 1, 2, 3은 ABC에 해당되는 친구고요. 원래 1, 2, 3은 이미 뽑아놓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의무적으로 뽑았던 1, 2, 3이고요. 여기는 1, 2, 3은 새롭게 뽑은 거죠, 이렇게. 여기는 6개의 배열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기존에 의무적으로 뽑았던 1, 2, 3이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2, 2, 2를 뽑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죠? 각각의 이제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야? 총 6개지만 같은 것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경우는, 6팩을 나눌 거야. 뭘로? 2개, 이렇게. 두 번째는 어때요? 총 6개인데, 같은 것이 몇개 있냐고. 2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4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갖고 와볼게요. 6팩이라는 친구는 720이에요. 720을 나눌 거야. 뭘로? 2를 3번 곱했으니까 8. 플러스. 6팩은 또 720이죠? 4팩은 뭐예요? 24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720을 8로 나눴을 때 90이 되고요. 720을 24로 나눴을 때 30이 되니까 답은 뭐야? 120. 답은 120이 되겠다. 자, 이 문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잘 풀어요. 1, 2, 3을 이제 처음에 고정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은 해. 근데 여기서 이제 1, 2, 3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ABC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뽑은 다음에 처음에 잊었던 1, 2, 3을 다시 플러스해서 이 전체 6개의 배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도 풀었네? 하지만 29번 치고는 조금 귀염둥이죠. 사실 29번, 30번은 좀 넘사벽 문제도 있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풀수 있는 29번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기죠? 자, 이제 원순을 볼게요. 자, 원순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이 없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원순열이 좀 사용된 문제까지 푸는 것이 괜찮아요. 다른 개념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n명을 이렇게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다? n팩토리얼이 아니라 n-팩토리얼이다. 왜냐하면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다른 네 자리라고 생각해서 n팩으로 구하고요. 마지막에 n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n-팩토리얼이 되죠. 이걸 고려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28번. 슬슬 좀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지금 4개 접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 4개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 서로 다른 종류 빵 5개고요. 같은 종류 사탕 5개예요.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면 이제 중복조합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남김없이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3이다. 또는 3보다 작다. 이나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빵이나 사탕에 어떤, 이름을 붙여볼까? 빵은 지금 5개죠? 서로 다른 거니까 1, 2, 3, 4, 5. 1번 빵, 2번 빵, 3번 빵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사탕은 어때요? 사탕은 같은 5개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퉁 치면 되겠다, 이렇게. 자, 늘 그랬듯이 이런 문제 풀 때는 빵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사탕을 배열하던지, 사탕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빵을 배열하던지, 하나의 사건을 잇따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푼 적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쓰일까? 자, 빵은 1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대요.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하나에는, 어디 하나에는 2개가 와야겠네. 이해돼요? 한 개, 2개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 그럼 궁금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한 접시에 놔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먼저 빵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빵 5개 중에서 2개는 한 접시에 와야 돼. 한 접시에 올 2개를 선택하자고. 선택했어요? 뭐 3과 5라고 할까? 3과 5라고 할까? 여기다 이제
3과 5를 이제 배열한 거야.

조심할 것은 요 접시 안에서 배열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3호는 같이 올 거야. 이렇게 3호는 한 덩어리야. 이제 남은 친구들 1 그리고 2 4가 있겠죠. 실제로는 몇 개야? 5개지만 몇 개처럼 생각하겠다? 4개처럼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친구들은 한개 취급하잖아. 하지만 조심할 것은 요 묶음 안에서는 배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요. 한 접시 안에서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이 아니라 4 마이너스 이렇게 팩토리아를 고려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빵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고요. 이제는 사탕을 배열할 건데요. 사탕은 총몇 개예요? 5개잖아. 근데 또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탕이 위치할지는 상관이 없고 각각의 접시에 사탕이 몇개 올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자, 지금 여기 이제 빵을 배열했다고 칠게요. 여기에 3호가 왔어. 여기 1이 왔어. 여기 4가 왔어. 2가 왔어. 이미 요 배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여기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배열했다 칠게. 그럼 각각의 이제 사탕이 몇개 왔냐가 중요하잖아. 여기 사탕이 A개 왔다고 칠게. 여기는 B개 오고요. C개 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D개 왔다고 칠게요. 근데 어떤 조건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사탕의 개수의 합은 빵의 개수랑 더했을 때 3개 이하가 돼야 돼. 일단 총 개수는 몇 개냐면 5개잖아요.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을 쓸수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그리고 C 플러스, D는 뭐다? 5개인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지금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2개가 왔기 때문에 C는 1개 또는 0개잖아요. 3개 이하가 돼야 돼, 총 합이. 그래서 C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C 같은 경우는 0이거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D는 어때요? 0, 1, 2까지 괜찮죠? A, B, D 같은 경우는 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2개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순서상을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 무리하게 중복조합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갈 수가 있거든. C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사건을 분할해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잘 봐. 첫 번째. C가 0인 경우. C에 0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 친구들인 자, A와 B와 D 합이 뭐가 돼야 돼요? 5가 되잖아요. 근데 A, B, D는 기껏해야 2라니까? 더했을 때 5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 일단 2는 최대 2개까지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머지 1로 특정이 되고요. 2가 만약에 하나가 들어왔어. 나머지 이제 2를 제외하고 구성해 봐도 답이 없네. 이거밖에 없네. 2, 2, 1. 이거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지금 D가 1일 때잖아요. B가 1일 때. 여기는 2가 되죠. A가 1일 때 2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직관적으로 세 개인 것이 자명하다. 자, 두 번째는 C가 1일 때. 자, C에 1을 대입해봐. 그리고 1을 넘기면 A, B, D의 합은 뭐가 될까? 4가 되잖아요. 근데 A, B, D는 0, 1, 2만 가능하다니까. 그럼 4가 되려면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2를 두번 더하면 나머지는 0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2가 온다면 1, 1도 괜찮네. 이거 말고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요 안에서 막 자리 바꿔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때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잖아. 이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했을 때세 가지죠? A가 2일 때, B가 2일 때, D가 2일 때세 가지잖아. 두 개를 더해봐.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와 여섯 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C가 0일 때는 세 가지고요. C가 1일 때는 여섯 가지야. 그러니까 아홉 가지라고. 지금 뭐 구한 거야? 사탕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아홉 가지라고. 근데 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곰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결과. OC가 뭐예요? 10. 3팩이 뭐예요? 6. 그리고 여기 9가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540. 답은 540. 자, 정리할게요. 자, 늘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다르진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빵과 사탕이란 크게 두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빵을 배열할까? 사탕을 배열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빵을 먼저 배열했죠. 자, 빵 같은 경우는 총 서로 다른 다섯 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접시에는 두 개가 와야 돼. 그렇다면 당연히 그럼 한 접시에 두 개가 올두 친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이 친구는 하나처럼 생각하고, 총 다섯 개지만 네 개처럼 취급해서 원순열을 적용했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것과 다른 것은 이 3호는 이 접시 안에서 배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탕은 서로 다른 다섯 개가 아니니까 똑같은 거니까 결국 몇 개가 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계, B계, C계, D계라고 났어. 여기까지는 왠지 중복조합 같지만 문제 조건이 있잖아요. 빵과 사탕의 총 개수의 합이 각 접시마다 세 개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A, B, C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제한되는데 이때 누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 바로 B가 특별 대우를 받죠. 이미 빵이 자 정정. C가 특별 대우를 받죠. 왜냐하면 이미 빵이 몇개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C는 0이거나 1. 이렇게 특히 두 가지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C가 0일 때와 1일 때로 나눠서 생각했더니 굳이 뭐 중복조합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고서도 오히려 중복조합을 쓰면 더 어렵죠. 쉽게 풀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 28번 문제. 28번이지만 거의 뭐 29번과 같은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원순열이라는 좀 교육과정에 빠진 개념만 뺀다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27번이니까 좀 난이도가 내려왔죠? 좀숨좀 돌리자고.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6개 의자가 있다. 자, 6개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좀 원만하죠? 601, 즉, 5팩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자, 이웃한 두개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자, 이웃했을 때그두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자, 이웃한 두 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사실 이 문제는 뻔한 조건을 빙빙 돌려서 준 거고요. 그것만 파악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지금 숫자가 1부터 6까지가 있잖아요? 그때, 두 개를 더했을 때 11이 되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제외하면 어떤 두 개를 선택해도 합이 1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5와 6이, 5와 6이 이웃하면 안 된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웃해도 괜찮은 1, 2, 3, 4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5, 6을 배열해도 괜찮고 아니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제 5, 6이 이웃하는 6건의 경우의 수를 빼도 괜찮고 푸는 선택지 두 개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2, 3, 4 먼저 배열하고요. 사이사이에 5, 6을 집어넣는 전략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1, 2, 3, 4내 친구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잖아. 경우의 수몇 가지야? 뭐 1, 2, 3, 4 이렇게 4명을 배열하니까 4팩이 아니라 원탁에 배열하니까 4-1팩토리알 6가지가 되고요. 5, 6이 올수 있는 자릿수는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이때 네 자리는 서로 다른 네 자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자리 중에서 5, 6이 위치할 두 자리를 선택하고요. 그두 자리에 5, 6을 배열하는 2팩까지 써주면 되겠다. 3팩은 뭐다? 6이 되고요. 4, C는 6이 되고요. 2팩은 2가 되니까 잘 곱했을 때 답은 72.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자. 자, 기출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7번. 요 문제 별표. 자, 요 문제 특별히 좀 별표를 칠게요. 우리가 그동안 풀었었던 문제는 약간 좀 결이 다르고, 문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 않고 좀 프리뷰를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의미 있다고 볼수 있냐면 일단 여기 보면 서로소가 되지 않도록 이웃한 친구들이 서로소가 되지 않도록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잖아요. 그럼 서로소가 뭘까요? 바로 두 친구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2의 배수인 2, 4, 6, 8은 어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웃하면 공약수가 2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2, 4, 6, 8은 이웃하면

0: 되는 거죠. 그럼 3의 배수인 36도 이웃하면 안 되죠. 왜냐면 두 친구가 이웃했을 때 공약수가 3이 돼서 서로 서로 조건에 맞지가 않잖아요. 얘네도 이웃하면 안 되겠다. 뭐4 같은 경우는 여기 있고요. 5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6은 여기 있고. 6이 두번 있네. 그래서 이 문제가 특별합니다. 6은 짝수랑도 이웃하면 안 되고 3이랑도 이웃하면 안 됩니다. 뭐 7은 소수고요. 8은 여기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소가 되지 않을 조건이 좀 특별하고요. 무엇보다 6은 짝수랑도 이웃하면 안 되고 3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풀어야 돼서 좀 가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하고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1번째 시간 잘 마쳤죠? 이제 남은 강의가 9개밖에 없습니다. 자,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완강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등비수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등비수열 지난 시간에 비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같은 비율만큼 곱해진 수로 만들어진 수의 나열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이어서 갈 건데,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가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등비 중앙의 성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면 되는 문항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가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등비 중앙에 대한 성질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등비 중앙에 대한 성질을 까먹었다 하더라도 등비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왜냐?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아, 얘를 얘로 나눈 거, 오른쪽에 있는 수를 앞에 왼쪽에 있는 수로 나눈 값하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왼쪽에 있는 수로 나눈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써주면은 등비중앙 성질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2AB는 6√2의 제곱. 그죠? 이게 등비중앙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 내용이었잖아요. 네.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대로 유도해서 쓰시면 금방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AB는 예, 66에 36,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해서 72. AB는 얼마다? 36이다.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 표현,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이 표현이 없으면 이제 구할 수가 없죠. 예,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 순서쌍의 개수다. 그러면 얘가 일단 자연수여야 되니까 36의 약수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 36 되려면 1, 36, 2, 18, 3, 12, 4, 9, 6, 6 하는 순간 서로 다른이라는 이 조건에 위배가

돼서 66은 이제 날아가야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수는 94, 그다음 123, 182, 361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개수가 바로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에다가 곱하기 2에서 8개구나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 요거는 반드시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자연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저런 글로 되어 있는 거를 누락하고 막 그냥 19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진행되는 저런 표현들, 자연수 조건이라던가 뭐 정수 조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꼭 체크를 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지 실수 없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0번 같이 봤으니까 51번도 한번 봅시다. 51번. 네. 얘는 난도가 몇으로 분류되죠? 상중하 중에 상이네요. 그죠? 네. 상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선분의 길이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선분 길이 구하는 건 점의 좌표 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었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쓸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세 선분 길이 OQ, PQ, QR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점 O랑 점 R로 구성된 선분 5R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야지 넓이를 구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OQ 길이 구해볼게요. OQ. 그러면 Y좌표가 어차피 일치해요. 그러니까 내가 Y좌표가 일치한 상황에서 X좌표만 비교하면 될 거여서 0하고 A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럼 그냥 A죠. 아, 그러면 OQ 길이는 A다. 그리고 이 PQ 길이도 한번 봤더니 PQ 길이도 X좌표가 어차피 일치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Y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니까 PQ 길이는 그냥 B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QR 길이를 볼까요? QR 길이도 Y좌표가 이미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좌표 차이만 보면 돼요. 그죠? 근데 X좌표 차이는 A 빼기 6인지 6 빼기 A인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 조건 잘 봐야 되죠? A가 6보다 작습니다.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 하니까 6-A로 써줘야겠죠. 자, 이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의 개념을 써서 얘는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있는 거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식인가 해서 풀어서 써볼게요. B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이구나. 네. 그럼 요 상황에서, 한쪽으로 이야기해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얘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는데 P를 한번 보세요. P가 A,B로 되어 있어요. X좌표가 A고요. Y좌표가 B예요. 그래서 얘를 X좌표로 보고 얘를 Y좌표로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얘는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에요.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었지? 그러니까 원외 방정식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원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딱두 개예요. 원인, 정의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네, 점들의 집합. 그럼 중심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요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통수학에서 학습을 했을 텐데 자,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3이죠. 그래서 x-3의 제곱 하는 순간 9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도 9가 생기면 우변에도 9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9 추가. 그 다음 y제곱은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제 원의 중심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입니다. 예, 중심이 3,0.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려볼게요. 얘가 원인데, 중심이 3,0,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원점 지날 거고, 6,0 지날 거고요. 근데, 원래 우리는 P점이 지나는 좌측을 구하라고 했는데, P점은요, 여기에다가 A,B를 대입한 식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A,B에 해당하는 점들만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A가 들어간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X자리예요. X의 값이 0과 6 사이에서만 있어야 된대요. 0과 6 사이에서만 보이는 요 부분. 그리고 그때 이 B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로만 써줘야 될까요? B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요 아랫부분은 쓱 사라지고 위에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고 있는 요 호가 결과적으로 뭐다? 네. A,B가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가능한 점들을 싹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선분 OR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선분 O라고 했는데 얘는 원점 0,0, R은 6,0이니까 선분 OR은 이렇게 돼서 둘러싸인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반원이 됩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이 문제인 거죠. 그럼 끝났네. 반지름 길이 3이니까 9파이. 이게 원넓이죠. 그것의 절반이니까 2. 정답은 2분의 9파이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을까요? 네. 요거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걸 구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아, A가 결과적으로는 X좌표, B가 결과적으로는 Y좌표니까 얘네들을 좌표로 보게 되면 아, 원의 방정식이구나.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A가 0과 6 사이, 즉 X좌표가 0과 6 사이, Y좌표가 0보다 큰 구역만 보겠다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또 중요했던 거는 일반형으로 나타내줬던 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과정, 이 내용들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52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어떻게 두고 풀자고 했었죠? 세 개짜리? 등차 수열에서는 A 기준으로 하나 빼고 하나 더하는 형태였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하나를 나누고, 다른 하나는 곱하는 형태로 가면 계산이 깔끔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곱이 216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세개다 곱하면 R, R분의 1 날아가고 남는 게 A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세번 곱해서 216이 되는 숫자는? 네, 여러분 주사위 많이 돌려보셨죠? 6을 두번 곱하면 36, 거기다 6 곱하면 216이 돼서 A의 값이 6이 나와요.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는요, R분의 6이랑 6이랑 6R 이렇게인데 합이 26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26이라고 작성해주고 요걸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6을 빼고 나서 계산을 할게요. 6을 빼면은 R분의 6 더하기 6R이 20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6 더하기 6R 제곱은 20R이 돼요. 2로 한번 나눌까요? 그럼 3 더하기 3R 제곱이 10R이 되고요. R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인수분해할게요. 3R, R,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R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R이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두 번째 R이 얼마일 때, 3일 때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R이 3분의 1일 때에는요, R분의 A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 18.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6, 그 다음 3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R이 3일 때에는요, 여기다가 3 대입하고 A 자리에 6 대입하면은 2부터 출발하죠? 공비 3이니까 3씩, 3씩 곱하게 되면은, 아, 공비 3이니까 2, 6, 18,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R이 3분의 1이든 3이든 숫자 구성은 똑같고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이를 보면 똑같이 얼마로 나와요? 네, 1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52번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53번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개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요,

R 세제곱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그럼 싹다 곱하면 16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싹다다 곱하게 되면 뭐만 남는다? 네. A의 4제곱이 되는데 그 값이 16이에요. 그러면 A가 보이죠? 네. 왜냐면 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번 곱해서 16 되는 숫자 눈에 확 들어온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A 얼마? 네, 2입니다. 그래서 X는 그러면 R 세제곱분의 2고, Y는 R분의 2고, 그 다음 G는 ER이고, U는 ER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G 더한 거를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YG 더하면 2개 더하면 R분의 2 플러스 ER는 EXU 했으니까 2 곱하기 R 세제곱분의 2, 그 다음에 U에 해당하는 거는 ER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R 세제곱 날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R세제곱 날리고 이쪽에 2로 있었던 것들을 2를 하나 더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 R분의 1하고 R이랑 여기 우변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 정리한 것이 R 더하기 R분의 1은 얼마다? 4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쪽에 R을 곱할게요. 그러면 식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R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R은 2 플러스 루트 3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어차피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내 양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만족을 하고요. 공비로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은 하고 했는데 이거 두개 더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이 수열을 잡을 때 공비를 뭘로 잡았냐면, 공비 지금 뭘로 잡았어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잡은 이 수열은 공비가 무엇이다? R이 아니라 R 제곱으로 잡았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시는 게 아니라 R 제곱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4루트 3. 얘는 7 마이너스 4루트 3.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하면은 뭐가 나온다?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죠? 공비를 뭘로 잡았다? R이 아니라 R 제곱으로 잡았다. 네. 자, 그리고 이 53번의 해설지에 보면은 해설지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공비 R을요. 알파 베타라고 봤을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비 R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 알파 베타로 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인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근과계 수와의 관계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4, 4, 16 마이너스 2에서 정답은 14 이렇게 푼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냥 9에서 제곱해서 더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린다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잘이 상태에서 활용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합을 구해주셔도 동일하게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4번 봅시다. 54번은 3개짜리네요. 그죠? 곱이 5인 서로 다른 세 실수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이루고 요 중요한 조건들 맞춰 곱이 5 그리고 그 공비가 음수다. 세수 순서대로 이번에는 등비가 아니라 등차수열을 이룰 때이 로그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이거 공비가 음수인 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얘는 그냥 A, 얘는 R분의 A. 얘는 AR이라고 하면 곱이 5라는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얘네 다 곱하면 5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 세제곱은 5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Y 세제곱에 해당하는 것은요, 요걸 세제곱한 거예요. Y 세제곱은 A 세제곱이니까 5. G 세제곱은 얘를 세제곱한 거니까 A 세제곱 5에다가 R 세제곱. 그 다음에

X세제곱은요, 요거를 세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R세제곱분의 A세제곱이니까 5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했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은 3개가 나열됐을 때, 네, 산술 평균한 게 가운데 거죠. 즉 10R세제곱이 5 더하기 R세제곱분의 5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5를 나눌게요. 5 나누고 나면은 2R세제곱이 1 더하기 R세제곱분의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R세제곱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2R6제곱은 R세제곱 플러스 1. 넘겨서 정리하면 2R6제곱 마이너스 R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ER세제곱, 그 다음 R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R세제곱이 1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도 잘 봐야 되죠. 지금 요 54번에 해당하는 문제 보시면은 얘가 지금 둘 중에 뭐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공비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공비가 음수다. 그러면 세번 곱해가지고 음수를 세번 곱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공비가 음수이므로 우리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R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걸 골라야 된다. 이거 아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로그 Y제곱분의 X세제곱G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줄 때 X세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R세제곱분의 A세제곱이죠. 그래서 R세제곱분의 5가 될 거고요. X세제곱은 R세제곱분의 5. 그 다음, G에 해당하는 게 뭘까 했더니 G는 AR이에요. 그래서 G는 A 곱하기 R인데, A는 5의 3분의 1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5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분자에 해당하는 X세제곱 G에 해당하는 것은 5의 3분의 4제곱에다가 R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읽으면은 얘는 R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우리 이 부분을 5 곱하기 R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Y제곱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Y제곱은 A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 A를 뭘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네, 5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제곱하면 5의 3분의 2 제곱입니다. 자, 이제 5의 3분의 2제곱으로서 얘를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아,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X세제곱 곱하기 G에다가 Y제곱으로 나눈 값은, 얘를 나눌 거니까, 나누면은 지수를 뺐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R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 R의 마이너스 2제곱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 친 식에 의해서 우리 얘를, 그러면은 R의 마이너스 3제곱은 이것의 역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 요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양쪽에 3분의 2제곱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의 마이너스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는 3분의 2 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에 3분의 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마이너스 2에 3분의 2 제곱, 마이너스 2에 3분의 2 제곱. 그러면 3분의 2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씌울 거죠. 그럼 로그를 씌우면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인데 2제곱에 의해서 플러스로 바뀌죠. 네, 플러스로 바뀝니다. 짝수되면서. 자, 그러면 얘는 로그 10에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3분의 2제곱이 되니까 로그 10에 3분의 2, 그럼 3분의 2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10이 될 거고, 로그 10의 값은 어차피 1이에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얼마다? 네, 3분의

감안해 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54번 계산 디테일까지 좀 잡아드렸고요. 이제 55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55번부터 실제 응용 문제들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문장 해석이나 얘네들 뭐 도형에 대한 관계들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선분 AB 길이가 현재 8이에요. 걔를 1대 4로 내분한 점이 A1. 다시 A1, B를 1대 4로 내분한 점이 A2 해서 내분으로 해서 숫자가 A1, A2, A3, A4 이렇게 쭉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을 때 선분 A7, A8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어렵죠.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어디를 구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규칙성을 보시면 우리가 A, B에서 얘가 비율이 1대 4니까 여기를 M 대 4M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대 4니까 지금 요 내가 4M이라고 표시해 놓은 길이는요, 결과적으로 전체 8에다가 8 곱하기 5M분의 4M, 즉 5분의 4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한 이 노란색 부분의 길이가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얼마? 5분의 4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A2라는 점은 어떻게 잡혀 있는 점이에요? A1, B 길이에다가, 즉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의 길이에다가 다시 얼마? 네, 5분의 4만큼 곱한 거여서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이제 규칙성에 따라서 A1, B의 길이가 8 곱하기 5분의 4고, A2, B의 길이가 8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라면, 얘를 일반화 시켰을 때, 선분 AN, B의 길이는 뭐가 된다? 8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죠. 봐봐요. 첨자 1일 때 5분의 4 하나 곱했고, 첨자 2일 때 5분의 4두개 곱했고, 첨자 n일 때 5분의 4 n개 곱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A7, A8을 알고 싶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A1, B에다가 A2, B의 길이를 빼주면 A1, A2가 나오죠. 똑같은 논리로 A2, B에서 A3, B를 빼주면 A2, A3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다? 아, 나는 이 길이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AMB의 선분 길이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차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차이를 구하면 될까요? 네. A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길죠? 그래서 긴 거에서 A7B에다가 뭘 뺀다? 네, A8B 요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7B는 N자리에다가 7 대입한 거니까, 아, 얘는 8 곱하기 5분의 4의 7제곱이구나. 얘는 8 곱하기 5분의 4의 8제곱이구나. 이게 답이에요. 끝.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도형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같은 비율로 곱해져서 나오게 되는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길이들을 이용해서 HA8을 유도를 해내는 거죠. 그럼 이제 5분의 4의 7제곱하고 8로 묶어볼까요? 8 곱하기 5분의 4의 7제곱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얘는 1, 얘는 거기다 5분의 4가 하나 더 곱해진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8의 5분의 4의 7제곱이죠. 그래서 5분의 8의 5분의 4의 7제곱이에요. 그럼 답지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똑같은 선택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5분의 8을 2 곱하기 5분의 4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 곱하기 5분의 4의 몇 제곱이에요? 네, 8제곱이 되죠. 선택지에 아마 이게 답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55번에 해당하는 정답은요, 지금 요 표기한 것들 다 답이 되는데, 그 중에 선택지에 남아있는 것은 4번. 2 곱하기 5분의 4의 8제곱. 요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네, 마지막에 계산 다 듣고.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55번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제 56번도 응용 문제예요. 네. 이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하게 되면은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등비 급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한 도형에 비슷한 패턴이 아니고 같은 패턴으로, 즉 닮은 도형인 형태로 접해서 들어가고 접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그림이 나오면 얘네들이 비율 관계를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 S1에 내접하고 얘의 지름과 평행한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러니까 반원들끼리는 어차피 서로 닮음인데 걔네들의 닮은 비가 결과적으로 길이에 대한 공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S7의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뭐 무한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7번째쯤에서 만들어지는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항부터 봐야 되겠죠. 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요, 1이에요. 지름이 2,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각각 1씩이다. 그럼 우리 S1을 구할 수가 있어요. S1은 파이 r 제곱분의 한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2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안 보이지만, 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여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분의 길이도 똑같이 얼마예요? 네, 1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었습니다. 얘도 선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같아요. 네, 원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 반원에 대한 지름이라고 했잖아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죠. 네. 이건 중요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 왜 90도냐? 중심각 크기가 180도인데 원주각 크기는 중심각 크기의 절반이어서 180도로 되어 있는 것의 절반, 90도가 되는 겁니다. 아, 지름은 네, 원의 중심 지나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니까 그래서 원주각이 90이 되는구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가 지금 상황이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 되게 그으면 얘는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이루게 되는 이등변이면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현재 1이면 얘는 1대 1대 루트 2 비율이니까 요 3분 절반에 해당하는 것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즉, 요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게 됐어요. 얼마? 루트 2분의 1. 그래서 두 번째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에다가 다시 얼마? 2분의 1 해서 얼마? 네,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상 이제 얘네들이 같은 비율을 가지면서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공비가 눈에 보여요. 공비가 얼마죠? 공비는 지금 현재 2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S1일 때 2분의 파이고 S2일 때 4분의 파이면 SN일 때에는 2의 n제곱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반원 7번째 것의 넓이는 S7은 2의 7제곱분의 파이 이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택지에 지금 56번에 해당하는 선택지 2의 7제곱분의 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거 굳이 다 계산 안 해놓고 2의 7제곱분의 파이로 돼 있으니까 정답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도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럼 얘네들끼리는 닮은 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닮은 비가 A 대 B면은 넓이 B는 어떻게 돼요? 네, 그것의 제곱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얘 지금 이 반원하고요. 요두 번째로 들어있는 반원이 서로 닮았죠? 닮아 있어요. 아니, 원끼리는 다 닮은 거잖아요. 닮은 도형이잖아요.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분의 1이에요. 즉,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도형의 넓이비는 항상 제곱비가 돼서 몇 대면 1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된 거예요? 2분의 1이 된 거예요. 계산을 하지 사실 안 하더라도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57번으로 가서 이제 57번부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분. 네. 기준이 있어요. 매분. 이게 매초인지 매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어느 박테리아의 개체 수를 관찰한 결과, 관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지난 후의 개체는요, 처음 개체 수보다 K%만큼 증가했대요. 그리고 관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이번엔 20분이 지난 후에 개체 수는 처음 개체 수보다 44%만큼 증가했대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막 섞여 있으면 이게 도대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서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준점이 처음 개체 수보다 이만큼 퍼센트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비율 관계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네. 숫자가 얼마만큼 개수가 늘어났다, 일정하게 늘어났다, 이런 표현보다는 관찰을 했는데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일정한 비율, 이걸 보고 우리 공비를 생각을 하는 거고, 공비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네. 자, 그럼 따져봅시다. 관찰을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는 처음에 등장하는 A1만큼의 개체 수가 있다는 얘기고, 10분이 지났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매분이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단위가 분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그 개체 수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A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분 지난 개체 수, 걔는 A1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처음 개체 수보다 K만큼 증가했는데, 일정한 비율, 그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둘게요. 처음 거 기준으로 해서 10분 지났어? 그러면 1분 지날 때 R, 2분 지날 때 R제곱, 10분 지날 때, 네, R10제곱을 곱하는 거여서 요거를 10으로 보면은 안 되고, 네, 어떻게 한다? 초기 값이 A1이면은 1분 지났으면 A2. 그죠? 그래서 요 첨자가 만약에 1로 되어 있으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둘 거고요. 그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분 지났으니까 공비는 총몇 분? 네, 10분 곱해져서 10번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죠. 1분의 R 하나, 2분의 R 두 개, 3분의 R 세개 해서 10분이면 R 10제곱. 그럼 관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처음 개체 수보다 K%만큼 증가한 거니까 원래 거에다가, 그죠? 100분의 K 곱한 것만큼 더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분이 지났어요. 그럼 초기 값이 A였어요. 1분 지나면 AR, 2분 지나면 AR제곱, 3분 지나면 AR3제곱이니까 20분이면 당연히 초기 값 A에다가 R에 20제곱이 될 거고, 얘는 처음 개체 수보다 44%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처음 거 원래 초기 값 가지고 있다가 그것의 44%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꼭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 게 증가했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원래 것보다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단순히 100분의 KA, 100분의 44A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초기 값을 두고 그것에 추가해서 더해서 플러스로 해서 그만큼 퍼센트를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식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보입니다. 두 개를 봤더니 R의 10제곱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얘가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두 식에서 첫 번째 식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해야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식 나누기 얘를 한게 R의 10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의 10제곱은 AA는 나눠봤자 어차피 똑같을 거고 얘가 뭐에 올라온다? 분, 모에 올라온다. 아, 분차. 얘는 분, 모로 내려간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네. 쉽게 설명하면은,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인데,

지금 현재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얘를 100을 곱해 볼게요. 100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100 더하기 44니까 144. 얘는 100 더하기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개체수 K% 증가 관찰한 시점으로부터 20분 지난 후에 개체수는 성인 개체보다 했다.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양수 K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57번에서 아래 10제곱의 값은 지금 현재 찾았어요.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은 내가 얘를 계산을 할수 있겠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식에서는 미지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식그 자체로 뒀을 때 어차피 AA 지워지면서 아래 20제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아래 20제곱은 100분의 얼마다? 144다. 근데 아래 10제곱이 우리 얼마예요? 현재 100 더하기 K분의 144니까 요거 두식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얘를 뭐한 거예요? 제곱한 거잖아요. 즉 아래 10제곱에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100 더하기 K의 제곱분의 144 곱하기 144가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144, 144 똑같으니까 두개 미리 나눠놓고 갈수 있고,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은 14,400이 얘를 제곱한 거, 즉 K제곱 플러스 200K 플러스 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00K 넘겨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4,400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K-20이랑 K 플러스 22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양수 K의 값이니까 K는 얼마가 될까요? 네, 20이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박테리아 개수 따지는 거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크게 잡히기는 하지만, 숫자들이 좀 크긴 하죠. 그래도 이 식에서 요구한 대로만 구성만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연립해서 푸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세균 증식하는 문제들이 있다. 자, 이번에는 어느 공장에서 터빈이 일정한 비율로, 또 표현이 있죠. 일정 비율, 등비수열. 근데 성능이 점점 당연히 감소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요즘에 막 청소기도 점점 성능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이 터빈의 3년 전이에요. 3년 전의 성능이, 그러면 우리 R을 곱하는 게 아니고 R분의 1씩 곱해서, 즉 R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현재 성능의 1.25배일 때, 그럼 생각해봅시다. 3년 전, 초기 값에서 3년 전이니까 R분의 1을 3번 곱해야 돼서 R에 마이너스 3제곱 곱한 게 현재 성능의 1.25니까, 1.25면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5거든요. 그래서 4분의 5,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15년 후의 성능은, 그러면 R을 총 15번 곱한 것의 성능은 현재 성능의 K배이다. 네, 이걸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슉슉 지워지고 나서 R의 마이너스 3제곱이 4분의 5니까 R의 세제곱은 5분의 4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K가 지금 현재 R의 15제곱이잖아요. 근데 R의 15제곱은 R의 세제곱에 다시 5제곱이니까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K는, 아, 5분의 4에 5제곱이구나. 근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로그 k니까 로그 5분의 4의 5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5의 로그의 5분의 4인데, 5분의 4는 10분의 8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10분의 8로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그 8 빼기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근데 로그 8은 뭐예요? 3로그 2예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의 마이너스 1. 그럼 0.9에다가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0.1, 5까지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